모두 다 날달걀.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먹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정말 시계 쪽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다.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훌륭해! 전에 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얘기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못 가세요.

0: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서 이렇게 웃어보라고 고마.
0: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꽤 필요할 거야.

잘한다.

0: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옥스퍼드 상.
6: 해보고.
5: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대한민국 아이들.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비쭈?
4: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4: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1: 어? 뭐라고 하는 거야?
4: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너희들 괜찮아?
1: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0: 이제 됐어. 이거 받고 화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 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2: 나도 미안하다, 뀨!
1: 아니, 너! 발이 퉁퉁 부었다, 뀨!
0: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못 구기다, 뀨! 이 제어가 필요하다, 뀨!
3: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큐.
4: 여기 딱 큐.
1: 말 때도 줘야지, 큐.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뀨! 뀨! 뀨! 뀨! 뀨! 뀨! 오른쪽 뀨! 갑니다, 뀨! 왼쪽 뀨! 알겠습니다, 뀨! 뀨!
2: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1: 그러게. 많이 신났네.
5: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나 먹을래, 뀨!
3: 너?
4: 아픈 게 아니었냐, 큐?
2: 어쩐지
3: 뇌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큐. 너무합니다, 뮤. 여기서 핑크쥬.
4: 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큐? 다들 너무해, 큐. 응? 다들 너무해.

0: 내 말이 맞지, 큐? 나와? 이건...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저주도 친구들도 다 믿다,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 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비주?
2: 예? 어디 있냐, 뉴? 핑크비주, 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어? 어?
2: 어?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 나처럼 넘어져 버리라, 큐!
1: 우리가 나서야겠어. 응. 치링, 치링, 치리링.

0: 루시를 따라가자. 이거 꽤 재밌는데? 너무 신나! 조심하세요, 빌루!
1: 딩클 부스 업! 스피드 업!
2: 고마워요.
1: 위험해! 스완 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3: 조심해.
4: 바로 나다 큐.
1: 뭐?

0: 잘못이 아니야. 이건 대마녀 때문이라고.
1: 울지 마라, 뾰. 핑크비주,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업! 됐어! 핑크비즈! 너 어디 가는 거냐, 뷰?
1: 나 반성하러 간다, 뷰.
0: 하지 마라, 뷰! 뷰!
1: 나 용서해주는 거냐, 큐?
0: 당연하지, 큐!
2: 큐!
0: 큐!
1: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큐!
3: 고양이가 필요해!
4: 깜짝이야! 노크 좀 해! 알았어!
5: 됐지? 이미 늦었거든? 아침부터 웬일이야?
4: 나랑 놀러가자! 나 심심해!
5: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4: 맨날 학교 학교! 놀아주지도 않고! 심심해! 너무 심심해!
6: 루시, 지금 청소 중입니다, 뮤!
4: 그래, 열심히 해.
6: 좀 비켜주십시오, 뮤!
4: 알았어. 내 마법 랜턴! 이게 여기 있었네!
6: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뮤?
4: 주준의 학교! 이때쯤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놀 수 있겠지?
7: 냥냥 오디션이 열립니다. 보러 오세요.
8: 고양이 오디션이라고?
9: 아, 너무 귀엽겠다.
7: 냥냥 오디션 보러 오세요.
4: 어머, 이건?
7: 1등 고양이와 집사에겐 보석 반지를 드리거든요.
5: 루시, 뭘 그렇게 보고 있어?
4: 자,
5: 양양 오디션?
4: 아깝다.
5: 타로가 나가면 1등 할 텐데.
4: 야, 타로라니. 프랑스어즈가 1등이지.
9: 그만해라. 지금은 둘 다 없어서 양양 오디션 못 나간다꾸. 아, 그런데 루시, 그건 뭐냐꾸?
4: 내 마법 랜턴이잖아.
9: 고장난 거 아니었냐, 큐?
5: 그러게, 고장난 걸 왜 들고 왔어?
4: 그건
9: 마법 랜턴에는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뷰.
5: 그렇게 소중한 거면 고쳐보는 게 어떨까?
4: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는데?
9: 따라와 봐.
4: 여기 오는 거였어? 여긴 그 멍청한 요정네 가게잖아.
5: 멍청하긴 카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
7: 어? 이런, 절 찾아오셨나요?
9: 카이 요정님!
7: 잠깐 보물을 찾으러 숲에 갔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4: 보물이라고? 뭔데?
7: 이게 뭐냐면

0: 우와, 이럴 수가. 이건 최상급 찻잎이잖아. 우와, 오, 여기도 있네. 그만 돌아갈까?
1: 이딴 게 보물이라니.
0: 어, 모르시는 말씀. 이걸로 차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1: 그게...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0: 마법의 물건이군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1: 정말? 그럼 당장 고쳐줘.
0: 성격도 급하시기는. 우선 차부터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어?
1: 벌써 고친 거야? 프랑스 와즈. 이럴 수가. 완전히 새 마법 멘탈이 됐네. 고마워. 이렇게 신기하게 고치다니.
0: 그게
2: 루시, 매드비즈는 이제 고양이가 된 거냐고요?
1: 그럴 리가. 사라져라 일루전. 깜짝 놀랐습니다뮤. 우리 이제 양양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겠어. 얼른 가서 준비하자.
2: 같이 가 루시.
0: 아니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1: 보여라 일루전 뮤. 야. 사라져라 일루전.
3: 이럴 수가.
2: 출발하 루시.
1: 그럴까?
2: 잠깐, 이건 찍어야 한다 큐.
1: 그만하세요 뮤.
2: 그만해라 뮤.
4: 그래, 레드비즈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1: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레드비즈. 양양 오디션은 포기할게. 심심해. 너무 심심해.
5: 루시. 저 양양 오디션에 나가겠습니다 뮤.

0: 최고의 고양이를 뽑는 냥냥 오디션 결승 후보를 소개합니다.
1: 어쩌? 진짜 귀여워.
2: 피쭈, 너도 해야지.
3: 아, 알겠습니다, 뮤. 야옹.
1: 쟤는 눈이 아픈가 봐.
2: 레드비츠, 윙크 좀 잘해봐.
1: 귀여워.
4: 귀엽긴 하네.
0: 이번에는 고양이 워킹을 보시겠습니다.

0: 저 고양이 완전 특이해.
1: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게 왜?

0: 뭐야? 저 랜턴이 세상에.
1: 아,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 같아.
0: 우리가 나서야겠어.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멋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 공연이 있었나?
2: 냥냥 오디션 1등을 놓치다니. 하지만 레드비즈는 이 모습이 어울려.
3: 맞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2: 난 좀 재밌었는데.
4: 뭐라고?
5: 루시.
6: 다들 여기 있었군요. 사실 그 마법 랜턴은.
2: 알아. 네가 고친 거 아니지?
6: 어? 그걸 어떻게.
2: 변명은 됐고 이거나 고쳐줘.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6: 왜 이렇게 된 거죠?
3: 말하자면 길닦기요. 슈슈.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빠, 여기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먹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종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5: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리 여행 가자.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1: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2: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1: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2: 우와, 저거 나잖아.
1: 우와, 마술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0: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3: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거기에 또 다른 1을 만나면
4: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른목, 병행사면형까지. 유!
5: 정말 빨리 배웠네.
4: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오토블럭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1: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2: 저

0: 1, 2, 3, 4.
1: 그럼 2, 그럼 이쪽으로 가고
0: 7,
1: 우리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더블럭스 합체!
1: 1, 2, 3,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4: 6,
3: 7, 8,
5: 9,
1: 10! 다 같이 박수 쳐요!
5: 우후!
0: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6: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6: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5: 우와.
6: 이젠 무게가 다르죠?
1: 3은
6: 7보다 작아요.
3: 4은 2보다 커요.
6: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론의 피날레.
6: 성가 드론.
1: 성가.

0: 수첩이 전부 몇 개야?
1: 많아요!
2: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3: 더 있어요, 더 있어요.
4: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2: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5: 어.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이야.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구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섬으로 해보자.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5: 너무 재미있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3: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0: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4: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뿅!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5: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4: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5: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0: 진짜 돌아왔어.
1: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육을 그리는 방법이야.
2: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3: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4: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5: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6: Huh?
5: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6: Oh,
5: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자.
1: 여기 사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록 엑소플레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모터 구조대 멍멍단을 막아라.

0: 좋았어 얘들아. 와일드가 오토바이로 스턴트 묘기를 하기에 정말 딱 좋은 코스야.
1: 이번 무대에서 새 점프를 선보인다며? 공중 3회전 엘리오? 그러니까 연달아 3번이나 도는 점프를 하는 건 처음이야. 에이 그 정도야 쉽지. 볼래? 엘리!
0: 어디 다친 거 아니야 마셜?
1: 괜찮아.
0: 다행이다. 오늘 쇼를 위해서 이 포스터 좀 같이 붙여줄래?
1: 알았어 라이더. 위험한 점프는 전문가한테 맡길게. 좋아. 오늘 선보일 공중 3회전 엘리옵 차례야. 하나. 겨우 한 번 돈 거야. 얼른 감을 잡아야 하는데 모두들 기대할 거야. 자, 할 수 있어.
2: 진짜 여기 있잖아. 나도 연습하려고 왔어 와일드캣. 넌 내가 존경하는 스턴트 우상이야. 난 용감한 데니엑스. 웬만한 묘긴 다 하지. 와우. 어우 실수.
1: 정말 반가워. 난 쇼 때문에 연습할 게 많아서. 이따 봐 용대엑스.
2: 용대엑스? 어? 용감한 데니엑스?
1: 내 별명을 지어줬어. 하나, 둘, 그래!
2: 멍멍단! 아, 허브캣, 저 야옹이 진짜 잘난다, 그치?
1: 와일드캣 말하는 거지? 저런 건 나도 다 해, 아주 쉽게. 한번 볼래? 우와, 그게, 짜잔! 이거였어.
2: 묘기 진짜 잘한다.
3: 난 저 오토바이가 탐나. 좋아. 내가 멍멍단 두목이니까 너희가 훔쳐올래? 내가 타줄게.
1: 그 말은?
3: 그래, 바로 출동할까?
4: 말썽 히어로!
2: 좋기는 한데 허브캡, 저 귀여운 야옹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빼서?
3: 기발한 데다 확실한 작전이 있으니까 걱정 마. 바로
1: 와일드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유인하고 그 틈에 훔치자는 얘기지?
3: 맞아! 유인은 그러면...
1: 내가 만든 멋진 발명품으로?
3: 그래! 헬리 헬멧! 내 말이 그거였어!
2: 이 헬멧이 놓인 걸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안 내리고는 못 빼기겠는데?
3: 얘들아, 저거 꼭 타고 싶거든. 스릴 있게! 이걸 저 거만한 야옹이가 확실히 볼만한 곳에 두자!
4: 멍멍단! 멍멍단!
1: 하나, 둘!
2: 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1: 뭐야? 눈길 한번 안 주는데?
2: 그럼 나 써봐도 돼?
3: 작전은 완벽해. 이 헬멧이 문제인 거지.
1: 누가 또 있나 본데?
2: 와, 뭐야? 딱 데니엑스를 위한 헬멧이잖아. 저기 좀 봐, 게스키. 네가 발명한 거 진짜 돼. 아니네.
1: 사람 살려! 꽉 잡아, 용대 엑스! 너도 내 다리를 잡아!
3: 성공! 하하! 그럼 이제 이거 타고 신나게 말썽 피우러 가볼까?
2: 와일드캣! 오토바이를 훔쳐갔어!
1: 괜찮아, 지금은 널 구하는 게 먼저야.
3: 이거 어떻게 해야지 멈추는 거야?
1: 시동을 끄면 되잖아. 그렇게 세우든가.
2: 괜찮아, 허브캣.
3: 난 멀쩡해. 이거 별로다.
1: 그래? 넌 오토바이를 부술 때마다 꼭 그 말 하더라.
3: 어드벤처 베이라는데? 우리 멍멍단이 지금 출동하기 딱 좋은 곳 아니야?
4: 말썽 피우러!
2: 아니, 말썽 피우러.
3: 두웨인, 이제 운전은 그냥 네가 해. 자, 출동! 멍멍단!
1: 이런, 잡아! 살려줘!
5: 어? 데니 목소리 같은데? 지금 갈게, 용감한 데니!
6: 난 용감한 데니 X라니까!
5: 서두르자! 사다리! 좋아! 잘 본 다음에 뛰어내려봐! 내가 잡을게!
2: 그럼 내린다!
5: 괜찮아! 이번엔 네 친구를 구해야겠어!
7: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텐 기본이지.
5: 우와! 공중 엘리웁 점프 보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어려운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는 와일드캣!
8: 그래, 나야! 혹시 퍼피 구조 대 마셜 아냐?
2: 어, 맞아.
8: 나 진짜 팬인데. 지금 내 오토바이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못된 강아지 폭주족 셋이 재미로 훔쳐갔거든. 이쪽이야.
2: 완전히 다 망가져서 못 달리겠는데?
8: 오늘 스턴트쇼는 물 건너갔네. 취소하는 건 처음인데.
2: 근데 다행히 라이더만큼 이런 걸 잘 고치는 애가 또 없거든.
8: 우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2: 내가 누굴 만날게?
5: 와일드캣!
9: 엄청난데?
10: 여기에 온 걸 환영해. 와일드.
8: 말도 안 돼. 퍼피 구조대가 내 쇼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11: 오토바이 왜 저래? 망가졌네.
2: 못된 강아지 폭주족들이 저렇게 해놨어.
9: 우리가 고쳐볼게.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로보독, 트럭 본부 좀 몰고 올래? 오토바이를 한 대 고쳐야 돼. 걱정 마, 와일드캣. 우리가 금방 다시 굴러가게 할게.
8: 고마워, 라이더.
1: 너희 구조대 진짜 빠르다.
2: 봤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12: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여긴 어드벤처데이. 미안한데 그 부릉부릉 소리 좀 줄여줄래요?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짓이야? 시카레타를 겁줘서 쫓아내고. 안 되겠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죠.
3: 싫어요. 우리 멍멍단은 이 마을에서 말썽을 피우려고 온 거거든요. 자리 바꿔. 이제는 내가 운전할게.
2: 네가 해도 괜찮을까 해볼게.
3: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비켜봐.
12: 퍼피 구조대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 너희들.
9: 좋은 소식이야, 와일드. 로보독이 고장났던 오토바이를 새 것처럼 고쳐놨대. 훨씬 더 좋게.
8: 우와, 엄청 기대되는데. 정말 고마워, 라이더.
9: 네, 구대위 시장님, 웬일이세요?
12: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봐! 제일 화나는 건 저 시끄러운 애들이 치카레타를 겁줘서 종탑으로 쫓아냈던 거야. 이름이 뭐랬지? 멍멍단이랬나? 어떡해!
9: 구대 시장님, 괜찮으세요?
3: 닭동상에 있는 저 사람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어드벤처 베이는 우리 멍멍단 거니까.
4: 멍멍단! 멍멍단!
9: 좀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못된 폭주족들은 퍼피 고조대가 다 잡아드릴게요. 퍼피 고조대, 상대는 오토바이 탄 폭주족이니까 우리도 오토바이로 막자. 모두 저쪽을 봐.
5: 굉장한데?
9: 얘들아, 그럼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8: 좋았어!
11: 조심해!
7: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테는 기본이지.
2: 근데 착지 나한테 했네?

0: 늦었어, 라이더 대장. 새 스타일로.
1: 우리 새 슈트 짱이다. 우와, 야우.
2: 빨리들 모여줘서 고마워. 강아지 폭주족이 마을 사람들을 겁주고 다니나 봐. 그래서 얼른 저 악당들을 몰아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너희 모두가 지금부터 모터 구조대의 정식 대원이 돼야 하거든.
1: 모터 구조대? 우와, 내 것도? 난 고양이잖아.
2: 그럼 뭐 어때, 그치? 얘들아, 고양이과로는 처음으로 와일드도 퍼피 구조대가 되는 거야.
1: 내가 말야?
3: 미안해, 털 알레르기 때문에.
0: 어쨌든 환영해.
2: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대의 시장님을 마을 동상에서 구해드려.
4: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2: 다음은 체이스, 초고속 슈퍼바이크를 줄 테니까 저 말썽꾸러기들이 어디 가는지 계속 추적해줄래?
0: 모터 체이스, 바로 멍멍단 잡으러 출동!
2: 그리고 와일드캣, 너한테 지금 바로 임무를 맡겨도 되겠지?
1: 말만 해! 언제든 달려줄 테니까!
2: 이번에 로고독이랑 내가 망가져 있던 네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했거든? 실뭉치 발사기하고 초고속 부스터, 또 발톱 타이어까지!
1: 오, 고마워, 라이더!
2: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기왕 말썽을 피울 거면 제대로 해야지.
1: 이것 좀 봐요. 이 정도 가뿐히 하거든요. 달려. 우! 보이지? 발대고 탄다. 우와! 우와! 어! 아, 실수.
2: 이거 위험한데. 잡았다. 아니, 내가 잡혔나?
3: 저기 봐, 치카레타. 퍼피 구조대야. 오토바이 타고 오네. 부릉부릉.
4: 체이스, 저기 멍멍나들 쫓아가줘. 절대 놓치면 안 돼.
5: 알았어.
4: 스카이, 너는 가서 그대 시장님을 내려드릴래?
1: 알겠어, 라이더.
4: 와일드캣, 저기 계속 굴러가는 컵 좀 멈춰줘.
1: 새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해보기에도 딱 좋겠는데? 와우, 발톱 타이어.
2: 고맙다.
1: 별 말씀을.
6: 아, 베이트.
3: 아, 구해줘서 고맙다.
1: 올라가요.
3: 됐다. 오, 괜찮아, 괜찮아. 아래만 안 보면 돼.
5: 라이더, 다 흩어졌어. 제일 빠른 애는 마을로 갔고 다른 둘은 선착장 쪽으로 간 것 같아.
7: 그럼 넌 제일 빠른 애를 쫓아가줘. 지원할 대원을 바로 보낼게.
4: 주마, 선착장으로 와줘. 아무래도 해양 구조를 해야 할 것 같아.
0: 해양 구조 주마 출동.
1: 굴러가던 컵은 다시 세워놓고 왔어. 이젠 뭐랄까?
4: 나머지 멍멍단을 쫓아가줄래? 저쪽이야.
1: 간다.
4: 오,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8: 저 경찰 강아지 진짜 끈질기네. 어디 내 바퀴만 좀 봐라.
5: 어!

0: 이대로 가면 우린 저기 부딪힐 것 같은데. 감히 날 막아?
1: 얘들아, 방금 나 엄청 큰 말썽 피우고 왔다.
0: 그래? 얼마나 큰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도 나보단 못할걸? 나는 저기 보이는 대관람차 바퀴를 확 풀어버릴 거니까. 저 미안한데 나는 이 일 빼주면 안 돼. 아, 뭐 빠지시든가. 우후! 어, 망할 것 같아. 우와, 잘만 올라왔잖아. 다친 애도 없고. 역시 나는 대단해. 데스킷, 이것 좀 풀어봐. 세상에서 제일 큰 오토바이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큰 말썽을 피울 거야.
1: 그래, 누가 말려. 드라이버 작동.
0: 우와, 이거 봐, 조종도 되는데.
2: 확성기 실컷 놀았지. 이쯤에서 그만 멈춰.
0: 막을 수 있음 막아보든가.
3: 라이더, 대관람차가 굴러가서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
4: 지금 바로 갈게, 와일드캣.
5: 주마, 물에 빠진 분을 구해드려.
6: 알았어.

0: 내가 잠깐 좀 타고 놀겠다는데 감히 방해를 해? 데스케이 두웨이 타! 우리 멍멍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고! 우와!
1: 뭐야! 도망가잖아!
2: 모터 구조대? 우린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뭉친 팀이라는 거 알지? 멍멍단이 마을에 못 가도록 막아야 돼. 스카이, 러블, 로키, 마셜, 너희도 와줘.
3: 물론!
4: 바로 갈게!
3: 출동! 잘 좀 보고 가!
0: 그래, 나도 알아. 아이, 너 자꾸 잔소리 할래?
3: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뭘 할까?
5: 대관람차가 마을로 안 가고 빙 돌아가도록 해야겠어. 그 앞을 먼저 막아줄래?
4: 아주 큰 벽을 쌓아야겠네.
3: 좋아, 해보자.
4: 됐다. 이제 절대로 못 지나가게 벽을 고정하면 돼.
0: 겨우 저런 걸 갖고 날 막겠다고? 그냥 확 다 밀면 되지.
6: 어? 앞에 쌓아놓은 건 못 뚫지 않을까? 근데 저쪽은 뚫려있어. 저기 멋진 차고 좀 봐.
0: 어? 분명 모터 구조대 본부일 거야. 쟤네 본부를 박살내는 게 훨씬 재밌겠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꽉 잡아! 그냥 쭉 밀고 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대관람차로 강아지를 집에 박살내자고!
3: 앞쪽이!
0: 그래, 그래. 모터구조대 본부가 있지. 아니까 잔소리 그만해.
1: 협곡으로 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
2: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서 구해야지. 그럼 부탁해.
3: 다른 도구를 써봐야겠어. 와우! 초고속 부스터! 이봐! 브레이크를 잡아! 절벽에 뚝 떨어지기 싫으면!
6: 어떡해!
3: 대관람차 버리고 내리자!
0: 대장은 난데! 저 야옹이 말을 듣겠다고?
3: 바퀴에 타려면 공중 3회전 엘리옥 점프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내야지! 저 친구를 구하려면!
2: 진짜 멋졌어, 와일드캣! 이제 실뭉치로 그 바퀴를 세우자!
3: 그래!

0: 우리 멍멍단은 금방 돌아온다. 멍멍단! 멍멍단! 멍멍단! 아! 이거 묘기다. 나도 같이 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번 쇼는 라이더랑 모터 구조대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인사해.
1: 너도 우리 대원이 되니까 정말 좋은데? 혹시 못된 강아지들이 다시 말썽을 피우면 우리를 불러줘.
0: 라이더, 앙코르 할 건데 너희들도 나와서 좀 도와줄래?
2: 우와. 좋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삼성하게 밝힐 때, 귀가 크고 싶다면 삼성하게 밝힐 때, 귀 성장 고민이 되면 삼성하게 밝힐 때,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옥스포드 팡.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2: 또 졌네.
1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제?
18: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9: 난방구는 붙방구와
2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솔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하트가 커졌어요.
9: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10: 오늘 날씨 정말 좋다.
8: 그러게.
11: 우와.
8: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도 가보자.
12: 와, 어?

0: 엄마.
1: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2: 토끼 만들어 주세요.
1: 짜잔!
3: 와, 토끼다!
4: 아유, 정말 멋져.
0: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1: 이번에는 강아지.
0: 하나도 안 보이잖아.
5: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3: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0: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3: 뭐? 왜?
0: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5: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3: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5: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3: 여기.
0: 그래, 알았어.
6: 얘들아.
3: 어?
6: 여기 있었구나.
7: 할머니.
6: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8: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6: 그렇긴 한데.
8: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6: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9: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빅이잖아. 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10: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8: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10: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8: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빅, 너무해요.
10: 그게 아니라.
0: 하나 언니.
6: 하트 왔구나.
0: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6: 고마워, 하트.
0: 뭘요?
3: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6: 고마워, 타요.
0: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6: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0: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6: 하트!
0: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9: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6: 하트, 일어나봐.
0: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6: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0: 이게 뭐예요?
6: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0: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6: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0: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6: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0: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6: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0: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6: 뭘.
9: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3: 랄랄랄랄랄라.
8: 친구들이잖아.
3: 얘들아, 안녕.
5: 누구세요?
3: 설마 하트? 하트 어떻게 된 거야?
5: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3: 이 정도가 정말.
10: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8: 빅, 괜찮아요?
10: 엔진이 고장 났나 봐요.

0: 설마 너 하트니?
1: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0: 어, 그치만 무거울 텐데.
1: 괜찮아요. 어? 그럼 출발할게요.
0: 그래, 고맙다.
2: 이거 정말 쉽게 되는데?
3: 와, 정말 된다.
4: 찹, 찹.
1: 와!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5: 너무 보여?
6: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일도 안 보여.
1: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6: 정말?
1: 여기서 잘 보일 거야.
6: 와, 진짜 잘 보여.
7: 보여줘서 고마워, 아자.
1: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8: 자, 다 했다. 고마워, 타요.
9: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1: 하나 언니.
9: 하트.
8: 하트 왔구나.
1: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9: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8: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1: 말려.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9: 어디 있지?
1: 어? 아, 저기 있다. 그럼?
9: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8: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 는 괜찮겠지?
9: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1: 하나 언니!
10: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1: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쩌면 좋지? 어떡해?
10: 넘어가자.
1: 죄송해요.
0: 괴물이다.
1: 앨리스, 프랭크, 팩트! 다행이다. 이제 날 구해줄 거야.
10: 꼼짝 마!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정체를 밝혀라.
1: 제이, 저 하트예요.
11: 거짓말하지 마. 하트는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12: 다른 대로 말해.
1: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9: 저 하트예요. 하트.
8: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1: 하나 언니, 저 하트예요.
8: 그래, 너 하트잖아.
1: 믿어주시는 거예요?
8: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1: 꿈이요? 여긴 차고지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8: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1: 어서 타세요.
8: 자.
1: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8: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1: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0: 알았어.
8: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1: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5: 자, 자, 저쪽으로 가세요.
1: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5: 이쪽으로.
8: 고마워, 하트.
9: 자. 오, 하나.
12: 정말 빨리 왔는걸.
8: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9: 하트, 정말 고마워.
1: 뭐야?
8: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13: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14: 트레미의 소원.
13: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1: 안녕히 가세요.
8: 고맙다, 트레미.
15: 안녕.
1: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16: 버스는 무얼 잘 만나 맛있는 식빵을
1: 마들아.
16: 안녕 트레미.
1: 안녕.
14: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1: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14: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1: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17: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1: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17: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1: 와, 정말 좋았겠다.
17: 우린 이제 가볼게.
14: 안녕.
1: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13: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5: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1: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15: 부럽다고?
1: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15: 그랬구나. 아!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1: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15: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1: 우와, 정말 예뻐요.
15: 그리고 또 저기 자주...
13: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1: 안녕히 가세요.
18: 어? 이런... 어쩌면 좋지?
1: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18: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도 찾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1: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18: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1: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딨지? 모자다!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18: 고맙다, 트레미. 얍!
1: 어?
18: 얍!
1: 우와, 어떻게 된 거지?
18: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1: 마법사라고요?
18: 그래.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1: 소원이요? 제 소원은...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18: 자동차?
1: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18: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1: 정말요?
18: 그럼, 자...
1: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0: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1: 드레미.
0: 얘들아. 이것 좀 봐.
2: 바퀴가 어쨌다는 거야?
0: 그게 바퀴가.
3: 우선도 가야지, 드레미.
4: 그래, 이러다 늦겠어.
0: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4: 응, 당연하지.
2: 뭘 그렇게 몰라?
4: 빨리 가자. 꼬마 버스 타요.
5: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6: 네.

0: 있구나. 엄청 넓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와, 시작한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어? 난 이쪽으로 가볼게.
2: 어디 가려고?
3: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4: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랬지.
5: 차고지로 온 트레이니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4: 얘들아, 오늘 불꽃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6: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2: 나도.
0: 잘 자, 얘들아.
4: 잘 자.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7: 트레미,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어? 왜 길이 막혀있지?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7: 넌 누구니?
0: 네! 저 트램이잖아요.
7: 트램이?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7: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7: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8: 트레미.
0: 어? 루시.
8: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절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8: 저런, 그랬구나.
0: 네.
8: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8: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8: 그래.

0: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1: 드레미.
2: 어?
1: 어서 일어나야지.
2: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1: 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2: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와, 정말 잘됐다.
1: 왜 저러지? 이상하네.
3: 드레미, 스카이.
1: 어?
3: 안녕.
2: 안녕하세요.
1: 루키랑 페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4: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3: 오늘부터 트레미의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4: 앞으로는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2: 우와, 정말이야?
3: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2: 스카이가요?
1: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2: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4: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2: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1: 또? 그래, 알았어.
2: 와, 신난다.
0: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얼굴엔
7: 순한 길길.
5: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아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넘버블럭 세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체.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대 가족.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질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눈물엔
1: 덥덥한
4: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우와, 뽀로로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번엔 내 차례야. 또 성공!
1: 써니야! 엄마가 데리러 오셨네.
2: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1: 지금도 많이 논 것 같은데.
3: 더 놀고 싶은데.
1: 다음에 실컷 더 놀아.
3: 올 만큼.

0: 밤까지요?
1: 밤까지요? 아 맞다! 응?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0: 파자마 파티? 그래 좋아!
2: 파자마 파티? 글쎄... 뭐 안 될 거 없지.
1: 우와! 그날 패션쇼도 하자.
0: 게임도 하고
1: 요리도 하고.
0: 좋아 좋아.
1: 밤새 비밀 얘기도 하는 거야.
0: 무서운 어? 이야기도.
1: 신난다 신난다.
3: 달림아 뭐해?
1: 파자마 파티 초대장 만들어요. 써니 줄 거야.
2: 오 멋진데?
1: 엄마 잠옷도 새로 사면 안 돼요? 써니도 산대요.
2: 그래.
1: 방도 예쁘게 꾸밀 거예요.
2: 오 기대되는데?
3: 아빠도 준비한 게 있지. 짜잔 노래방 마이크. 써니랑 노래하면서 놀면 재밌을 거야.
1: 우와, 정말 최고의 파자마 파티가 될 거예요. 써니한테 초대장을 줘야지. 어? 써니야!
0: 달리마!
1: 어? 누구야?
0: 얜 우리 옆집에 이사온 보라야.
1: 안녕! 안녕!
0: 보라도 나처럼 햄스터 키우는 거 있지?
1: 와 귀엽다!
0: 그리고 나처럼 운동도 엄청 잘한다? 자전거도 잘 타고 달리기도 완전 잘해.
1: 정말?
0: 또 나랑 똑같이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대. 이름도 보라고.
1: 예! 우와 신기하다.
0: 달리마 누가 빨리 달리나 할 거니까 심판 봐줄래?
1: 어? 그럴까? 준비 출발! 야!
4: 만들기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구슬을 골라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1: 우와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서 써니 줘야지. 써니야 어? 짜잔.
0: 우와 예쁘다. 나 주는 거야?
1: 마음에 들어?
0: 어 완전 좋아. 아참 어? 나도 완성했지.
1: 우와 이쁘다. 이거 나한테.
0: 보라가 마음에 들어 할까?
1: 뭐? 보라?
0: 아 어제 보라가 이 핀 줬거든. 어때? 내가 만든 팔찌도 예뻐?
1: 아니 별론데.
0: 그래? 별로야? 아 어떡하지?
5: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안녕.
0: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놀래?
6: 어? 오늘은 사양할게. 엄마랑 도서관 가기로 했거든.
1: 난 좋아. 그리고 이건?
0: 그럼 빨리 가자. 보라도 오기로 했으니까.
1: 보라?
0: 응. 저번처럼 놀이터에서 놀자.
1: 치, 또 둘이만 놀려고? 아, 맞다. 나도 오늘 밀크 목욕시켜주기로 했었지.
0: 어? 어, 그래? 그럼 같이 못 놀아?
1: 응. 써니는 이제 나보다 보라가 더 좋은 걸까? 어? 달토끼야.
0: 왜 그래, 달리마? 무슨 일 있어?

0: 그렇게 걱정되는 걸까? 뭐 나도 햄스터 10마리 키울 수 있는데.
1: 10마리나?
0: 뭐 나도 달리기 엄청 잘할 수 있는데.
1: 좀 더 빨리.
0: 뭐지? 온통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나도 보라색을 좋아해볼까?
2: 뭐지?
0: 내 마음 왜 이러지? 진짜 모르겠어.

0: 아니,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
1: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달림아, 택배 왔다.

0: 파자마 파티를 잊은 건 아니겠지? 오늘은 써니가 안 올 건가 봐.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1: 재밌다.
0: 어, 써니다.
1: 다시 놀이터에서 놀자.
0: 뭐야, 또 보라랑 같이 놀고 있잖아. 치.
1: 나 달림이랑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다. 어?
0: 정말 좋겠다.
1: 응, 너무 기대돼.
0: 써니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0: 알림이가 진짜 너무 좋아.
1: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0: 큰일 났다.
2: 어?
0: 팔찌, 달림이가 준 팔찌가 없어졌어.
2: 뭐?
0: 어디 갔지? 아까 놀이터에서 못해 흘렸나봐.
3: 걱정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0: 아까 여기서 흘렸나? 저 안에서 흘렸나?
2: 어떡해, 지금 나타나면 이상할 텐데.
0: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2: 어떡해. 어? 이건 내가 준 팔찌잖아.
0: 꼭 찾아야 해.
3: 찾을 수 있을 거야.
0: 달림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2: 써니야, 근데 어쩌지?
0: 팔찌가 어떻게 내려왔지?

0: 난 달림 공룡이다.
1: 난 작고 꾸쭈 꾸쭈.
0: 나는 힘이 엄청 세. 쿵쾅 쿵쾅.
1: 재밌다.
0: 이제 블록놀이 하자.
1: 뭐해? 진짜 꾸뇨 꾸뇨.
0: 계속 공룡놀이만 했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1: 뭐해? 진짜 꾸뇨 꾸뇨.
0: 달콩아 봐봐. 엄청 높지? 달콩아 뭐 하는 거야?
1: 공룡 놀아.
0: 너 정말 언니 말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너랑 안 놀아. 혼자 놀 거야.
2: 달림아,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줘야지. 간식 먹고 사이좋게 놀아.
1: 우유 우유.
0: 네. 달콩아 마셔. 더 달라고? 에휴, 자. 이제 안 돼. 넘친단 말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말썽이나 부리고.
2: 또 왜 그래?
1: 엄마, 엄마.
2: 어? 어? 어? 얼른 화장실 가자.
0: 치.
2: 달콩아 신네. 조금만 더.
0: 달콩이 또 못 싸요? 그럴 줄 알았어. 골고루 먹어야지. 채소를 안 먹으니까 응가가 잘 안. 아우, 방귀 냄새.
2: 고소한 달콩이 방귀 냄새.
0: 방귀쟁이 너무 지독해.
3: 얘들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0: 아빠.
3: 달콩이는 아직도 변비야?
2: 오늘도 실패네.
3: 자, 이건 달림이 닮은 별 스티커.
0: 진짜 진짜 예뻐요.
3: 이건 달콩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0: 달콩아, 언니 하나만 줄래?
1: 싫어, 안 줄 거야.
0: 딱 하나만 바꾸자.
1: 응? 싫어, 언니 싫어.
0: 달콩이도. 내가 놀아주나 봐라. 맨날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말은 진짜 안 들어. 너넨 동생이 없어서 좋겠다.
4: 난 동생 좋은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
5: 난 별로. 혼자 노는 게 편해.
0: 그래, 맞아. 얼마나 귀찮다고.
6: 내 동생은 말썽쟁이.
1: 언니.
6: 말 안 듣고 제멋대로.
1: 언니.
6: 나를 귀찮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내 동생은 말썽쟁이. 내 동생은 심술쟁이.
1: 언니.

0: 달콩이랑 놀아줄게.
1: 정말?
0: 응, 나만 믿어. 으아, 으아, 으아, 공룡이다. 그래, 신나게 놀자고.
2: 오래 못 버틸걸. 공룡이 나가신다.
3: 공룡아, 놀자.
2: 벌써 두 시간째야.
1: 잘 버티네.
2: 달콤아, 이제 그만하자.
3: 우리 진짜 더 놀아, 놀아.
2: 벌써 세 시간째야.
3: 여기 공룡 많아, 놀자, 놀자.
4: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네.
3: 꿀, 다른 거야?
4: 닮았지? 근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
2: 아, 이게 좀 쉬죠.
4: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무섭게 생겼지? 그런데 풀을 먹는 착한 공룡이야.
3: 재밌다, 재밌다.
4: 목이 긴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얘는 하늘을 나는 푸테라노돈이야.
5: 무슨 냄새야?
6: 완전 지독해.
7: 별이 뭐야?
8: 별이는 방귀 냄새도 못 맡나봐.
6: 별이야, 넌 냄새 안 나?
4: 냄새?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벨로시랩터야. 너처럼 작고 귀엽지?
3: 별이 오빠.
2: 달콩이 왜 저래?
0: 난 말야, 동생 갖고 싶다는 거 취소할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9: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별이가 달콩이랑 잘 놀아주네.
4: 네.
1: 어? 하트 쿠키네.
3: 어? 다이 오빠.
4: 고마워.
1: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3: 오빠, 짠.
4: 어? 아, 짠.
1: 짠이었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4: 달콩아, 갈게.
3: 오빠, 안녕.
0: 별아, 달콩이랑 어? 엄청 친해졌네.
1: 아까 동생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
4: 그랬는데 달콩인 좀 귀여운 것 같아. 공룡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고 박수도 쳐줘.
0: 어? 그거 뭐야?
4: 아, 이거 달콩이가 붙여줬어.
1: 그거 달콩이가 엄청 아끼는 스티커인데.
0: 달콩이인 별이가 진짜 좋은가 봐.
4: 아, 그런가?
0: 달림아, 우리 이제 갈게.
4: 안녕.
1: 잘 가. 나한텐 절대 안 주더니. 치, 미워.
3: 피아노.
4: 맞아.
0: 우와, 달콩이랑 별이 엄청 잘 논다.
3: 내가
0: 이거 내 거야.
4: 달콩아.
2: 달콩이 왜 울어?
4: 울지 마.
1: 달콩아, 무슨 일이야?
3: 울지.
1: 너 내 동생 왜 울렸어?
0: 내 사발 가져갔단 말이야.
1: 그렇다고 내 동생을 울려?
0: 나도 오빠 있거든.
3: 오빠.
9: 누가 너 동생 울렸어?
4: 어쩌지?
9: 너야? 내 동생 괴롭힌 게?
0: 오빠, 얘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1: 얘가 먼저 내 동생 울렸거든.
9: 조그만 게, 너 나한테 혼나볼래?
1: 나도 달콩이 언니거든.
3: 방귀 냄새.
6: 방귀 폭탄이다.
4: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
0: 별이, 너 달콩이 방귀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4: 그럴리가. 어젠 코감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았어.
1: 그런 거였어?
0: 뭐야? 냄새 맡고 다 도망갔네?
1: 야호! 달콩이 방귀가 이겼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빠, 저게 뭐야?
6: 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3: 얼굴엔
16: 순한 킹킹.
13: 중물엔
17: 덤덤한
18: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오늘은 아빠와 보니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5: 괜찮겠어요? 보니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텐데.
9: 문제 없어요. 내가 워낙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2: 맞아요. 어제부터 아빠가 더 신나신걸요? 걱정 말고 외할아버지 댁 잘 다녀오세요.
5: 그래, 그럼 이따 봐요.
2: 빠빠이.
9: 조심해서 갔다 와요.
2: 다녀오세요.
9: 그럼 우리도 준비할까?
2: 좋아요!
8: 준비하여!
20: 뭐야?
9: 어? 친구들도 도착한 것 같은데?
2: 빨리 나가요!
21: 안녕하세요!
2: 안녕!
9: 다들 준비됐지?
21: 네!
9: 좋아!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출발! 하하하하하! 어? 빗방울?

0: 안 돼!
1: 아닐 거야.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거겠지.
0: 휴, 다행이다.
1: 그럼 다시 놀이동산으로 출발!
2: 출발! 어?
0: 일기예보, 거짓말쟁이.
1: 너무 실망하지 마. 금방 그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3: 결국 보니와 친구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0: 괜찮아, 네 차례야.
4: 준이야, 혹시 비 그쳤어?
0: 아니. 슬기야, 비 그쳤어? 아니.
4: 이젠 비 그쳤겠지?

0: 말 정말 싫어.
1: 맞아. 집에서 노는 건 너무 지겨워.
2: 밖에서 놀고 싶다고.
3: 놀이공원 못 가면 놀이터라도.
1: 나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0: 아, 그래. 부부맨한테 부탁해보자.
1: 맞다. 부부맨이 있었지.
2: 부부맨이라면 비를 멈춰줄 거야.
0: 도와줘요, 부부맨.
4: 난 이때가 제일 큰애 되더라.
0: 맞아요.
4: 간다, 간다, 간다.
0: 도와줘요, 부부맨.
4: 아이, 꿈이었구나.
0: 도와줘요, 부부맨.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2: 도구맨, 비 좀 멈춰주세요.
0: 응? 비를?
2: 네, 비가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갔거든요.
3: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4: 너무너무 심심해요.
5: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런데 어쩌지? 비를 멈추는 건 나도 할 수 없는데.
2: 그럼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0: 아니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어.
1: 어떡해요?
0: 아,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줄까?
1: 네!
0: 자, 이렇게 블록을 쌓아도 되고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그치?
2: 그런 거 말고요!
5: 그거 네. 아까 다 했어요!
0: 아, 그랬어?
4: 저희는 집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근데 밖에서 놀면 옷이랑 신발이 흠뻑 젖을 텐데?
3: 맞아.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어.
2: 그럼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옷이랑 신발이 있으면 어떨까?
4: 에? 그런 옷이랑 신발이 어딨어?
2: 방귀구름으로 만든 튼튼한 비옷과 장어만 있다면 밖에서 놀아도 절대 안 젖을 거야. 그렇죠, 보보맨?
0: 오,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자,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어?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0: 진짜 비를 맞아도 끄떡 없는데?
1: 맞아. 게다가 예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0: 컴퓨터가 다 젖었는데 괜찮을까? 미끄러울 것 같은데.
1: 얘들아!
2: 어?
1: 이거 진짜 재밌다. 물 때문에 엄청 빨라져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2: 놀이기구라고?
3: 그렇지. 보보맨, 미끄럼틀이 엄청 커지면 어때요? 진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요.
4: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열차까지 만들면 진짜 놀이기구 같을 거야. 방귀구름 워터 슬라이드.
5: 재밌겠다.
4: 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3: 네.
0: 어떻게 보니야, 나 떨려.
3: 완전한 쓸기야, 엄청 재밌을 거야.
4: 자, 그럼 출발합니다.
0: 진짜 재밌다. 나 또 탈래.
4: 그럼 나도...

0: 미안 얘들아.
1: 괜찮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2: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기구도 만들어봐요.
0: 좋지. 어떤 걸 만들까?
3: 저걸로 회전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1: 이왕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로 만들어요.
4: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떨까?
3: 그래, 놀이동산은 없는 우리만의 회전 목마를 만들자.
0: 다들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다 같이 만들어볼까?
5: 네!
2: 이러니까 꼭 바닷속을 탐험하는 것 같아요. 와,
0: 놀이터 끝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5: 네!
0: 하나, 둘, 셋!

0: 얘들아, 괜찮아?
1: 네! 꼭 범퍼카 같았어요.
2: 맞아!
3: 도구맨 덕분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재밌었어요.
2: 진짜 놀이동산만큼 재밌었다니까요?
4: 다행이다.
3: 앞으로

0: 좋았어요.
1: 엄마!
2: 우리도 잘 갔다 왔지?
1: 빠빠!
3: 보니야, 오늘 비가 와서 놀이동산 못 갔지? 많이 속상했겠다.
1: 아니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3: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1: 그건요, 비밀이에요. 어?
4: 이제 보니가 비 오는 날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죠?
1: 유치원 온다!

0: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1: 마침내 오제의 마법사를 만난 친구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 와, 재밌다!
3: 진이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죠? 다들 박수!
2: 와!
4: 엄마, 진짜 진짜 멋졌어요.
1: 고마워.
4: 와, 재미는 좋겠다.
5: 어? 유치원 특별 수업?
6: 네, 오. 선생님 대신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인데 이번엔 우리 가족 차례예요.
5: 어? 그럼 당연히 이 아빠가 가야지.
4: 이번엔 엄마가 오시면 안 돼요? 아빠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5: 그야, 엄마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4: 그래도.
0: 보니야, 그럼 이번엔 엄마가 갈게.
4: 정말요?
0: 오. 그럼, 우리 보니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어.
5: 정말 괜찮겠어요?
0: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4: 오, 신난다! 약속한 거죠?
0: 응, 약속.
7: 유치원 특별 수업 날이 되었어요.
4: 맞다, 오늘 보니 엄마가 오시는 날이지. 응, 재밌는 책 읽어주실 거니까 기대해.
3: 보니야.
4: 어? 엄마 오셨나 봐. 어? 엄마. 엄마.
5: 짜잔.
4: 엄마는요?
5: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 그래서 대신 아빠가 왔지.
4: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렸는데.
8: 다녀왔어요. 본인은요?
5: 아, 당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8: 얼마나 속상했을까. 본이랑 한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5: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7: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예, 아빠!
5: 잘 다녀왔어?
4: 네, 이것 좀 보세요.
5: 오, 가족 운동회? 재밌겠는데?
4: 그쵸,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5: 갑자기 왜?
4: 빨리요!
5: 그래, 잠깐만. 자.
8: 여보세요?
4: 엄마!
8: 어, 보니야.
4: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린대요. 이번엔 꼭 와주실 거죠?
8: 다음 주 금요일? 물론이지.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4: 아, 약속!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가족 달리기 경기에 나가요.
8: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좋아. 그럼 퇴근하고 같이 연습하자.
4: 네, 이따 만나. 엄마가 유치원에 오신다.
5: 그렇게 좋아?
4: 그럼요. 신난다.
8: 하나, 둘. 하나, 둘.
7: 그날부터 보니와 엄마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9: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청청 맞아갔죠.
5: 우와, 최고 기록이에요.
8: 이러다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7: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10: 백팀, 백팀, 백팀이 최고야.
11: 정팀, 정팀,
12: 정팀이 최고지.
4: 엄마는 언제 오세요?
5: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내고 금방 오신대. 아마 점심때까지는 오실 거야.
4: 빨리 오시면 좋겠다.
7: 친구들은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어요.
3: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5: 잘한다 보니.
3: 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먹고 오후에 만나요.
2: 네.
4: 아빠, 엄마 오셨어요?
5: 아, 아직.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우리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운동회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가서 얼른 엄마 모셔올게.
1: 네, 고마워요, 보보맨. 핫!
2: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빨리 보니한테 가야 하는데. 어? 공사 중이잖아. 저 길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어? 저 강만 건너면 유치원까지 금방인데. 어? 저게 뭐지? 야! 예. 부부맨?
0: 보니한테 가는 길이죠? 자, 어서 건너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어.
3: 자,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모두 모이세요.
4: 네.
1: 벌써? 아직 엄마 안 오셨는데. 아빠도 없고. 어떡하지?
2: 유후! 조금만 기다려 보냐.
5: 어?
2: 보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도 없고 어쩌죠?
0: 저기, 보니 어머니. 응?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2: 네? 이렇게요? 어? 와!
0: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엄마 왜 아직 안 오시지?
6: 보니야, 어디 봐. 앞을 봐야지.
1: 바로 다음에 엄마랑 하는 경기인데.
2: 조금만 빨리 서둘러 줄 순 없을까요?
0: 네, 멋져봐요.
2: 어떡해.
0: 여기도 엄청 막히네요.
2: 이번에도 보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 아빠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0: 잠깐!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2: 응?
0: 뿡카 변신!
2: 어? 와, 세상에!
0: 변신 완료! 자, 출발합니다!
7: 어느새 마지막 경기 순서가 되었어요.
8: 보니야, 왜 혼자야?
1: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도 아직 안 오시고.
8: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달릴까?
1: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안 할래요.
8: 보니야, 그래도.
2: 이와, 저게 뭐지?
8: 늦어서 미안해, 보니야. 바로 시작할까?
1: 네!
8: 그럼 경기를 시작할게요.
9: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파이팅, 보니! 힘내요, 보니 엄마!
8: 보니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정말 미안해.
1: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달리기 1등 했잖아요.
8: 엄마가 많이 바쁘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항상 보니가 1등인 거 알지?
1: 그럼요.
0: 보니야, 왔어요, 여보?
1: 아빠!
2: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0: 아.

0: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고.
1: 이렇게 오래요?
0: 그게 휴지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본이랑 엄마가 1등하는 건 멀리서 봤어. 대단하던데?
1: 진짜요?
0: 그럼 우리 1등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좋아요.
2: 그래요. 그럼 가볼까?
1: 네.
0: 자, 출발.
2: 엄마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운동회. 보니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진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눈물엔
9: 덥덥한 말.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4분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7: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필요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어?
0: 나일 너도 다쳤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1: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3: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삐뽀!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강호!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4: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뛴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핀이 핑지신 것 같은데.
3: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쁘핑이 틀림없어 난다.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3: 여긴 우리한테 맡겼지.
6: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솔지?
3: 아야야야야! 아이쿠 배 아파!
0: 합충핑 괜찮아.
3: 이렇게 아픈 척해서 삐뽀핑을 불러드리는 거야, 하츄.
0: 좋아. 역시 하츄핑은 천재야, 꿀에.
3: 콜록콜록. 목 아파, 나나. 이케?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 의사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6: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7: 뭐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6: 무슨 일이야?
8: 얘네 아픈가 봐.
0: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만 하면 환자 진료 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9: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신난다.
0: 아무튼 모두의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10: 삐뽀핑,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0: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0: 있네, 로미. 오늘은 방방?
1: 나 가게 지켜야 해.
0: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1: 잘 가, 메리루.
2: 드디어 찾았다, 방방.
1: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2: 삐뽀핀,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3: 로미, 당장 널 진찰해야겠어. 삐뽀.
2: 진찰? 갑자기 왜?
3: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2: 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탈라핀딩 붙잡아. 삐뽀.
2: 이게 뭐야?
3: 그럼 얼른 진찰해줄게. 삐뽀. 아무도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2: 삐뽀?
4: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2: 어? 근데 로미는 어디 갔지죠?
5: 좋은 아침.
2: 뭐? 좋은 아침. 로미 못 봤어, 나나?
5: 로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1: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5: 에? 나 말이야?
4: 아! 찌 물렸어! 내 어여쁜 피부가!
5: 세상이 핑핑 도네.
4: 암튼 이상한 애야, 솔지.
2: 로미! 롬! 저의 삐뽀핑!
4: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2: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쥬!
4: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2: 난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탈이 될 나냐?
4: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직히.
2: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0: 복싱한 걸 좋아하는 병, 간호?
1: 아니, 어쨌든 그거 병은 아니라고!
2: 어머!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환합병이야, 삐뽀!
1: 환합병?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2: 청승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0: 가만히 있어봐, 승약이라고? 안 돼! 안 돼!
3: 멈춰놔라!
0: 여기는 아프지 않았죠?
2: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3: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속지!
2: 뭐? 엉터리?
3: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0: 해선아! 네 말이! 간호! 일어나, 간호!
3: 난 엉터리 따위가 아니야!
2: 삐뽀!

0: 괜찮아?
1: 너 하나 남았군.
0: 주사기 놓고 말로 하자 꾸래. 나 가만히 있었어.
1: 너도 같은 편이잖아.

0: 프린세스 크리스탈! 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약.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2: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0: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0: 캡처링! 미스티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 핑, 이뻐 핑 캐치!
1: 핑!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이뻐!
2: 그래서 말이야, 그 길을 막 쫓아다닌대.
3: 어? 이거 뭐야 그래?
1: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0: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혹시
1: 피니핑 병원이 생겼어요.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었을지.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0: 쟤 주사부터 놔줄까나, 삐뽀. 이렇게 내버려둘 것 같아. 야! 머리 핀 도전아! 살았다, 진짜!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이거부터 검사할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 삐뽀.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2: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내 친김에 마사지도 간호?
1: 나를 검사하면 어떡해, 삐뽀?
2: 드디어 포기했나 봐, 꿀에.
0: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지.
2: 나나핀 괜찮아, 꿀에?
0: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지.
3: 이 정도쯤 식은 중독.
0: 뭐야, 왜 병이야, 솔지?
2: 나나핀 몸이 안 좋아, 꿀에?
0: 나나핀! 무슨 일이야?
2: 나나핀이 배가 아픈데 괜찮았죠?
3: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네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0: 고칠 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빅보.
1: 빅보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티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문주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사님, 고맙습니다.

0: 하면 완벽한 건강 검사를 할 수 있겠어, 삐뽀. 자, 검사 받고 싶은 케미티. 아, 아니, 왜 다들 도망가는 건데, 삐뽀?
1: 저기 있잖아. 나 검사해줘. 요즘 위원회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0: 너를?
1: 응.
0: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1: 아!
0: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상자에서 나와, 삐뽀.
1: 못 나간다니까.
2: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0: 그래, 좋아, 달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2: 마마핑, 다시 아파죠?
0: 괜찮아. 아야, 아야,
2: 정말 안 괜찮았구나.
1: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떻게 하지?
0: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0: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1: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0: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2: 잠깐만,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0: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2: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야.
0: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2: 끙끙병?
0: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3: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0: 라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2: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0: 라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날갑짝을 피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2: 죽으면 안 돼, 라나핑.
0: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라나?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2: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0: 못 가.
2: 아, 나나. 난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1: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3: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0: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3: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네.
1: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0: 나나핑!
1: 얘들아!
2: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1: 나나핑 병 모아놨어, 빨리!
2: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노?
1: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까, 삐뽀.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0: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1: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0: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1: 너 어떻게 그런 말을.
0: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1: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2: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맞아서 그래.
0: 잠깐, 나도 갈래, 나나.
1: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0: 어떡해, 나노! 어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1: 무슨 일이야, 삐뽀?
0: 나나, 삐니!
2: 갑자기 웬 비야? 빨리 집에 가자쥬!
0: 러미!
1: 삐뽀, 핀, 무슨 일이야?
0: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저건 엉터리.

0: 배 아픈 게 사라졌네, 나나.
1: 나야, 띵! 일어났구나, 솔지.
2: 다행이야, 그래.
0: 다들, 왜 그래, 나나?
1: 뭐? 정말 몰라, 솔지?
2: 나나 핑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1: 뭐?
2: 그동안 계속 핑퐁핑이 치료해줬어, 하쭈.
1: 이제 정신이 좀 들어?
2: 핑퐁핑.
1: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2: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1: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2: 삐뽀피!
1: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2: 지쳐서 잠든 것 같아, 꿀에.
1: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3: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옥스포드 팡!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2: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클릭소.
7: 클릭소. 얼마세가?
8: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9: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덕덕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덕덕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개굴개굴 개구리. 하나, 둘, 셋. 얘들아, 나의 점프 솜씨 잘 봤지? 예쁜 나비처럼 우와, 나의 점프 말이야.
1: 다음은 내 차례지.
2: 쟤, 그게 뭐야? 개구리 같아.
1: 잘 보고 있기나 하라고. 하나, 둘, 셋. 우와. 맞지? 내가 제일 멀지?
2: 우와, 대단해, 쟤. 아, 개구리 같은 자세가 멀리 뛰는 비법인가?
1: 롬, 아까 내 자세를 비웃더니 왜 따라하는 거야?
2: 누가 따라했다고 그래? 나도 원래 개구리 점프를 하려고 했었어.
1: 그럼 뛴다. 하나, 둘, 셋!
2: 야호, 내가 1등이다! 안 돼! 내가 꼴찌잖아!
3: 잠깐! 레오 박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4: 당연하지, 타이탕! 이번에는 아주아주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걱정 말고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세요.

0: 라고.
1: 뭐야, 교체 방이잖아. 고작 그런 지팡이 하나 만들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0: 고작 그런 지팡이라니?
2: 맥월, 맥월.
1: 아니,
2: 맥월. 아, 무슨 일이죠, 맥월?
0: 내 예상대로 마법의 지팡이로군. 내가 뭘 했어?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2: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맥월. 이제 절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맥월.
0: 응? 되돌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2: 아, 그런 건 어떡해요, 맥월.
0: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법 지팡이로 마을 녀석들을 어서 괴롭혀야지. 개굴치킨, 지금 당장 출동이다.
2: 네, 레오 박사님. 개굴개굴.
0: 받아라! 오래요, 오래요! 좋아!
3: 인어공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2: 개굴!

0: 관객을 슈퍼카 힛! 예!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1: 슈퍼제트, 날 또 방해하려고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깜짝 놀랄 거다. 받아라! 개불개불 광선!
0: 저 지팡이를 못 쓰게 해야 해.
2: 나에게 맡겨! 래쉬 파워! 원다 파워!
0: 이번엔 내 차례다. 슈퍼 파워! 야!
2: 가볍게 슈퍼제트의 승리군! 레오 박사! 이쯤에서 포기해!
1: 저 녀석들이! 좋아, 그렇다면! 레오봇 출동!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잘 보거라! 고대의 설계도로 더욱 강력해진 개불개불 방선! 꼴 좋다. 슈퍼잭 이젠 네 차례야. 개불개불 광선.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파워로 개불개불 광선을 튕겨내자.
4: 슈퍼 냠냠 파워를 내려면 바나나가 필요하지. 바나나의 칼륨, 딸기의 퀘르세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바나나, 딸기잼 약간, 신선한 블루베리 약간, 크레페 반죽을 차례차례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바나나 크레페!

0: 퍼즐. 이제 안 통한다.
1: 저 녀석이. 그렇다면 개굴견을 광선 최대 출력.
0: 대구 박사. 야!
1: 야! 가고이라 슈퍼질.
0: 개굴.
1: 깜짝이야 개굴. 개굴.
0: 야, 이게 뭐야? 개구리가 됐잖아.
1: 개굴.
0: 어?
1: 들고 보자.
0: 슈퍼즈. 개굴.
2: 좋았어. 그럼 이제 마무리다. 슈퍼 냠냠 파워.
0: 성공이야. 슈퍼즈.
1: 마을 녀석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거야? 개굴, 개굴.
3: 레오 박사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공주의 뽀뽀로 개구리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1: 뭐? 그렇다면 뽀뽀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군. 개굴. 뚱뚱치킨. 어서 뽀뽀해. 개굴.
3: 예? 개구리한테 뽀뽀를요?
4: 뭐? 너무 징그러워요?
1: 뭐라고? 뽀뽀해 빨리! 개굴, 개굴! 빨리!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가진 엄지공주.
1: 레오 박사는 왜 매번 슈퍼제트에게 당하는 거야? 고대 설계도로 그 정도밖에 못하다니. 이젠 어? 저럴 수가. 안돼요, 안돼. 조금이라도 삐뚤게 서있으면 큰일 나요. 내 보물들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안되지. 오늘 한정판 미니 비행기가 나오는 날이었지. 빨리 가서 사와야겠다.
0: 엄지공주, 네가 어떻게 축구를 한다고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뭐? 잭, 지금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0: 그게 아니라 축구공이 너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지.
2: 나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기다려. 내가 공을 가져올게. 어때? 이렇게 굴리면 되잖아.
0: 엄지공주가 어디 갔지?

0: 여긴 어디지? 우와! 나한테 딱 맞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니. 어디 놀아볼까?
1: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0: 어? 혹시
1: 레오 박사가 또 이상한 발명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게 아닐까? 그래! 레오 박사가 한 게 틀림없어!
0: 설마 엄지공주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걸까?
1: 안 돼!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 아빠! 아무래도 레오 박사가 비행선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것 같아요.
1: 이런, 비행선까지 가려면 원더에어가 필요하겠어요.
2: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보여줄게. 엄지공주. 저기 위쪽이 입구인 것 같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레오 박사, 당장 엄지공주를 풀어줘.
1: 아무도 없나?
2: 엄지공주가 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0: 뭐? 어서 저기로 들어가 보자.
3: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보안 시스템 가동.
0: 내가 정리할게. 레이어 파워. 잘했어, 플래시로.
3: 경고, 경고. 2단계 보안 시스템 가동.
0: 모두 조심해.
2: 꼼짝도 못하겠어.
0: 저거야. 슈퍼제! 어? 저 레버가 보안 장치인 것 같아. 원더비키, 네 초능력으로 저 레버를 내려줘.
2: 알았어. 완다 파워! 안 돼! 레이저를 못 뚫겠어.
0: 어떡하지?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유연성을 강화시켜 레이저 관선을 빠져나가자.
5: 몸을 유연하게 하려면 망고가 필요하지. 망고의 리보플라빈,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망고 한 개.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망고 샐러드.

0: 퀴를 멈출게. 와, 냠냠 파워! 야호! 성공이다! 어서 엄지공주를 구하자!
1: 레오봇이 고장났으면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0: 레오 박사, 어서 엄지공주를 내놔.
2: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넌 나쁜 악당이야.
1: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갔다가 레오봇이 고장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0: 레오 박사,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3: 우리 박사님은 거짓말 안 해. 모두가 싫어하는 못된 박사이긴 하지만.
1: 잠깐, 모두가 날 싫어한다고?
3: 네?
0: 저 문 뒤에 엄지공주를 가둬놓았잖아.
1: 글쎄,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4: 슈퍼제!
0: 엄지공주? 엄지공주, 너 지금 어디야?
4: 모르겠어. 근데 여기 너무 재밌어. 꼭 나를 위한 놀이공원 같아.
0: 레오 박사,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1: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봤지? 난 범인이 아니라고.
0: 그러네. 미안.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
4: 슈퍼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0: 그래, 빨리 엄지공주를 구하러 가자.
1: 뭐야, 저 녀석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5: 너도 이제 내 소중한 보물이야. 응? 응? 응? 뭐 어떻게 된 거지?
4: 우! 야호! 우!
5: 너 누구야?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 거긴 안 가!
6: 비상탈출 시스템 가동. 비상탈출 시스템 가동.
5: 안 돼!
0: 도대체 엄지공주는 어디 있는 거지? 엄지공주!
4: 엄지공주! 어디 있었어? 그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는 곳이었어.
7: 그런데 땅 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 보였어.
4: 응? 아, 내가 폭발 스위치를 눌러서 그래.
7: 뭐라고?
5: 아이고, 허리야. 이 녀석들, 내가 왕이 되면 혼내주겠어. 아이고, 허리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나

0: 다음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옥스포드 상.
15: 해보고
14: 주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간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생금? 우와!
1: 갯마블! 갯마블이 없어졌어!
2: 내 애니부터 본 사람!
3: 에이, 백과사전이 어디로 간 거야?
4: 얘들아, 내 핑크백이 사라졌어!
1: 내 요리 국자도 없어!
2: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그럼 우리 물건들이 하나씩 다 없어진 거야?
0: 우와! 충충 난다! 돌아와!
1: 뭐야? 저게 뭐지? 하늘을 날잖아!
3: 우와! 책에서 본 양탄자 같아!
0: 우와!

0: 애니보드가 범인이었던 거야?
1: 그게 아니라 생크미잖아.
2: 생크미? 생크미?
3: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야?
5: 여러분 안녕.
6: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 드릴게요.
6: 뿡뿡
5: 짝짝짝.
6: 모아군, 현재 세계 탐험대의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하죠?
5: 네, 종합 순위 6위에 있던 사망 여우단 팀이 7위로 밀려나면서 치치핑핑 팀의 순위가 올랐습니다.
6: 다른 팀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5: 그럼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6: 뿡뿡!
5: 마법의 양탄자를 잡아라! 몽키 마을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나타나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6: 어머,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5: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양탄자를 잡고 주인들에게 물건도 되돌려주세요. 꼭이요. 그럼 저희는 이만.
6: 뿡뿡.
4: 양탄자가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게 말이 돼?
1: 이 도깨님이 얼른 가서 혼내줘야 되겠는걸?
7: 루빔, 마법의 양탄자를 검색해줘.

0: 마법의 양탄자는 몽키 마을에 사는 세 친구의 실수로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소동을 일으키는 탓에 세 친구들도 양탄자를 쫓고 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리리리리.
1: 마법의 힘을 가진 양탄자라니 괜찮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어서 가자, 얘들아.

0: 얘들아, 양탄자 어디 갔어?
1: 자니, 네 속도로는 절대 못 잡을 거야.
2: 우리가 바나바나 양만 안 쏟았어도 이곳에

0: 너무너무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어. 어?
1: 하나, 둘, 다섯, 열, 스물, 다섯, 서른셋, 쉰, 그려, 배.
0: 우와, 대단하다. 준이, 오늘도 100개를 채웠구나.
1: 이 정도야.

0: 뭘 성공했다는 거야?
1: 지난번에 실패한 바나바나양 말이야. 드디어 성공했어.
0: 정말? 또 실패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리 줘봐.
2: 자, 내가 먼저.
0: 아니 너. 잡았다. 야!

양탄자가 움직였지? 그런 것 같은데?

0: 쪽으로 날아왔는데 어디로 간 거지?
1: 엄청 빨리 날아갔다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지도 몰라.
0: 맞아.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 자냐? 가자.
2: 맛있어, 맛있다.
0: 아니, 어떻게 매번 저런 자세로 잘 수 있는 거야? 자니! 또 잠든 거야? 일어나라고! 어?
3: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0: 자니, 너 진짜! 어서 양탄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4: 하늘을 나는 양탄자다!
1: 방금 양탄자라고 했지? 저쪽이야! 가자!
5: 양탄자는 어디에 숨은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확 잡을 텐데.
1: 아뇨!
5: 내가 더 빠른 것 같지 않아?
6: 잠깐.
0: 양탄자가 진짜 살아서 움직이잖아.
7: 저 정말이었어.
5: 좋았어. 애니모드 가자.

0: 여기 양탄자가 있는 것 같아.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1: 설마 또 놓친 거야? 저 녀석이 진짜
2: 빠나

0: 노란색 원숭이?
1: 개크니까!
2: 핑핑, 괜찮아?
3: 저 녀석이 진짜...
2: 넌 진짜 계속 말썽 피울 거야! 저쪽이야!
3: 얘들아, 저쪽! 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너희 때문에 양탄자를 놓쳤잖아!
2: 무슨 소리야! 우리도 양탄자를 잡고 있었다고! 방해란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
0: 얘들아, 안녕! 난 잔이야. 여긴 내 친구 준이. 준이도 나쁜 애는 아니야.
2: 뭐?
4: 예, 난 드래콩.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야.
5: 마법의 양탄자를 잡으라는 미션 때문에 왔어. 예.
6: 혹시 너희가 몽키 마을의 새 친구니?
0: 얘들아, 우리가 많이 유명해졌나 봐.
2: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희가 양탄자에게 마법의 힘을 얻게 한 애들이란 말이야?
6: 맞아. 우리가 바나바나 양만 안 쏟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2: 하지만 걱정 마. 금방 양탄자를 잡아서 되돌려 놓을 거니까.
4: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잡아보는 건 어때?
6: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 합쳐도 양탄자는 저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5: 그건 걱정 마, 얘들아. 양탄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것 같거든.
6: 정말?
2: 양탄자가 훔친 물건을 모아둘 장소는 거기밖에 없지.
6: 정말 저기에 양탄자가 있다고?
5: 내 짐작대로라면 틀림없어.
3: 벌써 3시간째야! 여긴 아니라고!
2: 조용히 해! 양탄자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1: 양탄자! 양탄자!
2: 이게 다 양탄자가 가져온 물건이란 말이야?
6: 내 애니부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3: 내 캣마블도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못 찾는 건 아니겠지?
5: 얘들아! 잠깐만! 양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있다간 양탄자에게 또 들킬 거야.
6: 맞아. 우리들만의 작전을 세우자.
5: 다들 모여봐.
6: 저걸로 양탄자를 잡겠다고?
5: 굉장하지? 양탄자가 바나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쿵 하고 떨어져 갇히게 될 거야.
3: 자, 그럼 이 캔 망원경으로 양탄자가 오는지 볼까?
2: 그깟 망원경보다 내가 더 빠를걸.
3: 내 망원경 우습게 보지 말라고.
2: 얘들아! 양탄자야!
5: 다들 얼른 숨어!
2: 달콤한 바나나 유혹을 이길 순 없을 거다!

0: 바나나 좋아! 저 정도로 바나나를 좋아하면 원숭이가 맞는 거지?
1: 숟가락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이건 단순한 숟가락이 아니야.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 아주 먼 곳까지 무지개공을 날릴 수 있다고!
1: 지금쯤 양탄자가 지나갈 때가 됐는데...
0: 얘들아, 저기 양탄자! 좋았어! 다들 발사 준비해!
2: 모두 위치로!

0: 저기로 쏴! 아니 아니 아니 저쪽으로! 아, 더 빨리! 아, 아, 아.
1: 난 아니라고!
0: 드디어 양탄자가 맞았어! 야! 야!
1: 저것 좀 봐!
0: 으아! 다들 피해! 도대체 풍선으로 어떻게 양탄자를 잡겠다는 거야?
2: 으유, 풍선을 터뜨려보면 알게 될 거라고!
3: 얘들아! 다들 쓰면 그만 내려와!
1: 내가 먼저 내려갈 거야!
0: 헤헤! 내가 먼저 내려갈 거거든! 요호! 야! 양탄자야, 얼른 와.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던져야 해.
0: 두 말하면 잔소리지.
4: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0: 우리 도켓을 한번 믿어보자고.
2: 자, 받아라! 아, 아깝다!
0: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잘 보라고! 야차!
2: 어떻게 된 거야? 무조건 성공한다더니!
0: 실패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2: 생크림 바나나! 못 가! 못 가!
3: 올라갔어.
1: 생크마, 얼른 내려와. 안 돼.
3: 뭐야?
5: 풍선 안에 마법의 힘을 잃게 하는 시들가루가 들어있었거든. 양탄자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4: 이제 양탄자의 말썽도 끝난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아있잖아.
0: 물건들도 이제 다 돌려준 거지?
2: 다들 기뻐하니까 나까지도 기분이 좋은데?
1: 미션도 성공하고 이번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아.
4: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잖아.
0: 응, 다들 정말 고마워.
1: 양탄자가 다시 돌아온 거야?
6: 안 돼!
2: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0: 아주 아주 몹시 놀란 모양인데?
2: 놀라긴! 누가 놀랐다고 그래?
0: 그래? 놀란 게 아니란 말이지.

듣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길게,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얼굴엔
3: 순상킹킹.
1: 진물엔
3: 덕덕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진짜 시아는 누구일까?
6: 바닥에 굴러다니니 너무 편하다, 뚜.
7: 당장 일어나, 뚜뚜. 내 몸 더럽히지 말란 말이야.
6: 키키, 너도 해봐. 정말 편해, 뚜.
7: 아, 도저히 못 참겠어, 키.
6: 그만둬. 내 귀여운 얼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7: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키.
6: 놀랄랄랄랄랄랄랄랄랄.
7: 제발 내 목소리로 이상한 노래 좀 부르지 마.
6: 드디어 내 몸으로 왔네. 으이, 더러워.
8: 스피커 여왕님, 찾으셨나요?
9: 재밌게 놀던데?
6: 이 말썽꾸러기! 스피커 여왕님.
9: 체인지 나비로 몸을 바꾸는 건 전에도 해봤으니 잘 알겠지? 이번에 또다시 실패하면 각오해!
6: 맡겨만 주세요, 여왕님.
9: 가라, 파랄라 페어리지의 스타스톤 조각을 가져와.

0: 실패했잖아.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1: 시아야, 시아야. 새로운 높이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아주 맛있는 컵케이크 만들어줄게.
0: 맛있는 컵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1: 바랄라 페어리즈가 있었기.
2: 잠든 것 같았뚜.
1: 가라, 체인지 나비야.

0: 정말 바랄라 별이지로 변했어. 뭘 꾸물거려. 어서 움직여.
1: 어? 그럼 넌?
0: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줄게.
1: 임무가 뭐였더라? 스톤 조각 찾는 거였지? 그럼 어?
0: 와, 냄새 좋다. 뚜
2: 뚜뚜, 지금 뭐 먹으러 갈 때가 아니잖아.
3: 아,
4: 어, 쇼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나도 한 입만.
4: 어?
0: 맛있겠다.
4: 내 점심을 다 먹으면 어떡해?
0: 배부르다. 잘 먹었어, 뚜.
5: 시아가 아직도 높이 뛰기 연습을 하나?
6: 연습도 좋지만 밥은 제때 먹어야지.
5: 어? 시아야! 어? 시아야, 여기 뭐 들었게?
0: 케이크다!
5: 짜잔! 어때, 어때? 깜짝 놀랐지? 어?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6: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해서 배고팠나봐.
5: 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지, 뭐. 뚜뚜 녀석,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잖아.
0: 진짜 맛있다, 뚜.
6: 넌 스피커에.
5: 이 못된 요정아.
4: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내 키가 엄청 작아졌어. 내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5: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4: 웬지야, 레나야, 나 시아야.
6: 네가 시아면 쟤는 누군데?
4: 알았다, 뚜뚜가 내 몸을 바꿔치기 한 거야.
0: 아니야,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5: 잠깐, 그럼 네가 시아라는 증거 있어?
4: 증거라고? 내가 바로 증거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죽어라 높이뛰기 연습을 했어. 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말이야. 자다가 눈 떠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자신을 증명하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6: 컵케이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5: 그런데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시야를 닮긴 했어.
0: 제가 엿들었을 수도 있잖아.
4: 뭐가 어째?
6: 그만해. 그럼 테스트를 해서 누가 진짜 시아인지 가려보자.
4: 좋아! 어디에 해보자!
5: 그래, 좋아! 빨리 먹기 대결 시작! 이쯤이야! 시아, 승!
4: 불공평해! 지금 난 몸도 작고 입도 작으니 당연히 먹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
6: 좋은 방법이 있어.
5: 음식 맞추기 대결 첫 번째 음식 시작!
4: 크림빵?
0: 아이스크림?
5: 둘 다 틀렸어.
4: 다시 과자?
5: 땡.
4: 초콜릿?
5: 땡.
4: 젤리?
5: 땡.
0: 막대 사탕?
5: 정답!
4: 이런 막대 사탕이 어디 있어?
0: 깨끗이 인정하시지?
4: 인정 못해! 못한다고! 불공평해! 누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었어!
5: 뚜뚜, 스톤 조각을 찾아!
0: 우리 바랄라 별빛섬에 가자. 스타스톤 조각을 찾아서 내가 시아인 걸 증명할게.
6: 유미링, 유미링.
5: 놀라지 마, 얘들아.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서 진짜 시아 찾는 걸 도와줘.

0: 이거 아주 재밌는걸.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가자.
1: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어.
0: 오, 달콤 정원이야.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군.
2: 여기인가?
3: 그래, 그래. 여기가 맞아.
1: 너! 네가 시아라고 했으니까 변신도 할 수 있겠네.
0: 그래, 변신해서 시아라는 걸 보여줘.
3: 그래, 알았어.
0: 바랄람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바랄람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1: 이제는 제가 가짜라는 거 믿겠지?
0: 바랄람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1: 뭐야?
0: 바랄람 페어리즈 별빛 마법

0: 이게 가능하다고?
1: 아까는 장난 좀 친 거야. 나도 몰라. 진짜 시아인 건가, 포.
0: 퍼플이 너마저 이런다니. 그럼 스톤 조각을 찾아봐.
1: 그게 스톤 조각은 에이, 수리수리 마술이. 저건 새로운 마법이야?
0: 저건 못할걸?
1: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2: 와! 내가 볼게.
1: 레나야, 뒤쪽이야!
2: 정말 스톤 조각인가?
3: 응, 우리도 확인해보자.
1: 같이 가!
0: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1: 나한테 맡겨!
3: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2: 네가 시야란 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보관할게.
1: 너희 괜찮아? 포포링이랑 뚜뚜.
0: 난 뚜뚜가 아니야. 내가 시야라고.
2: 시야가 좀 이상하긴 한데.

0: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1: 여긴 왜 왔지?
0: 왜냐니?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공유를 뮤뮤뮤 블링블링 바랄라 해요.

0: 어서 덤벼보시지. 파랄라 페어리지의 실력 좀 볼까?
1: 스피커, 우리가 있는 한
2: 스톤 조각은 못 가져가!
1: 달콤 별빛! 발사!
0: 너희는 제가 진짜 시아라고 생각해.
2: 여왕님, 스톤 조각을 찾았어요, 뚜!
1: 이럴 수가. 역시.
3: 왠지 레나야, 요술복을 잡아!
2: 와이! 가라!
0: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2: 너희 요술복이 없으면 바보가 또 할 수 없잖아, 키.
0: 이번에 뚜뚜가 너희를 제대로 속인 것 같구나.
2: 스피카 여왕님, 저 연기 아주 잘했죠? 내 계획이 완벽해서 성공한 거야, 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성공 못했어!
3: 레나야,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1: 미안해, 시아야. 친한 친구도 못 알아보다니.
4: 내 잘못이야.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3: 그 얘긴 나중에 해. 지금은 셋이 힘을 합쳐야 해. 뚜뚜의 몸으로는 힘을 쓸 수 없어. 포포링은 쓰러지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로 변신할 수도 없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4: 시아야, 지금 그 몸으로는 날 수 있잖아. 키키가 가져간 우리의 요술봉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3: 해볼게. 어? 저기 있다.
0: 날 수 있는 요정은 없으니까.
2: 맞는 말씀이에요, 여왕님.
1: 맞아, 그래봤자 소용없어. 괜한 짓 말고 포기해.

0: 안 된다니까 그러네.
1: 못들하고 있어. 어서 가서 막아.
0: 점프해서 나무를 올라가다니 생각을 못했어요.
1: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2: 내가 갈게요.
3: 내가 포기할 줄 알아?
0: 마법이 풀렸어.
4: 어떻게 된 거야? 시아야.
3: 우와, 역시 내 몸이 제그라니까.
0: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1: 멍청한 녀석들.

0: 그래봤자 소용없어.
1: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0: 어? 이런! 내 스톤즈가!
1: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0: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꿇게 할 테니까!
1: 나 이제 높이뛰기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 내 실력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랄걸?
2: 그러다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겠어?
1: 조금 전에 내 실력을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높이뛰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이랑 보폭, 그리고... 자, 간다.
3: 한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란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주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0: 출발.
12: 대머리가 도망간다.
13: 3위 쫓아가야지.
1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1: 솔
5: 뿌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키스.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5: 덤덤한
4: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1: 가자.

0: 좀 봐.
1: 연극 공연을 봐봐.
2: 쟤를 그냥.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2: 진짜 멋지다.
4: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5: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6: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4: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맞는데

0: 그래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1: 아니?
2: 그야 물론 되지.
0: 어디서 신청해?
3: 크레센트 서메인, 모든 고대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0: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2: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0: 800하고도 한 여섯 번?
3: 문이 열린다.

0: 고생하셨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텔리즈만 뿐이야. 텔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했거든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렇다면 빨리.
3: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4: 자, 안 돼.
3: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5: 우와, 잘한다.
3: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6: 우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4: 이런.
3: 다들 뭘 쳐다봐?
7: 응? 엄마, 피해!
8: 무슨 일이니 우리 딸?
0: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8: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이 배역을 준 건 아니고?
0: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8: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0: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 양은 바로 나야.
9: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 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0: 하스케일 선생님, 제가 신데렐 양 배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10: 배역을 못하는 건 너야. 그만 질투해.
9: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 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 양의 믿음직한 강아지.
0: 네?
5: 너랑 완전 딱 맞네.
10: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 양? 신데렐 양?
3: 내 대본.
0: 저 여기 있어, 샤샤.
10: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9: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3: 그 역할도 뽑았어요?
9: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 양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3: 잭?
11: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4: 어?
11: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0: 샤샤 대사해야지.
1: 오, 아,
0: 즉흥 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2: 네 준비됐어요.
0: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2: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0: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3: 엄마한테 전화해.
4: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3: 엄마!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5: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6: 크레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봐라. 출동봐라.
7: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8: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9: 크레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8: 그거 진심이야?
9: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식탁엔 내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4: 그것 봐. 고양이가 있다니까.
1: 진짜 재밌었어.
3: 샤샤한테 말해줄래? 난 샤샤랑 얘기 안 할래. 다 보는 데서 변신했다가 전부 들통날 뻔했잖아.
5: 마일로가 너랑 얘기 안 할 거래.
1: 아무도 못 봤어. 다 구출해야 했잖아. 안 그래? 마일로.

0: 다 왔어.
1: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0: 아무도 없잖아.
1: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0: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디언즈가 우리를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2: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응?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1: 뭐?
0: 신데렐양.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2: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베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1: 그럼 저희는요?
3: 나이 논전이나 해.
4: 밖에서 기다리고.
5: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6: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5: 응? 어?

0: 어? 맞아. 뭐야? 어? 어?
1: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랑? 신데렐랑? 거기 있어. 이 구더기 같은 녀석.
0: 이런 악당들이 학교에 나타났어.
2: 어디? 이런 샤샤 샤샤.
3: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4: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3: 깔 보는 거겠죠, 아저씨.
5: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4: 응?
5: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2: 잠시만요, 선생님.
6: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7: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6: 즉흥 연기 좋았소.
0: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7: 나의 여인이여,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뭐?
7: 신데렐량? 저길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0: 신데렐량, 대본대로 해.
6: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0: 신데렐량.
3: 해도 네가 신데렐양을 해줘.
0: 어? 때가 되긴 했지.
8: 제가 진짜 신데렐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우이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저는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9: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8: 어?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0: 어떡하지?
8: 왕자님.
2: 지금 변신해야 해.
3: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2: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3: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상을 내려. 당장.
2: 아, 그래.
10: 빌라인 퓨전!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 주잖아.
3: 우리의 자랑스러운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계속해 즉흥연기.
1: 아, 크리센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좀 위험한 건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전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6: 도움이 필요해? 눈 가리.

0: 너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데렐랑은 딴데.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랑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2: 터보 모드로
1: 출발.
4: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랑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4: 당연하지.
5: 얘들아.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5: 야!

여러분의 DJ 하수결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데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인데요.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하!

0: DJ 뮤직 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2: 옥스퍼드 탕.
13: 아, 해보고.
12: 주사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내 사랑을 받아줘.
5: 어서 골라, 루카스.
6: 알았어. 이거 할까? 오비라토르야.
5: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7: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6: 렉스.
5: 사랑의 춤이 뭐야?
7: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뜸치뜸치뜸치뜸치뜸뜸뜸 예호 오예 호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부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3: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이렇게? 이렇게?
4: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2: 응, 오비더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2: 좋아, 다 같이 가자
1: 저기 오비라토르야
4: 뭐 하는 거지?
2: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4: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어? 저기 봐!
2: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1: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맞아. 수컷 오베럭 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1: 우와, 정말 화려하다.
2: 응, 춤이 멋져.

0: 토르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떻게?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3: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비럭토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차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3: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여긴 없는 것 같아. 어? 우와.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있게 추는 거야.
0: 와! 됐다! 성공이야!
3: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쯤, 쯤, 나와.

0: 오빠,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1: 오비랍토르 카드다.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2: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1: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3: 아, 너희 왔구나.
1: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3: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1: 응!
3: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에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2: 이게 뭐지? 모르겠어.
1: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2: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3: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1: 응, 좋아, 가볼까?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키.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2: 아, 그렇구나.
3: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3: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2: 정말?
4: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비바보,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0: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1: 맞아, 정말 재밌어.
2: 응.
1: 오, 어? 물고기다.
2: 예쁘다.
3: 릭스, 저기 좀 봐.
4: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3: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4: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2: 알았어.
4: 릭스, 슈퍼 갈고리.
3: 비키, 갈고리 탈수사.
4: 얘들아, 비키, 같이 당기는 거야?
2: 어, 알았어.
4: 하나, 둘, 셋, 당겨.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3: 다들 조심하고.
1: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2: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1: 우와! 어?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3: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라고?
4: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2: 그렇구나.
4: 우리도 따라가 볼까?
2: 응.
4: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1: 우와, 아래 좀 봐봐.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2: 그러게, 정말 멋지다.
4: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2: 응, 알았어.
3: 렉스, 저길 봐. 리비안탄이야.
1: 리비안탄?
0: 근데 왜 저러고 있지?
4: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안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비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이빨! 얘들아, 괜찮아?
2: 비키, 물총!

0: 이쪽으로.
1: 더릭스, 막다른 골목이야.
0: 위험해! 렉스, 슈퍼 타이거리!
2: 다행이다.
0: 괜찮아, 비키?
1: 고마워, 렉스.
0: 안 돼! 위험해!
2: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3: 우리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2: 응!

0: 저것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이,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아탄이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자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그아.
1: 앤디, 뭐 하는 거야? 서.
4: 서라.
1: 하지마.
2: 앤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옥스퍼드 팡!
14: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몰라내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6: 얼굴엔
2: 순한 킹킹.
6: 진물엔
2: 덥덥한 말.
7: 순하게
2: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판매물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맞춰진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1: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0: 안녕.
2: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3: 족보를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2: 지금이야.
5: 매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1: 정말 너무해!
5: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1: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2: 포탈로 나가면 되겠네!
6: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다는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버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2: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 빨리.
0: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0: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이거 좀 잡아.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가자.
2: 더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0: 이번에는 가장 크고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만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0: 여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1: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2: 피해요! 잠깐 그러죠.
0: 레오,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퍼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수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1: 퍼플, 퍼플.
0: 버블잼을 용서할 수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도서관의 소문.
3: 얘들아, 잘 봐.
0: 절대 비밀이야.
1: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4: 진짜야?
0: 어?
4: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5: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6: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1: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1: 깜짝이야. 레드.
7: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1: 아, 미안.

0: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1: 뭐?
0: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1: 어?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 남자시야, 버블 좀
3: 시원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1: 왜 그래?
0: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1: 너 공주였어?
0: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4: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0: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2: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 공주였어?
4: 반가워, 그린.
3: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거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0: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3: 뭐?
0: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3: 성장?
5: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고.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에 가거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가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2: 이번엔 빼게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3: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0: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3: 어허라? 알겠어.
2: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0: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2: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0: 아휴.
3: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2: 맞아.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0: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3: 에? 뭐라고?
0: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3: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0: 내가 너무 솔직했나?
3: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2: 아, 참. 잘난 척해야지.
6: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2: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어.

0: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좋아. 어?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아,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2: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1: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3: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0: 다이아 그릿 변신 완료! 스크린팟!
1: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2: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0: 그리고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쳐.
1: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2: 뭐? 에이, 모르겠다.
1: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2: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1: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2: 야호, 맞췄다.
1: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2: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0: 얘들아,
1: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 막혔어.
2: 이제 어떻게 해야 해?
1: 우선 버텨봐.
0: 점점 좁혀오고 있어.
1: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2: 이제 어떻게 해?
1: 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2: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팟.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문까지 뛰는 거야.
1: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2: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린.
3: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2: 우와! 버블잼이야!
4: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1: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

0: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3: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출동.
18: 얼굴엔
19: 순한 킬킬.
18: 줄무랑
19: 덥덥한
20: 순하게
19: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1: 넘버블럭스 친구들
22: 고야.
2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2: 20까지 확실해.
23: 우리 같이 놀자.
21: 5와 3이 만나면
23: 8이야.
21: 변신 우리 모두
23: 8.
2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3: 함께 놀아.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료.

0: 어?
1: 넌 어디서 왔니? 핫타. 괴물탐이 핫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0: 어?
1: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2: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0: 어? 타타? 어?
2: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1: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4: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0: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0: 어? 어?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0: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0: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0: 버뮤다?
2: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0: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3: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5: 네, 박사님.
2: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 한가운데야.
0: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6: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6: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6: 얘들아,

0: 맛있겠다.
1: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1: 나야, 타타.
2: 타타?
0: 타타라고?
2: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0: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0: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0: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1: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 참. 그런데 걘 누구야?
1: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에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0: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겨울은 참 예쁘네.
1: 그치?
0: 어? 신호 잡힌다! 아유, 드디어 다 고쳤네.
1: 짜잔! 어? 나 어때?
2: 잘 어울려? 어?
3: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0: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1: 아, 그랬구나. 감동이야.
2: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0: 그래, 그래.
2: 왜, 안 돼요?
0: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4: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5: 박사님!
4: 어? 아니, 넌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5: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4: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1: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4: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1: 잠깐만요, 박사님.
0: 지진인가?
2: 뭐야?
1: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2: 그야 기본이지.
0: 갑자기 왜 이러는데?
1: 금방 지나갈 거예요.
4: 대체 무슨 일이냐?
0: 으아, 저게 뭐야?
2: 우와, 내 땅에 기울고 있잖아.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으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
1: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4: 얘들아,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4: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1: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4: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0: 미스테리아라고요? 어?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4: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1: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4: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0: 미스테리한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미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1: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0: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0: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1: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3: 저도요.
0: 타타, 걘 또 누구냐?
3: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0: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1: 이건 뭐지?
2: 달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1: 우와, 신기하다.
4: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0: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공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3: 알았어요, 박사님.
1: 가자, 가자.
0: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3: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볼까? 웜홀 워치 발사!
1: 저게 바로 웜홀?

0: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
1: 공주님,
0: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1: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0: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1: 아니요, 아직.
0: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1: 죄송합니다.
0: 이건 달 박사와 소다 녀석들의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1: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0: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2: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을 통과해야 하나? 왜 그래, 드라곤은?
3: 저게 뭐지?
0: 뭐든지!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넷!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0: 수 있다는 거 맞지?
1: 드라곤 애터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0: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2: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0: 멈췄다, 절적인가 봐.
2: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1: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0: 어? 타타, 왜 그래?
2: 뭐라도 봤어?
1: 박사님이...
0: 뭐? 달 박사님?
1: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보거라.
1: 네. 박사님?
3: 아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1: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2: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털목숭이 괴물이잖아요.
0: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1: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봐요.
2: 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4: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 플랫마인더 누나!
2: 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4: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달 박사, 모두 당신이 꾸민 일 맞지?
3: 플랫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4: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우단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3: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5: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4: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2: 아니, 그럼 여기가?
0: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1: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3: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1: 박사님!
4: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주랭랑 치시는군.
0: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2: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0: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4: 어쩔 수 없이?
1: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4: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2: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4: 어?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5: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4: 그래! 타타가 갇혀 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 두려워하지 마!
2: 뭐지?
0: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1: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0: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4: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0: 뭐라고?
1: 뭐야? 저게 사스쿼치야? 사스쿼치, 진정해!
0: 동굴을 무너뜨린 건 우리가 아니야!
2: 숨겨보자!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부수고 있는데.
1: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0: 안 보인다고?
1: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0: 좋아,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 볼 차례군.
1: 무슨 신무기?
0: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2: 뭐가 지나갔나? 뭐지?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호,
6: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1: 이봐, 사스쿼치.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6: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1: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6: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아,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4: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였잖아.
5: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4: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5: 네, 공주님.
7: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1: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7: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2: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7: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2: 그건 그렇네.
1: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2: 예.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1: 워물워치 원격 조종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2: 다음부터 워물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8: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타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야.
4: 아빠, 아빠, 아빠.
5: 공주님?
4: 우리 아빠는?
5: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4: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5: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4: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5: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간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1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0: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6: 옥스퍼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10: 순한 길길.
8: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16: 캥캥 또 하자고?
17: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6: 캥캥
15: 찾는다. 찾았다 캔캔. 그럼 이제 술래는 캔캔.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16: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17: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15: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16: 나도 지쳤어.
17: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캔캔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15: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16: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있을래.
18: 다니.
19: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6: 캔캔이 다니를 불렀어.
18: 캔캔.
19: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15: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17: 사건이라니?
15: 캔캔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17: 뭐라고?
16: 캔캔.
19: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크레인에 탑승하세요.
16: 캔캔.
17: 어떡해. 캔캔 혼자 출동했어.
16: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15: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16: 캔캔.

0: 켄켄! 위험해!
1: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말랑말랑 풍선 대포 발사!
0: 켄켄! 괜찮아?
1: 다친 데는 없고?
2: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3: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0: 포도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1: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0: 어? 어디서 나는 소리니?
1: 여기.
2: 어?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1: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0: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1: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0: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3: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4: 이가 오늘도 허탕이구만.
1: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0: 켄켄, 포기해.
5: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2: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6: 켄켄!
7: 가자!
0: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8: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누구야?
5: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2: 말하는 나뭇잎인가?
8: 난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 벌레야.
0: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8: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7: 바람 분다!
2: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8: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하.
7: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8: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5: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0: 하늘에 숨겠다고? 보게.
2: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0: 같이 가!
2: 우와. 예쁜 꽃들 많다.
5: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2: 켄켄, 배고파?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9: 나비 살려!
10: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7: 세상에!
0: 꽃이 아니었어! 사마귀야!
10: 사마귀라니! 난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난초 사마귀야.
5: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10: 난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로 잡아먹지. 이 숲의 제일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9: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10: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7: 도망쳐!
10: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0: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1: 피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2: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2: 들켰네.
0: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켄켄! 숲속의 예술가 바워세.
2: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3: 응, 못 봤는데?
2: 켄켄 못 봤어?
0: 어?
2: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0: 당장 찾으러 가자!
4: 잠깐! 둘 다 진정해! 다니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니!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5: 다니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2: 울어? 켄켄!
0: 같이 가!
2: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4: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0: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4: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0: 알았어.
2: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3: 정자.
2: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4: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2: 우릴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0: 아니, 네가 바워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3: 바워 새?
2: 바워 새?
4: 그게 누구야?
0: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바워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이라고?
0: 바워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3: 괜찮아.
2: 출동.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4: 켄켄, 맞는 캣 쉐리,
7: 젠틀맨 제제 우리.

0: 걸 방어쇠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캥캥. 어? 어? 안녕, 방어쇠. 아.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0: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2: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0: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 거라고.
3: 바워새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새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2: 오, 좋은 생각이야.
3: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3: 바로 그거야. 킹킹 같이 가. 어? 큰 극락조다.
2: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4: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5: 나 기다리고 있었어?
4: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5: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4: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3: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4: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6: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5: 잘난 척하기는.
4: 어디가? 가지마.
3: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워새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2: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3: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7: 어머 어머, 너 춤을 출 건가 봐.
1: 우와, 얼마나 멋질까.
8: 시작한다.
9: 차렷. 인사.
1: 멋있어.
2: 우와.
1: 멋진 춤 잘 봤어. 바워새가 부러워할 만하네.
9: 어? 바워새가 날 부러워한다고?
2: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9: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3: 뭐하는 거야?
9: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새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3: 나도 꼬리비녀 극락조가 전해달래.
10: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1: 그렇다니까.
3: 바워새,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2: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3: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2: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정말?
3: 바워새,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줄래?
10: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서.
3: 우와, 멋진데. 파워셋!

0: 너 난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1: 맞아.
0: 어, 이건 깡통이잖아.
2: 꽤 괜찮지?
3: 똑똑, 다 옷에 있니? 어.
2: 친구야, 어서 와.
1: 오, 바우옷에 정자 같은데?
0: 그러게, 바우옷에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쉐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4: 조금만 기다려.
5: 자, 다 됐다. 캥캥, 선물, 쿵쿵.
1: 호루라기잖아.
4: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0: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4: 그래, 맞아.
5: 캥캥, 꼭이야. 약속. 약속.
0: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5: 캔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캔캔!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캔캔.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옥스퍼드 탕!
8: 어, 아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혈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링.
10: 순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니야! 여기 있을 선배님이! 오! 이 비참 분양이! 내리신 선배님! 선배님! 드디어 만나는군요! 보고 싶었습니다! 뉴진스!
1: 난 환생보사.
0: 어?
1: 들어오시지요.
0: 이따님!
1: 저는 뉴진 스님입니다.
0: 아, 뉴진스 선배님 말고 뉴진 스님.
1: 예, 뉴진 스님입니다.
0: 아니, 속았어.
1: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고민 상담소시군요. 아, 제가 사실
1: 예.
0: 요즘에 계속 같은 꿈을 꿉니다.
1: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0: 아닙니다.
1: 슬픈 꿈을 꾸었느냐?
0: 아닙니다.
1: 근데 왜 우는 것이냐?
0: 그게 제 머리에 땜빵이 생기 좀 꿈을 꾸옵니다.
1: 난 관세모사.
0: 관세모사. 근데 그게 예지몽이었습니다.

0: 어? 혹시 저랑 같은 꿈 꾸세요?
1: 머리카락이 출가를 하셨네요.
0: 헤드셋 벗고 자는 걸 까먹어가지고요.
1: 예, 예, 예.
0: 일주일 만에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 아, 예.
0: 이렇게 됐어요.
1: 아이고야. 혹시 요즘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럼 스님은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요?
2: 아하반야 바라밀 다신경화.
1: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다 날린 겁니다.
0: 아.
1: 그리고 스님은요, 항상 면도를 하는 겁니다.
0: 아, 면도하세요?
1: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차라리 다 싹 면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0: 예? 아니, 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나니까 다 날려버리라니요.
1: 내려놓으십시오. 빛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크으, 밝게.
0: 이 머리카락이 알려주는 거군요.
1: 그렇죠. 아, 나에게 계시다. 이게 하나님, 아, 하나님이 아니고요.
0: 예수님.
1: 예.
0: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 그럼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0: 있습니다.
1: 이렇게 상담 받을 준비를 할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관세음.
1: 아 이거야. 아 오 굉장히 또.
0: 어 뭐야?
1: 잘생긴 우리 또 거사님께서.
0: 아 예, 저희 예. 작가입니다.
3: 이거 여기 왜 있어?
0: 아니 나도 예. 오늘부터 가르침을 받기로 했었어.
3: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말입니다.
0: 자 조용히 하시고.
1: 근데 혹시 메이크업 했습니까?
3: 아 했습니다. 아,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죠. 아, 어차피 할 거면 잘 멋있게 나와야죠.
0: 이거 국민을 빙자한 출연입니다.
1: 자, 그럼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3: 예. 큰 고민은 아니고요.
1: 예, 예.
3: 이제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1: 예. 아, 30대예요?
3: 예.
1: 제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3: 저 고민이 다 해결돼서 저 이제 가봐도 될 것 같은데.
1: 이런 멘트 있잖아요. 사탕발림.
0: 저는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경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 예.
3: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축의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데.
1: 아, 이게 많이 문제가 되네요.
3: 5만 원만 내도 된다, 예, 예, 친구여도.
1: 예.
3: 그래도 요즘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10만 원은 내야 되는 게 예, 아니냐라고
1: 예.
3: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우리 펭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펭귄들은 결혼하면은 뭘로 줍니까? 축의금 줍니까? 결혼하면은 뭘로 줍니까? 축의금 줍니까?
0: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냥 실전입니다.
3: 실전이 어떤 것이지요?
0: 번식입니다.
1: 그렇죠. 예. 동물의 번식.

0: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1: 아, 그럼요, 그럼.
0: 지금 국가에서도
1: 아, 장려하려.
0: 예, 그 장려 저출산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2: 우리 맞습니다.
0: 마음이 가면은 시집을 하고 싶하고 이 사람 오를 하고 싶.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1: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 이 자식이 5만 원밖에 안 내라는 예. 소리를 혹시나 예. 들을까봐.
0: 그러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1: 그리고 방금 저출산을 그 출산을 많이 해.
0: 결혼하지 말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 문제인데.
2: 아니 제가 언제 하지 말랬어요? 지금 스님이 하셨잖아요.
0: 지금 대드는 겁니까?
2: 관생모사.
0: 혹시 여자친구 있습니까?
1: 아, 없습니다.
0: 그러면은 무조건 10으로 가고 소개팅을 날짜를 항상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거기서 아, 식사를 같이 하면서
1: 뷔페에서?
0: 그렇죠. 그럼 편하게 10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개팅 할 때 10을 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최소 그렇게 해서 소개팅 애프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애프터를 못 받는 건 니 탓이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해결됐습니다.
2: 자, 이제
0: 예, 예.
2: 계산은 어떻게?
0: 계산은 저희는 10만 원입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소개팅을 잠깐 잡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2: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서 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 웨이팅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0: 아, 예. 아, 제가 또 웨이팅 또.
2: 오,
0: 예.
2: 아, 이거
0: 고민 맛집이 됐네요. 예. 아, 예.
2: 이분은 저희 조연출입니다.
0: 아, 그래요? 저 여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리액션이.
2: 이렇게 활짝 웃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 이 정도는 리액션이라면 살면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리액션은 그러면 일단은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0: 잠시만, 요 동작은 어디예요? 이건 뭐죠? 이게 EBS TV인가요? 우리 펭거사님, EBS 이동료, 그럼 저도 물어봅시다. 고민이 뭐죠?
3: 예, 예.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건너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예. 이제 딸이 돌잔치를 한다고. 근데 이제 저보고 돌잔치 영상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예, 예. 또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예, 예. 막 밤새워가면서. 예. 그래서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이제 파일 하나가 온 거예요. 예, 예. 열어보니까 이제 수정사항이 이제 빼곡하게 적혀있더라고요.
0: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다 수정을 해달라고 피드백을 준 거예요?
3: 네. 근데 다 이제 해줬어요, 수정을.
0: 어, 예.
2: 아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초등학교 동창이면 지금.
0: 자, 잠깐만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보라고.
2: 아, 제가 지금 진정은 긴장이 안 됩니다.
0: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2: 초등학교 동창이면.
3: 네.
2: 그럼 지금 중학생이시잖아요.
3: 네? 아이, 참.
0: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 너무 갔습니다.
2: 아, 이게. 죄송합니다. 중학생이 제가 너무 과했네요.
0: 중학생이 아니라.
2: 너무 과했네요. 혹시 그때 거의 갔습니까?
3: 네. 제가 또 그날 사회를 부탁받아가지고.
2: 예. 근데 그걸 왜 해준 거예요?
3: 네, 좋은 날이니까 또.
2: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연락처 물어봐가지고 전화가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도대체 자기 형제 그것 좀 와가지고 좀 영상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자기 꼬셔를 왜 해! 그리고 거기서 또 사회까지 받으려고
0: 와, 너무 아니.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번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동주님은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한 겁니다.
2: 그러면 스님
0: 예.
2: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가르침을 주신 거에 대한 것도 혹시 동사십니까?
0: 그럼 받아야지.
2: 또 그건 그겁니까?
0: 아이고야, 갑자기. 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동주님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덕을 쌓은 겁니다. 예, 예.
3: 오, 저 이번에 그래서 진짜 덕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또 친구가 예. 그 지인들한테 축하 영상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한 30명 정도 연락처를 저한테 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연락 돌려가지고 영상 다 받아서 또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제가 덕 많이 쌓은 것 같아요.
0: 30명 연락?
3: 네.
0: 그 친구 이름이 뭐죠?
3: 내 친구 이름?
0: 예. 예.
3: 말하면 안 돼.
0: 야! 항상 파내지 말고 예, 예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 고맙다는 인사는 그래도 좀 정중하게 받았습니까?
3: 안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랑 같이 기프티콘도 하나 줬어요.
2: 오! 역시 역시! 뭐 줬습니까?
3: 아메리카노.
2: 예?
0: 한 50잔 줬나요?
3: 한 잔.
0: 한 잔이요.

0: 좋은 브랜드.
1: 예, 좋은 브랜드. 한 잔, 딱 한 잔입니다.
0: 네, 톨, 톨.
1: 톨? 네. 야!
2: 스님.
1: 인자. 아, 예, 아, 진짜. 다 넣습니다. 이, 업보입니다. 업보이 때문에, 예. 우리 불교에선 무소유라고 있어요, 무소유. 그 친구는 앞으로 무소유 하십시오.
0: 친구를 무소유.
1: 예, 친구를 무소유 하면 됩니다. 예.
2: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의 조연출입니다.
1: 아, 그래요? 네네네.
3: 저는 연애 고민인데. 그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서 만나도 결국에는 다 그 50일 안에 제가 차여요.
1: 아, 본인이 차요?
3: 네네네.
2: 연애를 왜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 왜 못하죠?
3: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1: 예, 예.
3: 뭐 밥 먹으러 가곤 할 때도 예, 예, 예. 다 그 사람한테 맞추고. 예. 내가 먹고 싶은 거 별로 생각 안 나고 다 그 사람이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2: 근데 이 맞춰준다라는 것부터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 어, 왜 오류죠? 맞춰준다.
2: 일심동체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맞춰준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서운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1: 예, 예, 예.
3: 저 안 서운해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1: 잠시만요, 손가락 그렇게 하지 마세요.
3: 아, 왜요?
1: 왜 갑자기 십자가를.
2: 아, 조심하세요. 아,
1: 갑자기.
3: 하나도 안 서운해요.
2: 그러면 장안의 출신입니까?
3: 어, 완전 장추.
2: 정작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2: 너무 거리를 두지 마시고,
1: 예.
2: 열린 마음으로 한번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1: 어, 이게 연애가 힘들 것 같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2: 무슨 방법입니까?
1: 저희 쪽으로 출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3: 출가요?
1: 예, 예. 아무리 연애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3: 아, 아니에요. 저는 연애해야 돼요.
1: 연애하고.
3: 출가 강요할 거면 저 여기 안 있겠습니다.
1: 물어본 건데 강요한다니. 가세요, 연애하러. 아, 예.
2: 주민이 방을
1: 연애하러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1: 예, 한 30년 동안 소개팅만 해라.
2: 이것으로 마지막 번뇌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1: 아직 아닙니다.
2: 어?
1: 극, 락, 왕, 생.

0: 유난히 맑은 햇살이 반짝이는 날. 펭수 씨가 강의를 하게 된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회관.
1: 펭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아,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초청받아서 1, 2 강사로 가는 중입니다.
1: 아, 서울시립교향악단 펭수님 음악도 하세요?
2: 저 모르세요? 아유, 뭘? 이쪽 바닥에선 자자합니다. 저 청지라고. 아유, 조금 시간이 빨리 저 가야 돼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0: 음악밖에 모른다는 펭수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3: 펭수님. 오늘 강연해 주시려고 한 펭수님 맞죠?
2: 아, 네, 맞습니다. 그 펭수가 저 펭수입니다.
3: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데이비드이고요.
0: 음악 천재들은 외모도 닮는 걸까요?
3: 오늘 행복한 음악회 저희 준비 중인데 알고 오신 거 맞죠?
2: 알고 오신 거 맞죠? 이파솔 씨도?
0: 절대 음감으로 기선제압.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 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이 됐는데 장애를 이겨내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서울시립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선생님들이랑 학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서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0: 드디어 학생들과의 첫 만남 시간입니다.
4: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5: 서울시향의 제1바이올린 부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엄성용이라고 합니다.
6: 행복한 음악회에서 악장을 맡게 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2: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여주십시오.
4: 네?
2: 리더.
0: 지원 학생의 엄청난 실력에 음악 천재도 놀랐습니다.
3: 펭수 지휘를 너무 잘하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2: 저 지휘자 출신입니다.
3: 아, 이런 실력. 마이스터.
2: 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강약 중간약 아주 좋고요. 아라파디오, 아피아렌시에, 아템포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력도 봐야죠. 그만! 뭐랄까. 조금 더 윙가디움 느낌을 살려서 레비오스타로 해주세요.
0: 진짜 천재의 등장에 급하게 방을 옮기는 펭수 씨.
2: 안녕하십니까?
0: 오보의 선율에 심취한 것 같은데요?
2: 제가 또 오보에 잘 알거든요. 금관악기죠.
7: 목관악기입니다.
2: 정답! 우리 하연 학생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7: 멋진 연주를 하는 겁니다.
2: 아주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연 학생에게 펭수란?
7: 펭귄이.
0: 이런 게 사실적시일까요?
3: 펭수님, 여기가 오늘 강의하실 강의실이에요.
2: 야, 저 친구 사진 잘 나왔네. 저랑 같이 음악 좀 했던 친구입니다.
0: 함께 음악했던 친구를 뒤로하고 강의 전 악기를 조율하는 펭수 씨.
2: 이거 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0: 조율까지 완벽히 체크했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때마침 들어온 학생들.
2: 웰컴.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음악 천재의 포스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모습.
2: 자, 반갑고. 다 왔나요?
9: 네.
2: 자, 안 온 사람 손 들으세요. 없고. 자, 안 왔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0: 학생들의 인사가 마음에 쏙 든 모양.
1: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절대 음감으로 유명하거든요.
0: 훅 들어온 셀프 칭찬.
1: 자, 소리죠?
2: 라예요. 네?
3: 라예요.
2: 랍니다. 네.
1: 제가 다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 다음 수업 넘어갈게요.
0: 음악 천재 펭수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답니다.
1: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4: 네.
1: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 네.
1: 난이도 1.
2: 사계.
3: 비발디.
5: 비발디 사계.
3: 비발디 사계.
0: 순식간에 맞힌 정답.
1: 야, 난이도 1이다 보니까.
0: 펭수 씨도 당황했습니다.
1: 자, 난이도 2. 음악 주세요.
6: 차이콥스키 발레
3: 로코코.
0: 밤새 준비한 것 치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음악 천재 펭수 씨.
1: 네? 쉬면 안 돼. 밤새는.
0: 결국 최고 난도 문제를 꺼내듭니다.
1: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전진.
3: 바흐.
1: 오, 바흐에. 자, 난이도가 올라간 게 확연히 느껴지죠?
5: 바흐.
1: 바흐에.
5: 아리아.
1: 땡!
0: 학생들의 오답을 활기를 되찾은 펭수 씨.
2: 도가 다 아플까요?
0: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는데.
1: 무슨 장조?
5: D 마이너.
1: 한글로.
0: 영어엔 약한 펭수.

0: 좋습니다.
1: 라단조, 라단조.
2: 라단조! 정답입니다! 다음은 다 일상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3: 음악천재 펭수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강의는 소리만으로 지하철 호선을 맞춰야 합니다.
2: 문제 나갑니다.
4: 서요?
1: 5호선.
4: 5호선.
1: 5호선 구동음.
4: 5호선.
1: 5호선 ABB 구동음.
2: 정답.
3: 호선은 물론 기종까지 맞춰버렸습니다.
2: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하철 출발이잖아.
5: 이런 구동음 나오는 건 5호선밖에 없어요.
6: 오! 그리고 음정이 미플랫에서 올라가는 음정이라서 들을 수 있어요.
2: 이야!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몇 호선인지 맞추시는 겁니다. 출발!
4: 서요!
2: 오, 뭔데?
1: 6호선!
3: 지하철 호선은 물론
7: 미쓰비시 구동음.
1: 미쓰비시 아이고.
3: 세세한 기종도 척척.
2: 6호선! 정답입니다! 야, 다들, 앞에 띵동, 띵동. 이게 6호선인가요?
5: 아니요, 그 구동음이 6호선이에요. 발차할 때 띵동, 띵동 소리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3: 음악은 천재지만 지하철은 기본도 모르는 펭수 씨.
2: 그 띵동, 띵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리죠? 맞아요.
3: 어느새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선뜻 나오지 않는 정답.
4: 4호선.
1: 4호선하고 7호선하고 8호선.
4: 4호선, 7, 8호선, 1차분 부산 2호선.
3: 펭수 씨가 준비한 정답과 다른 것 같은데.
5: 알스톰 GTO 구동음.
2: 아이스크림?
1: 알스톰.
2: 알스톰?
1: 네.
2: 그래서 2호선이다?
1: 아니요. 4호선하고 7호선, 8호선, 부산 2호선이.
2: 아, 그게 다 포함된 네, 거예요?
1: 네, 다 포함된 거예요.
2: 네, 감사합니다.
3: 음악 천재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2: 가르칠 게 없어요.
3: 준비한 강의가 탈탈 털려버린 펭수 씨. 급하게 부리려도 털어봅니다.
2: 음악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4: 저요.
2: 네.
4: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살려서 부는 게 중요해요.
5: 연주 중에는 틀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틀린 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8: 틀린 음은 마음속으로 내가 틀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3: 부리 털기도 실패입니다.
9: 펭수 씨,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2: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겁니다. 황당하네 이거.
3: 황당함을 뒤로한 채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 이번엔 모든 단원들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10: 오늘 우리 단합력 상승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실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펭수님, 어서 오세요.
3: 펭수 씨의 등장에 환호로 맞아주는 착한 단원들.
2: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악기는 잠깐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3: 악기를 내려놓으라고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2: 단합력, 박자, 리듬, 순발력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음악의 본고장을 가셔도 못 배웁니다. 왼쪽은 이쪽은 탕! 뭐라고요?
11: 탕!
2: 이쪽은 그럼 뭐겠어요? 정답! 허르!
3: 확실히 음악의 본고장에서 배울 것 같은 허르. 수업 내용은 아니죠.
2: 허르! 자, 일단 단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의 나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것이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박이에요. 탕! 탕! 탕! 탕!
3: 박자를 갖고 놉니다.
2: 탕! 탕! 원, 투, 쓰리, 포, 호로!
11: 호로!
2: 호로!
11: 호로!
2: 호로로!
11: 호로로!
2: 호로로!
11: 호로로!
2: 그렇지!
11: 탕!
2: 호로!
11: 호로!
2: 탕!
11: 탕!
2: 호로로!
11: 호로로!
2: 좋았어. 이거 오늘 노래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음악도 쉽지 않지만, 방송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한 번에 갑시다. 좋아요.
3: 서울시향 단원들의 귀가가 펭수 씨의 강의에 달려 있습니다.
2: 탕!
11: 탕!
2: 호루!
11: 호루!
2: 탕!
11: 탕!
2: 호루루!
11: 호루루!
2: 탕!
11: 탕!
2: 호루!
11: 호루!
2: 탕!
11: 탕!
2: 호루루!
11: 호루루!
2: 박수!
3: 최근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2: 지휘관님.
10: 네.
2: 준비됐습니까?
10: 됐습니다.
2: 탕!
11: 탕!
2: 호루!
11: 호루!
2: 탕!
11: 탕!
2: 호루루!
11: 호루루루!
3: 지휘자님도 퇴근할 수 있겠네요.
10: 여러분, 우리 펭수 선생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단합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주해 보겠습니다.
3: 단합력 수업 결과를 확인할 시간.

0: Fantastic! Fantastic!
1: 음악 천재 같아요.
2: 아니라고 해도 돼요?
3: 천재 같았어요.
2: 정말 저는 이렇게 단합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4: 좋은 음악 강의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셔서
5: 저희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
6: 우리 또 만나요.
7: 펭수 안녕.
3: 펭수 안녕.
4: 내가 이제 최고 1위 할 거예요. 행복한 음악회 함께.
8: 펭수 씨의 단합력 수업 효과일까요?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0: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8: 이렇게 오늘도 음악으로 가득 찬 하루가 끝이 납니다.
0: 나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야.
9: 아,
10: 펭수 오늘은 고생했어.
0: 김천 본점이 경상북도 김천에 있었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
10: 김밥 말하는 거야?
0: 어, 나 오늘 돈까스랑 라면 같이 먹을 거야.
10: 아니,
0: 어, 너무 배고파.
10: 아니, 오늘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저 이제 들어갈게요. 팽약사무소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왜? 지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구나?
10: 우리가 먹는다고는 말 안 했잖아.
0: 정말 이제 나는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한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니, 자동차?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11: 막내 왔니?
0: 누구세요?
11: 너보다 한기수 위 선배 텐주라고 해.
12: 나는 공단 입사 20년차 선배 이치호라고 해. 반가워.
0: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0: 이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12: 그 펭수는 펭수와 함께 총 3곳의 스팟에서 일을 할 거야. 우수상을 뽑을 건데 뽑히면 많은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야. 둘 다 화이팅!
11: 화이팅!
0: 어, 일단 화이팅!
11: 면허도 없어서 너 괜찮겠니?
0: 면허가 내가 왜 없어요?
11: 나 1급 면허인데 너 있어?
0: 1종 아닙니까?
11: 1종 면허 맞아. 테스트해본 거야.
0: 어, 근데 왜 훌라후프를 머리 위에 지고 계세요?
11: 너는 왜 노래 듣고 있니? 우리랑 얘기하고 있는데.
0: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12: 열심히 해.
0: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냐고.
12: 이따 알려준다니까.
0: 지금 편집점 잡으시는 거구나.
12: 그렇지.
0: 그럼 이따 알려주세요. 아고 아고.
12: 펭수 뭐해?
0: 아, 안녕하세요.
12: 어, 세차 안 해도 돼.
0: 안 해도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더 좋은 거죠.
12: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0: 그래도 플러스 점수 주세요.
12: 마이너스 5점.
0: 뭐야?
12: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디지털 검사 장비라고 해.
0: 그게 뭐예요?
12: 차량의 하부를 스캐너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곳이야.
0: 내시경하는 거구나, 대장 내시경.
12: 그렇게 비슷한 거지. 예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게 현재 이제 우리 공단밖에 지금 없는 장비야.
0: 이거 그 협찬맥주군요. 아. 설마 이거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까?
12: 어, 맞아. 그리고 내가

0: 웃어.
1: 노벨상 받으셔야겠다.
0: 조금 약해. 두 분이 할 일이 뭐냐면 차를 유도하는 거. 유도가 되면 차대번호를 확인해야 돼. 차대번호가 뭔지 알아?
1: 몰라요.
0: 사람의 주민번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차량에 다 있다, 하나씩. 맞느냐 보는 게 네, 확인하는 거야.
1: 이거 식은죽 먹기네요.
0: 그런 줄 알았지?
2: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1: 야야야, 오세요, 오세요.
2: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1: 자, 일로 자.
2: 아, 나보고. 아, 아니야,
1: 자, 오시고.
2: 이쪽으로.
1: 오시고.
2: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1: 딱, 그렇지.
2: 아, 고생했다, 나.
0: 아니, 그 다음에 뭘 해야지?
1: 차대번호!
0: 오, 펭수 빨라.
2: 차대번호, 차대번호.
1: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차대번호 8엄마산마크 IBC 2033008공입니다.
0: 못 알아듣겠어요? 혀 말고 그냥 한국말로.
1: 아니, 저기 영어로 써 있어요.
0: 신동도 사람이라 이렇게 천천히.
1: 아!
0: 천천히.
1: 뭐냐면요. KMHGL8500625입니다.
0: 오케이. 오... 기억력 짱.
2: 대단한데.
0: 아깝네, 펜주. 좀 늦었네.
2: 아, 참.
0: 아쉬우니까 다른 차로 또 한번 해볼까?
2: 다음 차. 컴온, 컴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 조금만 더 쓴다. 그 다음에. 이거 킹 거 어떻게 외우지?
1: 큰일 났다, 큰일 났어.
2: 찍어,
1: 찍어! 눈으로 찍어!
0: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1: 선생님, 훌라후프를 좀 빼고 하세요.
2: 잠깐만, 다시 까먹었어, 까먹었어.
1: 저거 핸들이야?
2: 티!
1: 보통 두 개 정도는 말하지 않나요?
0: 지금 텐주는 일단 나 때는 한 세 자리씩은 읽었거든? 근데 한 자리만 보는 거는 나 처음 봤어. 암튼 그래.
2: 아, 긴장해서 해. 긴장이야.
0: 그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마.
1: 야, 이거 퇴사 각이다.
2: 아이 참.
0: 그럼 이제 행사 한번 해볼까?
1: 시동! 차! 부릉! 얍! 앞으로! 가! 스톱! 멈춰! 시동가! 얍!
0: 펭수는 어디서 검사원을 해봤나? 아, 너무 잘한다.
1: 이래봬도 다 해봤습니다. 스킨은 제가 더 잘한 거 아닙니까?
0: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펭수가 좀 잘한 거 같아.
1: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까 선배님. 빛이 나오나 이거? 이런 거 외치면 되잖아요 원래. 막 루머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나와. 뭐야? 빛이 나오네요.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오, 뭐야?
2: 말이 돼?
1: 왜 아무도 안 오실까?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1: 소개팅.
3: 아니요.
1: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입사원 펭수입니다. 선배님, 여기는 어디예요?
3: 자동차에서 빛을 발하는 장비들을 광도나 색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실입니다.
1: 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3: 발광면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광면을 한번 청소를 해주고.
1: 깔끔한데요? 주민님?
2: 어?
1: 주민님, 깜짝 놀라셔야죠.
2: 아니.
1: 제가 무안하잖아요. 좀 출출한데 이거 제시라고요.
2: 고마워. 네. 아, 고마워. 잘 먹을게.
1: 아니, 근데 우수사원은 우수사원. 뭘 먹어야지 우수사 우수하게 뭘 하죠.
2: 그건 그렇지.
1: 아니 그러면 이거 어때요?
2: 어?
1: 아니 우수사원 한 명만 되라는 법 없잖아요.
2: 그런가?
1: 저는 우수사원인데요.
2: 아직 아니야.
1: 선배님만 잘하시면

0: 기뻐했거든요.
1: 아니 너라고 아무도 말 안 했잖아.
0: 그럼 아무튼 둘 다 우주사원 하는 걸로 하고 조금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돼요?
1: 아 그래 그럼 우리 잠깐 좀 쉬면서 할까?
0: 아 그치 이렇게 먹어야 살죠.
1: 아 좋다.
0: 선배님 그 실례지만 뭐예요?
1: 어?
0: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1: 아
0: 근데 동물도 아닌 것 같고.
1: 나 천사야 천사. 방금 웃었어?
0: 아니 천사라고요?
1: 수 천사.
0: 근데 천사시면요 선배님 몇 살이에요?
1: 알면 큰일 나.
0: 왜 큰일 나요?
1: 다쳐.
0: 왜 다쳐요?
1: 넌 몇 살인데?
0: 선배님 몇 살이냐고요?
1: 알면 다친다고.
0: 거기까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1: 원래 천사의 나이는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0: 그럼 선배님
1: 아.
0: 왜 하필 여기예요? 안전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그럼 낼 수 있어요?
1: 자유낙하 정도?
0: 어 그럼 한번 낙하 보여주세요.
1: 펭수야
0: 네?
1: 다 먹었지? 아, 우리 일하러 가야 돼. 빨리 일어나.
0: 아니 선배님
1: 빨리 가자.
0: 선배님 선배님
1: 빨리 그 일하러 머리 가야 돼. 뭐예요? 우주사원 같이 한다며.
0: 여기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아니에요? 영화 보면 막 해커 같다고 와가지고 딱 아, 이제 한번 놀아볼까?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오, 재밌는데? 좋았어. 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 드론 자격센터라고 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
0: 아, 운전면허 저거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하는 게요? 아, 저희가 뭐 커피라도 사올까요?
2: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1: 어?
0: 엔젤리스 출동!
1: 감히 선배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 제대로 커피 사러 가야지.
0: 금방 출근하고 있습니다.
3: 출발.
0: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커피 뭐 드세요?
1: 같이 하자고 해놓고 혼자 다 하네.

0: 뭐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1: 커피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핑크 선배님.
2: 어휴, 이거 생선 잘 먹을게.
1: 맛있게 드십시오.
2: 파이팅!
1: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다.
2: 펭수야, 근데 혹시 드론 신고는 했어? 드론 신고.
1: 본인 신고?
2: 아니, 드론 신고. 신고 안 하면 이거 불법이야. 이거 우수사원 떨어질 만한 사안이야.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2: 아이고, 미리 그걸 알아보지 그랬어.
3: 어쩌냐.
0: 저런, 저런.
1: 우수사원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해야 되니? 이렇게 못 끝내. 아니, 안 끝내.
4: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볼 사람이 이게 그 진짜 그 펭수가 맞는 건가?
5: 이게 동물 아니야, 이거는?
4: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5: 사람은
4: 맞는 것 같긴 해요.
2: 말을 할 줄 아나?
5: 펭귄어는 뭐야?
4: 띡띡?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2: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5: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네?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인데?
4: 병장 만기장인 게 아니고 일병으로 아마도 전역 이런.
2: 말은 못 붙이겠네, 우리한테. 근데 이력이 전부 하루여가지고.
1: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6: 네, 안녕하세요.
1: 앉아도 될까요?
4: 아, 예, 일단.
6: 예, 앉으세요, 일단.
1: 예, 감사합니다. 네.
5: 거기 말고?
6: 아니, 근데 거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앉아.
1: 아, 야, 옆 아니고 앞이라고요? 안녕하세요.
5: 그 성함이 펭수.
1: 예.
5: 10살이시고요.
1: 예, 맞습니다.
5: 나이를 안 먹어요.
1: 예.
4: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아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1: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쭉쭉쭉 성인, 그리고 노인 다 가능합니다.
4: 아, 다 할 수 있다. 그 나이대에 맞게끔.

0: 목소리나 이런 것도 또 이런 부분.
1: 아, 바로 갈아 끼우죠, 성대.
0: 그런데 저희가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여덟처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세 분 아니겠습니까?
2: 요즘한테 상대방이 안 빠지면 데려가. 나한테 맡겨두고 사람들 도와.
3: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1: 임재형, 유현규, 전상혁, 529394.
0: 아, 사전조사를 아주 상당하게 했네.
4: 나무의 길을 보셨나요?
1: 아, 맞습니다.
4: 아, 항상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한테.
1: 아, 그럼요. 항시 똑바로 떠야죠.
4: 자신감이 있네.
1: 네.
5: 좋네. 그 저희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오신 거인 거죠?
1: 예! 스케치 코미디의 대가시잖아요.
4: 그렇죠. 저희는 좀 정확히 말하면 스케치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코믹 쇼무비라고.
6: 네, 코믹 쇼무비.
4: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1: 뭔가 뭐가 다르냐고요? 네, 스케치 코미디를 스케치를 하는 코미디랑.
4: 잠깐만,
1: 코믹 쇼무비. 그럼 스케치 쇼트 코믹 무비 해, 그러면. 그럼 스케치 쇼트 코믹 무비 해, 그러면.
0: 일단 제가, 저는 여기 마이너스 10점 했거든요.
1: 죄송합니다. 코믹 쇼무비야.
0: 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전한 거예요? 아니면은.
1: 그것이 잘 나올 것 같아서.
0: 뭐라고?
1: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회수가 왜 높게 나오겠어요? 재밌으니까.
0: 맞습니다.
1: 왜 재밌겠어요? 그걸 배우러 온 겁니다.
5: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0: 저희랑 함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네.
0: 감독님, 한번 주문을 해보시죠.
4: 네, 저희가 약간 되게 일상적인 톤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목소리 힘을 좀 많이 빼야 돼요.
1: 목소리 힘을 빼라고요?
4: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리딩이라고 하는데, 뭐, 짧게 한마디를 좀 해보는 걸로.
0: 뭐가 있을까요?
5: 뭐,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로 좀 힘을 빼보고,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4: 너무 들어갔으니까 좀만 더 빼볼까요?
1: 뭐 뺀 건데?
4: 나긋나긋.
1: 아, 나긋나긋하게.
4: 힘을 말고.
1: 힘을 다 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4: 네, 힘을 다 빼고. 한번 다 빼볼까요?
5: 아니. 녹취 좀 봐주세요.
7: 잠깐만요.
5: 자, 펭수 씨.
4: 야, 힘을
7: 빼고. 오해 받아요. 오해 받아요.
5: 이거 하셔야
7: 돼요.
5: 일어나셔야
7: 돼요. 몸에는 힘을 빼면 안 되고.
5: 목소리에만.
1: 목소리에만 힘을 빼라고.
4: 목소리에만.
1: 알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4: 많이 좋아졌어요.
5: 많이 좋아졌어요. 대신에 유지가. 그래도 보일 것
4: 테이블은 계속 치지 말고.
1: 아니.
5: 비싼 거여가지고.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1: 표정은 뭐.
4: 제일
5: 일단
4: 너무
5: 표정
4: 자신있죠?
5: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1: 예?
5: 혹시 표정 변화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4: 할 수 있어요, 표정 변화를.
1: 왜 못해요? 제시해주세요, 상황을.
4: 뭐, 일단, 뭐, 슬픈 연기부터 좀 해요.
7: 좀 우울한?
4: 네, 우울한.
7: 좀 슬픈 상황.
4: 역시 나왔다.
5: 엄청 슬퍼.
4: 근데 슬퍼 보이긴 한다.
5: 근데 진짜 슬퍼 보이긴 한다.
4: 미안해.
5: 나 울컥했잖아.
0: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쁜 상황이 갑자기 딱 왔다. 그래서.
4: 이거 괜찮아.
5: 좋아요.
4: 이게 소질이
5: 연기의 소질이 굉장히 있네.
0: 근데 너무 좋은데.
1: 예.
0: 눈동자를 굴리는 연기를 가끔 해야 되잖아요.
1: 가능하죠.
0: 곁눈질로 약간 옆을 본다 이렇게.
1: 곁눈질로.
0: 네, 곁눈질 가능해요?
4: 보고 있어요?
1: 보고 있어요.
4: 저희 보고 있어요?
1: 예.
4: 곁눈질?
1: 곁눈질로
0: 하고 있어요?
1: 예. 곁눈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4: 안 보이고.
5: 입을 늘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입을 좀 담으면.
1: 제가 이게 구강구조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 제 얼평하세요?
5: 아니 얼평이라기보다
4: 배우잖아. 배우니까.
1: 뭐 배우가 입 좀 열렸으면 안 돼요?
5: 입을 다무는 연기가
1: 필요해. 다무도 되죠. 다무기도 하죠.
4: 너 왜 자꾸 박수를 치는 거야? 이거 강제로 잘하네.
0: 근데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요.
1: 야.
0: 근데 입을 다물기 위해서 꼭 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1: 네, 그거는 좀 양보해 주십사.
0: 어쩔 수 없는 부분.
1: 제가 하나를 드리면 좀 하나는 좀 배려해 주세요.
0: 입 모양 수정 불가라고 적어놓고.
1: 그걸 정확히 입 말이고 불이라고 해 주세요.
0: 불이 모양.
5: 불이.
4: 불이. 네.
5: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또 그 배우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출연료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0: 출연료?
1: 중요하네.
5: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1: M분의 1 해야죠.
0: 그게 아니라?
1: 예. 제가 들어갔으면 가족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서 M분의 1 해야죠. 너덜트 채널의 수익에.
0: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는 있는데.
1: 아니야.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0: 그죠.
5: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보호자 연락처 이따 남겨주시고 가시면 되고.
4: 남극에 계실 수도 있겠다.
5: 아, 그러면 전파가 좀 안 갈 수도
4: 있겠다. 스위스나 남극에 계실 때.
1: 아니 아니야.
5: 지금 남극이 어느 쪽이야?
7: 남극부터 시작하는 냉장고 정리나.
4: 저쪽에 해가 저쪽에 뜨니까 한 이쪽이거든.
0: 저희 영상 중에 최근에 본 거 뭐예요?
7: 가장 인상 깊게 본 거 있어요?
4: 제일 재밌던 거.
1: 아,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방금 맞게.
6: 잠깐만. 저 혹시 그 아, 이거 사시는?
8: 예, 맞는 것 같아요.
7: 아, 좋습니다. 뭐 한번 리딩 한번 가보시죠.
4: 아, 연기를 할 걸 보고 선택을.
0: 오케이.
4: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1: 뭐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6: 이거 사시는?
1: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6: 아, 네.
1: 이걸 사는 거예요?
6: 사람이 아니라 고기 나왔어.
1: 그걸 물어봐. 잠깐만. 죄송한데 몇 번 사봤는지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6: 이거 몇 번 산 거야? 두 번밖에 안 샀대.
1: 두 번 샀대.
6: 상태는 좀 괜찮은
1: 거 같아. 두 번 샀으니까 상태는 좋지.
6: 살이 떨어질 수도 있어.
1: 떨어졌는데 괜찮아.
4: 잠깐만, 컷, 컷. 아, 예, 좋아요. 예. 좋은데 우리 표정이 예. 좀 더 힘이 풀려야 될 것 같아.
1: 아, 힘 풀어요?
4: 좀 더 귀찮은.
5: 아까처럼 그냥 누우면 안 되고.
4: 아, 누우면 예. 안 되고.
5: 소리에만 예. 말해야 돼요.
1: 네. 예.
4: 액션.
1: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6: 아, 이거 사시는.
1: 이게 맞는 것 같아.
6: 네.
1: 이걸 사는 거였어?
6: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 나온 것 같아, 일단.
1: 그걸 물어봐? 죄송한데 몇 번 쐈는지 물어봐 달래 가지고.
6: 그 활 몇 번 쐈냐고 물어보시네. 네, 두 번 정도밖에 안 쐈어.
1: 두 번 쐈대?
6: 상태는 좋을 거야.
1: 두 번 쐈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 좀 이체를 할까? 쌓아야 돼? 아이고, 내가 이 양궁을 쌓았어야지.
6: 화살을 쏴보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좀 안 돼. 사람한테 조져놨네.
1: 잘 나가. 뭐 더 있다고? 잠깐만. 뭐 더 받을 게 있다 그러던데.
6: 더 받을 게 있다고? 제가 지금 거기 또 가야 되는 거야?
1: 아니, 다녀오세요. 놓고 왔대.
6: 여보, 나 다시 도착했어. 그러니까 인형 처음부터 잘 챙겨줬어야지. 왜 사람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야, 이거 이 인형도 저희가 그 비매품이긴 한데 이걸 한번 나온 거.
1: 이걸 왜 파시는 거예요?
6: 잠시만요. 자기야, 그 펭귄 그 왜 파는 거? 이분이 날 좀 무섭게 쳐다보는데 이해가 되네.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인형에 좀 관심이 없어져.
1: 뭐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왜? 인형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6: 왜 이렇게 싸냐고 지금.
1: 파 있는 게 아니고.
6: 인형이랑 닮긴 했어.
1: 이거 받아.
6: 이렇게 많이.
1: 아니, 제가 이거 너무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
6: 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진짜 돈 안 같아가지고.
1: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어요?
6: 확인했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1: 예.
6: 좀.
1: 예.
6: 고맙습니다.
1: 예. 네. 오!
4: 일단은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좀 좋았어요.
1: 뭐가 좋았어요?
4: 일단 첫 번째 그 인형을 바라볼 때 표정이.
6: 진짜. 근데 신기했어요. 왜냐면 눈도 그대로고 구리도 그대로인데.
7: 근데 그게 표시네.
6: 슬펐어.
4: 슬펐어.
7: 그리고 이게 상대 역할에 그 어떤 대사들이 약간 본인의 예상과 달라도 그거에 맞게끔 또 자기가 대사를 쳐주는 애드립력.
1: 응기응변.
6: 근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면접자들 분들 중에서 굉장히.
4: 아니, 저희 첫 번째예요.
6: 첫 번째.
7: 요쯤에서 단계에서 마무리하시죠. 좋았는데.
4: 네, 합격은 네. 아니고 저희가 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1: 뭘 또 봐요, 뭐를?
5: 너무 잘해서
7: 보시죠.
1: 너무 잘해서 하나 더 보면 또 하나 더 본다 그러고.
5: 한 번 더 반하고 싶어서.
4: 그러면은 다음 거로 이거 오피스잖아요, 여기가.
1: 오, 맞아요.
4: 사실 사무실이니까
7: 부장 역할 한번
5: 행상무.
3: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좀 화사하게 바꿀 수 없나? 배경을 좀 자연적으로 바꿀 수 없나? 그런 거 있잖아. 그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그 자연의 자유.
7: 부장 역할 한번 해보시죠.
4: 행부장.
1: 너무 좋습니다.
7: 행부장.
1: 제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애들 사이에서 인별그램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응?
7: 뭐 부장님도 뭐 인별그램 하시게요?
1: 아, 나는 뭐 그 벌써 이미 하나 만들었지. 어제 하나 만들었어.
7: 축하드립니다.
1: 근데 이거 조금 상당히 조금 허해.
5: 상단이요?
1: 팔로가 0이라고 0. 아, 팔로. 아, 3이네, 3. 우리 가족.
7: 가족분들이랑도 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1: 아유, 뭐 우리끼리는 비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네들은 그 인별그램 하나?
5: 저는 뭐 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팔로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 네.
7: 아, 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아시아는 저 부장님보다 유행이 좀 뒤떨어지는 거.
1: 자네는 그게 문제야. 지금 바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로워해.
7: 아, 지금 바로요?
1: 응.
4: 저 쳐다보세요.
1: 자네는 계정 없나?
4: 저는 그 계정 그런 걸 아예 안.
7: 인별그램 되게 자주 하시지 않나요?
5: 네. 어제 골프 치러 다녔어.
4: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 근데 아니요. 웃긴 게 그 내가 그 바로 계정 가입하자마자 비공개라고 뜨더라고. 원래 그게 맞는 건가?
4: 그 오류일 걸요?
1: 그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그게?
5: 아니요, 저도 예, 네, 저도 안 보여요.
1: 아, 다 안 보이는 거구나.
7: 저도 안 보여요.
1: 저도 안 보여요. 골프는 어제 친구를 어떻게 봤대?
4: 가끔 오류잖아 이게.
5: 이게 인별그램이 가끔 오류가 뜨곤 해서.
1: 네. 아무튼 다들 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럼 나 팔해.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다들 점심 먹으러 가자고.
5: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1: 아이, 뭐 안 고프면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해.
4: 이거 전투력 손실이야. 그거
7: 먹어. 아, 그럼 뭐 부장님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1: 그 오늘은 자네들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고.
5: 저는 뭐 컵라면.
1: 아 참.
7: 여기 앞에 뭐 제육볶음집 뭐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은데.
1: 자네는 그게 문제야.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라 그러더라.
5: 그럼 시원하게 뭐 알탕 같은 건.
1: 야, 그거는 너무 아저씨 같잖아. 그 왜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
4: 그 MG.
1: 그래, 그 MG.
5: MG.
1: 그 MG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5: 혹시 마라탕 먹으러 곳은 어떠세요?
1: 아, 그 MG 그 요즘 좋아하는 거?
5: 네, 요즘 많이 좋아하시니까.
1: 그거 너무 달고 맵지 않나? 그 우리 같은 나이에 그 당뇨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7: 그럼 뭘 어쩌자는.
1: 그뭐 유사원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나?
4: 내가 뼈해장국 어떠세요?
1: 아우, 나 뼈 많은 거 싫어.
4: 그럼 순살 뼈해장국으로.
1: 그 순살인데 어떻게 뼈해장국인가?
4: 그럼 샐러드.
1: 에이, 회사원은 풀 먹으면 안 돼.
4: 초밥 같은 거.
1: 아, 어제 먹었잖아.
4: 어제? 뭐 그럼 북경 오리 같은 거.
1: 내 앞에서 조류 얘기를 하는 건가?
4: 삼겹살.
1: 아이고, 점심부터 고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
4: 그 고기는 혈당이 아닌데요. 단백질이라고.
1: 근데 지금 말대꾸 하는 건가?
4: 아니, 말대꾸는 아니고요.
1: 아유,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유 오늘 굶게 생겼네. 아이고 배고파. 아유 배고파.
7: 아니면 그냥 뭐 중식 어떠세요? 중식.
1: 그럴까? 그게 제일 낫지. 아주 그러면 오늘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자고.
5: 저도 깐풍기 좋아합니다.
1: 나는 짜장면. 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주 거덜을 내보자고. 가자고.
7: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 우리 팔로우도 하고.
7: 아니, 뭐 돼지고기는 괜찮으시죠?
1: 아, 돼지고기 좋지.
4: 아, 그 짜장면을 먹을 건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 정해놔.
1: 안 오고 뭐하나?
4: 가요, 가요.
7: 자, 우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4: 아, 네. 아,
7: 너무. 우리 멤버들 고생하셨고 되게 장점도 많았잖아요.
4: 네네, 많았죠. 연기도 좋았고
5: 일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4: 역할과
5: 표정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우로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7: 거죠. 그러니까 손주로도 되고 슬픈 연기도 되고 그리고 부장 역할도 다 했고
4: 그리고 또 워낙 어리다 보니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뭐 다른 곳에서도
5: 활동은 무조건 할 수 있죠.
4: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에요.
5: 아역에 대한 니즈는 늘 촬영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1: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지금 흐름이 잘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7: 아직 발표한 게 아니고
4: 저희가 다른 분들도 봐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 뭐라고요?
7: 그러니까
1: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래.
7: 아니 좋았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도 돼요.
1: 그게 아니라 지금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4: 아니
1: 그거가 아니고
7: 합격인 수준만큼 너무 유력하지만
5: 다른 지원자들도 한번 봐야 돼.
1: 그러니까 유력한데 왜 굳이 그 일단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까.
7: 오케이.
1: 말로만 그렇게 다 잘한다 해도
5: 남극이 이쪽인 겁니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남극은
7: 잠깐만 이어가볼래요?
1: 남극 이쪽으로 그러지 말고
4: 제가 한번 생각해.
7: 나가면서 생각을
4: 해보자.
7: 차분하게 생각해봐.
1: 그 여러분들이 내 방송 출연했거든. 내 거 하라고.
4: 아, 출연했게.
1: 내가 안 한다고. 내 거로 오라고, 내 거로. 내가 섭외하겠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냄새? 원인은 초미세얼로.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얼로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멀리서 들리는 소리.
1: 아주 먼 옛날부터 동굴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보물은 야광석. 용감한 공룡만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곳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 보물을 지키고 있어. 번뜩이는 눈, 뾰족한 입꼴, 그리고 으스스한 울음소리. 어때? 무섭지?
2: 무섭겠냐? 그런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슈퍼 공룡이니까요.
3: 슈퍼 공룡?
2: 아, 네. 슈퍼 공룡.
4: 괴물이다!
5: 뽀뽀야, 놀랐어? 미안, 미안.
2: 엄마였어요.
1: 슈퍼공룡 치곤 겁이 너무 많은데.
2: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빠, 장난치지 마.
1: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5: 이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1: 저 안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2: 설마 동굴 괴물?
6: 괴물?
5: 우리 뽀뽀 많이 긴장했나 보네.
1: 그럼 뽀뽀도 무서워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올게.
2: 무섭긴 누가 무섭대요. 제가 앞장 설 테니까 모두 저만 따라오세요.
5: 뽀뽀야, 조심해.
2: 괜찮아요. 이

잃어버린 거야? 괜찮아! 우리 같이 가족을 찾아보자! 아니, 내가

0: 어딨니?
1: 어? 이런 조갈래 길인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0: 이렇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역시 난 똑똑해. 여긴 아까 지나간 곳이잖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빨리 뽀뽀 찾아야 하는데.
1: 잠깐, 모두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저기 봐요, 저기 작은 틈새가 있어요.
0: 저 반대편에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뽀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3: 우와, 동굴에서 빛이 나.
4: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2: 출구가 아니네.
1: 돌에서 빛이 나.
4: 이게 아빠가 얘기한 야광석인가 봐. 용감한 공격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2: 뭐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까 괴물들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라고?

아니,

0: 아기 인형을 보살펴주다니 뽀뽀 대단한데?
1: 에이 그 정도야 뭐. 따따야.
2: 이건 야광석. 정말 낮추는 거야?
3: 뽀뽀야, 아빠가 그 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1: 아, 안 돼요. 이 돌은 저같이 용감한 공룡들만 만질 수 있다고요.
3: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보자.
1: 안 된다니까.
3: 뽀뽀야.
1: 안 된다니까.

0: 어머, 이빨이 쏙 빠졌네. 괜찮아, 뽀뽀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줄 거야.
1: 그럼,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줬어.
2: 정말요?
3: 이빨 요정이래. 너 진짜 이빨 요정을 믿어?
2: 그럼 이빨 요정 없어요.
0: 달라. 뽀뽀야,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올 거야.
2: 그럼 오늘 밤에 베개 밑에 이빨 두고 잘래요.
3: 그런다고 이빨 요정이 정말로 올까?
2: 올 거예요. 잘 안 씹혀.
3: 뽀뽀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테니 내가 대신 먹어줄게. 맛있다. 내가 다 먹을 거지롱. 뼈를 씹었어. 내 이빨 어디에서? 내 이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이빨! 이빨을 못 찾으면. 이빨 때문에 소리가 새나?
0: 이빨이 빠지더니 아기도 못 보네.
1: 내가 너 잘 볼 것 같은데. 엉클라, 그거 내가 물어볼까?
0: 좋을 것 같아요.
3: 안 돼, 안 돼. 내 이빨, 내 이빨.
2: 삼촌은 왜 저렇게 이빨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빨 요정이 가져다 줄 텐데.
0: 뽀뽀야. 어른한테는 이빨 요정이 오지 않아.
2: 이빨 요정이 안 온다고요? 그럼 삼촌은?
3: 이 바위 밑에 들어갔나? 와, 저리 가! 가라니까! 내 이빨! 아니, 내 이빨!
2: 삼촌! 엄마, 우리가 삼촌 이빨 찾아줘요.
0: 그래, 좋은 생각인데.
2: 그럼 얼른 찾으러 가요.

0: 여긴 어디지? 땅이 흔들려요, 여보.
1: 어, 지진인가? 뭐지?
0: 괴물이다!
2: 괴물이다!
1: 그럼 여기
0: 우리 집 바다!
3: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나?
2: 하마터면 할머니 보행기에 깔릴 뻔했어요.
0: 우리 마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
1: 이제 다시 엉클락의 이빨을 찾아볼까?
2: 네! 빨리 찾아요! 여긴 없네.
1: 이쪽에 있나? 어?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컸나? 내가 다시 커지고 있나?
2: 도망쳐!

0: 같은데?
1: 우리 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있었나?
2: 어? 내 고무고!
1: 어? 야, 위험해!
2: 으아, 내 고무고! 여기 있었구나!
1: 으아!
2: 영영아!
1: 영영인데?

0: 사장님. 내 이빨.
1: 삼촌. 삼촌, 우리가 이빨 꼭 붙여줄게요. 응? 이제 내 차례.
2: 됐다.
3: 이빨도 잘 닦도록 하여라.
0: 네, 이빨.

0: 롱롱아 많이 먹어. 난 이빨 요정님이 새 이빨 줬다.
1: 오빠 이빨 이빨 이빨이 났어요.
2: 뽀뽀야 너한테도 밤새 이빨 요정이 다녀갔나 봐.
3: 튼튼한 새 이빨로 맛있게 먹자고. 먹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옥스퍼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0: 피크닉 놀이터 가자.
11: 흔들흔들 싱싱.
10: 그럼
11: 여기서도 싱싱.
10: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랄랄라.
11: 재밌다.
10: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1: 의자도 돌려볼까.
10: 데이터 놀자. 안녕
11: 바로 피크닉 놀이터
10: 원더키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오늘의 이야기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밭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수박. 줄무늬만 봐도 시원해지는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등장부터 위풍당당한 수박 한 통.

위에는 꼭지가 보이고 선명한 줄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모습이 검정 줄무늬가 있는 초록 애벌레와 닮았다. 수박이 꿈틀대는 것 같다. 초록색은 신호등 불빛에도 있지. 어? 빨간색? 그래, 수박을 자르면 속은 겉과 다르게 빨간색이었다. 빨간 바탕에 검정 씨가 박힌 모습이 무당벌레를 생각나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매력 덩어리. 수박에도 과학이 있을까?

알쏭달쏭 커다란 수박 한 통. 어디서 왔을까? 수박은 넓은 밭에서 넝쿨로 자란다. 여기저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수박들. 넝쿨을 따라가다 보이는 이건 수박꽃? 꽃이 지면서 아래 보이는 동그란 열매가 점점 커지는데 작지만 줄무늬도 있는 어엿한 수박이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작은 수박을 잘라보면 아! 아직 익지 않았다. 익기 전이라 속이 하얀 수박. 그래도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붉어지려는 조짐이 보인다. 수박이 익을 때 하얗던 속이 빨갛게 변한다는 건데 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색을 가진 수박색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박 껍질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가 많아 수박 껍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속은 얘기가 다르다. 수박을 본격적으로 자르고 또 잘라서 속을 들여다보면 껍질과는 달리 선명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수박의 빨간색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때문.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든다. 심지어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의 반전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이 물들어 있었다.

수박을 먹을 때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씨. 군데군데 박힌 수박씨 때문에 수박 먹기가 힘들었던 적 참 많다. 씨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씨 없는 수박이 탄생한 것도 꽤 오래전의 일. 정말 씨 없는 수박밖에는 편하게 수박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 수박을 가로로 잘라 안을 보자. 뭔가 특이한 무늬가 보이나? 바로 여기, 이 모양. 왼쪽 아래를 보니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간 신기한 무늬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태좌였다. 수박의 중앙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태좌는 수박의 탯줄. 수박씨는 이 태좌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잘린 수박의 단면에 수박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태자를 따라 배열된 씨를 피해서 잘랐기 때문인데 반대로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잘라보면 예상대로 수박씨가 몰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났다. 씨를 발라내기 한결 수월하겠다. 태자를 알면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수박을 잘라 씨를 쉽게 바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 수박의 과학을 알면 먹기도 편해진다.

잠깐 수박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식물 중에는 의외로 한가족인 경우가 있는데 지붕 위에 매달린 조롱박과 함께 수박은 박과에 속한다. 약 90%가량이 수분이어서 물이 가득 담긴 박이라는 뜻에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 여기에 참외, 토마토, 오이가 있다. 이 중 수박과 같은 박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수박의 형제들을 공개합니다. 박과가 아닌 것은 토마토. 토마토는 수박처럼 붉은색이지만 박과가 아닌 가지과에 속한다. 수박에 숨겨져 있던 신선한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빙글빙글 레몬. 상큼한 노란색의 예쁜 레몬. 레몬을 자세히 보니 겉은 울퉁불퉁하고 한 손에 잡히는 아담한 타원형이다. 상큼한 향기. 가까이만 있어도 기분 좋다. 병아리처럼 노랗고 럭비공처럼 살짝 길쭉한 겉모습. 레몬의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반으로 자른 레몬의 속은 과즙이 가득한 노란색. 칸칸이 나누어진 모양은 마치 조각조각 잘라진 피자 모양?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을 갖는 레몬에 가까운 형제들 중엔 오렌지, 라임도 있다.

모두 귤 속에 속해 특유의 신맛과 향이 나는 과일들. 맛도 향도 간간이 나눠진 모양도 비슷한 한 가족. 다른 닮은 꼴 과일들처럼 레몬 역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과즙이 풍부하다.

레몬처럼 향기로운 차 한 잔? 말린 꽃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예쁜 푸른색이 우러나온다.

뚜껑을 닫고 푸른 꽃차를 잔에 따라낸 다음 향긋한 레몬을 띄워 한 잔 마셔봐야겠다. 잠깐, 푸른색 꽃차가 레몬을 넣으니 붉게 변하고 있다?

보고도 잘 믿기지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 꽃차의 색이 변한 이유, 정말 레몬 때문일까?

레몬즙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꽃차. 이 차와 비슷한 푸른색 종이로 만들어진 고양이. 여기에 어떤 액체를 떨어뜨리니 고양이가 점점 꽃차처럼 붉은색으로 변한다. 푸른색 고양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레몬즙. 순식간에 꽃차처럼 색이 변해버린 이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였다. 해안가 암석 위에 자라는 리트머스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를 종이에 물들여 만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이 닿으면 붉게 변하고 염기성 물질이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리트머스 종이를 레몬에 대보면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레몬과 닿은 부분만 붉게 변한 것으로 보아 레몬은 산성이다. 블루 멜로우라는 이름의 푸른 꽃차도 산성의 레몬과 만나 붉게 변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pH 시험지라 불리는 이 검사지는 물질이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또는 염기성인지를 알려준다.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 그렇다면 레몬은 얼마나 강한 산성일까?

앞과 다음 부분의 시험지가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 색은 pH 2나 3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짙은 붉은색. 레몬은 꽤 강한 산성이었다.

잘린 레몬에 연결된 전선들. 레몬에 여러 개의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아준 다음 전선으로 연결해 주었다. 건전지 없이 레몬만으로 연결한 레몬 전지 회로. 과연 전류가 통할까?

팔방 미인 레몬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길고 긴 항해에서 선원들이 먹을 것이라곤 고작 해야 말린 고기와 생선이 전부였고, 항해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선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증상들은 바로 괴혈병의 증상들이었다. 그러다 1700년대에 와서야 영국의 한 박사에 의해 선원들의 식단에 레몬 주스가 추가되면서 비타민 C 부족이 원인이었던 괴혈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몬의 힘이 다시 보인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레몬을 감싸고 있는 노란 껍질. 이 껍질에도 과즙이 엄청나 보인다. 만약 고무 풍선에 레몬 껍질을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 상큼한 레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물놀이 오래 하면 체온이 뚝.
7: 아, 다 먹었다.
6: 어? 벌써 다 먹었어? 빨리도 먹었네.
7: 이제 물놀이를 시작해볼까?
6: 응? 어? 호떡아, 너 금방 라면 먹었잖아. 이따가 들어. 벌써 들어갔네. 괜찮으려나? 호떡아, 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그만 나와.
7: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0: 누나.
1: 응?
0: 어? 호떡아, 너 입술이 파래.
1: 뭐? 내 입술이 파랗다고? 누나, 나 너무 추워. 나 배도 아파. 나 물놀이를 했을 뿐인데 왜 춥고 덜덜덜 떨리고 배도 아픈 걸까? 나 왜 춥고 덜덜덜 떨리고 배도 아픈 거냐고? 왜?
0: 어? 물놀이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나한테 체온 딱지가 있는데 이 딱지로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야!
2: 아야, 어디로 와라.
0: 어? 여기는. 보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 아유, 열아, 난 괜찮다. 너도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고생이 참 많았지?
0: 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아이, 뭐야?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던 게냐? 아이, 방금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해서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
0: 네?
3: 나는 야 자외선 왕자. 온 세상을 뜨겁게 만들어주마. 이글이글 쨍쨍. 자.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뜨거워. 더워.
4: 체온 상승. 현재 호떡이 체온이 37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2: 아이, 뭐라고? 체온을 조절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체온이 올라간 거지?
0: 예. 보일러 할아버지!
2: 아이고, 열이 밖에서 들어오니 체온이 더 올라가서 위험해질 거야. 얼른 체온을 낮춰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0: 우와! 보일러 할아버지!
2: 하여, 열아! 열아!
4: 호떡이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 아이, 열이 밖으로 나가니 체온이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열이 밖으로 나간 거지?
5: 꽁! 꽁! 꽁!
2: 아니, 너 나는!
5: 네, 얼음 꽁? 꽁이에요.
2: 아유, 얼음 꽁! 네가 갑자기 왜 나와?
5: 네? 왜라뇨? 저도 갑자기 불려왔는걸요?
4: 비상, 비상! 체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진 거야? 설마 얼음꽁 너 때문에?
5: 네? 저 때문에요?
0: 호떡아! 물놀이 그만하고 나와!
1: 싫은데 물놀이 계속 더 할 건데.
5: 얼음 꽁
4: 비상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 아유, 얼음 꽁 때문에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어서 열을 불러야 돼. 아이, 얼음 꽁 뭐 하고 있어? 저기 있는 장작 좀 더 가져오지 않고.
5: 네.
2: 아이고, 빨리.
5: 얼음 꽁.
2: 열아, 빨리 와라.
5: 얼음 꽁.
2: 열아, 어서 와.
0: 보일러 할아버지.
2: 아이고, 열아, 드디어 왔구나.
5: 열, 왜 이제 와? 얼음꽁.
2: 아유, 얼음꽁 어디 가는 게야? 열아, 어서 얼음꽁을 쫓아가라. 얼음꽁이 가는

0: 꽁꽁 얼 거야. 너의 열기로 녹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1: 걱정 마세요, 보일러 할아버지. 얼음꽁 가기 사라.
2: 착혈구, 착혈구. 입술로 산소 배달 갑니다.
3: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꽁꽁.
2: 우와! 산소를 떨어뜨렸어. 안 돼! 얼음 폭탄이다! 핏줄도 좁아져서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 추워.
1: 핏줄이 좁아진 걸 보니 여기로 얼음꽁이 지나갔구나. 척혈구님!
2: 열아, 어서 이 얼음폭탄 좀 녹여줘. 나 빨리 산소배달 가야 돼.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호떡이 입술은!
4: 추워.
2: 파래졌을 거야. 열아, 어서 이 얼음폭탄 좀 녹여줘.
1: 네, 제가 안아서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4: 오이차.
1: 얼음폭탄이 녹으면 좁아진 핏줄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산소 배달도.
5: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꽁이 나타났다.
1: 뭐라고? 위산탕에도? 안 돼!
2: 열아, 열아, 어디 가? 이 얼음폭탄 녹여주고 가야지! 열아!
6: 니님! 라면이 왔어요! 아우, 빨리 소화시켜 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7: 알았어! 빨리 소화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3: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꽁! 얼음,
7: 얼음.
6: 어? 니님, 왜 그러세요? 소화시켜 주신다면서요? 왜 그러고 계세요? 당장 소화시켜 주세요!
7: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6: 그럼 우린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4: 똥도 못 대고?
6: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1: 위님!
7: 열아, 나 좀 녹여줘.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지금쯤 소화가 안 돼서 호떡이는.
4: 배도 아파.
7: 배가 엄청 아플 거야.
6: 위님, 얼른 소화시켜 주세요. 소화, 소화, 소화.
7: 알았어. 열아, 어서 날 좀 녹여줘.
1: 네, 위님, 제가 녹여드릴게요.
4: 나 점점 식어가고 있어. 나 혼자선 열이 부족해. 어떡하지?
8: 열아, 혼자서 힘들 땐 근육맨을 찾아가라. 근육맨을 찾아가서.
4: 근육맨 도와줘요. 얼음꽁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6: 뭐야? 근데 너 몸이 왜 이래? 열이 식어가고 있어.
9: 열아, 걱정 마. 우리가 덜덜덜 떨어서 열을 올려줄 테니까. 근육맨들, 지금부터 던져.
4: 따뜻해지고 있다.
9: 열아, 좀 뜨거워졌냐?
4: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10: 부족해?
6: 그럼 더 확실하게 열을 올리는 방법을 써야겠군. 그럼 역시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건가?
1: 응? 그 방법이 뭔데요?
9: 기자!
10: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헛둘!

0: 호떡이 체온 36.5도 정상입니다.
1: 호떡이가 불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체온이 뚝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 그래, 아무리 더워도 물놀이는 30분 정도가 좋아. 물놀이를 하고 난 뒤 수건을 덮거나 체온을 유지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1: 뛰는 것도 좋겠죠?
2: 그렇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1: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 하면 안 돼요.
2: 그렇지, 그렇지.
1: 오, 체온 최고 딱지다.
3: 엉망진창 땀쇼.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더워. 왜 이렇게 덥지?
6: 이 자외선 왕자가 자외선을 쏘니까 덥지.
4: 이글이글 쨍쨍.
1: 시원해. 더운데 밖에서 논 거야? 그 땀 좀 봐. 얼른 씻어야겠다.
5: 나 귀찮은데. 나 이따 씻을래.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1: 오, 긁으면 안 돼. 너 땀띠 났어.
5: 땀띠? 가려운데.
1: 아이 참, 땀띠를 막 긁었다가 땀띠가 터져서 상처가 나고.
5: 상처?
1: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5: 감염되면?
1: 흉터가 남을 수 있어.
5: 땀띠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진짜.
7: 근데 누나, 땀띠는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땀띠는 왜 생기는 거냐고. 왜?
1: 아이, 그건. 자, 여기 땀띠 딱지야.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올래?
5: 내가? 더운데. 하지만 궁금한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지. 알았어.
8: 아따야. 어떡해, 어떡해. 진짜.
9: 야, 노폐물! 정신 사나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8: 아, 깔려.
9: 근데 수분은 어디 간 거야? 곧 공연 시작인데.
5: 응? 여기가 어디지?
9: 수분, 너 어디 갔다 와? 곧 공연 시작인데.
5: 응? 공연이라니?
9: 곧 목덜미 무대에서 우리 땀팀 공연이잖아. 우리는 둘, 셋,
5: 땀이야. 너랑 내가 땀이라고?
9: 너라니. 나의 멋진 이름을 놔두고 난 나트륨.
7: 난 온몸을 돌고 돌아 태어난 노폐물.
9: 그리고 넌 우리 팀의 센터이자 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잖아.
5: 응? 내가?
9: 어머, 얘 봐라. 큰일 났네. 정신 차려.
8: 얘들아. 응? 저기 좀 봐.
10: 수분
11: 나트륨 노폐물 땀.

0: 저 팀 너무 잘한다.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
1: 잘할 수 있을까?
2: 뭘 떨고 그래?
0: 네가 제일 많이 떨고 있거든.
2: 누가 떨었다 그래? 나 안무 연습하던 중이었거든. 우리 땀팀이 왜 만들어졌지?
0: 어? 우리 땀팀이? 그거야. 체온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지.
3: 스웨땀
0: 수분
2: 나트륨
0: 노폐물
3: 땀 스웨땀 땀땀땀땀땀
2: 어?
0: 열이 나면 우리가 땀구멍으로 나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2: 내 말이 그 말이야.
0: 몰랐던 것 같은데?
2: 알았거든? 우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공연을 준비한다. 그러려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0: 그러니까? 뭐지?
2: 야! 수분, 너 자꾸 아까부터 힘 빠지게 할 거야?
0: 우리가 신입 그룹인 만큼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장이지.
2: 내 말이 그 말이야.
0: 아, 등장? 어떻게 등장하면 되는데? 무대에서 피부 세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멋지게 등장해야지.
2: 자, 간다. 준비.
3: 하나, 둘, 셋.
2: 내 말이 그 말이야.
0: 몰랐던 것 같은데?
2: 알았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본다. 땅구멍 무대 아래에 앉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튀어오르는 거야.
3: 하나, 둘, 셋!
2: 땀!
0: 오!
2: 왜? 뭐? 왜 날 봐?
0: 나트륨! 너만 틀렸잖아.
2: 내가 틀렸다고? 니들이 빨리 올라간 거잖아.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연습 못해. 아니, 안 해.
0: 나 연습 못해. 아니, 안 해. 라고 했던 게 누구더라? 무대에서는 잘할 수 있겠어.
2: 당연하지.
0: 근데 무대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2: 기다려. 아무 때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
5: 자외선 왕자 너무 뜨거워서
6: 못 견디겠어.
7: 난다 열난다.
6: 열이다
8: 드디어 목덜미 무대에 열이 발생했습니다. 아, 저기 땀팀 준비하세요.
2: 자, 가자. 열 떨어뜨리라.
8: 열정팀 가시죠.
9: 자외선 왕자님도 이글이글 쨍쨍 뜨끔뜨끔 얼두던데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지?
10: 우리가 가서 열을 떨어뜨리고 무대도 찢어버리자.
11: 잠깐만, 그냥 갈 순 없지. 외치자! 열정!
12: 애정!
13: 열정!
14: 파이팅! 가자!
8: 파이팅! 아, 최고의 무대 보여주세요!
15: 너무 멋있어!
2: 저기, FD 양반. 우린 아까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늦게 온 저 팀부터 나가는 거예요?
15: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자꾸 이러시면 오늘 공연 못하는 수가 있어요. 공연 안 하실 거예요?
0: 나트륨, 이리 와. 그냥 기다리자.
15: 기다리세요.
0: 예.
5: 열정. 우와.
0: 엄청 유명한가 봐. 환호성도 엄청 커.

0: 수분 수분 수분 수분.
1: 이러다 진짜 공연 못하는 거 아니야?
2: 아직 자외선 왕자님 계시니까 또 열이 발생할 거야.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3: 열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 단 팀 준비하세요.
1: 이번엔 진짜 우리 차례인가?
3: 가시죠.
4: 가자! 둘, 셋! 짱짱짱!
2: 저희는요?
3: 기다리세요.
5: 어? 아, 너무해.
6: 자기야!
7: 열!
8: 그리글 쨍쨍! 그리글 쨍쨍!
3: 비상! 열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9: 그래놓고 또 딴 팀 데려가려고요?
3: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아, 체온 조절 안 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헛돌이 큰일 나요.
5: 큰일이야. 해요. 가자. 얘들아 가자.
2: 그래 가자.
3: 아, 빨리요 빨리.
6: 수분, 노폐물 같이 가.
3: 자자, 준비하세요. 등장 5초 전.
2: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올라가는 거야.
6: 땀!
5: 파이팅!
3: 자, 등장 3초 전.
6: 자자, 간다! 앉아!
7: 하나, 둘, 셋!
2: 이거 안 움직인다.
5: 어? 고장 났냐?
3: 잠시만요. 여기 피부 무대 아래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고장이요?
10: 오늘 땀 공연이 너무 많아서 땀구멍이 막혔다고요?
5: 감사합니다. 땀구멍이 막혀서 무대에 못 올라간다고요? 다른 팀들은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요? 왜 우리 팀만 못 올라가는 거냐고요?
3: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에요. 호떡이가 땀 공연이 끝난 후에 씻기만 했어도 땀구멍이 막힐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5: 내가 안 씻어서 땀구멍이 막힌 거라고요.
11: 믿지 마세요. 아직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12: 우리도 공연해야 하는데 얼른 가요, 얼른! 밀어!
2: 땀구멍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혔어.
11: 우리 땀띠 됐어. 저기 봐.
5: 이게 다 땀띠라고. 나 앞으로 땀 흘리면 꼭 잘 씻을 거야. 나 돌아갈래.
11: 수분 어디 갔어? 사라져서 좀 편하긴 한데.
2: 설마 호떡이가 땀띠 가렵다고 긁진 않겠지?
11: 뭐? 그랬다가 땀띠 터지고 상처나고 세균까지 들어오면?
2: 안 돼! 땀띠 가려워도 절대 긁지 마!
11: 그러니까 땀 흘렸으면 제발 씻어! 제발!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직동.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진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8: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우리 여행 가자.
6: 환영합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5: 뽀로로
6: 비행기
7: 기내식입니다.
5: 아, 맛있겠다.
6: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강아지야, 미안해.
13: 탱탱아, 이리와, 이리와!
14: 도와줘, 도와줘!

0: 잠깐만.
1: 왜?
0: 자, 우리 번댕이가 좋아하는 공. 간다.
1: 잡아.
0: 잡아.
1: 왜 그래?
2: 띵.
1: 아, 왜? 번쟁이 배고픈가 보다. 그치. 아, 배고픔. 네가 밥 좀 줘. 밥.
0: 내가?
1: 응.
0: 왜? 나 귀찮은데 네가 줘.
1: 아, 뭐야? 그럼 네가 줘, 네가.
3: 얘들아.
1: 응?
3: 교장 선생님이 지시겠지.
0: 아, 맞네.
1: 교장 선생님이 지시겠지.
4: 교장 선생님.
1: 왜 그래? 또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0: 뭐 하는 거야?
1: 응가.
3: 어떡하지? 네가 치워.
1: 내가 왜 치워? 네가 좀 치워.
5: 아, 싫어. 몰라. 몰라. 나는 싫어.
3: 다 치워. 빨리 노래 봐.
1: 치워야. 치워.

0: 댕댕이의 슬픈 마음을 부추겨서 화가 나게 만들어라. 분노하게 만들어라. 아차, 아차차, 출동!
1: 아, 진짜 복귀학교 아이들 딱 봤다.
2: 아, 맞아. 자기들이 좋을 때는 막 놀고, 응가도 안 치워주고, 밥도 안 주고.
1: 하, 밥 안 주는 건 너무했지. 그치, 뭔데가?
2: 월! 월! 그래서, 짠! 준비했지. 변해라, 딱지.

0: 오, 말도 해.
1: 어? 무슨 소리야?
2: 청소해,
1: 어,
2: 이거 무서운 소리가.
1: 무슨 소리야? 우와! 뭐지?

0: 번개맨이 간다!
1: 번개가 자 진정하고 이리 와. 번개가 이리 와. 옳지 옳지. 번개가 진정하고 자 번댕이 엎드려.
2: 어? 뭐 하는 거야 번개가?
1: 잘했어. 옳지 옳지.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해. 맞아 맞아.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 번데가 번데가 지금 이럴 수가. 번데기에게 있는 가시 에너지가.

0: 주세요. 모두 외쳐요.
1: 친구들의 운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고마워요 친구들. 좋아. 번댕이의 번외라 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아차 아차차.
2: 어? 아니 강아지를 잘 안 돌본 쟤네들 잘못이지.
3: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4: 헌댕아 미안해.
5: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1: 얘들아, 강아지들도 가족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거야. 이제 잘 보살필 거지?
5: 아, 네, 번개맨. 네. 아, 앞으로는 내가 밥도 잘 주고.
6: 응가도 잘 지워줄게. 번댕아.
5: 약속.
4: 약속.
5: 와이와이. 약속했어요.
1: 좋아. 번개맨이 지켜볼 거야.
6: 네.
1: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반려동물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사랑해 하고 안아주기로 해요. 알았죠?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해줘. 함께해요.
5: 네.

0: 달쇼! 달쇼! 퀴즈!
1: 우와!
2: 번데기! 하이, 우리 귀여운 번데기!
3: 번데기 어디가? 번데기!
1: 어디 갔는지 발자국을 잘 보면 찾을 수가 있지.
2: 아하!
3: 그런데 발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뭐가 번댕이 발자국이지?
1: 자, 친구들! 발자국을 잘 보고 어떤 발자국이 강아지 발자국일까요?
3: 우리 모두 번개맨을 불러봐요.
1: 번개맨!
4: 수많은 어린 친구들이 지금 문제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보기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이 번댕이의 발자국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좋아요. 우리 친구 정답이 몇 번이죠?
5: 2번.
4: 2번? 2번. 정답입니다.
2: 와,
4: 잘했어요. 번개맨이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2: 축하합니다.
4: 이거 봐요.
3: 아빠, 아빠. 오. 우리 또 퀴즈 풀어봐요. 또요, 또.
1: 그래, 그래요.
3: 과연 어떤 문제일까? 번댕이는 안 보이고 바닥에 줄만 보이네요.
1: 그래요. 자자자자 잠깐. 저 줄을 쭉 보니까 무언가를 타고 간 것 같은데.
3: 아하.
1: 뭘 타고 갔을까?
3: 아하. 1번 세발 자전거.
1: 2번 두발 자전거.
3: 3번 자동차.
1: 자, 번개맨을 힘차게 불러주세요!
3: 번개맨!
4: 자, 문제가 쉽지 않네요. 세발 자전거와 두발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멋지게 번개맨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친구, 정답은요?
5: 1번이요.
4: 1번? 1번? 1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안녕.
1: 우와, 번댕이다, 번댕이다.
3: 와, 번댕아, 정말 세발 자전거 타고 있었구나. 번댕아, 우리 산책 갈까?
1: 그래, 좋다 그러네요.
3: 맞아,
1: 맞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 달쏭! 퀴즈 끝!
2: 안녕!
6: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호랑이 형님.
4: 친구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설마 이건 호랑이?
8: 먹잇감? 어허, 그래. 아우, 센데. 다른 먹잇감 찾으러 가야겠다.
4: 친구들, 저 호랑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9: 아이고,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나무 좀 해볼까?
2: 아흥, 아흥.
8: 그래, 아들아, 내가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잔뜩 가지고 오마.
2: 네, 아버지, 많이 많이 잡아오세요.
8: 기대해.
9: 아이고, 아이고.
8: 야, 먹잇감 발견.
9: 호랑이.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8: 어디를 쾅 물어줄게.
9: 캡틴!
8: 왜, 왜 이러는 거야?
9: 아이고 형님. 아니 제가 형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만나 뵙네요.
8: 어? 그럴 수가 있나?
9: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보다 형님을 먼저 낳으셨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 호랑이네. 에? 나와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8: 호랑이 그게 가능한가?
9: 이게 또 근데 이게 또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보냈는데 형님 이렇게 만나 뵙니다. 아이고
8: 너 나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9: 아우 장난이라니요? 저희 형님은 말이죠 이마에 왕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실랑가 모르겠네.
8: 나 이마에 왕자 있는데.
9: 있죠. 거봐 여기 딱 있네. 여기.
8: 그렇다면.
9: 우야. 아이고 형님.
8: 아이고 그래.
9: 아이고 형님.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어머니께 전해야죠. 전 그럼 이만 어머니.
8: 잠깐 이리 좀 와봐.
9: 왜 그러실까?
8: 이 오라니까.
9: 그러니까 왜 왜요?
10: 도끼 가져가야지. 이 도끼도 죽었다.
9: 역시 형님 친절도 하셔라.
10: 아이 그럼 생긴 사람인데.
9: 저기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8: 그래.
9: 예 형님.

0: 간다고 얘 말씀드려라.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니.
1: 호랑이는 자기가 정말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2: 아이, 여기 어디였는데?
3: 어디요, 어디?
2: 저 집인가?
3: 저 집?
2: 아, 이 집인가 보다. 아이, 그래. 아이고, 좋다, 좋아.
3: 아이고,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이고, 바람도 좀 쐬고.
4: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3: 아이고, 그래, 잡고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2: 어머니.
3: 아이고, 다리 참 밝다, 그치?
4: 아이고. 그러게요. 아이고. 오늘따라 참 밝네요.
3: 그렇구나.
4: 아이고, 어머니, 추워요. 그래, 들어갑시다.
3: 그래. 아이고, 가자.
4: 조심. 아이고.
2: 자, 어머니. 여기다 내려놓자.
3: 네.
2: 아까 그분이 너희 할머님이시다.
3: 네.
2: 자,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3: 네, 할머니. 어머니.

0: 해주세요, 어머니.
1: 저희가 매일매일 고기 먹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0: 그래, 그래. 우리 또 오자.
1: 네, 아빠.
0: 가자.
2: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어?
3: 그러게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에이,
3: 어머니,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2: 아유,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아니냐?
3: 고기, 아유, 어머니. 에이? 설마 호랑이가.
2: 뭐? 호랑이?
3: 예.
2: 아이고, 그럼 그 호랑이가 네 말을 진짜로 믿은 게야.
3: 아이고.
2: 아이고, 세상에.
3: 아이고, 이렇게
2: 호랑이가
3: 많이...
2: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아이고, 아이고 대견도 없지.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4: 아이고.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 저녁마다 고기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식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직 따뜻하네. 아이고, 자. 아유, 왜 오늘도 오려나. 아이고, 자기들 먹을 고기까지 싹 다 주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거라도 맛나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 아유, 아이고, 어디쯤 오려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자,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1: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0: 여기 웬 죽이 있냐?
1: 어?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끓여주신 거 아닐까요?
0: 어? 어머니가? 어휴, 아직도 따뜻하다.
1: 와.
0: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1: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0: 가자, 가자.
1: 맛있겠다.
3: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속이긴 했는데, 이거 마음이 영 불편하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야. 그랬다간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호랑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역시 얘기하지 말까요? 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4: 아우가 호랑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0: 어?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1: 얼커니!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온다길래 그물을 쳐놨는데 딱 걸렸네.
0: 형님?
1: 잠깐만, 몽둥이가 어디... 자네,
0: 예, 예.
1: 잠깐 지키고 있게나.
0: 예예예. 아, 예, 예.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2: 아우 같구나. 아이고, 고맙다, 호야.
0: 형님, 마을은 위험하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네?
2: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님을 혼자 모시게 둬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0: 아니에요, 형님. 형님,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오고 있어요.
2: 그래, 그래.
0: 조심히 가세요.
1: 이게 뭐야? 호랑이 어디 갔어?
0: 그 방금 그물을 풀고 도망치더라고요.
1: 뭐? 아유, 딱 놓쳤네. 에이.
3: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만 병에 걸리시고 말았죠.
2: 이 약초만 드시면 할머님이 깨끗하게 나으실 거야.
4: 예, 할머니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2: 그래, 가자, 한서.
4: 예.
0: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2: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4: 할머니!
3: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호랑이는 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4: 뭐지?
5: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이 동 안 오시네.
4: 아버지, 아버지.
0: 형님,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4: 삼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산소만 지키다 쓰러지셨어요.
0: 아이고 형님, 아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세요.
2: 괜찮다, 우야. 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0: 형님, 형님은 정말이지 사람인 저보다 훨씬 더 효자세요. 형님! 아유. 아, 우리...

자, 효자 형님, 호랑이 형님에게 모두 모두 박수! 오늘은 호랑이에게 참 많은 걸 배웠네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지금까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도시 군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라 딩동댕을 진행해봤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옥스퍼드 탕!
6: 아, 해보고!
5: 주소 상 발생! 혁명이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난방구는 불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 써니, 써니.
10: 오늘은 써니가 트램펄린을 타고 있네요. 안녕, 써니.
11: 써니. 써니? 써니?
10: 써니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11: 어? 써니? 써니? 써니?
10: 써니가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나 봐요. 오, 위험해, 써니!
12: 써니!
10: 이런, 써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크게 다친 걸까요?
11: 써니... 써니, 써니,
13: 써니, 써니, 써니,
11: 써니, 써니,

0: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써미가 소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1: 써니.
0: 소니는 자기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나 봐요.
2: 써미.
0: 써미가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라고 소니를 격려해 주네요. 맞아, 소니.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야.
1: 써니. 써니.
0: 아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소니. 상처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2: 써니.
1: 써니.
0: 오, 여기 꼬니와 떠니가 있네요. 안녕, 꼬니, 떠니.
2: 떠니, 꼬니.
0: 꼬니, 떠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2: 떠니!
0: 여기서 밥을 해먹으려고? 숲속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먹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2: 꼬니! 꼬니!
3: 떠니!
2: 꼬니!
0: 어? 불이 풀에 옮겨 붙었어요. 이런, 어떻게 하죠?
4: 진니!

0: 찐이가 소화기로 불을 꺼뜨렸어요. 잘했어요, 찐이. 꼬니, 떠니, 이것 봐. 불이 날 뻔했어.
1: 떠니.
0: 산이나 숲 속에서 불을 피우면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자. 알겠지?

0: 어딨니?
1: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0: 지니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Green. Red. Yellow.

red. Blue. Green. White. Red. Blue. Green. White.

Black. Purple. Brown. Yellow. Black. Purple. Brown. Yellow.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자, 맛있게 먹어.
3: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4: 뭐? 또 다른 공식?
5: 응? 그게 뭔데?
3: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5: 듣고 보니 그러네.
3: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6: 헐, 그것도 맞아.
5: 가만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7: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8: 난 그럼 역시 천둥네?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0: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1: 무찌려주마!
0: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2: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0: 나와라, 천능력! 불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2: 이타시면 블랙의 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주마.
0: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3: 천둥아!
4: 천둥아! 천둥아! 괴물이야!
5: 빨리! 도망쳐!
6: 위험해!
0: 조심하라고!
6: 빨리 피해! 빨리 피해!
3: 이쪽으로!
2: 이 몸에 어딜 가나 그치지가 않나!
7: 한번계 선생님!
3: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2: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3: 셋!

제법이군, 제법이야.

잘 가라, 번개맨.

0: 이건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야 번개 파워.
1: 홍기넷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한바탕에 짓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1: 안녕.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2: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3: 방어
2: 부럽다.
3: 어떻게 했어?
4: 이렇게?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도와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7: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고속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3: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야!
1: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이게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2: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7: 윙, 날아다니는 벌?
2: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조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9: 네!
0: 이 꽃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3: 무조건 많이요. 몸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1: 응, 맞아, 맞아.
10: 희망이 그게 풀어질지도 몰라.
3: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0: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1: 맞아.
2: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인을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3: 저요!
4: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3: 네!
2: 자.
3: 어때, 희망아?
4: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2: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3: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5: 맞아, 맞아.
2: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5: 예, 쏠, 예, 쏠, 노래미,
6: 밧쏠!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7: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8: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3: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9: 왜 죽여꾼이가 피해왔군. 공격해주지 번개면.
8: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3: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2: 축하해, 강희야.
8: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0: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8: 번개부족 팔찌를 적팔찌로 바꾸면
10: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집중!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1: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래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지금 영웅 헌개맨.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3: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4: 천둥맨 최고.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오.

0: 그랬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1: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2: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3: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2: 나 연습 많이 했네.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3: 우주는 더 빨라졌어.
2: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3: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2: 한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3: 좋겠다, 다들.
7: 저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했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5: 저기.
7: 우리 천둥이 하면 뻥에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뭐만 치고. 천둥. 천둥이 이건 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닌데.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이잖아.
5: 천둥이 괜찮겠죠?
8: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죠?
8: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3: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 줄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전등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1: 그거 있잖아, 그거.
2: 아, 그거? 따갔다가 꿈 날아가시 버튼.
1: 따가왕님.
0: 따가?
1: 저희가 만든 무기.
2: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0: 아이들 꿈. 오류 났어.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1: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2: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1: 악몽?
0: 야,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고,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오겠다.

0: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0: 광대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1: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0: 자가 네 만자 네 힘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1: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0: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2: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정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구석을 훔친다. 훔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they are different, but they are good friend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Addition, addition, addition. Subtraction, subtraction, subtraction. Cherry tomato, cherry tomato, cherry tomato. Math show quiz time. Fun quiz time. Let's answer the quiz together. Two birds fly into a bird cage, and three more birds fly into the cage. Then four birds fly out of the cage. How many birds are left in the cage? Number one, three birds. Number two, two birds. Number three, one bird.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one bird.
0: That's correct. There is only one bird left in the cage. Two birds came into the cage, and three more birds came in. So there are five birds, but four birds left the cage. Five minus four equals one. So there is only one bird left.
2: Two flowers bloom. Two more flowers bloom. Then three flowers drop off. How many flowers are left? Number one, one flower. Number two, two flowers. Number three, three flowers.
1: The answer is number one, one flower.
2: That's correct. Two flowers bloomed, and two more flowers bloomed, then three flowers dropped off. Two plus two minus three equals one. One flower is left.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1: 움직이는 그네를
2: 타자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1: 좋아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The first one is the thickest slice of cheese.
1: Please choose the thinnest book.
2: The answer is number three. Three is the thinnest book.
1: You're right. Number three. Please choose the thinnest legs.
2: The answer is number two.
1: That's correct. The elephant has the thickest legs, and the crane has the thinnest legs. Good job!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이슈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감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0: 잘 드세요.
1: 선생님 고마워요.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라시 들어오세요.

젤리약도 많이 주세요. 라시, 약은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해요. 대신 이걸 줄게요. 짜잔! 우와!

대단한 제비 국민행동 노력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팡이가 멋쟁이들이 자주 입는 옷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옷이냐고요? 바로 청바지예요. 청바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에요.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모든 옷과 잘 어울리죠. 게다가 천이 튼튼해서 아주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청바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갈 거죠? 출발! 여기는 청바지 공장이고요. 이 커다란 천들은 청바지를 만들 재료예요. 좀 뻣뻣하면서도 튼튼한 게 특징이죠. 본격적으로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천을 펼치는 게요. 어머나! 끝없이 넓게 펼쳐지네요. 다음으로는 종이를 가져옵니다. 이 종이는 옷 만들 때 필요한 천 조각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잘라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종이들은 오늘 아이들이 입을 청바지를 만들 때 쓸 거랍니다. 이제 하나 둘씩 천 위에 종이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종이끼리 겹쳐지지 않으면서도 빽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버려지는 천의 양이 줄어서 아껴 쓸 수 있거든요.

종이 모양대로 천 자르기. 이번엔 분필을 가지고요. 종이 테두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천 위에 그려줘요.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걷어내도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어때요? 종이 올려놨을 때와 아주 똑같은 모양이죠? 이제 천을 여러 겹 쌓아놓고 한꺼번에 자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청바지 반쪽의 모양만 그리고도 양쪽 모두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답니다.

말아주는 건데요. 그려놓은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한 번에 많게는 2,000장까지도 잘라줘요. 근데 조금이라도 천을 잘못 자르면 옷을 만들었을 때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잘라준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천에 각각 다른 숫자를 써서 섞이지 않게 구분해줘요. 드디어 천 자르기 작업이 모두 끝났네요. 잘라놓은 천 이어 붙이기. 이번엔 기계를 써서 천 조각을 붙여주는데요. 지금 붙이고 있는 건 저기 보이죠? 바로 저 부분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들어줍니다. 주머니 만들기. 잘라놓은 천 조각으로 주머니 모양의 틀을 감싸고요. 그대로 기계에 넣으면 뿅 하고 주머니 모양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걸 바지 뒷주머니 자리에 잘 달아주고요. 여기는 앞주머니 부분인데요. 천 조각을 덮어서 이어붙인 다음에 모양만 잘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머니 달기 완료! 청바지 완성시키기! 이번엔 바지의 앞면과 뒷면을 뒤집은 채로 붙여주는 작업을 먼저 해요. 다음엔 바지를 다시 뒤집어서 또 한 번 기계로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부분까지 작업한 다음에요. 뒤집혀 있던 청바지를 훌려동 다시 뒤집어주면 끝! 드디어 청바지가 완성됐습니다! 이 청바지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옷가게로 옮겨질 거예요. 이제 청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겠죠?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청바지 한 벌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이는 청바지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갈 때요. 모두가 멋지게 청바지를 차려입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어떻게 만들까?
1: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전망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놀라운 사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야, 이 우주란 게 정말 얼마나 넓은 곳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은 녀석인가.
7: 아, 그렇지. 나는 시인이지.
6: 알게 됐습니다. 예. 네, 네. 저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주가 이제 가속 팽창한다는 걸 저는 알았고, 그렇다면 우주의 모양은 과연 어떨 것인가.
8: 그러니까요.
9: 이런 생각 보통 안 해보잖아요.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들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10: 저는 뭔가 파도처럼 울렁울렁한 게 끝없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중력이란 것도 막 공간이 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파도 같은 모습이.
6: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클라까 아클라 아클라까 아클라까 아클라까 아클라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파형처럼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파형들의 공간 사이에 암흑물질이 들어가 있다.
8: 와,
6: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 저는 훨씬 1차원적인 생각을 했던 게
8: 어떤 생각?
11: 천체들을 보면 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뭐 행성, 별들이 다 기본적으로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우주도 구형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빅뱅 했잖아요. 그리고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동그란 풍선이 커지는 팽창한 것처럼 동그란 모양이 아닐까.
6: 그럴 수 있죠. 자, 항성 씨.
8: 네.
6: 우주의 모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딘가 나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6: 어떻게 생겼냐고요, 우주가요. 네.
9: 추측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계가 없는 3차원 모양일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학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6: 아니, 미스터 칼큘레이터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계산하신.
11: 아니, 약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은데.
6: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천문학자가 알아야지. 왜 수학자한테 떠넘겨요?
9: 아, 근데 이 우주의 모양과 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 자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 천문학자보다는 수학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11: 근데 사실 저도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6: 어떤?
11: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건데.
6: 위상수학?
11: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양과 관련돼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야라고 들었고
8: 맞아요.
11: 또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8: 있습니까?
11: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8: 초면인가요? 구면인가요?
11: 구면입니다. 동그란 구면이 아니라 옛날에 본 적 있는 구면.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뭐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0: 예. 그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옛날 친구들이 뭐라고 연락을?
1: 뭐 생각보다 잘 생겼다?
0: 조회수를 본인이 많이 올리셨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보셨어요, 본인 나온 거를?
1: 댓글은 열심히 봤습니다.
2: 아, 근데 취미는 과학계 함께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나온 편을 레전드 편이라고 하신 분이 여러
0: 맞아요.
2: 분이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3: 맞아요.
0: 칭찬들을 쏟아내셨거든요. 자, 근데 교수님,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우리 저기 황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수학자가 더 잘 알 거라고 떠넘겼거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학자들이 그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죠.
3: 그렇죠.
1: 그러니까 우주처럼 생긴 것들, 네.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3: 3차원이요, 그렇죠.
1: 그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지난 100년간 아주 폭발적인 네. 연구의 발전이 있었어요.
0: 근데 공간이란 게 연구할 게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눈으로 보면 여기도 지금 공간이고 네. 예, 여기 밑에도 공간이고 다 공간인데
1: 단순히 보이는 공간, 뭐 근처의 공간 말고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의 전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2: 이거 우주 아니에요, 우주?
1: 그게 우주죠.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아니라 유니버스.
0: 유니버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1: 실은 저도 모르고요.
0: 공간연구 하신다면서요?
1: 네.
0: 공간연구 하신다면서요?
3: 살짝 설렜어요, 저는.
1: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그 방향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뿌앙카레.
2: 뿌앙카레 추측할 때 그 뿌앙카레예요?
1: 예, 뿌앙카레 추측.
0: 뿌앙카레 추측 그 유명한 겁니까?
2: 저도 이름만 뭔지는 잘 모르는데. 네.
1: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난제.
0: 밀레니엄 난제.
1: 이제 21세기가 되었을 때 수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7개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뿌앙카레 추측이었고요. 아~ 각각의 문제 100만 달러.
0: 100만 달러요?
1: 예.
0: 100만 달러면은
3: 13억.
0: 야, 엄청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보네. 어떤 문제길래 그래요?
1: 그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유한하고 경계가 없고 단순한 3차원 공간은 3차원 구뿐이다.
0: 유한, 무한, 공간, 경계, 단순. 네, 다 아는 단어인데 모아놓으면 정말 하나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뿌앙카레 추측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를 풀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우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차원 공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관측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떠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0: 자, 그러면 수학자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거는 뭘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 자체가 공간인데 우리한테는.
1: 그렇죠. 그게 사실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믿어오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0: 예.
1: 유클리드라는 고대 그리스의 아주 걸출한 수학자가 있는데요. 기원전 한 3세기에 활동했으니까 2300년 전.
0: 네.
1: 이죠. 그분이 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하학적인 사실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냥 평평하고 끝없이 뻗어나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그래프들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하학이고 추월 방향이었다고 이분이 근간을 제시한 거죠. 그런 직관 속에서 5개의 공리를 만드셨어요.
0: 아. 자, 5개의 공리. 그 공리가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1: 사람들이 대부분 2000년

0: 동안 받아들였어요.
1: 아, 네. 2000년 동안 그냥 받아들인 거죠? 네. 너무 그냥 딱 설득력이 있으니까.
2: 국미의 정의가 그냥 받아들여잖아요.
3: 예, 예, 예. 예, 예. 그런 줄 알아.
2: 예. 예.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 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걸 의심했습니까?
0: 평행선 공리라고도 부르는데.
1: 네. 평행선 공리요?
0: 예. 직선이 하나 있고. 네. 그 직선 밖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하나 있어서. 네. 첫 번째 직선과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1: 근데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달리는데.
0: 그렇죠. 이 공리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1: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 아, 시험
1: 아니, 이거는.
3: 보여준다고요?
1: 어, 180도.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게.
3: 어? 자. 형님이요?
1: 예, 예, 예. 자, 보세요. 예. 네.
4: 나를 너무
3: 이상한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1: 보세요.
3: 예상치 못한.
1: 자. 삼각형이죠. 네. 봐봐요. 직선이 있죠.
3: 예? 네? 평행선 아니에요.
1: 예, 공기가 직선이라 공리예요. 그런 줄 아세요.
3: 네. 네.
1: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3: 오!
1: 맞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예.
3: 엇각.
5: 엇각, 엇각.
1: 어, 엇각? 어, 그럼 나머지. 정확히 180도.
3: 와.
0: 그쵸?
1: 맞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1: 맞죠? 맞죠?
0: 그게 우리가 배운 네. 증명이죠.
4: 아, 사실은 뭐 하는지는 몰랐는데. 작가님이 공부해라 그래요.
1: 아, 그 덕분에 공부했네. 예, 예, 예. 이거 맞잖아요. 180도.
0: 예, 맞아요. 예. 좀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무한히 많은 삼각형을 아무리 그려봤자 네. 그 세 개의 각을 합하면은 아주 눈꽃만큼의 오차도 없이 18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이죠.
0: 그 증명의 기저에는 바로 억각은 같다. 라는 게 있고,
1: 어, 억각.
0: 억각은 같다라는 이유가 그 말이 성립하는 이유는 사실 평행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번 공리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180도여야 할까?
1: 여야 할까는 또 뭐죠? 1 더하기 1은 2일까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0: 예, 맞아요. 예.
1: 아니 그냥, 내가 보여줬잖아요 지금. 예, 예, 예.
0: 증명을 하셨지만 그건 사실 5번 공리 똑같은 얘기 때문에.
1: 내각에 이 합이 180도가 아닐 거라는 게 이게 너무
3: 저도 아직은 이해가 안
0: 근데
3: 가요.
0: 근데 평행선을 뭐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 정도 그려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갔다 만나면 어떡해요?
1: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헷갈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5: 여기서 핵심 증명, 형님 증명하신 거 핵심은 엇각이 같다는 건데 엇각이 같으려면 요 변이랑 여기 선이랑 절대 영원히 만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요. 만나는 순간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1: 틀어진다.
5: 네, 네, 네, 틀어져 버리니까. 네.
0: 근데 평행선은 왜 안 만나야 돼요?
5: 그래서 평행하니까. 말 자체가 평행선이잖아요.
3: 정이잖아요, 정이.
0: 그 평행선이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
1: 평행선이요? 그 노래 가사에도 많이 있어요. 예, 예. 서로 엇갈린 길을 가는 거죠. 평생 만날 수 없어요.
0: 의심은 두 가지예요. 5번 공리가 실은 앞에 네 개의 결론이 아닐까.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앞에 네 개를 잘 조합하면은
5: 네, 아.
0: 5번 공리 없이도
1: 할 수 있다.
0: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1: 아. 괜히 5번 공리 넣었다.
0: 네. 아. 그게 좀 더 주류의 의심이었고요.
5: 네.
0: 소수의 의심은 5번 공리가 틀린 거 아닌가?
1: 아예 아. 틀렸다.
0: 예, 바꿔 말하면 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일이 생기지 않을까.
4: 아. 아예 틀렸다.
0: 네.
4: 아. 유클리드는 틀렸다. 아.
0: 유클리드는 틀렸다.
1: 유클리드 틀렸다. 오.
0: 공간은 우리는 평평하고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3: 평평하지 않다면
1: 그건 틀렸다.
3: 틀릴 수도 있다라는
5: 근데
3: 거죠.
5: 근데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사실은 5번은 군더더기다라고 하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도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이 공리들에서 출발한 게 모든 게 다 유지가 되니까. 근데 5번이 틀리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0: 예. 그런데 약간의 생각의 균열은 이전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구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거든요.
1: 근데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도 없잖아요.
0: 어,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적도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적도.
1: 적도.
0: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그냥 2차원 구면 전부라면 적도에서 북쪽을 향해 빛을 쏘면은 적도와 몇 도를 이루죠? 90도죠? 100km 정도 간 다음에 또 북극을 쏴도

0: 여전히 90도죠. 그러니까 90도, 90도를 그렸는데 한 점에서 만나버려요. 90도, 90도, 그리고 뭐 몇 도. 180도가 넘어가는 삼각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하지만 구면은 유한하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기하학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유클리드는 항상 무한한 기하학을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180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5번 공리가 성립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기하학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림에 보면 말 한 장이 그려져 있어요.
1: 네, 네, 사실 말 한 장입니다.
0: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감자칩 프링 그 칩빵 소가 생겼는데
1: 감자 아저씨.
0: 예, 이 말 한 장처럼 생긴 이런 기하학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거기 그림도 나오지만
2: 빛을 많이 좀
0: 둘 사이에 최단거리 곡선 세 개를 그리면은 항상 180도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그림에서 대충 이 보통 삼각형보다 더 뾰족뾰족하죠. 네. 유클리드가 말한 모든 점, 선, 면, 그런 원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앞에 네 개의 공리가 다 성립을 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공리는 깨져요. 그런 기하학을 찾아냈어요. 결국 2000년 동안이 질문을 해결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3: 사실 거기에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그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던 평평한 종이 위에서 삼각형을 그려야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죠. 삼각형을 평평한 종이 위에만 그릴 수가 있느냐. 말 한 장 위에도 그릴 수도 있고 지구본 위에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순간 공리 5번이 무너진다.
0: 공리 5번이 무너지는 그럼에도 아주 예쁜 기하학이 있는 거죠.
3: 근데 그러니까 공리 5번이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질문이 그러면 어떤 공간들이 존재하는가?
0: 네. 공간 전체의 모양을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아주 좁은 영역에서 뭐 각도와 길이와 그런 것들을 재는 것보다 공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20세기 기하학의 화두가 됩니다.
2: 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합니다. 뭔가 좀 생각해볼 만한 게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푸앵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후에카레는 왜 그런 추측을 한 걸까요? 뭐 때문에?
1: 후에카레도 스스로 5번 공리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부정을 한 건가요?
2: 예, 그런데 사실 후에카레가 활동하던 그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때는 이제 5번 공리는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게 된 이후기네요.
3: 이후에. 네.
2: 원래는 프랑스 안에서의 약간 라이징 스타 같은 분이었는데 국제적인 명성을 처음 얻은 거는 삼체 문제라는 걸 해결해서.
3: 아, 그 삼체요, 그거요? 예, 네. 예, 예, 예. 예.
2: 삼체인 아. 쳐들어오는 그
3: 예, 삼체. 예, 천체 세 개 들어가는 거, 세 개 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굉장히 복잡한.
2: 그렇죠. 그래서 포항카레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오스카 2세 국왕이 예. 60세를 기념해서 상을 하나 제정을 했어요. 제1회 상으로 이 삼체 문제를 냈어요. 태양, 달, 지구 세 개만 생각을 할게요. 이 세 개가 뭐 뉴턴의 중력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태양, 달, 지구가 영원히 부딪히지 않고 돌 수 있다는 걸 보이거나 그냥 언젠가 부딪힌다는 걸 보여라. 아~ 그게 문제였어요. 포항카레가 답을 보냈어요. 할 수 있다 라고 풀어가지고 그 상을 받아요.
3: 아, 풀었습니까? 네, 네.
2: 상을 받고 액타 매스메티카라는 최고의 저널이 있었는데 그 저널에도 실려요.
3: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전문용어를 배팅이라고 그러죠. 자, 충돌한다에 배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충돌하지 않고 영원히 서로 엇갈린다.
4: 저도 궁금했어요.
3: 예예예. 예, 예. 아, 어느 쪽입니까?
2: 정확한 답은 측정을 해야 되지만 예. 영원히 예측할 수 있다.
3: 영원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2: 영원히 어떻게 될지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
4: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부딪힐 수도 네. 있는데 이거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계산해낼 수 있다. 달라짐을 계산해낼 수
2: 얼마든지
4: 있다.
2: 얼마든지 오차가 적어지도록 계산할 수 있다.
3: 계산법을 아예 그냥 딱 낸 거네요. 답보다는 그냥 계산법. 네. 이거면 얼마든지 앞으로 후세대도 예측할 수 있어. 네.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아 솔루션을 갖다가.
2: 네. 그래서 굉장히 우와. 큰 화제가 되고 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요. 예. 그런데 6개월 지나가지고 누가

0: 그 논문에 좀 오류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지적한 건 그렇게 심각한 오류는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보험가리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주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틀렸어요.
1: 자기가 쓴 논문
0: 자기가 쓴
1: 자체가
0: 논문에
1: 아니고. 네.
0: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상은 다 받고 상금도 받았고 논문도 실렸는데
2: 그러니까요.
0: 정반대의 결론을 찾아요.
3: 예측할 수 없다.
0: 예,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아무리 오차가 작아도 그 오차 범위 내에 부딪히는 결론도 날수 있고 안 부딪히는 결론도 날수 있는 거예요.
1: 확실할 수가 없는 건데.
0: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어떻게 그뭐 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0: 상은 물르지 않았고 사비로 이미 인쇄된 논문을 다시 다 걷어들이고 새로 인쇄해가지고 상금보다 더 들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논문을 배포를 하고 결국 포함가래의 3체 문제 해결이라 함은 3체 문제는 아무리 작은 오차 범위를 잡아도 그 오차 범위 안에 별의별 결론이 다날수 있다. 그거를 현대 수학에서는 혼돈이라고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혼돈 이론의 창시자가 돼요.
2: 오, 진짜요? 카오스 이론이
0: 카오스 이론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1: 카오스 이론은 야, 창시자가 포함가래입니까?
2: 근데 창시의 순간이 되게 카오틱했네요.
0: 그쵸?
2: 본인이 상 받고 본인 스스로의 오류를 스스로
1: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리고 그래도 대단한 건 자기가 수습을 다 하는 겁니다.
0: 그쵸?
1: 대단한 거죠, 그게.
3: 이제까지 나온 여러분들이 3체 문제는 풀수 없다만 말하고
2: 그러니까요.
3: 왠진 안 알려줬는데 포함가래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1: 저는 계속 지금 김상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3체 문제 못 푸는 거 아닌데 내가 지금 속으로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4: 그게 유일한 포함가래 흑역사입니까?
0: 사실은 흑역사라고 부를 게 많은 게
1: 많아요.
0: 이분이 네. 굉장히 생각이 빠르신 분이고
1: 네. 생각이 빠르다는 네. 얘기를 경솔할 수도 있다.
0: 경솔한 거죠.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예. 모든 논문에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거의 모든 논문에.
1: 진짜.
0: 무지하게 많이 틀리는데
3: 생각이 많이 빠르시네.
0: 3체 문제를 빼고는 이따 말씀드릴 포함가래 시책을 빼고는 네. 절대 고치질 않았어요. 뭐 틀렸지만 대충 맞으니까 니들이 고쳐봐.
1: 이해 범주 안에 들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3체 이론은 정말 자기도 너무 놀랐으니까 너무 큰 오류니까 빨리 이제 수습을 한 거죠.
0: 3체 문제는 고쳤어요.
2: 근데 그 3체 문제랑 푸앵카레 추측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0: 예, 맞아요. 그래서 3체 문제라는 게 결국 고차원 공간의 문제라는 걸 푸앵카레가 파악을 했어요.
1: 네.
0: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네. 일단 위치가 있죠? 위치니까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세 개의 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움직이잖아요.
1: 네.
0: 움직인다는 거는 속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속도도,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속도라는 것도 X좌표, Y좌표, Z좌표가 따로 있어요.
1: 네. 최소 여섯 개.
0: 여섯 개 필요한 거니까 태양 여섯 개, 지구 여섯 개, 달 여섯 개, 결국 18차원.
1: 아, 18차원이요?
0: 네.
1: 아, 각각 여섯 개군요?
0: 예, 각각 여섯 개인데.
1: 여섯 개씩이요? 아, 어렵다. 18차원은 너무 어려워.
0: 그래서 포함까지 생각을 한 거죠. 18차원을 알고 싶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1: 어렵죠.
0: 수학자들의 약간 금과 옥조 같은 건데
1: 네.
0: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거보다 쉬우면서 아직 너가 못 푼 문제를 찾아봐라.
1: 아 너무 어려우면은 좀 쉬운 걸로 네. 아 오민갑을 해라.
2: 네. 제가 요즘 딸내미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래서 100 더하기 300이 어려우면 네. 1 더하기 3부터
0: 그쵸.
2: 풀어보게 하는 네. 거죠.
0: 그래서 바꿔 말하면 수학자들이 항상 하는 일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과 모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1: 그러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수준의 우리가 모르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0: 그게 바로 3차원인 거죠.
1: 아.
0: 포함카레가 고차원을 막 알고 싶어 했는데 결국 3차원 문제에 부딪혔고 3차원의 공간을 분류해보자. 그게 위상수학의 당면 난제로 제시를 한 거죠. 포함카레가 창시한 분야가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위상수학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위상수학.
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공간인데 두 개의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얻어질 수 있으면은 위상이 같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1: 원이 있어요?
0: 걔를 타원으로 찌그러뜨려요.
1: 네, 찌그러뜨려요.
0: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1: 예,
0: 있죠.
1: 예.
0: 그럼 원과 타원은 같은 위상 공간이라고 보자.
1: 아, 그 안의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0: 예, 그 안에 원 위 혹은 아. 타원 위.
1: 타원 위. 예를 들면은 우리 빨대 있잖아요. 빨대가 위하고 아래 구멍 있고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네. 빨대를 누르면은 약간 도넛 모양처럼 되잖아요.
0: 어.
1: 그럼 이거 빨대하고 도넛 모양, 도넛하고도 같은 거예요?
0: 그쵸.
1: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4: 그러니까 위상이 지금.

0: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건 같은 애들을 쭈그러뜨리든 예. 뭐 옆으로 늘려버리든 같은 위상을 예. 갖고 있다. 위상이라는 그러면 같은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까?
1: 성질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공간의 연결에 관련된 성질, 연결성이 같은 공간.
0: 위상을 약간 같은 모양, 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1: 예, 맞아요. 그 푸앙카레가 쓴 과학 에세이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것들에 같은 이름을 주는 게 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푸앙카레가 제시한 위상수학은 기하학에서 멀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 아니면 각도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보고 이제 아주 깔끔한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들은 다 쳐내고 차원만 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오류를 고치기 싫어하는 그런 푸앙카레가 위상수학 논문만은 하나 쓴 다음에 고치려고 다섯 개를 더 썼어요.
0: 아, 그게 애정과 그 집착이 있었네요. 예,
1: 그리고 마지막 버전에서 이제 푸앙카레 추측을 제시를 해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못 풀었고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한하고 경계가 없고 단순한 3차원 공간은 3차원 구뿐일 것이다. 이것이 푸앙카레 추측이에요.
2: 근데 왜 하필 이게 유한하고 끝없는 단순한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되는 뭐 무한하거나 뭐 끝이 있거나 막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1: 그런 공간들 다 있어요. 무한한 공간도 있고 뭐 끝이 있는 경계가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뭐 단순하지 않은.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간단한 그런 3차원 공간의 예가 유한하고 단순하고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한, 무한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네. 유한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항상 거리가 유한해야 돼요. 네. 뭐 100만 그렇게 다 주어져야 돼요.
0: 정해져야지.
1: 예. 경계가 없다는 거는 경계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지는 그런 걸 경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거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1차원 공간이에요. 그리고 구면, 동그란 공의 껍데기 이런 네. 것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벽에 부딪히는 일은 없죠. 그렇죠.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것들. 그리고 단순하다는 거는 구멍이 없다는 건데요. 구멍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너츠의 껍데기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 구멍이 있죠.
0: 네.
1: 사실 3차원 공간에도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순하다고 해요.
3: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게 구멍이 없다는 의미였네요.
0: 구멍이 없다.
4: 푸앙카레 추측의 핵심 3요소 유한하고
3: 경계가 없고
4: 경계가 없고 단순하다라고 예. 하는 게 1차원에서는 원
1: 예.
4: 2차원에서는 구면 예. 구면밖에 없어요?
1: 구면밖에 없어요.
4: 와, 그러니까 구면. 직관적으로 3차원에서는 예. 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1: 3차원 구가 뭔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0: 예, 예. 하여튼 3차원 구
1: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그 모양 좀 알려주세요. 푸앙카레가 예. 추측하는 예. 그 3차원 구 예. 모양 좀 알려주세요.
1: 예. 이 찹쌀 도너츠 두 개, 속이 꽉 찬
0: 네.
1: 찹쌀 도너츠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0: 예.
1: 그 편의상 이 왼쪽 찹쌀 도너츠에 세계 지도를 그릴게요.
0: 네.
1: 오른쪽 찹쌀 도너츠의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네. 거울상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지도를 나라별로 붙여요.
0: 네.
1: 한국은 한국,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3: 잠깐만.
0: 그러면 이거
1: 안 되죠, 우리 눈에는?
0: 안 될 것 같은데?
1: 4차원에선 돼요.
0: 아니, 멀티버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다른 평행세계?
3: 아니, 교수님, 이게 저희가 수학의 덕력이 부족해서. 네.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교수님은 이 3차원 구라는 게 그려지시는 거세요?
0: 그려져요? 솔직히 주입식 같아요.
2: 저희랑 차원이 좀 달라지고. 네.
1: 굉장히 좋은
0: 포인트. 어디에서 오셨어요? 6차원에서 오셨죠?
1: 아니, 제가 준비하는 좋은 말씀들 너무 잘 주시는데.
0: 3차원 아니야?
1: 지금 그거에 대해서.
0: 다른데 우리랑. 예.
1: 폰 노이만이라는 아주 걸출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0: 예.
1: 그 수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학이라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
0: 그러니까 꼭 불량 이런 소리를 내.
1: 3차원을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한 차원을 낮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 공 껍질을 생각하면은 얘는 그 껍질에 살고 있는

0: 예를 들어서 벌레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2차원이거든요. 유한하죠. 끝이 없어요. 아무리 움직여도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하면서도 끝이 없는 공간이 2차원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벌레가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해도 공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평생 그냥 2차원에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1: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공을 관찰하는 또 다른 눈으로 봐야 이제 예. 보이는 거니까.
0: 근데 얘는
1: 얘는
0: 평생 점프를 못 해봤으니까.
1: 그렇죠. 달리는 동안은 모르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앞으로도 평생 3차원을 못 봅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0: 그 3차원 공간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일은 없겠죠.
1: 3차원을 참 볼 수 없다라는 게 앞으로도 우리는 3차원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데는?
0: 수학적으로 노력을 하면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보는 방법을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면을 생각해 볼게요. 구면. 2차원에 살고 있는 벌레는 구면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은 원판 북방구와 남방구에 경계를 적도로 붙이면은 그게 구면이구나.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면이라는 거 볼 순 없지만 2차원 생명체 데려다 놓고 일로 와봐. 자, 여기 원판 뭔지 알지? 원판 뭔지 알지? 왼쪽 원판 경계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찍어. 오른쪽 원판에다가 경계에 1, 2, 3, 4, 5, 6, 7, 8, 9, 10 찍어. 그리고 1은 1끼리, 2는 1끼리 붙여. 그러면 이때부터 2차원 애들은 와 머리 아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쉽잖아요.
2: 붙이겠어.
1: 1, 2, 3, 4, 5. 맞네. 1, 2, 3, 4, 5. 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으면 네. 찍어. 그러면 누가 네. 되는 거지? 붙이면.
0: 우리한테 쉽죠.
1: 네.
0: 2차원 애들한테 어렵지만
2: 이렇게 되잖아. 붙이면 이렇게
3: 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1: 얘네들은 뭐 못 붙죠.
2: 이 손가락 여기 있고 새끼 손가락은 제일 멀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라고 네. 생각하겠죠. 직관적으로는.
0: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수식을 쓰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다는 거는 3차원이 되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저기 똑같이 약간 찹쌀떡. 이게
3: 운명을 다 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찹쌀떡 운명 다 했는데 말하자면 방금 제 손가락 한 여기가 쏙 들어간 데가 엄지고 여기가 새끼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붙는 걸 우리가 상상 못 하는
4: 거. 쫙 붙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2: 이거를 붙는 모양을 한 차원이 상상하려면 한 차원이 더 필요한 거네요.
0: 4차원 생명체가 있다면은 네. 우리를 혀를 차면서 보겠죠. 그것도 못 보냐. 근데 우리는
1: 그래서 가끔 나타나는구나. 네, UAP. 교수님은 예. 그러면 3차원 구를 예. 어떻게 상상을 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0: 예, 익숙해지면 상상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0: 상상이라는 게
1: 그냥 그려봐요 이렇게 뭐
0: 이 왼쪽의 중심에서부터 기차가 출발해요. 네.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 뭐 한국을 뚫고 나오겠죠. 네. 한국 1 뚫고 나오는 순간 걔는 한국 2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애는 경계가 없는 거죠. 3차원 공간이에요. 자유도가 항상 3이 어디에 있든지. 뭐 여기서 뭐 여기 적도에서 출발한 미사일이 뭐 동해를 뚫고 나왔어요. 동해 2를 뚫는 순간 걔는 동해 1과 같은 점이니까 거기를 뚫고 그래서 뭐 수학자들은 국소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국소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3: 이대한 교수님 지금 머릿속에 3차원 구를 그리셨어요.
2: 아니 이게 되게 묘한 게
3: 느낌이 오죠.
2: 그렇죠. 느낌이 와요. 네. 글이 상상할 수 없는데 느껴져요.
5: 너무 그렇게... 재밌는데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인 것 같은데.
1: 나도 내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다들 날 떠날 거예요. 3차원구.
0: 그래서 익숙해지면 돼요.
5: 교수님 이거 그러면 처음에 위상수학 배울 때 저희 같은 반응이셨어요? 아니면 바로 아 하고
3: 깨달음이 아셨어요? 있으셨어요?
0: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1: 시간이 걸려요. 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0: 그게 직관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한번 익숙해지면은 어떤 직관이 생겨서 그 다음에 약간 통법으로 생각을 해도 대충 맞는.
1: 그러면 이제 베인칼의 추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0: 그게 지난 100년 동안 모든 기하학 그리고 위상수학을 끌어온 엔진이에요.
3: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위상수학이 발전하고
1: 이게 약간 문제를 딱 던지고 난제 같은 거를 딱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파생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0: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어요.
1: 2000년대 초반까지. 자, 근데 지금 100년이나 위상수학을 발전시켰잖아요. 후엔칼의 또 후배들이라든가 그런 뭐 제자들이라든가 뒤에 이제 후손들이 풀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 예,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100년 걸렸어요.
1: 풀긴 풀었네요?
0: 풀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0세기 초반에 초천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추상적인 위상수학을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굉장한 염세주의가 자리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 초천재들이 포안카레 추측 뭐 풀었다고 발표했다가 틀린 사람도 부지기수고 뭐 풀려고 했다가 굉장히 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1: 마음의 상태가 좌절.
0: 예, 좌절.
1: 예.
0: 좌절 뭐 혹은 뭐 집착 뭐 등등.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다가 20세기 후반에 다시 기하학이 위상수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리를 봐야 된다.
2: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0: 네, 굉장히
2: 거리를
0: 아이러니한 일이
2: 보자.
0: 생겼어요.
2: 네.
0: 썰스턴이라는 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하학자 중에 한 분이
1: 아,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또 기하학자입니까?
0: 아주
1: 썰스턴.
0: 유명한 기하학자.
3: 한 10여 년 전까지 계셨던 걸로
1: 알고 아, 그래요?
3: 있는데.
1: 아, 처음 들어봐요.
0: 그분이 포안카레 추측에 도전을 했고,
1: 예.
0: 포안카레 추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풀었어요. 포안카레 추측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어려운 추측을 제시했는데,
1: 뭡니까?
0: 근데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걸 했냐면, 썰스턴 추측이란 걸 만들었는데,
3: 썰스턴 추측.
0: 썰스턴 추측을 만들어가지고,
1: 추측으로 덮자.
3: 그러니까요.
0: 8개의 어떤 기하학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평한 기하학이 있죠. 또 구면의 기하학이 있죠. 그다음에 말한 장의 기하학이 있어요. 쌍곡 기하학이라고도 부르고. 2차원에서 딱 3개밖에 없는데, 3차원에서는 8개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3차원 공간 어떤 걸 가져와도 8개의 모양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된다. 썰스턴은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3차원 공간 중에 매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1: 8개의 모양 중에 하나를
0: 예.
1: 가지게 된다. 근데 그 모양을 어떻게 알아요?
0: 썰스턴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공간 안에서 뭐 일단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풍경을 연구하는 게 3차원 공간 분류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 공간 안에서 저쪽을 보는 풍경이요?
2: 그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풍경을 이해하면 그 공간 자체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0: 그런
2: 뜻으로
0: 얘기죠.
2: 해석하면 되나요?
0: 예, 그 공간의 성질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져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에 가서 가로수가 10m마다 있어요. 같은 높이로. 사실 높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시야각이거든요. 똑바로 보는 각과 꼭대기를 보는 각, 그 각도로 재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가로수가 10m, 20m 떨어짐에 따라서 높이가 1m, 2분의 1m, 3분의 1m, 4분의 1m 그런 걸로 보여요. 화가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릴 때 우리
1: 일정하게요.
0: 원근법으로 그리잖아요.
1: 네, 일정하게 딱
0: 일정하게
1: 줄어드는 거죠.
0: 거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1: 네.
0: 생각해 보면 그게 왜 비례해야 되죠? 약간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공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성, 우리 공간의 풍경은 이렇게 일정하게 멀어지는 것들은 거리에 반비례해서 크기가 변해요, 우리 눈에.
1: 근데 그러면 공간이 휜다라는 이론은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일정하게 딱 이렇게
0: 예,
1: 되면.
0: 맞아요. 그게 휘지 않은 공간의 얘기고요.
1: 아, 이제
0: 예.
1: 휘지 않은 공간은 모든 게다 일정하니까.
0: 일정하게 줄어들죠.
1: 근데 이제 휘어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0: 예.
1: 아, 예.
0: 그래서 구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은,
1: 예.
0: 구면에 예를 들어 북극에 어두가 있어요. 구면이 공간의 전부라고 할게요.
1: 네.
0: 그래서 빛도 여기서만 움직여요. 빛도 그냥 비행기 날아가듯이 최소 경로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북극에 있는 사람이 남극에 있는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앞을 봐도 그 사람이 보이고 뒤를 봐도 그 사람이 보이고
3: 끝에 있어요.
0: 왼쪽을 봐도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보여요.
3: 그렇죠.
1: 아, 어려워요. 노노노노. 자, 도넛 드세요.
0: 예.
1: 들고 얘기를 하세요. 빨리. 뭐라고요? 쉽게
0: 예.
1: 얘기해 주세요.
0: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북극에 서 있어요.
1: 예, 나는 북극에 있습니다.
0: 남극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서 있어요. 북극에서 이 남자가 자기 앞을 봐요. 앞을 보면은 그 빛이 정확하게 경도선을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여자분의 뭐 얼굴을 치고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제 눈에 앞을 보면은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1: 이따 왔어? 그럼 보여야겠네.
0: 예,
1: 예.
0: 여자분의 얼굴이 보이겠죠.
1: 네.
0: 근데 제가 남자가 뒤를 돌아보면은
1: 네.
0: 여전히 또 경도선을 따라서 반대쪽으로 가겠죠. 빛이 가고.

0: 그 여자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빛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
1: 그럼 이번엔 다 그녀의 뒤통수를 보는
0: 거죠? 그녀의 뒤통수를 보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다. 왼쪽을 보면은 그 여자분의 약간... 오른쪽이 보이고, 그렇죠. 왼쪽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쪽을 봐도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거대 생각하면은 그 남극에 있는 사람이 거대한 분지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2: 우와.
0: 풍경이 다른 거예요, 전혀. 공간이 휘는 거예요.
1: 근데 그 안에서 빛이 노는 거지. 예, 예 노는 거지.
0: 맞아요.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상의 전환 같은 게 아까 저희가 저 찹쌀 도넛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3차원 존재라서 3차원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 4차원에 나가 봐야지 저게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스턴 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밖에 예. 나가야 볼 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 예,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3: 그래서 안에서 본 풍경을 가지고 왜냐면 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도넛이면 내가 빛을 쏘면 반대로 또 이 방향으로도 가도 예. 보고 반대로 쏴도 또 볼 수 있으니까
1: 내가 보는 풍경으로 예. 공간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을 알 수가 있다.
3: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프랭클의 추측 푸신 거예요?
0: 거의 풀었어요. 그래서
1: 거의요?
0: 1970년대 네. 중반 이후에 네. 그래서 위상수학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와. 다시 기하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 풍경을 거리를, 봐야 되고
1: 거리를 알아야 된다. 풍경을 봐야 된다.
0: 그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풍경을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까지 해가지고 필즈 메달을 받았어요.
1: 아. 더스턴이요?
0: 더스턴이.
1: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0: 예, 하지만 뽀앙카레 추측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고요. 비슷한 많은 공간들을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다가 네. 20세기 초반에 페렐만이라는
1: 페렐만?
0: 예, 예. 수학자가 나타나서
4: 그레고리 페렐만.
0: 그레고리 페렐만
1: 그 사람이 뽀앙카레 추측을
0: 뽀앙카레 추측을
1: 풀었습니까?
0: 더스턴 추측까지 포함해서 다 풀었어요.
1: 와, 결국 풀어내네요. 그 풀지 못했던 그 100년의 한을 다른 수학자가 풀었습니까?
0: 완벽하게 풀었어요. 아,
3: 완벽하게 풀었어요?
0: 네, 완벽하게 풀었어요.
1: 3차원의 공간은 구가 유일하다.
0: 3차원 구가 유일하다.
1: 아, 3차원 구가 유일하다. 네, 그러니까 서스턴 걸 좀 참고를 했으려나요?
0: 아, 서스턴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죠. 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있다. 해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이디어도 상당히 비슷한 게 공간의 풍경을 보는 거예요. 공간의 풍경을 보는데 이제 거리를 좀 더 예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구가 공간이라면은 얘한테 규칙을 잘 줘서 그러니까 점점 매끈하고 예쁘게. 동그란 공이 되도록 진화시켜야 된다.
1: 아, 아니 페렐만이 푼 것도 대단하긴 한데 아, 서스턴이 아니었으면 페렐만은 풀지 못했어요.
0: 절대 못 풀었죠. 예,
1: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저기 뭐야 페렐만은 상금을 서스턴한테 조금 그래도 좀 송금을 좀 하게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했었대요?
0: 페렐만이라는 분이 네. 상금을 거절했어요.
1: 와, 100만 달러를요? 왜요?
0: 페렐만이 처음 풀었을 때 사실 네. 그때 생각나요. 제가 대학원생 때였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논문 세 개를 동시에 발표해 버린 거예요. 인터넷에. 그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뭐 이런 뽀앙카레 추측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논문 세 개를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진짜 맞아? 뭐 맞으면 우리 이제 뭐해? 막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1: 뭐 야, 기습으로 그냥.
0: 예, 올렸는데 사람들이 페렐만 논문 중에 뭐가 좀 틀렸어. 그 내가 고쳐서 뽀앙카레 추측은 실은 내가 푼 거야. 아니야. 내가 고쳐서 내가 푼 거야. 막 그런 싸움이 생겼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보기에는 페렐만이 처음부터 다 맞았어요.
1: 아...
0: 설명이 좀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틀린 부분 하나도 없었고 페렐만이 푼 게 맞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싸움이 있었어요. 수학계에서. 페렐만이 학계의 환멸을 느껴서 학계로부터 은둔해버렸어요.
5: 지금 얘기만 들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은둔하다 나타나서 풀고 다시 은둔한 사람인데 원래는 그 16살 땐가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거의 이제 수학계의 올림픽 같은 여기서 만점 받아서 우승했던 16살 이미 그러고
1: 초천재네 또.
0: 사실 그 전에 무명 학자는 절대 아니었고요. 네. 뭐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하학자기도 했어요.
1: 이야.
0: 근데 은둔 끝에 발표를 한 거죠.
1: 아, 은둔이에요.
3: 그 필즈상은 그 전에 안 받으셨어요?
5: 필즈상도 거절했어요.
0: 필즈상도 거절했어요.
6: A Fields Medal is awarded to Grigory Perelman from St. Petersburg.

0: I regret that Dr. Perelman has declined to accept the medal.
1: 뭔가 그 과학계 동료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대한 좀 뭔가 그 염증을 좀 느꼈나 보네요. 네, 이런 자기... 시기와 질투에 대한.
2: 그 포항까리 추측 푼 게 자기에게는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던 거죠. 아...
1: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업적을 남긴 겁니다.
3: 페럴만. 네, 이름 석자.
1: 오늘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토크 타임을 가져봤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지금까지 수학 공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야 이게 수학 오늘 시간을 보낸 게 맞냐? 물리학 천문학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확실하게 오늘 다룬 이야기는 수학이 맞습니까?
2: 예, 맞죠.
1: 이야, 참 수학에 대한 또 편견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3: 네, 공식을 주물거린 게 아니라 도넛만 한참 주물주물.
1: 장 교수님, 오늘 첫 수학 토크였는데 어떠셨습니까?
4: 뭐 많은 걸 느꼈는데 우선 공식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나와봤자 어차피 저희가 모른다는 거고 예. 그 페렐만이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지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3차원을 보는 건 저는 AI와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1: 그러니까 기계의 비응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 어떠셨어요?
5: 네, 사실 이 포앵카레 추측이 정말 천문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해요.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어떤 식으로 우주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 이제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오실 때마다 교수님은 뭔가 좀 파격거리를 들고 오세요.
5: 그러니까요.
1: 약간 흔들어요. 아, 이게 미스터 쉐이커죠.
5: 네. 미스터 쉐이커. 예, 예.
1: 게임 쪽에는 페이커가 있다면 이쪽은 쉐이커. 예, 예. 쉐이커예요. 항상 뭔가 예, 1대학 1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뭔가 달라서요. 궁금한 게 혹시 다음에 나오신다면 어떤 또 아이템을 가지고 오실 건지 예고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2: 다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사실 다른 아이템을 하려고 했었어요.
1: 아 뭡니까?
2: 그 콩알.
1: 콩알이요?
2: 콩알을
4: 벌써 재밌어.
2: 잘 쪼갠 다음에 그 17개 네. 잘 쪼갠 다음에 걔네를 붙이면은 태양을 만들 수 있다.
1: 콩알을 17개를 쪼개면 태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나폴리 마피아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콩알하고 칼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 야, 콩알을 17개를 쪼개면 태양을 만들 수가 있다. 야, 이거 아이템 재밌는데요?
5: 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뒤로 지금 우주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 나간다. 우주로 가자!
6: 공군 우주정책과장 오병훈 중령입니다.
7: 물리학 박사 최승병이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공군에도 우주센터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우주작전이 정확히 어떤 작전을 얘기하는 건지.
6: 위성들을 네. 통해가지고 좀 쳐다보면서 감시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4: 사실 외계인이랑 싸우는 걸 조금 기대.
1: 나도.
7: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
1: 우주로 나간다.
7: 스페이스 레이스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1: 전쟁은 실전 아니겠습니까?
3: 실제로 작전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5: 너무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1: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군사위성 숫자로 봤을 때 한 될 것이다.
1: 우리가 모르는 뭐 우주선 개발했죠? 지금 개발했고 어디 지금 숨겨놓고 있죠?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똥.

0: 유지스 선배님! 오! 귀찮으니! 유지스 선배님! 선배님! 드디어 만나는군요! 보고 싶었습니다! 유지스!
1: 난 환생보사.
0: 어?
1: 들어오시지요.
0: 선배님!
1: 저는 유진 스님입니다.
0: 아, 유진스 스펜딩 말고 유진 스님.
1: 예, 유진 스님입니다.
0: 아니, 속았어.
1: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고민 상담소시군요. 아, 제가 사실
1: 예.
0: 요즘에 계속 같은 꿈을 꿉니다.
1: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0: 아닙니다.
1: 슬픈 꿈을 꾸었느냐?
0: 아닙니다.
1: 근데 왜 우는 것이냐?
0: 그게 제 머리에 땜빵이 생기는 꿈을 꾸옵니다.
1: 난 관세모사.
0: 관세모사. 근데 그게 예지봉이었습니다.

0: 혹시 저랑 같은 꿈 꾸세요?
1: 머리카락이 출가를 하셨네요.
0: 패딧을 벗고 자는 걸 까먹어가지고요.
1: 예, 예, 예.
0: 일주일 만에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 아, 예.
0: 이렇게 됐어요.
1: 아이고야. 혹시 요즘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럼 스님은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요?
2: 아하반야 바라밀 다신경화.
1: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다 날린 겁니다.
0: 아.
1: 그리고 스님은요, 항상 면도를 하는 겁니다.
0: 아, 면도하세요?
1: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차라리 바싹 면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0: 예? 아니, 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나니까 다 날려버리라니요.
1: 내려놓으십시오. 빛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0: 오.
1: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크으, 밝게.
0: 이 머리카락이 알려주는 거군요.
1: 그렇죠. 아, 나에게 계시다. 이게 하나님, 아, 하나님이 아니고요.
0: 기스님.
1: 예.
0: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 그럼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0: 네, 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상담 받을 준비를 할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3: 관세음.
1: 아, 이거야. 아, 저 굉장히 또
0: 뭐야?
1: 잘생긴 우리 또 거사님께서.
0: 아, 예, 저희 예. 작가입니다.
3: 이거 여기 왜 있어?
0: 아니, 나도 예. 오늘부터 가르치.

0: 선물을 받기로 했었어.
1: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말입니다.
0: 다 조용히 하시고.
2: 근데 혹시 메이크업 했습니까?
1: 아, 했습니다. 이거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죠. 아, 어차피 할 거면 잘 멋있게 나와야죠.
0: 이거 국민을 빙자한 출연입니다.
2: 자, 그럼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1: 큰 고민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2: 예. 아, 30대예요?
1: 예.
2: 제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1: 저 고민이 다 해결돼서 이제 가봐도 될 것 같은데.
2: 이런 멘트 있잖아요. 사탕발림.
0: 저는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렇죠.
1: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경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축의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데
2: 이게 많이 문제가 되네요.
1: 5만 원만 내도 된다. 예, 예. 친구여도. 예. 그래도 요즘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10만 원은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우리 펭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펭귄들은 결혼하면은 뭘로 줍니까? 축의금 줍니까? 결혼하면은 뭘로 줍니까? 축의금 줍니까?
0: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냥 실전입니다.
1: 실전이 어떤 것이지요?
0: 번식입니다.
2: 그렇죠, 예. 동물의 번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1: 아, 그럼요, 그럼.
2: 지금 국가에서도.
1: 아, 장려해야죠.
2: 예, 그 저출산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0: 맞습니다.
2: 마음이 가면은 시집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 오를 하고 싶어. 아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1: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 이 자식이 5만 원밖에 안 내라는 예. 소리를 혹시나 예. 들을까 봐.
2: 그러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1: 방금 저 출산을 출산을 많이 해.
2: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펭거사님 문제인데.
0: 아니 제가 언제 하지 말라 했어요? 지금 스님이 하셨잖아요.
2: 지금 대드는 겁니까?
0: 관생모사.
2: 혹시 여자친구 있습니까?
1: 아, 없습니다.
2: 그러면은 무조건 10으로 가고 소개팅을 날짜를 항상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1: 뷔페에서?
2: 그렇죠. 그럼 편하게 10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개팅할 때 10을 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 최소 그렇게 해서 소개팅 애프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애프터를 못 받는 건 니카시고요.
1: 아, 알겠습니다.
2: 해결됐습니다.
0: 자, 이제
2: 예.
0: 계산은 어떻게?
2: 계산은 저희는 10만 원입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소개팅을 잠깐 잡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0: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지금 웨이팅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2: 아, 예. 아, 저희 또 웨이팅 또.
0: 예. 아, 이거
2: 고민 맛집이 됐네요. 예. 아, 예.
0: 이분은 저희 조연출입니다.
2: 아, 그래요? 저 여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아. 리액션이.
0: 이렇게 활짝 웃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 이 정도는 리액션이라면 살면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리액션은 그러면 일단은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2: 잠시만, 요 동작은 뭐예요? 이게 EBS TV인가요? 우리 펭거사님. EBS 이동료, 그럼 저도 물어봅시다. 고민이 뭐죠?
3: 예, 예.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건너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예. 이제 딸이 돌잔치를 한다고. 근데 진짜 저보고 돌잔치 영상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예, 예. 또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예, 예. 막 감 세워가면서. 예. 그래서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이제 파일 하나가 온 거예요. 예, 예. 열어보니까 이제 수정사항이 이제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2: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다 수정을 해달라. 피드백을 준 거예요?
3: 네. 또 근데 다 이제 해줬어요. 수정을.
2: 예.
0: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초등학교 동창이면 지금.
2: 자, 잠깐만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보라고.
0: 아, 제가 지금 진정은, 긴장이 안 됩니다.
2: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0: 초등학교 동창이면.
3: 네.
0: 그럼 지금 중학생이시잖아요.
3: 네? 아이, 참.
2: 가르침을 받았는데. 넘어갔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때 거의 갔습니까?
3: 네. 제가 또 그날 사회를 부탁받아가지고.
0: 근데 그걸 왜 해준 거예요?
3: 좋은 날이니까 또.
0: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연락처 물어봐가지고 전화가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잔치 자기 하는데 그것 좀 와가지고 좀 영상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자기 포샵을 왜 해! 그리고 거기서 또 사회까지 받으려고
2: 하네. 너무, 아니.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0: 화가 나!
2: 아, 아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번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동진님은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한 겁니다.
0: 야. 그러면 스님. 예.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가르침을 주신 거에 대해서 것도 혹시 봉사십니까?
2: 좀 받아야지.
0: 또 그건 그겁니까?
2: 아이고야, 갑자기. 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동주님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덕을 쌓은 겁니다. 예예.
3: 오, 저 이번에 그래서 진짜 덕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예예. 왜냐하면은 또 친구가 예. 그 지인들한테 축하 영상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한 30명 정도 연락처를 저한테 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연락 돌려가지고 영상 다 받아서 또 만들어줬거든요. 사실 그것도 되게 제가 덕 많이 쌓은 것 같아요.
2: 30명 연락. 예. 그 친구 이름이 뭐죠?
3: 예, 친구 이름이요? 예. 말하면 안 돼요.
2: 야! 항상 화내지 말고 예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 고맙다는 인사는 그래도 좀 정중하게 받았습니까?
3: 안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랑 같이 기프티콘도 하나 줬어요.
0: 오! 역시 역시! 어... 뭐 줬습니까?
3: 아메리카노.
0: 예?
2: 한 50잔 줬나요?
3: 한 잔.
2: 한 잔이요? 네,
3: 좋은 브랜드.
2: 예, 좋은 네. 브랜드. 한 잔, 딱 한 잔이요?
3: 네, 톨, 톨.
2: 톨?
3: 네.
2: 야!
0: 스님.
2: 인자. 아, 예, 아, 진 다 넣습니다. 이, 어뽀입니다. 어뽀이던데, 예. 우리 불교에서 무소유라고 있어요, 무소유. 그 친구는 앞으로 무소유 하십시오.
3: 친구를 무소유.
2: 예, 친구를 네. 무소유 하면 됩니다, 예.
0: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의 조연출입니다.
2: 아, 그래요?
4: 네네네. 저는. 연애 고민인데 그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서 만나도 결국에는 다 그 50일 안에 제가 차여요.
2: 아 본인이 차요?
4: 네네네.
0: 연애를 왜 못하는 것 같아요?
2: 예, 왜 못하죠?
4: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2: 예, 예.
4: 뭐 밥 먹으러 가곤 할 때도 예, 예, 예. 다 그 사람한테 맞추고 예. 내가 먹고 싶은 거 별로 생각 안 나고 다 그 사람이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0: 근데 이 맞춰준다라는 것부터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 어, 왜 오류죠? 맞춰준다.
0: 일심동체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맞춰준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서운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2: 예, 예, 예.
4: 저 안 서운해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2: 잠시만요, 손가락 그렇게 하지 마세요.
4: 아, 왜요?
2: 왜 갑자기 십자가를.
4: 아, 안
2: 조심하세요. 갑자기 이거.
4: 하나도 안 서운해요.
0: 그러면 장안 출신이니까.
4: 어, 완전 장추.
0: 정장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예.
0: 너무 거리를 두지 마시고, 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2: 어, 이게 연애가 힘들 것 같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0: 무슨 방법입니까?
2: 저희 쪽으로 출발 한번 해보시는 게
4: 출발요?
2: 예, 예. 아무래도 연애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4: 아, 아니에요. 저는 연애해야 돼요.
2: 연애.
4: 출발 강요할 거면 저 여기 안 있겠습니다.
2: 물어본 건데 강요한다는 줄 알았어요. 연애하러. 예.
0: 고민이 바로
2: 연애하러 가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한 30년 동안 소개팅만 해라.
0: 이것으로 마지막 번뇌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2: 아직 아닙니다.
0: 어?
2: 극락왕생.

0: 유난히 맑은 햇살이 반짝이는 날. 펭수 씨가 강의를 하게 된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회관.
1: 펭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아, 서울시립 괴학.

0: 학단에 초청받아서 일일 강사로 가는 중입니다.
1: 아, 서울시립 교향악단 팽순의 음악도 하세요?
0: 저 모르세요? Are you fool? 이쪽 바닥에선 자자합니다. 저 청기라고. 아이, 조금 시간이 빨리 저 가야 돼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 음악밖에 모른다는 펜스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3: 펭수님. 오늘 강연해 주시려고 한 펭수님 맞죠?
0: 아, 네, 맞습니다. 그 펭수가 저 펭수입니다.
3: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데이비드이고요.
2: 음악 천재들은 외모도 닮는 걸까요?
3: 오늘 행복한 음악회 저희 준비 중인데 알고 오신 거 맞죠?
0: 알고 오신 거 맞죠? 미파솔시도?
2: 절대 음감으로 기선제압.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 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이 됐는데 장애를 이겨내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서울시립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선생님들이랑 학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서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2: 드디어 학생들과의 첫 만남 시간입니다.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서울시향의 제일 바이올린 부석으로 일하고 있는 엄성용이라고 합니다.
6: 행복한 음악회에서 악장을 맡게 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0: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여주십시오.
4: 네?
0: 리더.
2: 지원 학생의 엄청난 실력에 음악 천재도 놀랐습니다.
3: 펭수 지휘를 너무 잘하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0: 저 지휘자 출신입니다.
3: 아, 이런 실력. 마이스터.
0: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강약 중간약 아주 좋고요. 아라파디오, 아피어렌시, 아템포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력도 봐야죠. 그만. 뭐랄까. 조금 더 윙가르디움 느낌을 살려서 레비오사로 해주세요.
2: 진짜 천재의 등장에 급하게 방을 옮기는 펭수 씨.
0: 안녕하십니까.
2: 오보의 선율에 심취한 것 같은데요.
0: 제가 또 오보에 잘 알거든요. 금관악기죠.
7: 목관악기입니다.
0: 정답. 우리 하연 학생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7: 멋진 연주를 하는 겁니다.
0: 아주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연 학생에게 펭수란?
7: 펭귄이.
2: 이런 게 사실적시일까요?
3: 펭수님, 여기가 오늘 강의하실 강의실이에요.
0: 야, 저 친구 사진 잘 나왔네. 저랑 같이 음악 좀 했던 친구입니다.
2: 함께 음악했던 친구를 뒤로 하고 강의 전 악기를 조율하는 펭수 씨.
0: 이거 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2: 조율까지 완벽히 체크했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때마침 들어온 학생들.
0: 웰컴.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음악 천재의 포스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모습.
0: 야, 반갑고. 다 왔나요?
9: 네.
0: 자, 안 온 사람 손 들으세요. 없고. 자, 안 왔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0: 학생들의 인사가 마음에 쏙 든 모양.
1: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절대 음감으로 유명하거든요.
0: 훅 들어온 셀프 칭찬.
1: 자, 소리죠?
2: 라예요. 네?
3: 라예요.
2: 랍니다. 네.
1: 제가 다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 다음 수업 넘어갈게요.
0: 음악 천재 펭수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답니다.
1: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4: 네.
1: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0: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 손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 네.
0: 난이도 1.
2: 사계.
3: 비발디.
4: 비발디 사계.
3: 비발디 사계.
5: 순식간에 맞힌 정답.
0: 야, 난이도 1이다 보니까.
5: 형수 씨도 당황했습니다.
0: 풀기. 난이도 2. 음악 주세요.
6: 차이콥스키 발의 인상
5: 밤새 준비한 것 치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음악 천재 펭수 씨.
0: 네? 이렇게 쉬면 안 돼. 밤샘.
5: 결국 최고 난도 문제를 꺼내듭니다.
0: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전진.
3: 바흐.
0: 오 바흐에. 자 난이도가 올라간 게 확연히 느껴지죠?
4: 바흐.
0: 바흐에.
4: 아리아.
0: 땡!
5: 학생들의 오답에 활기를 되찾은 펭수 씨.
7: 도가 더 아플까요?
5: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는데.
0: 무슨 장조?
4: D 마이너.
0: 한글로.
5: 영어엔 약한 펭수 씨입니다.
3: 라단조, 라단조.
0: 라단조! 정답입니다! 다음은, 자, 일상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5: 음악 천재 펭수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강의는 소리만으로 지하철 호선을 맞춰야 합니다.
0: 문제 나갑니다.
8: 서요.
3: 5호선.
8: 5호선.
3: 5호선 구동음.
8: 5호선.
3: 5호선 ABB 구동음.
0: 정답.
5: 호선은 물론 기종까지 맞춰버렸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하철 출발이잖아.
8: 이런 구동음 나오는 건 5호선밖에 없어요.
0: 오!
7: 그리고 음정이 미플랫에서 올라가는 음정이라서 들을 수 있어요.
0: 이야!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몇 호선인지 맞추시는 겁니다. 출발!
8: 저요!
0: 오, 뭔데?
3: 6호선.
5: 지하철 호선은 물론
9: 미쓰비시 구동음.
3: 미쓰비시 아이.
5: 세세한 기종도 척척.
0: 6호선 정답입니다. 6호선. 야 다들 앞에 띵동 이게 6호선인가요?
8: 아니요 그 구동음이 6호선이에요. 발차할 때 띵동 소리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5: 음악은 천재지만 지하철은 기본도 모르는 펭수 씨.
0: 그 띵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리죠? 맞아요.
5: 어느새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선뜻 나오지 않는 정답.
7: 4호선.
3: 4호선하고 7호선하고 8호선.
8: 4호선, 7, 8호선, 1차분, 부산 2호선.
5: 펭수 씨가 준비한 정답과 다른 것 같은데.
8: 알스톰 GTO 구동음.
0: 아이스크림?
3: 알스톰.
0: 알스톰?
3: 네.
0: 그래서 2호선이다?
3: 아니요. 4호선하고 7호선, 8호선, 부산 2호선이에요.
0: 아, 그게 다 포함된 네, 거예요?
3: 네, 다 포함된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5: 음악 천재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0: 가르칠 게 없어요.
5: 준비한 강의가 탈탈 털려버린 펭수 씨. 급하게 불이라도 털어봅니다.
0: 음악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7: 저요.
0: 네.
7: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살려서 부는 게 중요해요.
8: 연주 중에는 틀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틀린 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4: 틀린 음은 마음속으로 내가 틀리는 거나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5: 불이 털기도 실패입니다.
7: 펭수 씨,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0: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겁니다. 황당하네 이거.
5: 황당함을 뒤로한 채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 이번엔 모든 단원들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10: 오늘 우리 단합력 상승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실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펭수님, 어서 오세요.
5: 펭수 씨의 등장에 환호로 맞아주는 착한 단원들.
0: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악기는 잠깐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5: 악기를 내려놓으라고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0: 단합력, 박자, 리듬, 순발력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0: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음악의 풍보장을 가셔도 못 배웁니다. 왼쪽은 이쪽은 탕! 뭐라고요?
1: 탕!
0: 탕!
1: 탕!
0: 이쪽은 그럼 뭐겠어요? 정답! 흐름!
2: 확실히 음악의 본고장에서 배울 것 같은 흐름. 수업 내용은 아니죠.
0: 흐름! 자, 일단 단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의 나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것이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자, 한마음 한뜻으로 정박이에요. 탕! 탕! 탕! 탕!
2: 박자를 갖고 놉니다.
0: 탕! 탕! 1, 2, 3, 4, 호로!
1: 호로!
0: 호로!
1: 호로!
0: 호로로!
1: 호로로!
0: 호로로!
1: 호로로!
0: 그렇지!
1: 탕!
0: 호로!
1: 호로!
0: 탕!
1: 탕!
0: 호로로!
1: 호로로!
0: 좋았어. 이거 오늘 노래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음악도 쉽지 않지만, 방송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한 번에 갑시다. 좋아요!
2: 서울시향 단원들의 귀가가 펭수 씨의 강의에 달려 있습니다.
0: 탕!
1: 탕!
0: 호로!
1: 호로!
0: 탕!
1: 탕!
0: 호로로!
1: 호로로!
0: 탕!
1: 탕!
0: 호로!
1: 호로!
0: 탕!
1: 탕!
0: 호로로!
1: 호로로!
0: 박수!
2: 최근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0: 지휘관님.
3: 네.
0: 준비됐습니까?
3: 됐습니다.
0: 탕!
3: 탕!
0: 호루!
3: 호루!
0: 탕!
3: 탕!
0: 호루루!
3: 호루루루!
2: 지휘자님도 퇴근할 수 있겠네요.
4: 여러분, 우리 펭수 선생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단합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주해보겠습니다.
2: 단합력 수업 결과를 확인할 시간.

0: Fantastic! Fantastic!
1: 음악 천재 같아요.
2: 아니라고 해도 돼요?
3: 천재 같았어요.
2: 정말 저는 이렇게 단합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4: 좋은 음악 강의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셔서
5: 저희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
6: 우리 또 만나요.
7: 펭수 안녕.
3: 펭수 안녕.
4: 내가 이제 최고 1위 할 거예요. 행복한 음악회 함께.
8: 펭수 씨의 단합력 수업 효과일까요?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0: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8: 이렇게 오늘도 음악으로 가득 찬 하루가 끝이 납니다.
0: 나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야. 김천 본점이 경상북도 김천에 있었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
9: 김밥국 말하는 거야?
0: 어, 나 오늘 돈까스랑 라면 같이 먹을 거야.
9: 아니, 아니,
0: 어,
9: 오늘,
0: 너무 배고파.
9: 아니, 오늘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저 이제 들어갈게요. 팽역사무소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왜? 지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구나?
9: 우리가 먹는다고는 말 안 했잖아.
0: 정말 이제 나는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한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니, 자동차?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10: 막내 왔니?
0: 누구세요?
10: 너보다 한기수 위 선배 텐주라고 해.
11: 나는 공단 입사 20년차 선배 이치호라고 해. 반가워.
0: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0: 이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11: 그 펭수는 텐주와 함께 총 3곳의 스팟에서 일을 할 거야. 우수상을 뽑을 건데 뽑히면 많은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야. 둘 다 화이팅!
10: 화이팅!
0: 어, 일단 화이팅!
10: 면허도 없어서 너 괜찮겠니?
0: 면허가 내가 왜 없어요?
10: 나 1급 면허인데 너 있어?
0: 1종 아닙니까?
10: 1종 면허 맞아. 테스트해본 거야.
0: 어, 근데 왜 훌라후프를 머리 위에 지고 계세요?
10: 너는 왜 노래 듣고 있니? 우리랑 얘기하고 있는데.
0: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11: 열심히 해.
0: 그니까 뭘 열심히 하냐고.
11: 이따 알려준다니까.
0: 지금 편집점 잡으시는 거구나.
11: 그렇지.
0: 그럼 이따 알려주세요. 아고 아고.
11: 펭수 뭐해?
0: 아, 안녕하세요.
11: 어, 세차 안 해도 돼.
0: 안 해도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더 좋은 거죠.
11: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0: 그래도 플러스 점수 주세요.
11: 마이너스 5점.
0: 뭐야?
11: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디지털 검사 장비라고 해.
0: 그게 뭐예요?
11: 차량의 하부를 스캐너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곳이야.
0: 내시경하는 거구나. 대장 내시경.
11: 그렇게 비슷한 거지. 예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게 현재 이제 우리 공단밖에 지금 없는 장비야.
0: 이거 그 협찬멘트군요. 아. 설마 이거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까?
11: 어, 맞아. 그리고 내가 만들었어.
0: 노벨상 받으셔야겠다.
11: 조금 약해. 두 분이 할 일이 뭐냐면 차를 유도하는 거. 유도가 되면 차대번호를 확인해야 돼. 차대번호가 뭔지 알아?
0: 몰라요.
11: 사람의 주민번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차량에 다 있어, 하나씩. 맞느냐 보는 게 네, 확인하는 거야.
0: 이거 시금증 먹기네요.
11: 그런 줄 알았지?
10: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10: 고생했다, 나.
11: 아니, 그 다음에 뭘 해야지?
0: 차대번호! 차대번호!
11: 오, 펭수 빨라.
10: 차대번호, 차대번호.
0: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네.
0: 차대번호 타이어마스터 IBC 2033008-0입니다.
11: 못 알아듣겠어요? 혀 말고 그냥 한국말로.
0: 아니, 저기 영어로 써 있어요.
11: 신동도 사람이라 이렇게 천천히.
0: 아.
11: 천천히.
0: 뭐냐면요. KMHGL85006275입니다.
11: 오케이. 기억력 짱!
10: 대단한데?
11: 아깝네, 펜주. 좀 늦었네.
10: 아, 참.
11: 아쉬우니까 다른 차로 또 한번 해볼까?
10: 다음 차! 컴온, 컴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스탑! 어,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긴 거 어떻게 외우지?
0: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눈으로 찍어!
11: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0: 선생님 훌라후프를 좀 빼고 하세요.
10: 어 잠깐만 다시 까먹었어.
0: 저거 행들이야?
10: 지!
0: 보통 두 개 정도는 말하지 않나요?
11: 지금 텐주는 일단 나 때는 한 세 자리씩은 읽었거든? 근데 한 자리만 보는 거는 나 처음 봤어. 아무튼 그래.
10: 아 긴장했어요. 긴장이.
11: 그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마. 아,
0: 야 에이. 이거 퇴사 각이다.
10: 아이 참.
11: 그럼 이제 행사 한번 해볼까?
0: 시동. 타. 부릉. 얍. 앞으로. 타. 시동. 멈춰. 시동. 타. 얍!
11: 펭수는 어디서 검사를 해봤나? 아, 너무 잘한다.
0: 그래, 이래봬도 다 해봤습니다. 스킨은 제가 더 잘한 거 아닙니까?
11: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펭수가 조금 잘한 거 같아.
0: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까 선배님. 이게 뭐 빛이 나오나 이거? 이런 거 외치면 되잖아요 원래. 막 루머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나와. 뭐야?
10: 대단한데.
0: 나오네요. 그만 나와. 오 뭐야? 오,
10: 말이 돼?
0: 왜 아무도 안 오실까? 어 오셨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10: 안녕하세요.
1: 어? 네.
0: 뭐 여기 소개팅.
1: 아, 아니요.
0: 여기. 아,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입사원 펭수입니다. 선배님, 그 여기는 어디예요?

0: 자동차에서 빛을 발하는 장비들을 광도나 색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실입니다.
1: 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0: 발광면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광면을 한번 청소를 해주고
1: 뭐 좀 깔끔한데요? 장민님, 깜짝 놀라셔야죠.
2: 아니.
1: 제가 무안났잖아요. 지금 좀 출출한데, 이거. 드시라고요.
2: 고마워. 네. 아, 고마워. 잘 먹을게.
1: 아, 근데 우수사원은 우수사원. 뭘 먹어야지. 우수하게 뭘 하죠.
2: 그건 그렇지.
1: 아니, 그러면 이거 어때요?
2: 어?
1: 아니, 우수사원 한 명만 되라는 법 없잖아요.
2: 그런가?
1: 저는 우수사원인데요.
2: 아직 아니야.
1: 선배님만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 아니, 너라고 아무도 말 안 했잖아.
1: 그럼 아무튼 둘 다 우수사원 하는 걸로 하고 조금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돼요?
2: 그래, 그럼 우리 잠깐 좀 쉬면서 할까?
1: 아, 그치, 이렇게 먹어야 살죠.
2: 아, 좋다.
1: 선배님, 그 실례지만 뭐예요?
2: 어?
1: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2: 근데
1: 동물도 아닌 것 같고.
2: 나 천사야, 천사. 방금 웃었어?
1: 아니, 천사라고요?
2: 수호천사.
1: 근데 천사시면요. 선배님 몇 살이에요?
2: 알면 큰일 나.
1: 왜 큰일 나요?
2: 다쳐.
1: 왜 다쳐요?
2: 넌 몇 살인데?
1: 선배님 몇 살이냐고요?
2: 알면 다친다고.
1: 거기까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2: 원래 천사의 나이는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먹어.
1: 그럼 선배님. 왜 하필 여기예요? 안전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그럼 날 수 있어요?
2: 자유낙하 정도?
1: 그럼 한번 낙하 보여주세요.
2: 펭수야.
1: 네?
2: 다 먹었지? 우리 일하러 가야 돼. 빨리 일어나.
1: 아니, 선배님.
2: 빨리 가자.
1: 선배님.
2: 빨리 일하러 가야 돼.
1: 뭐예요?
2: 우수사원 같이 한다며.
1: 여기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아니에요? 영화 보면 막 해커 같다고 와가지고 딱, 자, 이제 한번 놀아볼까?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재밌는데? 좋았어. 안녕하세요.
3: 여기는 김천 드론 자격센터라고 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
1: 아, 운전면허 저거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하는데요? 아, 저희가 뭐 커피라도 사올까요?
3: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2: 엔젤리스
1: 출동!
2: 감히 선배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 제대로 커피 사러 가야지.
1: 금방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4: 출발.
1: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커피 뭐 드세요?
2: 같이 하자고 해놓고 혼자 다 하네.

0: 저도 처음 보는 건데?
1: 커피 배달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킹즈 선배님.
2: 어휴, 이거 생선 잘 먹을게.
1: 맛있게 드십시오.
2: 파이팅.
1: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다.
2: 펭수야, 너 근데 혹시 드론 신고는 했어? 드론 신고.
1: 본인 신고?
2: 아니, 드론 신고. 신고 안 하면 이거 불법이야. 이거 우수사원 떨어질 만한 사안이야.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2: 아유, 미리 그걸 알아보지 그랬어.
3: 아니야!
0: 저런, 저런.
1: 우수사원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고.

0: 비디. 이렇게 못 끝내. 아니, 안 끝내.
1: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볼 사람이 이게 그 진짜 그 풍수가 맞는 건가?
2: 이게 동물 아니야 이거는?
3: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은 맞는 것 같긴 해요.
4: 말을 할 줄 아나?
2: 펭귄어는 뭐야?
3: 띡띡?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4: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네? 이게 오면 안 될 사람인데?
1: 병장 만기 전역이 아니고 일병으로 아마도 전역 이런.
4: 말은 못 붙이겠네 우리한테. 근데 이력이 전부 하루여가지고.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앉아도 될까요?
3: 아, 예, 일단.
1: 예, 앉으세요, 일단.
0: 예, 감사합니다.
2: 거기 말고?
1: 아니, 근데 거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앉아.
0: 아, 옆 아니고 앞이라고요? 안녕하세요.
2: 그, 성함이 펭수.
0: 예.
2: 10살이시고요.
0: 예, 맞습니다.
2: 나이를 안 먹어요?
0: 예.
1: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아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0: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쭉쭉쭉 성인, 그리고 노인 다 가능합니다.
1: 아, 다 할 수 있다. 아, 그 나이대에 맞게끔 목소리나 이런 것도 좀 일단 부분.
0: 아, 바로 갈아 끼우죠, 성대.
1: 아, 근데 저희가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너덜트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세 분 아니겠습니까?
6: 요즘 어디야? 상대방이 안 빠지면 대대가 아니지.
7: 나한테 맡겨도 꼭 사람들 다 와.
8: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0: 김재정, 유현규, 전상혁, 529394.
1: 아, 사전조사를 아주 상당하게 했네.
2: 나무위 기르보셨나요?
0: 아, 맞습니다.
2: 아, 항상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한테.
0: 아, 그럼요. 한시 똑바로 떠야죠.
2: 자신감이 있네.
0: 네.
4: 좋네. 그 저희가 뭐 하는 덴지는 알고 오신 거인 거죠?
0: 예. 스케치 코미디의 대가시잖아요.
2: 그죠. 네, 저희는 좀 정확히 말하면 스케치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코믹 쇼무비라고.
1: 네, 코믹 쇼무비.
2: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0: 뭔가 뭐가 다르냐고요? 연기... 스케치 코미디를 스케치를 하는 코미디랑.
2: 잠깐만,
0: 코믹 쇼무비.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1: 일단 제가 저는 여기 마이너스 10점 했거든요.
0: 죄송합니다. 코믹 쇼무비야.
1: 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전한 거예요? 아니면은.
0: 코믹 잘 나올 것 같아서.
1: 뭐라고?
0: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회수가 왜 높게 나오겠어요? 재밌으니까.
1: 맞습니다.
0: 왜 재밌겠어요? 그걸 배우러 온 겁니다.
4: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1: 저희랑 함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0: 예. 네.
1: 감독님 한번 주문을 해보시죠.
2: 네, 저희가 약간 되게 일상적인 톤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목소리 힘을 좀 많이 빼야 돼요.
0: 목소리 힘을 빼라고요?
2: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리딩이라고 하는데 뭐 짧게 한마디를 좀 해보는 걸로.
1: 뭐가 있을까요?
4: 뭐 혹시?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로 좀 힘을 빼보고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알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2: 너무 들어갔어. 근데 좀만 더 빼볼까요? 근데.
0: 뭐 뺀 건데?
2: 나긋나.
0: 아, 나긋나.
2: 안녕 말고
0: 힘을 다 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2: 네, 힘을 다 빼고. 한번 다 빼볼까요?
4: 아니 녹지도 말고.
1: 잠깐만요.
4: 자, 펭수 씨.
2: 힘을
1: 저희 오해 받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4: 괜찮으세요?
1: 몸에는 힘을 빼면 안 되고.
0: 아,
4: 목소리에만.
1: 목소리에.
0: 아, 목소리에만 힘을 빼라고.
2: 목소리에만.
0: 아, 알겠습니다.
9: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2: 많이 좋아졌어요.
4: 많이 좋아졌어요. 계산의 의지가 그래도 보일 것
2: 테이블에 덩치지 말고.
0: 아니.
4: 예, 비싼 거 가지고.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0: 아, 표정은 뭐.
2: 제일
4: 일단
0: 너무
4: 표정이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0: 예?
4: 혹시 표정 변화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할 수 있어요, 표정 변화를?
0: 왜 못해요? 제시해주세요, 상황을.
2: 뭐 일단 뭐 슬픈 연기부터 좀
1: 해볼까요? 좀 우울한? 우울한. 좀 슬픈 상황.
2: 역시 나왔다.
4: 엄청 슬퍼.
2: 근데 슬퍼 보이긴 한다.
4: 진짜 슬퍼 보이긴 한다.
2: 미안해.
4: 나 울컥했잖아.
1: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쁜 상황이 갑자기 딱 왔다. 그래서.
2: 이거 괜찮아. 좋아요.
4: 좋아.
2: 연기의 소질이.
4: 연기의 소질이 굉장히 있네.
1: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눈동자를 굴리는 연기를 가끔 해야 되잖아.
0: 가능하죠.
1: 곁눈질로 약간 옆을 본다, 이렇게. 하면.
0: 곁눈질로?
1: 네, 곁눈질 가능해요?
2: 보고 있어요?
0: 보고 있어요.
2: 저희 보고 있어요?
0: 예.
2: 곁눈질?
0: 곁눈질로.
1: 하고 있어요?
0: 예. 곁눈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2: 안 보이고.
4: 입을 늘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0: 좀 감은 거예요, 아니면
1: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국왕구조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 제 얼평하세요?
0: 아니, 얼평이라기보단
2: 배우잖아, 배우니까.
1: 뭐 배우가? 배우가 입 좀 열렸으면 안 돼요?
0: 입을 다무는 연기가
1: 필요해. 다무고 제가 다무고도 하죠. 어? 어?
2: 너 왜 자꾸 박수 치는 거야? 입을 그래. 강제로 닫았네.
3: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하네요.
1: 야.
3: 근데 입을 다물기 위해선 꼭 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1: 아, 네, 그거는 좀 양보해 주십사.
3: 아, 어쩔 수 없는 부분.
1: 제가 하나를 드리면 좀 하나는 좀 배려해 주세요.
3: 입 모양 수정 불가라고 적은.
1: 이걸 정확히 입 말이고 불이라고 해주세요.
3: 아, 불이 모양.
0: 불이.
2: 아, 불이. 네.
0: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또 그 배우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출연료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3: 출연료?
1: 아, 중요하네, 중요하네.
0: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산을.
1: M분의 1 해야죠.
3: 아, 그게 아니라.
1: 예. 제가 들어갔으면 가족 같은 사이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그거에서 M분의 1 해야죠. 너덜트 채널의 수익에.
3: 아,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는 있는데.
1: 아니야, 아니야.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3: 그죠.
0: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보호자 연락처 이따 남겨주시고 가시면 되고
2: 남극에 계실 수도 있겠다.
0: 아 그러면 전파가 좀 안 갈 수 있겠다.
2: 스위스나 남극에 계실 때
1: 아니 아니야
3: 택배부터 받고
0: 남극이 어느 쪽이야?
3: 남극부터 시작하는 냉장고 정리나
2: 저쪽이 해가 저쪽에 뜨니까 한 이쪽이거든.
4: 저희 영상 중에 최근에 본 거 뭐예요?
3: 가장 인상 깊게 본 거
2: 있어요? 재밌던 거
1: 아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근 마켓.
5: 잠깐만 저 혹시 그 아, 이거 사시는?
6: 예, 맞는 것 같아요.
3: 아, 좋습니다. 뭐, 한번 리딩 한번 가보시죠.
2: 아, 연기를 한번 보고 선택을.
3: 오케이.
2: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1: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0: 이거 사시는?
1: 아, 예,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이걸 사는 거예요?
0: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나왔어.
1: 그걸 물어봐? 잠깐만. 죄송한데 몇 번 싸봤는지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0: 이거 몇 번 산 거야? 두 번밖에 안 샀대.
1: 두 번 샀대.
0: 상태는 좀 괜찮은 거 같아.
1: 두 번 샀으니까 상태는 좋지.
0: 살이 떨어질 수도 있어.
1: 떨어졌는데 괜찮아.
2: 잠깐만 컷. 예, 예. 좋아요. 좋은데 우리 표정이 예. 좀 더 힘이 풀려야 될 것 같아.
1: 아, 힘 풀어요?
2: 네, 좀 더 귀찮은.
0: 아까처럼 그냥 누우면 안 되고
2: 누우면 안 되고
0: 소리만 해야 돼요?
1: 네.
2: 네, 액션.
1: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0: 아, 이거 사시는.
1: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이걸 사는 거였어?
0: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 나온 것 같아, 일단.
1: 그걸 물어봐? 죄송한데, 몇 번 쐈는지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0: 활 몇 번 쐈냐고 물어보시네. 네, 두 번 정도밖에 안 쐈어.
1: 두 번 쐈대?
0: 상태는 좋을 거야.
1: 두 번 쐈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게 좀 이체를 할까? 쌓아야 돼? 아이고, 내가 이 양궁을 쌓았어야지.
0: 화살을 쏴보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좀 안 돼. 사람한테 주잖아.
1: 잘 나가. 뭐 더 있다고? 잠깐만. 그거 더 받을 게 있다 그러던데.
0: 더 받을 게 있다고? 제가 지금 거울 또 가야 되는 거야?
1: 아니 다녀오세요. 방 놓고 왔대.
0: 여보 나 다시 도착했어. 그러니까 인형 처음부터 잘 챙겨줬어야지. 왜 사람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야 이거 이 인형도 저희가 그 비매품이긴 한데 이걸로 한번.
1: 이걸 왜 파시는 거예요?
0: 잠시만요. 자기야, 그 펭귄 그 왜 파는 거? 이분이 날 좀 무섭게 쳐다보는데 이유가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인형에 좀 관심이 없어져.
1: 여보,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왜? 인형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0: 왜 이렇게 싸냐고 지금.
1: 판 있는 게 아니고.
0: 인형이랑 닮긴 했어.
1: 이거 받아가지고
0: 이렇게 많이
1: 아니 제가 이거 너무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
0: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진짜 돈 안 같아가지고
1: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어요?
0: 확인했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1: 예
0: 고맙습니다
1: 예
2: 일단은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좀 좋았어요.
1: 뭐가 좋았어요?
2: 일단 첫 번째 그 인형을 바라볼 때 표정이.
0: 진짜. 근데 신기했어요. 왜냐면 눈도 그대로고 구리도 그대로인데.
3: 근데 그게
2: 슬펐어요.
0: 슬펐어.
2: 슬펐어요.
3: 그리고 이게 상대 역할에 그 어떤 대사들이 약간 본인의 예상과 달라도 그거에 맞게끔 또 자기가 대사를 쳐주는 애드립력.
1: 응기응변.
0: 근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연접자들 분들 중에서 굉장히.
2: 아니,

0: 저희 첫 번째예요.
1: 아, 첫 번째.
2: 아, 뭐 요쯤에서 당겨서 마무리하시죠.
3: 아, 좋았는데.
0: 네, 합격은 네. 아니고 저희가 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4: 어, 뭘 또 봐요, 뭐를?
1: 너무 잘해서
3: 더 보시죠.
4: 아, 네. 너무 하나 잘해서. 더 보면 또 보고 하나 더 본다 그러고.
1: 한 번 더 반하고 싶어서. 아.
0: 그러면은 다음 거로 이 오피스잖아요, 여기가.
4: 오, 맞아요. 어,
0: 사실 사무실이니까
2: 부장 역할 한번
0: 행상무. 어.
5: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근데 좀 화사하게 바꿀 수 없나? 배경을 좀 자연적으로 바꿀 수 없나? 그런 거 있잖아. 그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그 자연의 자유. 오!
2: 부장 역할 한번 해보시죠.
0: 행부장.
4: 아, 너무 좋습니다. 어.
2: 행부장.
4: 제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애들 사이에서 인별그램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5: 어? 뭐 부장님도 뭐 인별그램 하시게요?
4: 아, 나는 뭐 그 벌써 이미 하나 만들었지. 어제 하나 만들었어.
5: 축하드립니다.
4: 아, 근데 이거 조금 그 상단이 조금 허해.
1: 상단이?
4: 그 팔로가 0이라고 0.
1: 아, 팔로.
4: 아, 3이네 3. 우리 가족.
5: 가족분들이랑도 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4: 아유, 뭐 우리끼리는 비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네들은 그 인별그램 하나?
1: 저는 뭐 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거.
4: 그러니까 어쨌든 팔로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5: 아, 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아시아는 저 부장님보다 유행이 좀 뒤떨어지는 거.
4: 자네는 그게 문제야. 지금 바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로워해.
5: 아, 지금 바로요?
4: 응.
0: 저 쳐다보세요.
4: 자네는 계정 없나?
0: 저는 그 계정 그런 건 아니야.
5: 인별그램 되게 자주 하시지 않나요?
1: 응. 어제 골프 치러 다녀오시잖아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4: 아, 근데 웃긴 게 그 내가 그 바로 계정 가입하자마자 비공개라고 뜨더라고. 원래 그게 맞는 건가?
0: 그 오류일걸요?
4: 그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그게?
1: 아니요, 저도 예, 저도 안 보여요.
4: 아, 다 안 보이는 거구나.
5: 저도 안 보여요.
1: 저도 안
4: 보여요. 골프는 어제 친구를 어떻게 봤대?
0: 가끔 오류잖아 이게.
1: 이게 인별그램이 가끔 오류가 뜨곤 해서.
4: 네. 그러니까 아무튼 다들 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럼 나 팔해.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다들 점심 먹으러 가자고?
1: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4: 아유, 뭐 안 고프면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0: 이거 전투력 손실이야. 그거 먹어.
5: 아니, 그럼 뭐 부장님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4: 그 오늘은 자네들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고.
1: 저는 뭐 컵라면.
4: 아이,
5: 여기 앞에 뭐 제육볶음집 뭐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은데.
4: 자네는 그게 문제야.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통가스라 그러더라.
1: 그럼 시원하게 뭐 알탕 같은 건.
4: 야, 그거는 너무 아저씨 같잖아. 그 왜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
0: MG.
4: 그래, 그 MG.
1: MG.
4: 그 MG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1: 혹시 마라탕 으로 코스는 어떠세요?
4: 아, 그 MG 그 요즘 좋아하는 거?
1: 네, 요즘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4: 그거 너무 달고 맵지 않나? 그 우리 같은 나이에 그 당뇨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5: 그럼 뭘 어쩌자는.
4: 그뭐 유사원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나?
0: 저 뼈해장국 어떠세요?
4: 아나 뼈만은 거
0: 그럼 순살 뼈해장국으로.
4: 그 순살인데 어떻게 뼈해장국인가?
0: 그럼 샐러드.
4: 에이, 회사원은 풀 먹으면 안 돼.
0: 초밥 같은 거.
4: 아, 어제 먹었잖아.
0: 어제요? 뭐 그럼 북경 오리 같은 거.
4: 내 앞에서 조류 얘기를 하는 건가?
0: 삼겹살.
4: 아이고, 점심부터 고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
0: 그 고기는 혈당이 아닌데요. 그 단백질이라고.
4: 근데 지금 말대꾸 하는 건가?
0: 아니, 말대꾸는 아니고요.
4: 아우,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우, 오늘 굶게 생겼네. 아이고, 배고파. 아우, 배고파.
5: 아니면 그냥 뭐 중식 어떠세요? 중식.
4: 그럴까? 그게 제일 낫지. 아주 그럼 오늘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자고.
1: 저도 깐풍기 좋아합니다.
4: 나는 짜장면. 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주 거덜을 내보자고. 가자고.
5: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그래. 우리 팔로우도 하고.
5: 아니, 뭐 돼지고기는 괜찮으시죠?
4: 아, 돼지고기 좋지.
0: 아, 그 짜장면을 먹을 건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 정해놔.
4: 안 오고 뭐 하나?
0: 가요.
5: 자, 우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 네. 너무.
5: 오디션보느라 고생하셨고. 되게 장점도 많았잖아요.
0: 네네, 많았죠. 연기도 좋았고.
1: 일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역할과 표정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우로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5: 거 같아요. 손주로도 되고 슬픈 연기도 되고 그리고 부장 역할도 다 했고.
0: 그리고 또 워낙 어리다 보니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뭐 다른 곳에서도
1: 활동은 무조건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에요.
1: 아역에 대한 니즈는 늘 촬영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4: 무슨 말이지 지금? 지금 흐름이 잘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0: 아니요.
5: 아직 발표한 게 아니고.
0: 저희가 다른 분들도 봐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 뭐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0: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래.
1: 아, 좋았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0: 그게 아니라 지금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2: 아니,
0: 그거가 아니고.
1: 합격인 수준만큼 너무 유력하지만
2: 다른 지원자들도 한번 봐야 돼.
0: 그러니까 유력한데 왜 굳이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십니까?
1: 오케이.
0: 아니, 말로만 그렇게 다 잘한다 해도.
2: 남극이 이쪽인가 보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남극은
1: 잠깐만 이래봐도
0: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1: 차분하게 생각해봐.
0: 그 여러분들이 내 방송 출연했는데.
2: 어? 내가
0: 안 한다고.
2: 아, 출연했을게.
0: 내가 안 한다고. 내 거로 오라고, 내 거로. 내가 섭외하겠어.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니

0: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확진이 딱 되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당뇨병의 합병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연구 중에서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연구는 DCDT라고 하는 연구하고 UKPDS라고 하는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DCDT는 일형 당뇨, 즉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부터 당뇨이거나 아니면 췌장의 문제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췌장을 절제를 했거나 암이 있어서 췌장을 절제했거나 췌장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췌장이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UKPDS는 제2형 당뇨, 즉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두 가지 연구 모두 당뇨를 잘 조절한 환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합병증이 적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현대의 당뇨병 치료의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 수치입니다. 본인의 혈당이 아니고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화혈색소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복과 식후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복에 잰 혈당하고 식사를 하고 잰 혈당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공복 혈당이란 적어도 8시간 이상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한 상태이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잰 혈당입니다.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식사가 안 끝났다. 그런데 혈당을 쟀다. 그게 바로 식후 혈당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후 2시간 하면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2시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한 지 2시간에 잰 게 정확한 식후 2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란 수치는 나의 2 내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측정한 무수히 많은 혈당을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더해져 있거나

10만 원이 빠져 있거나 그래도 1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는 내가 공복에 재건 아니면 뭘 굉장히 많이 먹고 재건 같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원에서 잰 혈당이 일시적으로 한번 높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면 지금 순간적으로 당이 잠깐 올라간 거지 평소에는 조절이 잘 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만으로 당뇨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빈혈처럼 혈색소에 이상이 있거나 또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화알부민이나 플루토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화알부민은 또 간질환 환자나 단백뇨가 심한 환자들은 정확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당화알부민보다는 플루토사민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나의 검사 직전에 2개월 혹은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루토사민 검사는 검사 직전에 2, 3주간의 혈당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발견이 됐는데 단기간 내에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서는 당화혈색소만큼이나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얘기가 이제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뇨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에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를 판단하는 수치로서 당화혈색소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고혈압 환자가 자기 혈압을 알고 있듯이 당연히 자기의 당화혈색소 수치, 직전에 잰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갈 때에도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의료진이 아, 이분이 당뇨가 조절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체크했을 때, 당뇨는 아니시지만 좀 관리가 필요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절을 해야만 조절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고혈압과는 달리 모든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한다. 이거를 금과 옥조로 삼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로 조절이 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약물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게 당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저혈당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고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는 환자는 또 이게 저혈당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주 혈당을 측정을 하시고요.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 가면서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비만한 사람은 반드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경구용 당뇨약, 그러니까 먹는 당뇨약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 안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안구 합병증 하고요. 당뇨 신경병증을 꼽기 때문에 안저 검사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병증이 생기는 걸 조기할 수가 있어요. 또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늘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드는다기보다는 이제 당뇨를 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원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 질환이 생기는지 요알부민 배설 검사하고요. 또 추정 사구

여과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검사 권유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합병증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살짝 그거 놓치고 지나가셨다고 그러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검사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훌륭한 당뇨 환자분이신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혈당 조절 목표는 30세 이상하고 조금 틀려서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커요. 쇠약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당을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저혈당의 위험도 올라가고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내과학회 같은 데서는 사실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를 7 내지 8% 미만으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2018년도 공식 학회지에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전문가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느슨하게 치료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 대개 자기 나이 정도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세면 6.5% 미만, 80세라면 8%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75세면 7.5% 미만, 85세여도 8% 미만. 이렇게 혈당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당뇨는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 지질 혈증을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샘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그 가족들 간의 차용증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24년도에 추가된 공제죠.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뭐 돈을 빌릴 때 이런 차용증을 쓰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세법상으로는 꼭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명할 때 증거가 있어야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아 그걸 믿어주겠습니다라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돈 준 거는 대부분 증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죠. 뭐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쓰시고 금액,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율은 몇 프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여금 분할로 변제를 할 건지, 변제 기한은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쓰셔야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나 이 증여, 결국 이슈가 관련된 거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파생되는데요. 결국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냐 아니면은 정말 금전 대여냐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논리로 설명을 드린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차주, 결국 돈 갚는 자녀의 변제 능력, 갚을 능력이 있는가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20살 자녀에게 이제 대학생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볼게요. 20억 원 빌려주고 자녀가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라고 하는데 그 대학생은 이미 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돈을 합리적으로 갚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돈 빌린 대학생이 과연 그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법정에서 정하는 사실 이자율이 있죠. 4.6%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의 이자를 갚아야 되죠? 9,200만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심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에 차주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뭐 학생의 신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대여금이 대여가 아니라 대여를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용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꼭 하십시오. 최근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차용증 등 이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이제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를 과세했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소명이 돼서 취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3억 원 차입하고 나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시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증여를 봐서 증여세 과세했는데 사실 그 권익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이 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해결됐다라는 결론만 알고 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권익위까지 가기 위한 그런 절차들의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초 차입한 금원을 사실상 상환한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라고 해서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이 차용증이 없었어도 가능했었던 건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즉시 갚았어요. 그리고 자녀분도 경제적 능력이 인정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용증과 함께 갖춰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반적으로 그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를 볼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제가 뭐 공증법률사무소 가서 공증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액을 빌릴 때 정말 공증까지 받아두십니다. 결국은 그 날짜로 내가 빌렸다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차용증상 상환 일정에 맞추어서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됐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죠. 가장 핵심은 결국 이자를 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 진짜 실질적으로 자산가 분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래 이자를 줄 때 이건 실질적으로 대여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채업을 하는 게 아니면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좀 어려운 이제 세법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원천징수를 27.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자녀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줄 때 100만 원을 준다 가정을 해보면 27만 5천 원은 사실은 매월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차액분인 72만 5천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하진 않으시죠. 근데 정말 명확하게 나는 진짜 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도 하고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추가로 무상으로 그러면 금전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네, 합리적 경제에는 사실 이거 어디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사실 이자가 붙잖아요. 정기 적금만 가입을 해도 몇 프로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에는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게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금전을 빌렸을 때는 이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런 계산을 통해서 무상대여나 절이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면 간단한데 연 1,000만 원이에요.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줬던 이자와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4.6%의 차익분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딱 되는 금액이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2억 1,700만 원 정도예요. 그런 말씀들 또 하세요. 그러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이자가 1,000만 원 이상 발생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여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이 금액을 빌렸다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전체 총액수가 증여 아니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정도 미만 빌릴 때 이자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저는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자 지급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대여를 한 거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24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제도죠.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한 자녀에게 주택 한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증여세는 사실 부담이 된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됐죠. 그에 따라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제 자녀 세대분들이 결국은 주택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전세자금을 마련을 해야 삶을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게 혼인율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율로도 이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뭐냐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0: 추가로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할 수 있었잖아요.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결혼 자금의 부담을 증여로 활용한다면 많이 덜수 있겠죠. 결국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씩 받고 본인이 각자 받을 수 있는 10년간의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 최대 3억 원까지 제가 봤을 땐 증여재산 공제 통해서 증여세 0원으로 발생하면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혼인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돼야 돼요.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기간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즉, 애비 신혼부부가 혼인공제를 받았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혼인공제가 나왔을 때 예측되는 네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혼인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남녀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환 특례에 대해서 입법을 하긴 했습니다. 즉,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되면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인공제 이후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소비해버린 거예요. 결국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적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자금 용도로만 써야 되는지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를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치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치품이 혼수일지 아닐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혼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사실혼은 안 됩니다. 그러나 곧 법률혼을 하게 될 예비 부부는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입법이 혼인신고한 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만 사실혼이었다가 2년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재혼한 사람도 그러면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초혼만 해당된다라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혼인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혼인공제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말 그대로 혼인은 안 했지만 미혼모나 미혼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주자인 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1억 원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모두 합쳐서 통합 공제한도 1억 원이란 점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체크할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축과 장문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두 가지만 잘하면 아주 잘둘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입니다. 오늘은 전투의 기술 중 가장 많이 쓰이고 강력한 축과 장문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축이라는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에 백돌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백돌을 저희가 함께 잡아볼 건데 이렇게 단수를 몰아보겠습니다. 그럼 백은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나갈 때또 이쪽으로 모는 거죠. 단수를 치고요. 백이 나갈 때또 이렇게 치면 백이 나갈 때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면서 단수를 연속으로 치는 건데요. 자, 지금 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좀 불안하죠?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더라도 막으면서 이 백을 흙이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 모양을 만들면서 연속으로 단수를 치면서 잡는 이 기술이 바로 축입니다. 자, 아주 멋진 기술인데요. 조금 더 축에 대해 연습을 해보면요.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축으로 몰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백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여기를 단수 친 거예요. 백이 나갈 때 내가 축을 베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모는 거죠. 축으로 잡으려고 나오면 단수를 치고요. 근데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백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단수를 계속해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서 이거는 축이 더 이상 성립되지가 않아요. 활로가 4개로 늘어나 버렸죠. 이 축에 실패하면 흙에 약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백돌을 축머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축을 몰 때는 이 축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축의 방향도 중요한데 이쪽으로 몰면 백이 이 친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축을 모는 게 중요하고요. 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여기에 백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축을 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몰면 백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이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이 축이 되겠고요. 근데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돌이 잡히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흙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내가 나가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잡힐 것 같네 라고 수익기가 이제 되면 과감하게 이 두 점을 버리고요. 다른 곳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요. 이런 형태도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백 두 점을 축으로 잡아볼 건데 이렇게 두는 게 가, 그리고 이쪽으로 두는 게 나예요. 가와 나 중에 정답은 어디일까요? 한 곳은 축이 되고요. 한 곳은 축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축으로 몰아볼게요. 근데 이제 백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축을 몰더라도 이 흙 한 점을 보시면 단수에 몰렸어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꼴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모는 거는 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가로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겠고요. 백이 나올 때 그때 단수를 치고요. 자, 백이 나오면 단수를 또 칩니다. 얘가 이쪽에 있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정확하게 두어 간다면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요. 나올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마지막 관문인데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치는 게 축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백이 나오면서 이 친구가 단수가 돼요. 그러면은 백이 흙을 잡으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요. 거의 다 왔어요. 이 위쪽의 라인을 일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선이 온 순간에는 이쪽으로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일선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막으면 계속해서 단수가 몰리기 때문에 이 축의 관건은 연속해서 단수를 쳐야 돼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 수까지 두면서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멋지게 축을 써서 상대방의 많은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이 101점을 장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잡아볼게요. 이런 장면에서 그냥 단수를 치면은 나가서 우리가 물론 축이라는 거를 배웠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다른 기술을 써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이 도망을 가려고 나와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나와도 바로 막아버리면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술이 장문이고요. 자, 한 번 더 해보면은요. 이번에는 이 두 점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이런 모양에서 거미줄 치듯이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 백이 나오더라도 막고요.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다 막아서 이 백을 포위를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으면서 이렇게 안에 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장문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면요. 지금 이 다섯 점을 장문을 활용해서 잡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 장문을 모른다면 흑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 백이 계속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백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전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장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가면서 이 장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백이 나오더라도 막고요. 이쪽을 나오더라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 백돌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축과 장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실전에서 이런 장면인데요. 축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장문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현재 흑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 자, 백이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장문을 씌운다면 이렇게 둬야겠고요. 축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축으로 가느냐 장문으로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요. 축으로 가는 게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에 백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건데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백이 나가고요. 흑이 축으로 계속해서 몰아도 여기에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쵸? 활로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머리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장문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백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장문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축 장문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요. 흑 차례고요. 이 백 세 점을 잡아볼 건데요. 퀴즈를 드리면요.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요기를 놓아서 축으로 몰면서 잡아야 할까요? 성립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장문 씌우기를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성립이 될까요? 백은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흑이 막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한 점이 단수예요. 그래서 백이 먼저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는 순간 이 네 점은 완벽하게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장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요기를 놓아서 축으로 모는 게 좋은데요. 나오더라도 단수를 치고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이 도망을 가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 몰아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모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물면은 나가는 순간 활로가 3개가 되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단수를 몰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오더라도 이제 일선이기 때문에 몰면은요, 결국 흙이 덱을 축으로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공격 기술 축과 장문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 축과 장문만 잘 이해하시고 배우신다면 대국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실전 대국에서 꼭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둑의 끝내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서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지질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아니 시청자 여러분은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기, 지질이 많아서 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의 지질 중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수치가 너무 낮아도 합병증의 발병이 가속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란 말보다는 이상 지질 혈증, 즉 혈액 속의 지질에 이상이 생겼다 라고 질병의 이름을 바꾸어서 공식적으로는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대명사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말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와 그다음 딱딱한 고체를 의미하는 스테오로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의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담즙산 그리고 수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면서 비타민 D의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꼭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이상 지질 혈증 때문에 혈관에 때가 끼고 이제 딱딱해지는 죽상동맥 경화증은요, 4천여 년 전에 미이라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18세기의 담석에서 처음으로 콜레스테롤을 이제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데도 죽상경화증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었겠죠. 1950년대에 비타민 B3인데요. 이제 니아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콜레스티라민이나 피브레이트 등 이제 아직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질 저하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네, 스타틴 이게 이제 허가를 받고 치료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까지 여러 종류의 스타틴이 개발되었고 아마도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들 중에 한 종류의 스타틴을 복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 됐던 스타틴 중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아유 이제 우리는 이 스타틴을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철수한 약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지

0: 체질혈증 치료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2002년도에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스타틴의 부작용이 있거나 경구약물로만 썼는데 조절이 충분치 못하는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가족성 유전성인 그런 고지혈증 환자분들인데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PCSK9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2015년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스타틴과 다른 쪽으로 지금 고지혈증을 조절하려는 약물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의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하나도 안 먹어도 내 몸에서, 정확히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100% 채식주의자라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를 혈관이라고 하면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쓰레기가 이렇게 자꾸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 쓰레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HDL 콜레스테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LDL이 좀 높아도, 즉 쓰레기가 좀 많이 뿌려져 있어도 혈관을 열심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죽상동맥 경화가 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 그렇다면 내 몸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질대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잖아요? 그러면 대개 200mg per dl 이하를 정상 수치로 봅니다. 그렇다면 혈액 1리터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2g이 들어있고요. 60kg의 성인의 경우에는 혈액은 자기 체중의 8% 정도니까 비중까지 고려하면 혈액이 한 4.5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60kg 성인의 혈관 안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 양은 9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면 어느 정도냐면 11.25g이거든요. 그러니까 2.25g만 더 많아도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 변해도 우리 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만성 성인병보다는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제법 나타납니다. 이게 이상지질혈증이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이상지질혈증을 진단을 받았다면요.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혈당검사하고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공복 상태일 때하고 아닐 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12시간 이상을 추천합니다. 예, 근데 검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렬하게 아침 운동은 그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며칠 정도는 과식이나 음주를 하게 되면 수치가 평소보다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스타틴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근육이 녹는다는데요, 당뇨가 생긴다는데요,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그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요, 스타틴 복용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약29% 환자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건 간에 근육통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4주 이내에 증상이 다 없어져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 같은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10만 명당 1명 정도에서 생긴다고 하니까요. 처음 복용했을 때 근육통이 생겼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당뇨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닌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9% 정도 높인다고 미국에서 2012년도 그 미국 FDA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도 놀라고 복용하는 환자도 놀라고 전부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아무나 다 높아진 건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거나 체질량 지수가 30kg 퍼 제곱미터 이상인 비만 환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체질량 지수가 30kg 퍼 제곱미터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진 않아요. 그런 환자들에게서만 높아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255명의 환자에게 4년간 스타틴을 처방을 하면 당뇨병은 한 명 새로 발생을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5.4건이나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요.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스타틴을 복용을 해서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사실은 7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거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지혈증 환자의 식이요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로는 정제된 것보다는 통곡물, 고기보다는 양질의 생선이나 콩, 그 다음 섬유가 많은 채소, 이런 걸 이제 주로 섭취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식이요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달걀 섭취입니다. 이게 대략 하루에 권장되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이하거든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70mg 정도나 들어있으니까 달걀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달걀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한 사람, 즉 지질대사가 정상인 사람은 매일 달걀 한두 개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상지질혈증 중에서 고콜레스테롤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커피입니다. 그 요즘 아메리카노는 뭐 거의 뭐 물 같은 음료수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메리카노는 이게 원래는 에스프레소라고 원두가루를 압력을 가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만든 커피, 거기에 물을 조금 해가지고 만든 커피에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마시는 음료잖아요. 근데 원두가루를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거나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물질 4mg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1% 정도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려서 마시는 드립커피는요, 카페스톨이 걸러진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시판하고 있는 동결 건조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도 카페스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정 커피를 드시려면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미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일반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대로 그냥 식이요법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지만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라면 제일 중요한 게 금주입니다. 예,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커요. 이외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수, 빵, 과자. 이게 뭐죠? 전부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예,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것들을 좀 줄이면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지질을 잘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체크할 세금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하필이면 주택 상속받을 때 뭐 체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상속 재산의 50% 이상, 거의 60%에서 80%에 육박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결국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상속을 받는 것에 주택 상

정도 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세액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유동성이 없는 상황일 땐 정말 중요해요. 결국 상속은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속 재산 중에 현금 재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재산으로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되는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만 잘 알아도 크게 절세를 할수 있다는 점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절세 팁입니다. 무주택자인 분들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는 분들이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받을 때 무주택자인 분이 지분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만 더 높게 되면은 전체를 무주택자로 봐서 무주택자에 따른 취득세 0.9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간단합니다. 3명이 받으신다 그러면 3분의 1씩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4, 33, 33을 받으면 이 무주택자가 34%였을 때 전체 지분 100에 대해서 취득세를 무주택자로 받아서 0.96%를 낼수 있다는 거죠. 상속인이 그러면 전부 유주택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될까요? 유주택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상속주택이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만일 상속인들의 그러면 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되느냐?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같다라고 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이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택을 취득하게 될때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년간은 주택수로 인한 취득세 중과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상속주택을 세 채를 이미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전의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미 주택이 네 개잖아요. 사실 그 다음 주택 취득할 때는 다섯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사실 1%에서 3%예요. 근데 5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12%. 이렇게 취득세가 커지는데 이 상속주택은 5년간에는 이세 주택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주택과 추가적으로 1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안 내게 돼서 취득세를 많이 세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이제 보유할 때입니다. 보유를 할 때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느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를 알아볼 건데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언제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자에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4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6월 1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되게 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주택을 누가 갖고 있는 건지를.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어떻게 보느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배우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식으로 원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상속주택은 사실 내가 투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와 중과세율을 판정할 때 주택세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랑 마찬가지로 5년간만 이 주택수에서 빼주게 된다는 점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 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 공시가격, 즉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속인 세 분이 받았는데 34, 33, 33을 받았다 그러면 계속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주택을 줄 때는 끝나셨지만 자녀는 이걸 받았을 때 스타트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 특히나 양도소득세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상속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예외로 규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뭐냐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에 내가 주택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아, 그

0: 그러면 갑자기 주택이 늘어났으니까 나는 비과세 못 받아 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결국은 일반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때 상속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없는 셈 치는 거죠. 일반 주택 팔때 비과세를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 돌아가신 분이 분과 상속받은 사람이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살지 않고 나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동고봉양합가라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일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정 조건을 부합을 하면 그건 또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속 개시일 전부터 그리고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결국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해당 영상을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다라고 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주택수로 판단하지 않는 주택을 모든 주택에 대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상속주택 예를 들어서 다섯 개다 그러면 딱 하나만 그렇게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주택을 다섯 채를 다섯 명의 상속인이 다한 채씩 받았다라 가정을 했을 때, 아, 우리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택 팔때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 딱한 채,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이한 채에 대해서만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 걸로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주택이 있었을 때 어떤 순서로 정해지냐면, 첫 번째로 피상속인이 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다. 주택이 두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어느 주택에서 가장 오래 거주를 했었느냐. 그걸 따지고요. 소유한 기간이랑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을 3순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주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소유한 기간이 다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두 가지 이상일 때는 기준시가. 결국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으로 하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결국은 딱 선순위 주택을 하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점을 먼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접근을 하겠습니다. 주택을 이제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34, 33, 33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앞서 언급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좀 차이가 보이는데 먼저 이세명 중에서 그러면 주된 상속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주된 상속인은 뭐냐면 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은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 그것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최연장자 순서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왜 결정을 하냐면 주된 상속인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된 상속인이 아닌 자를 이제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소수 지분권자도 주된 상속인처럼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똑같이 공동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혜택이 많습니다. 결국 계속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해당 상속주택을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 개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실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소수 지분권자의 상속주택 지분은 계속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상속으로 주택 취득할 일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극히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그리고 상속 주택에 대한 절세 팁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때이 사전 증여 체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끝내기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상대보다 내가 한 집이라도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내 집은 늘리고 상대방 집은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의 경계선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자, 지금 흑이 이렇게 경계선을

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 안쪽이 흙집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한쪽이 경계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흙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까지 해야 이 집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흙집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 생겼죠. 근데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흙이 막아야 하는데요. 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한 집을 줄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불확실한 곳은요. 흙차례면은 막아서 확실하게 집을 늘릴 수가 있고요. 백차례라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흙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기에서는 뭐 막는 끝내기, 또 들어가는 끝내기, 이런 것들을 흙백간에 두면서 이 경계선을 확정을 짓는 거죠. 자, 바로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쪽은 경계선이 완벽하고요. 하지만 이 위쪽을 보실게요. 여기가 아직 경계선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흙이 이런 식으로 집을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백의 집을 줄이고 있죠. 이렇게 두는 끝내기, 이 흙돌에서 입구자로 해서 백집으로 들어가는 요술을 젖히는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자, 백은 여기를 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배웠던 호구의 자리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백은 이쪽으로 막아야겠죠. 자, 막으면 이흙한 점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있는 이 끝내기를 하면 이 바둑은 완벽하게 흙백간의 경계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둑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기, 찌르기, 그리고 젖히는 끝내기까지 배워봤는데요. 요거를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백집을 먼저 볼게요. 백집의 경계선은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흙이 어떻게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흙의 경계선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 바로 이 자리죠.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야 이 중앙의 흙집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거꾸로 이곳을 밀고 들어와서요. 이 흙집 안에가 다 깨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막더라도 계속해서 백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막더라도 이제는 백이 이두 점까지 잡으면서 백집을 늘리면서 이 중앙의 흙집이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막아줘야 이 바둑은 끝이 납니다.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끝내기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100차례고요. 함께 끝내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자리에 백이 들어가서 흙집을 깰 수가 있습니다. 흙은 또 여기를 막아줘야겠죠. 백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깨지기 때문에 막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경계선이 아주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백이 이렇게 젖혀서 흙은 막을 때 그때 이곳을 연결하는 끝내기를 해볼게요. 자, 흔히들 하시는 실수 중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문이 많은데요. 이 수는 여기서 백이 아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사실 백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배웠었죠. 흙이 바로 여기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단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막아두면요. 이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끝내기를 하다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모양에서 젖히고 흙돌이 왔을 때내 약점을 먼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집을 늘리고 흙집을 줄이는 끝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도 경계선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흙차례.

이렇게 젖혀서 대기 막을 때 이면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경계선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남아있네요. 젖혀서 막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흙이 이렇게 찌르기 끝내기를 하고요. 백이 막으면 이제는 경계선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바둑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공배라는 거는 흙과 백, 누가 두어도 집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바둑이 거의 끝난 장면인데요.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누구의 집일까요? 흙집도 아닌 것 같고, 백집도 아닌 것 같죠? 흙이 두더라도 아무런 집이 생기지 않고요. 또 아무런 집을 깰 수도 없어요. 이런 자리를 바로 공배라고 하고요. 이런 공배의 자리는 가치가 0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장면에서 바둑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집을 만들 수도 또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가치가 없는 공배의 자리까지 서로 다 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끝내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요, 100차례고요. 끝내기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어디서부터 한번 끝내기를 해볼까요? 지금 공간이 넓은 쪽이 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상대방 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것보다는 넓은 곳을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젖혀 있기 끝내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흙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단수를 쳐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흙은 요 수는 이제 무리수가 되겠고요. 백이 젖혔을 때는 막아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일선으로 확실하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흙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끝내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두다가는 여기에 사실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흙이 끊으면서 단수를 치게 되면 102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집이 굉장히 많이 깨졌죠. 그리고 흙집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끝내기를 하면서도 내 약점을 잘 돌봐야 하는데요. 백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까지 해줘야지 이 부근에서 경계선이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 차례죠. 흙은 어디를 끝내기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찌르면서 들어오는 끝내기가 있습니다. 백은 막아줘야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죠. 이렇게 막아서 집을 늘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남았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끝내기가 있어요. 흙은 막아줘야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완벽하게 흙백 간의 경계선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이 흙집 안에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완벽하게 약점이 없죠. 그리고 백집 안에도 약점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둑이 완벽하게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는 집 계산을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흙집이 커 보이나요? 백집이 커 보이나요? 자, 같이 집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집 계산을 할 때는 팁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세면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네모를 만들면 집을 세기가 수월합니다. 자, 백집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드시면 좋아요. 집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흙돌이 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백은 여기는 이제 백집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메꾸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흙집이고요. 여기랑 여기가 백집이에요. 자, 흙집부터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4, 20. 21, 22, 23. 23집이고요. 백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2는 18집. 19, 20,

21, 22, 23. 흑집도 23집, 백집도 23집. 그럼 바둑이 비겼네요. 근데 바둑에서는 사실 이 비기는 게 없어요. 왜냐면 바둑에는 덤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바둑은 먼저 두는 흑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백에게 6.5집이라는 보상을 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 계산을 다 하고 나서 흑이 백한테 6.5집을 줘야 합니다. 즉, 백집 23집에서 더하기 6.5를 하면 백집은 총 29집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비긴 게 아니라 백이 6.5집을 승리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끝내기의 기술과 집 계산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까지 기본 기술들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실전 대국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판의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실전 대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이상지질 혈증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인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고지혈증 치료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환자분들이 흠칫 하고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이 알려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효과가 있는 약물이 개발된 지가 50년도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생학교를 통해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이 일찍부터 고지혈증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제가 내과 전공의를 하던 90년대 중후반에 제가 경험했던 그 심근경색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없어요. 없는데 심근경색이 생겼었단 말이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 고지혈증 청정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로 참고했던 자료조차도 2007년부터 자료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고지혈증의 청정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20세 이상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고중성 지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까지 포함을 한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2016년도서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전 국민의 거의 절반인 48%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활습관의 변화 때문일까요? 이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이 좀 심해지고요. 고지방질의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지질혈증을 만드는데도 중요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잘 조절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 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성인 중에 37%는 자기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지 모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55%로 그 전에 만성성인병인 당뇨나 고혈압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85%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에 비해서는 치료만 잘하면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병이 생긴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만성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대표적인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의 87% 정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통해서 내 지질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고혈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요. 고혈압 환자의 72.1%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가 25kg per 제곱미터 이상의 비만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 지질 혈증의 유병률이 약두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진 환자들의 식생활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야채 섭취가 부족하고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절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딱 보이죠.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야채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면서 절주를 하고 금연을 하면서 비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연령, 그 다음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이게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남자는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했었는지.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그 다음 흡연 환자, 그리고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다섯 가지가 굉장히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인자가 하나가 있는데 HDL이 높으면 얘를 상쇄시켜서 위험인자가 없어지는 그런 꼴인데요. 이 위험인자의 개수와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등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 목표로 삼아야 되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변합니다. 자, 드디어 외울 것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자기 상황의 경우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뭐, 물론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네.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을 160 미만으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험인자 중두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130 미만으로. 당뇨병이 일단 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해도 100 미만으로.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경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나 그 10년 이상 당뇨병으로 앓고 있거나 그보다 적게 당뇨병을 앓고 있어도 당뇨 합병증이 있거나 혹은 당뇨에 합병증이 없어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때는 70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협심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이렇다면 55 미만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해야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나의 초음 콜레스테롤, 그다음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수치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도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요런 수치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LDL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식사요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 식사의 구성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고혈압 당뇨 식단하고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다만 뭐 술을 줄여라 보다는 금주,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보다는 좀더 고강도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만, 이 운동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당뇨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식이요법, 이거하고 이제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하고는 다르게, 이상지질혈증이 불리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환자가 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꼭 여기서 피를 뽑아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뭐 손끝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나 할수 있는 거고 자기가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이런 수준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면 콜레스테롤도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조절이 안 된다고 해도 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환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는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지질 수치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 조절이 잘 되는데 정기 검사에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평소하고 같은 생활 습관을 했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면 바로 약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항부정맥약, 면역억제제 이런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증후군이나 임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긴 한데요. 다른 종류의 약물을 복용을 할 때에는 꼭 의사한테 이상지질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고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의 혈중 농도를 높게 만들거든요. 즉, 스타틴이 효과를 세게 만듭니다. 근데 스타틴의 근육통이 스타틴의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간 기능 이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쩌다 한 잔이야 괜찮지만,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은 자주 마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중성지방을 올리는 약물은 더 많아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 많이들 드시잖아요. 또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 때문에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또 일부 혈압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성지방을 올리기도 합니다. 중성지방은 고탄수화물 식사나 음주에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고중성지방 혈증 환자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금주하시고 밀가루 음식도 조금 멀리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조절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을 반드시 잘 하셔야지 이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인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나왔던 약은 꼭 저녁 식사 직후에 드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오랫동안 드셨던 분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빼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을 택해서 빠지지 않고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하고 같이 복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오늘은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강의를 전부 마치면서 평소에 진료실에서 느꼈던 만성 성인병 환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볼 거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 증여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생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한 적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비 줘도 사실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난 한 번도 못 봤다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상으로 증여세 조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증여인지 아니면 일부적으로 빌려줬었던 금액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가 결국은 언제 정산이 되냐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정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상속세 때 크게 세금이 추징되는데 상속세 때 증여세를 추징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제 계산 원리인 합산 제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모든 증여를 다시 합쳐져서 계산하는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억 원을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10%의 낮은 세율이잖아요. 근데 10년 이내 추가적으로 뭐 3억 원을 더 추가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3억 원에 대해서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예전에 1억 원 플러스 추가를 했

그래서 4억 원에 대해서 20%에 적용을 하고 누진 공제 1,0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을 해주는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는 거죠. 상속도 이 원리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인, 대부분 배우자랑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가 대표적이죠. 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전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쳐서 추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시 먼저 10년 내 증여 내역 중에서 해당 가액이 생활비인지 아닌지 건별로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서 당시에 내지 않은 증여세,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안 하셨을 테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징이 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상속세 계산까지 다시 합쳐져서 상속세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럼 신고 때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나 상속세는 신고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상속세 신고하시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펼쳐집니다. 무려 제가 10주나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 추징이 일어나는데 이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일어납니다. 이 세무조사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 쉽게 자녀에게 돈 줘도 안 걸린다는 등의 말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을 했던 걸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뭐 8년 전에, 7년 전에 전세자금 준 경우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 분들이 그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하다가 계좌를 오픈을 해봤을 때, 아, 진짜 이런 거 있었네. 라는 내역들이 정말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대부분 세무조사가 펼쳐졌을 때그 가액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이 펼쳐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적은 금액은 생활비다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그게 과연 십중팔구 사전증여로 오해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활비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납세자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이거 포함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별로 없어요. 납세자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얼마까지가 그럼 생활비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생활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금액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만 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생활비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이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첫 번째로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즉 부를 축적한다면 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바로 소비성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생활비를 주장하는데 이걸 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샀다거나 토지를 샀다거나 뭐 주택을 샀다거나 즉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매입자금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나아가서 정기예금으로 정기적금을 들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결국 피부양자의 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어서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생활비를 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 그러면 조부모에게는 손주의 부양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비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받는 거는 사실상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본인의 소득으로 부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생활비 또는 뭐 교육비 이런 것도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한 다음에, 아, 이거 생활비 쓰겠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상 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 내역을 살펴보실 때 그러면 이게 증여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의 기억들, 차용에 대한 성질이었는지 그런 여부도 계좌 내역을 통해서 미리 그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예전에 뭐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변제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한 4천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 차액인 6천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증여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빌린 게 진짜 맞다라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이 채권, 결국 채권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버지에게 내가 줘야 되는 채무,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상속 재산으로만 얹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선의로 주고받은 이런 금융거래 내역들, 그리고 증여인지 차용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지만 상속세 때 족쇄가 안될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좋지 않은 금융습관은 정말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가 예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증여자와 수증자, 이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제 증여에 대한 지식이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선행 판단하도록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은 이제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었을 때만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증자별 증여 재산 공제액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는 정말 증여 재산 공제액이 높죠. 그래서 10년간 증여 재산가액이 6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액수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배우자 범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세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공제 내역이죠. 부모 및 조부모가 직계 존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을 할때 대부분 부모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부모도 결국은 자기의 윗대죠.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이네 분을 다 합쳐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액이 5천만 원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옛날에 1,000만 원 줬었고 어머님이 추가적으로 2,000만 원 줬다라고 한다면 합쳐져서 증여재산 공제 3,000만 원을 쓴 거죠. 거기다가 조부모가 또 2,0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제 5,0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증여 시점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97년 이후에 증여를 했었을 때 3,000만 원이었고 그때 미성년자는 1,500만 원. 그 2014년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증자가 부모 등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97년 이후 증여는 3천만 원, 2016년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였다는 거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민법에서는 이제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봐서 증여재산 공제를 더 적게 적용한다는 점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살 때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거고요. 성년이 된 이후에 2차적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해버리면 나머지 차액 3천만 원이 더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또 5천만 원 액수를 꽉 채워서 증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증여받은 당해 자산뿐만 아니라 동인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기증여 재산도 포함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기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는 또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3천만 원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증여를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5천만 원 추가로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이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10% 구간에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아버지가 이제 추가로 또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액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를 다 썼잖아요.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것들이 뭐냐면 직계 존속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다 같이 쓰니까 부모 세대랑 조부모 세대도 합쳐서 증여재산 공제가 합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가적으로 줬던 5천만 원이 합쳐져서 8천만 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합산 계산은 부모 세대랑 조부모 세대가 별도예요. 결국은 부모가 줬던, 아버지가 줬던 5천만 원은 5천만 원만 온전하게 10%의 세율 구간으로 따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증여재산 공제액수랑 증여세 합산에 대해서는 세대를 좀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하시게 되면은 이걸 잘 활용했을 때 증여세를 좀 절세를 하면서 많이 자녀에게 줄수 있다는 점까지 응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할 때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전 대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실제 대국에서 응용되는지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아홉 줄 바둑판은 초급자분들에게 너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홉 줄 바둑판으로 쉬운 바둑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둑판을 보시면요. 자, 흑이 먼저 시작을 하겠죠. 첫 수로 이 귀를 차지했습니다. 백도 이쪽 귀를 차지했고요. 흑이 이 우하귀죠? 이렇게 한번 차지해 볼게요. 그랬더니 백도 나머지 귀를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귀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에 집을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변 쪽으로 벌려가면서 내 집은 늘리고 상대방 영역은 줄이는 이런 수도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고요. 하지만 실전에서 흑은 이렇게 지키는 바둑이 아니라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백이 감히 어디를 들어오냐 하면서 공격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흑이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과감하게 끊어갔어요.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곳을 두지 않으면 흑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끊어간 거는 아주 잘 둔 수고요. 자, 그 다음에 흑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백의 다음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백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퀴즈를 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가,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나.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단수에 백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수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수죠. 그래서 내 돌을 먼저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흑도 이제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를 눈치채고 바로 연결을 했어요. 흑, 백 모두 아주 잘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이 이쪽을 두었습니다. 자, 이 수는요, 흑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단수를 치고요. 흑이 나오더라도 이쪽으로 두어 간다면 여기는 일선이기 때문에 흑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 축을 노리고 이렇게 실전에 단수를 쳐서 이 흑을 공격을 한 건데요. 근데 이 흑이 실전에 이 축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를 나갔는데 백이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이 두 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 부근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자, 하지만 바둑은 지금 중반전이죠.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흑도 계속해서 이득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흑이 이렇게 막아서 이 백 한 점을 잡으러 갔어요. 자, 과연 이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백이 얘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자, 흑도 따라서 막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두면서 나 얘네랑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백은 바둑은 또 두 번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뒀죠. 그리고 나서 흑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단을 했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흑이 여기를 두다 보면 백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연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백이 선택한 수는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사활이 걸렸을 때는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과연 이 백은 흙집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실전의 백이요. 여기를 뒀어요. 자, 그러면 흙이 다음 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활의 급소를 정확하게 두어 간다면 이 백 전체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바로 여기가 급소였죠. 실전의 흙이 이 자리를 치중해서 들어가니까 이 백이 잡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면 물론 이 흙 한 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의미가 없죠. 흙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이 백 전체가 단수가 되면서 여기는 흙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슬프게도요. 흙이 이렇게 치중을 가버리니까 이 백 전체가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을 보시면 이쪽에서는 흙이 축을 몰라서 이렇게 나가서 손해를 봤죠. 근데 이쪽에서 백이 사활에서 실패를 하면서 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어떨 때는 흙이 좋다가 또 백이 좋다가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둑은 아직도 한창 중반전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쪽 부근이 아직 변수가 많아요. 자, 흙이 여기를 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이 흙 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두지 않고 흙이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이쪽에 흙집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두 가지의 의미를 노리는 거고요. 자, 여기를 두니까 흙이 이쪽을 막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강하게 여기까지 막아뒀어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둘 수 있어? 너 여기 약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간 거죠. 자, 백은 이게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흙이 이렇게 반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점이 단수죠. 바둑에서는 이쪽 끝에를 일선이라고 하는데요. 일선은 또 사망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쪽에 두면은 바로 잡힌다고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가더라도 막히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백의 전략은 얘를 사석으로 희생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을 치는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를 두면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거 내가 잡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두는 거는 큰 실수가 되는데요. 왜냐면 백이 이 한 점을 잡는 순간 이 백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서 백돌은 강해지고요. 이 흙 두 점은 안에 갇혀서 다 잡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또 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한 점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서로 단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백도 단수, 이 흙도 단수에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먼저 두는 사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점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은 흙과 백의 타협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흙이 나 단수네 하면서 여기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를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백이 잡고요. 일단은 이 두 점이 잡혔죠. 근데 단수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나갔어요. 하지만 백한테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수읽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이 어디 둘지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수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초급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수와 상대방 수, 딱 두 수 앞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우위에 서실 수가 있어요. 뭐 프로기사들은 예전에 이창구단 같은 경우에는 백수 앞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초급자니까 딱 두 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실전에 백이 여기까지 단수를 치면서 이 흙 세 점이 잡혔어요. 자,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두니까요. 이제 끝내기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쪽에 막아가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흙이

60을 늘렸고요. 자, 그랬더니 이쪽으로 내려와서 100집의 경계를 늘리고 있어요. 흙도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에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아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 그리고 들어가고요. 막은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바둑이 다 끝이 났는데요. 보시면 흙이 집을 더 늘릴 데도 없고요. 그리고 흙집 안에 약점도 없죠. 백도 마찬가지로 백집을 늘릴 공간이 없고 백집 안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잡힌 돌이었고요. 다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 집을 메꿀 거예요. 흙이 여기에서 한 점을 잡았고 백이 두 점을 잡았었죠? 요것도 사석으로 바둑을 실제로 두실 때는 내가 잡은 돌을 내 앞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집 계산을 할 때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백이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하나 잡았기 때문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세 점도 잡혔죠? 사석이에요. 자, 메꿔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네모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네. 얼핏 보기에는 흙집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흙집이 9, 2, 18, 19, 20, 21, 22. 백집은 13집에다가 또 덤을 합쳐줘야 되죠. 그러면 13집 플러스 6.5니까 19집 반이고요. 흙집이 22집이죠. 그러면 2집 반. 흙이 승리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기초 단계는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은 19줄 바둑판으로 넘어가서 바둑의 포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0: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지난 7번에 걸쳐서 만성 성인병이 왜 관리가 필요한 병인지, 각각의 병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내과, 그러니까 전공의 시절부터 32년 동안 만성 성인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별일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차이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 병을 관리하는 데는 가장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성 성인병 환자분들에게 몇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좋을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만성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정상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해야만 만성 성인병의 관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만성 성인병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은 만성 성인병, 즉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이란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부부나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부는 갈라서면 남 되는 거고요. 친구는 싸우면 또 헤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만성성인병이 완쾌가 없습니다. 만성성인병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합병증을 걱정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꼴이에요. 얘가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했냐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금이야 오기야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식을 잘 키우면 대부분의 자식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양육을 해도 빗나가고 어긋나고 이런 자식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만성성인병이 그렇습니다. 이게 열심히 관리하면 대개는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느닷없이 나한테 닥쳐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인이 아니고 환자인 겁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나는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다. 나는 정상인이 아니다. 나는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만 그나마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합병증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학생이고 나를 진료하는 의사는 선생이 아니고 코치나 자문, 컨설턴트다. 환자가 학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학생이 매일같이 이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생들 가운데도 이제 우열이 나누어지죠. 어떤 학생들은 낙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낙제만 면하고 겨우 진급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우등생이기도 합니다. 이 만성성인병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도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다 다른 것도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마치면

졸업을 하고 방학이 있죠. 근데 만성질환자들은 방학도 없고 죽기 전까지는 졸업이 없습니다. 매한해한해 그냥 진급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낙제를 한다면 불행하게도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 합병증이 생기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생긴 상태로 또 진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의사는 환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공부 스케줄을 짜주고 그 스케줄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운동부의 코치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환자가 잘하고 있으면 의사는 그냥 가만히 환자를 북돋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관리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모든 환자분이 똑같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환자는 대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는지, 조절이 잘 되던 혈당이 왜 갑자기 너를 뛰는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코치를 하면서 빗나가는 걸 원래대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 만성 성인병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판별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자기의 주치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주치의 바꾸면 돼요. 내 건강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직한 주치의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치의라고 믿는다면 주치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환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병식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합병증이 생겨도 나는 안 생길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하는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리 할아버지는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해도 80까지 뇌졸중도 안 걸리고 심장 질환도 없고 살다가 가셨다.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이 만약에 금주하고 흡연 안 했으면 100살까지 사셨을 거다. 흡연하고 음주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산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다 시험을 해본 건데 왜꼭 자기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현재의 의학은 수많은 환자들, 상황에 따라서 수십만 명을 데이터로 해서 연구해서 얻어진 그런 성과물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이게 최선의 치료 방법인 겁니다. 이게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인병 관리에 중요합니다. 이게 만성 성인병은 대개 이제 환자하고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인정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지 평생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싸우면서 죽지 못해서 그냥 같이 그냥 사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만성 성인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약물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은 사실은 반찬에 불과해요. 사이드 디쉬에 불과합니다. 사이드 디쉬가 아무리 맛있어도 메인 요리가 맛이 없으면 그 음식점이 잘하는 음식점이겠습니까? 메인 요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를 거르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 복용에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약을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뭐 식후에 꼭 드시는 분이라도 식사를 거른 경우라도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조제받은 약이 이렇게
한 포

조금씩 이렇게 포장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포장지 위에 날짜를 하루하루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봤을 때그 날짜가 있으면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 날짜가 없으면 내가 언제 먹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먹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일주일 약 복용 용기 요새 시중에 많더라고요. 거기에 일주일 약을 넣어놓고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보고 수요일 보고 그래서 그날 그 약통에 약이 없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드신 거거든요. 저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적어도 90% 이상은 지켜서 약을 복용을 해야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자가 갑자기 조절이 안될때 약을 게을리 먹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을 정확히 잘 복용을 하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만성 성인병 관리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만성 성인병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서 100세 시대에 건강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할 때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운영이 아직 초보인 사업주나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사실 자금이 여의치 않을 수 있겠죠. 이때 부모가 이제 대부분 좀 지원을 해주시죠. 선뜻 자녀에게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금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덜컥덜컥 이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금 출처에 따른 세무조사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가액이 낮으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조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 이제 파리 대책, 부동산 아주 큰 대책이 나왔죠. 그때 이후로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특히 주택이죠.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서냐면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란 문서입니다. 이 거래 당사자, 결국 매수자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가액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취득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 어떻게 이 토지에 대한 자금을 마련했는지 그걸 명시한 자금 조달 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택을 살 때의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법인 이회의자가 실제 거래가액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문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를 신고를 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정말 명확하게 제출하라는 얘기죠. 그 토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매수를 할 때 실거래가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소재 같은 경우는 1억 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6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그 외에 토지의 지분 매수에 대해서도 결국은 똑같이 취득을 할 때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써야 돼요. 이는 기존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일, 거래가액 정보 외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을 통해서 이거 증여세 지금 탈루한 건 아닌가 이런 여부 등 조사랑 그다음에 전입 신고 등과 대조 확인해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에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거죠.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이런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금, 그다음 두 번째로 차입금 등 타인 자금이겠죠. 이 자기 자금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씩 디테일하게 증빙 서류 보면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예금 잔액 증명서나 결국 진짜 얼마 있었는지를 정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었다 그러면 그런 주식 거래 명세서도 줘야 되고 잔액 명세서 줘야 되고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고 그 가액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예전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증여나 상속세 신고서 줘야 돼요. 납세 증명서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 등 그 밖에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파악하죠?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년 뭐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5년치는 무조건 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5년간 얼마를 총급여로 벌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비를 썼고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쓴 경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어떤 내역이 있죠?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현금을 벌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후 금액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차입금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 대출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채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있었다. 그럼 전월세 임차계약서 내가 임대차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얼마 받은 걸로 이거 샀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지원금 신청 또는 입출금 내역이나 그러면 그 외적으로 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러면 차용증
이런 것들,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까지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청은 증빙 서류 확인을 통해서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거래를 집중관리하고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는 사실 세무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증여 탈세로 의심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관할 유관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관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이를 재산, 취득자금 증여로 추정을 한 다음에 증여세 관련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냅니다. 아, 지금 구매하실 때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이 안 된다. 소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명자료 요청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명확하게 못했을 때는 이 고액의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 거죠. 이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결국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해외 유출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업할 때 많은 자금이 쓰였다거나 이와 유사하게 자금의 원천이 직업이나 나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이거 본인의 자금 능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출처를 밝혀서 증여세 등의 탈루를 잡아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 원의 자금을 본인의 예금 잔액으로 받아서 예금 잔액 증명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세요. 왜냐하면 사업 운영이 이제 2년째 접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본인의 소득 금액,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는 건 세법상 표현인데 경비를 다 차감한 이후의 금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그냥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예금 잔액 증명서에 10억 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소명 논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 소명 요청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이 좀 가능하겠죠. 근데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이 본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해당 증여세를 바로 납부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1일당 매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또 계속 연체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자녀가 취득을 했을 때 조사가 꼼꼼하게 나오고 문서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주택 취득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그러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세자금 역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도 신고하셔야 돼요. 과도기간이라서 지금은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과태료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1년 연장이 돼서 2024년 6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0: 고액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PCI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액인 P, property고,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 C, consumption, 이두 가지를 우선은 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10억 원이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전세자금 10억 원 플러스 소비를 또 5년간 2억 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본인이 벌었던 소득에 대한 신고는 5년간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9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났느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탈루 혐의액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 명료한 전제를 통해서 탈루세액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는 그 원천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서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해서 그 소득 원천에 따라서 모든 소득금액이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탈루하는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증여세가 아니고 나머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루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이런 탈루 혐의들을 포착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그 기획조사에 대한 내역을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하면 어디서 나왔겠어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에서 당해 사업에 매출 누락에 따른 탈루소득으로 의심돼서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사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 국세청 내부 보관 자료, 방금 말했던 다양한 소득이 금액이 신고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여기랑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자료 내역을 제공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은행 창구에서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금 어디다 쓰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자녀에게 바로 큰 거액의 자금을 줘버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포착이 되니까 증여세 세무조사 걸릴 것 같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현금을 뽑으신 다음에 몰래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가정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뽑을 때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그게 다 보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900만 원씩 뽑아서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900만 원씩 9억 9천만 원을 뽑아서 전세자금 준 케이스가 세무조사에서 걸린 적도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현금 100만 원 이상 써보신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금을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현금을 아무리 열심히 뽑아서 1억 10억 준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쓸 수도 없는 그 자금을 주는 거는 종이 뭉치를 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세는 항상 예방적 접근, 그다음에 선제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절세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항상 늦더라고요. 결국은 증여를 미리미리 주고 예방적,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19줄 바둑판에서 포석 짜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9줄 바둑판에서 실전 대국을 쭉 봤었는데, 그걸 보다가 19줄에 두려니까 조금 막막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바둑의 포석에 대해 배워보시면 훨씬 쉽게 초반을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인데요. 제가 집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뒀어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나는 귀에 집을 만들 거야 하면서 여기를 뒀어요. 자, 백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흙은 여기를 두고요. 백이 이렇게 두고,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두고, 대기 여기 두고. 자, 과연 누가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자, 보시면은요. 흙 100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번씩 똑같이 뒀습니다. 근데 누구 집이 더 커 보이나요? 흙집은 이 안에 아홉 집을 아주 귀엽게 만들었는데요. 백집은요. 21집이나 만들었어요. 똑같이 일곱 개를 썼는데 백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흙은 이렇게 적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둑에서는요. 이렇게 돌을 뭉쳐서 두는 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바둑알을 이렇게 조금 퍼뜨려서 두는 게 좋고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백이 입구자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또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공격을 오더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백의 완벽한 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백이 훨씬 집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게 되면요. 자, 흙이 이런 모양에서 흙이 이제 그럼 나도 입구자로 갈 거야 하고 갔어요. 근데 백이 이번에는 이 모양은 또 날일자라고 하거든요. 이 날일자 형태도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자, 흙이 이런 식으로 오니까 백이 여기서 또 이렇게 날일자를 간 거죠. 흙이 이쪽으로 오니까 백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변으로 확장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흙이 여기를 뒀는데요. 이번에는 또 백이 이런 식으로 왔더니 똑같이 다섯 번을 뒀는데 이 입구자로 둔 수는 아주 튼튼해요. 튼튼하기는 한데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은요, 이 날일자와 요거는 이제 두칸 벌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을 어느 정도 퍼뜨리게 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좀 느리게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을 많이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초반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둑의 뼈대를 만드는 그 과정인데요. 집을 만들 때도 이 벽돌을 아래에서부터 짓듯이 바둑에서도 이 초반에 포석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19줄 실전 포석을 함께 배워볼게요. 흙이 이 귀를 차지하고요. 백도 이렇게 화점으로 귀를 차지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화점이 아니라 요 한 칸 옆에 이 자리를 차지해 볼게요. 이 화점도 물론 좋은 자리지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소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목은요, 이 일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리를 만들기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이 화점은 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변 쪽과 중앙에 힘이 좋습니다. 자, 소목을 하나 차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은 화점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흙이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을 차지해서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마주 보는 자리 이쪽 변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날일자죠. 이 날일자를 두면서 집을 흙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소목에서 날일자 굳힘이라고 하거든요. 귀 굳힘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을 둬서 이 귀에 집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백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아서 백이 사실 이거를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로 인해서 이 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수 한번 둬보세요.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날일자 굳힘을 하니까 백이 그렇다면 나는 내 모양을 키워가겠어 하면서 여기를 뒀어요. 이쪽 백의 그 변 쪽 그리고 이쪽으로 뻗어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한 수는 어디를 둬볼까요? 100이 여기를 갔기 때문에

성급하게 내가 너네 집을 깨러 들어갈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두고요. 흙이 아주 파이팅 넘치게 여기를 이렇게 끊어갔어요. 근데 백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3대 2로 이백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백이 공격을 하고요. 보통 초급자분들이 어떻게 두시냐면, 내가 이거 잡아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둬요. 그럼 백이 여기를 도망가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한번 공격해 봐야겠다 하면서, 그래, 이렇게 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흑돌이 먼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네도 잡히고, 이 흑돌도 다 약해져서 여기서 흑은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가는 거는 좋지 않고요. 집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돌을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변을 차지해 놓은 것도 아주 좋고요. 자, 그러면 백도 이쪽 변을 한번 차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쪽 변이 남았고, 이 중앙이 남았는데요. 중앙을 두는 것보다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변을 차지하는 게더 좋다고 했죠. 자, 이렇게 차지를 하고, 물론 이런 수로 사실 이런 식으로 귀를 침투를 하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바둑이 기풍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바둑 스타일이 있는데, 누구는 좀 집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중앙의 두터움을 만들어서 미래에 더큰 집을 짓겠다. 이런 이제 야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다들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바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흑이 자기 모양을 또 키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물론 지금 이 중앙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백은 여기를 이렇게 지켜가는 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백은 이쪽 부분을 가져가겠고 흑은 여기를 넓혀가겠죠. 자, 여기서 흑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 붙임을 해서 이 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이상 이 백의 진영이 커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변을 이귀 쪽을 이 걸쳐간다고 하는데요. 걸쳐가면서 백의 진영을 깨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너무 먼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백이 강하게 공격을 왔어요. 끊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축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도망을 가더라도 이렇게 막으면 백이 지금 축에 딱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몰면은요.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여기에 걸려서 백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전 대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이 축이 걸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요. 사실상 백이 뭐 강하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백도 지켜서 이쪽에 집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흑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지키면서 확보를 해 나가는 이런 포석이 충분히 흑백간에 진행이 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실전에 두실 때는 이렇게 평화롭게 그 초급자분들의 바둑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와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전투를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아, 이게 그렇게 좋지 않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돌을 잘 벌려가면서 아주 좋은 포석을 두실 수 있게 됩니다. 바둑의 포석에서는요, 또 정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 정석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워볼게요. 자, 바둑판을 보시면은요, 흑이 화점을 두개 차지하고 백이 두 개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내 집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여기서 상대방의 귀를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것도 좋은데요. 상대방의 집이 더 커지기 전에 깨러 가는 거죠. 요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걸침이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받아두는 게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들어가서 백의 귀를 깨는 거죠. 백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받아두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막혔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려주면서 흙은 이쪽 위에 변의 실리를 차지했고요. 백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서로 호각의 형태가 됩니다. 요게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 줄 바둑판에서 포석 짜는 법에 대해 배워봤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바둑의 기본과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봤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둑을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바둑 인생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Yeah, 화요일. 네. 일상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죠. 오늘 뭐 랜덤 데이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1: 네.
0: 자, 제목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라고 해서
1: 오.
0: 자, 요즘에 상훈 씨 AI가 엄청난 이슈잖아요.
1: 와, 뭐 무섭죠.
0: 그렇죠.
1: 사실.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히 아, 오늘 뭐 옷을 조금 사볼까 생각했는데 이 검색에 옷이 자꾸 나와요. 무서워요.
0: 그게 정말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 algorithm이라고 하는데요.
1: Yeah, yeah.
0: 그것을 다 읽는다든가.
1: 아,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네. rhythm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무섭고요. 실제로 너무나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좀 위협할 수도 있다.
1: 네.
0: 이런 다양한 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넌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아?
1: 이제 이거 보고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두려워가 아니고 우리 예전에 배웠죠. 두렵지 않아?
0: 않아? 이런 말.
1: 부정 의문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0: 약간 그런
1: 뭐 그런
0: 느낌이라고 볼
1: 거죠.
0: 수 있죠.
1: 저는 지금 떠올랐어요.
0: 덩어리 표현을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 볼게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이거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1: 뭐뭐일지도 모른다.
0: 자, 일단 빼앗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그럴지도 몰라. 요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1: 와, 근데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0: 오늘은 좀 챌린지가 될 겁니다.
1: 네.
0: 여러분들 오늘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1: Never give up.
0: Alright. 자, 그러면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갈게요.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피터, 너는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아?
2: 인공지능?
1: 그러니까, Are you afraid of AI?
2: Oh, afraid of AI?
1: Oh.
2: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1: Friend, AINU, friend?
2: Friend, yeah.
1: No,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2: What?
1: 그러니까, AI might be steal our jobs.
2: Oh, AI might steal our jobs.
1: Yeah, 우리 이제 막 실업자 될 수도 있고 그래.
2: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1: 취업을 안 해서?
2: It's okay.
1: 뭔가 우프네.
2: Let's be friends.
0: 네, 어우, 잘 봤습니다. 아니, 상훈 씨.
1: Yeah.

0: 그렇게 잘하기 있게요, 정말.
1: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어? 뭐, 우리 마요쌤이 차려준 밥상에 아~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죠. 예.
0: 근데 잠깐 어깨가 한, 약간, 각도가.
1: 오늘 좀 뭐, 옷이 좀 많이 빡시해서.
0: 네. 아, 오늘 지금 보니까 뭐 두렵지 않아? 뭐, 오늘 좀 심오했잖아요. 내용 자체가.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AI 뭐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두렵지 않아? 뭐 두렵다라는 표현도 잘 했던 것 네.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해서 사실은 실제로 피터도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웃음 포인트도 좀 후반에
1: 재밌었어요, 근데 예, 같고요. 백수였더라고요. 어, 화이트 핸드
0: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 네.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구조를 띄고 있는지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n't you afraid of AI?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It might take away our jobs.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0: Alright,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너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아?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1: 아, 한 번씩 그렇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0: 오, 야.
1: 그게 뭐 조지 원데이 그게 어. 뭐 와, 뭐
0: It's already 네. here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그런 사람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일단 그렇죠. Aren't you afraid? 너는 두렵지 않니? Mm-hmm. Are you afraid? 너는 두렵니?
0: Right.
1: 무엇이? 인공지능이. 아, 그러니까 이런 전체,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인공지능 is AI.
0: Mm-hmm. 이거는 이제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죠.
1: 아, 그러니까요.
0: 그렇습니다. AI?
1: 예, 맞는데 어? 이거 이제 플레임은 이따가 알려주실 거죠?
0: 아, 그렇죠.
1: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Aren't you afraid of AI?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뭐 again AI 외래어로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AI가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렇게 더 표기가 돼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rtificial 이게 뭘까요?
1: 이게 인공적인 그런
0: 맞아요.
1: 건가요?
0: 맞아요. 이게 natural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인간이 만든 듯한 artificia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intelligence는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1: 지능이죠.
0: 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줄여서 AI라고 부릅니다. 물론 알아두면 결국 언젠가는 뭐 중급 이상 올라가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좋지만 저 아니면 그래도 AI 괜찮아요. 그래서 AI가 너 두렵지도 않아? 라고 물어봤고요. 자, 두렵다라는, 두려운이라는 형용사를 쓴 것 같아요.
1: Yeah.
0: What is it?
1: Afraid.
0: Afraid. 그래서 I'm afraid.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너무 잘 써줬는데 아까 공상 씨가 아, 전치사를 하나 놓쳤어요.
1: 예. Yeah. 전치사가 of.
0: Exactly. Yeah. 이래서 덩어리 표현에 를 좀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덩어리로 가져가면 of를 떨어뜨릴 일이 없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So, 사실은요, be afraid to do something 이라는 덩어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I'm afraid of what? Of something. 이렇게 하면, 뭔가가 두렵다, 뭔가 무섭다. 굉장히 강력한 두려움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오늘은 이걸 안 쓸 건데, ing를 써도 돼요. I'm afraid of doing something. Okay? But that's for later. Okay? So 오늘은 I'm afraid. Are you afraid? I'm not afraid.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볼까요? 거미 영어로 하세요?
1: Spider.
0: 그거 거미 무서워하세요?
1: 아, 안 무서워. 저는 벌레 안 무서워합니다.
0: 오, 진짜요?
1: Yeah. 오. 저는 그
0: insect. 벌레라고 하기에는 좀
1: 그쵸? 아, 이충이라 그러나요?
0: 그럼 그죠.
1: 해충, 이충.
0: 아니, 근데 거미가 동물이라는 또 얘기가.
1: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0: 아.
1: 네, 절지 동물.
0: 오.
1: 다 까먹었네.
0: 근데 안 무서우세요?
1: 저는
0: 얘 막 귀여우는데? 야, 왠 줄 알아. 스파이더맨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1: I love 스파이더맨. 물리고 싶어요, 한 번씩. 알죠? 그런 상상, 이미진 하잖아요.
0: 혹시 변하지 않을까?
1: 예.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초능력을 얻지 않을까?
0: 갑자기 영어 잘해줘. 자, 한번 볼게요. 난 거미가 무서워. 거미들이 두려워, 나는.
1: 오. I'm afraid of spiders.
0: 그죠? I'm afraid of spiders. Okay? So how about this?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1: 와우.
0: 와우. Wow, wow.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영화 주인공이 딱.
1: I'm afraid of everything.
0: 그러면 난 모든 게 두려워. 이랬는데 I'm afraid
1: sorry,
0: of 안 되죠.
1: Sorry. I'm not afraid 그럼요. of anything.
0: 그럼요. I'm not afraid of anything. All right? So, or I'm afraid of nothing. 이렇게도 아, 말은 되겠죠.
1: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
0: Nothing.
1: Nothing을 하고 싶었던
0: 거. 아, 근데 그게 everything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멋지게 난 다 두려워. 이렇게 돼버렸는데 약간 아쉬웠습니다.
1: 사실 스파이더도 무섭고요.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m afraid of spiders.
1: I'm afraid of spiders. 그렇죠.
0: I'm not afraid of anything.
1: I'm not afraid of anything.
0: 자, 그럼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넌 너의 상사가 두렵니? 어. 맨날 앞에서 막 이렇게 있어.
1: Hey, Mayu. Are you afraid of your boss?
0: I love my boss. So, right? So, are you afraid of? 이렇게 주어 비동사 바꿔가지고 네. 질문형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욱 씨, 너 두렵지 않니?는 그럼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1: Aren't you afraid of your boss?
0: 그렇죠. 그게 여기에 나온 거죠. Aren't you? 두렵지 않아? 같이 읽어볼게요. Aren't you afraid of AI?
1: Aren't you afraid of AI?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친구는 되게 긍정적이네요. 인공지능은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I think 평소문이 나온 것 같아요. I think 나는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AI can be, 아, 뭐, 될 수가 있어. AI는 될 수가 있어. 우리의 친구가.
0: 네.
1: F-R-I-E-N-D라는.
0: Okay.
1: F-R-I-E-N-D라는 friend.
0: Friend.
1: 친구.
0: Okay.
1: Yeah.
0: Friend.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단어로 가장 무난하고 많이 쓰는 네. 단어죠. 그쵸? So I think AI can be your friend. 할 수 있을 것 같아. Obviously. Right? Friend. 스펠링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항상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Friend 말고, 우리 friend 많이 알아요. 이거 말고, 친구라는 의미에 몇 개만 wow. 뽑아 볼게요.
1: 일단은 보이니 B로 시작되는 건 buddy.
0: Yes. Yeah, hey, what's up, buddy?
1: Buddy.
0: These are my buddies. 이런 yeah.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영국권에서 특히 많이 쓰는 게 좀 있는데요.
1: Mate.
0: Hello, mat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요거 이게
1: 이거 하나 있거든요, dude.
0: 어, dude도 좋아요.
1: 이거 뭘까요?
0: 우리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친구 만드는 거 옛날.
1: 펜팔.
0: 잠깐만요. 혹시 펜팔이 있어서요?
1: 카메라 감독이 갑자기 뭔 사인이지 했더니 아 팔! 나의 센스. 아, 서로 좀 잘 맞았어요.
0: 이 둘이 잘 통하네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Hey, hello, pal. 이 pal은 어린 친구들은 솔직히 잘 안 써요. 네, 보통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 pal.
1: 우리가 네. 한국말로 따져서 약간 동무 느낌이에요. 동무. 옛 그런 우리.
0: 어이, 동무? 어. 약간 뭐 나의 동무?
1: 벗.
0: 어, 벗.
1: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이봐, 벗. 뭐 약간
1: 그래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펜팔 하다가 네. 아우 좀 한국말로 좀 더 바꿔보자 예쁘게 쓰나죠 펜벗이라고도 많이 했었어요.
0: 오 진짜요?
1: 예.
0: 오 그렇게 펜으로 쓰는 벗. 뭐
1: 어린 아, 바뀐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응용해서.
0: 아 그 시절이 또 그립습니다. 아무튼 다 친구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오. 프렌드만 아니라 조금 옵션을 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가 can do something 하면 뭔가 할 수 있다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일반 동사 can do라는 뭔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
1: can be를 썼어요.
0: 비동사의 원형 be를 썼어요. 어, 그렇게 함으로써 can be 명사 이렇게 쓰게 되면요. 명사가 될 수 있다. 명사가 될 수 있다. So 여기서는 AI는 뭐가 될 수 있다?
1: Our friend가
0: 될 수 있다. 오늘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게 비동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해볼까요? 넌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어.
1: 오.
0: 영화에서 빠밤빰빰빰. 너는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1: 스파이더맨. You can be our hero.
0: 오, 멋있어요. You can be our hero.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적은 뭐죠? 적.
1: Enemy.
0: Enemy. 그녀는 너의 적이 될 수도 있어. 아. 영화에서.
1: She can be our enemy.
0: 어, 너의.
1: 아, she can 뭔가, be your enemy.
0: 그럼 뭔가 경고하는 느낌으로 억양을 좀 살려주세요.
1: Hey. Don't be, hey, don't be careful. She can be your enemy.
0: 완벽합니다. Be careful.
1: Be careful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0: 아니요, 잘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an be our hero.
1: You can be our hero.
0: She can be your enemy.
1: She can be your enemy.
0: 아, 본문 읽어볼게요.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1: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Aren't you afraid of AI? Aren't you afraid of AI?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0: 네, 다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아. 좀 무서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 여태껏 꽁상시 하는 거 보고 제일 감동받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뭐 썼죠?
1: 근데 틀린 것 같아요. Might be 이렇게 했는데요.
0: 그래도 여전히 이걸 썼잖아요.
1: 네.
0: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 그것은 네. might 아마도 take away 뺏어갈 수도 있어 우리 일자리를 아니에요?
0: 아마도는 안 되고 아, 어쩌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
0: 아마도는 거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1: 자 job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자리들을 job으로 갈게요.
0: 네, 우리, 네. 그럼 take away가 뭐인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1: 빼앗아 간다.
0: 아, take away. 오케이. 자 볼게요. It might take away our jobs. 완벽합니다. Job. 이게 뭐 직업이란 단어도 되고 뭐 일자리, 일거리 그런 것들을 다 job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의 job들이 있는데 그거를 take away 해갈 수도 있다. 딱 봐도 take away는 빼앗아 가다입니다. Take가 취하다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Away는 어떤 느낌이에요? 대략.
1: 막
0: 좀.
1: 떠나다. 가지 나가다.
0: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ake에서 away. 앞으로 여러분 이 단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다. Take away. 아까 꽁상씨가 steal 썼었나요?
1: Yeah, steal.
0: 훔치다. 사실은요. steal 썼어도 괜찮아요. 자, so it might steal.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문맥상 흐름상 이해는 됩니다.
1: Might be steal은 안 되는
0: 근데
1: 거예요.
0: 비동사랑 아, 같이 쓸 수 없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그건 그냥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동사를 take away 대신 steal 썼는데 저는 초이스 중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오케이. 자, 아무튼 take away 뭐 아사가다 이런 느낌. 자, take away 과거는 뭐겠어요?
1: Took away.
0: 그러면 이거 해보세요. 그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
1: Oh, he took away my job.
0: 그렇죠. He took away my job. 이러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로부터 행복을 앗아가지 마세요. 막 영화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수로 잡아볼 거예요. 그걸 빼앗아가지 마세요. 나로부터, 나에게서.
1: Don't take away it
0: 나로부터
1: from me.
0: From me. Take away it일까요?
1: 아, don't take it away from me. take it away 어렵네요. 좀 take it away.
0: Take away something 한다는 거에서 만약에 대명사면
1: 그쵸.
0: 무조건 가운데로. 가운데 넣어주세요. Okay? So don't take it away from me, right? 자, 이것도 느끼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He took away my job.
1: He took away my job.
0: Mm-hmm. Don't take it away from me.
1: Oh, don't take it away from me.
0: I need i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사실 take away 뭐 이런 것보다도 오늘 제가 너무너무 홍상 씨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는 요걸 활용했다는 거. 자,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이건 확신이 있어요.
1: 많이 떨어져요.
0: 떨어지죠. 네.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영작해보라고 하면 거의 일단 1번 거의 못함. 조금 하더라도 maybe만 씀.
1: 그쵸.
0: 그 다음에 최고 잘하는 게 이겁니다. Alright?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왕초보 영어지만 이거 욕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위해서 might 동사원요. 이렇게 쓰면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요 정도의 느낌. 그 얘기보다 확신이 강력한 거. 확실히 그럴 거구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죠? So AI가 빼앗아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 두렵긴 하지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사 나가다 뭐예요, 상우 씨?
1: Move out.
0: Move out? 그럼 이거 볼게요. 나 곧 이사 나갈지도 몰라.
1: I might move out
0: 곧
1: soon.
0: 그죠? I might move out soon. 이렇게 쓴다든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가 너에게 전화할지도 몰라. 야, 너무 우울해하지 마. 그녀가 너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1: She might call you.
0: 그렇죠? She might call you. Right? 이런 느낌. 근데 이거 할 때는 제가 말했지만 조동사를 익힐 때는요. 표정이 안 살아있으면 이건 그냥 기계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she might call you 이건 안 돼요. She might call you 할지도 몰라.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I might move out soon. 확신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느낌 살려서 여러분들 낭독할게요. I might move out soon.
1: I might move out soon.
0: She might call you.
1: She might call you.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 might take away our jobs.
1: It might take away our jobs.
0: 네. 근데 이 친구는 두렵지 않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뭐다? 난 아직 취직 안 해서. 나 어차피 괜찮은.
1: 재밌었어요. 자, 네, 저 케이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네. I don't have a job. 나는 취직을 하지 않았어. 아직.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Yet.
0: 뭐 직역을 하면 나는 아직 직업이 없어가 되겠네요. Don't want to have a job. 근데 약간 양념쳐서 yet.
1: Yes. 아직.
0: So that's okay. 이런 느낌? 자, 오픈해서 볼게요. That's right. Y-E-T.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yet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부정문이랑 같이 해서 네. 아직 안 됐다라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I'm not there yet. 나 아직 거기 도착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for example, right? 자, 오늘 문장을 보시면 커마로 두 개를 이어놨잖아요.
1: 네.
0: Right? 사실 I don't have a job yet. 끝내고 새로운 문장으로
1: yeah.
0: So that's okay.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중간에 이렇게 커마라는 걸 활용을 해서 두 문장을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와 볼게요. 앞에 뭔가 기본 문장이 있어야 돼요.
1: 네.
0: 뭐뭐뭐뭐뭐뭐뭐야. 그래서 뭐뭐뭐뭐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나 아직 직업이 없어. 그래서 that's okay. 괜찮아. So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뭐 해서 라는 말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적인 거를 뒤에다가 넣어주죠. 그렇죠.
1: Right.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피곤해. 그래서 나 갈 수가 없어. 나 피곤해서 못 가. 이걸 그냥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나 피곤해가 뭐예요?
1: I'm tired.
0: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해볼게요. So, 나 못 가.
1: I can't go.
0: 그러면 합쳐보세요. 나 피곤해서 못 가.
1: Oh, I'm tired, so I can't go.
0: I'm tired, so I can't go. 한 번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는 싱글이야. 그래서 상관없어. 예를 들어, 뭔가 무슨 커플들끼리의 파티가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미소 지으면서. 나는 싱글이야.
1: I'm single, so no problem.
0: No problem. Or I don't care.
1: I don't care.
0: Right. 느낌 맞죠? 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커마를 so 앞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그리고 회화체에서는 커마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할 때, 구어로 할 때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살짝 쉬어주는 거.
1: 그러니까 I'm tired so I can go 보다는 I'm tired so I can go 이게
0: 예.
1: 맞는 거예요.
0: 원래 그게 정석인데 사실 상우 씨가 처음 한 것처럼 연결한 사람도 많기는 해요. 근데
1: 오케이.
0: 우리는 트레이닝을 일단은 해야 되니까 조금 쉬어주면서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네.
0: I'm tired, so I can't go.
1: I'm tired, so I can go.
0: I am single, so I don't care.
1: I'm single, so I don't care.
0: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1: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t might take away our jobs. It might take away our jobs.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Aren't you afraid of AI? Aren't you afraid of AI?
3: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0: It might take away our jobs. It might take away our jobs.
3: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0: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녹아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던 거 다 놓으시고 목소리 키워주세요. 집중! be afraid of, right? 너 인공지능이 두,

0: 두렵지 않아?
1: 두렵지 않아? Aren't you afraid of AI?
0: 그죠? Aren't you afraid of AI? 아니야? 이런 느낌. 조금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버렸네요.
1: 네.
0: 두 번째.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1: I'm not afraid of anything.
0: Anything. 뭔가 연기하듯이 또. 그쵸? 자, 하나 더요. 나는 거미가 무서워. 거미들이 무섭다고 나는.
1: I am afraid of spiders.
0: Right. 자, 지금 표정이 I am afraid.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1: I'm afraid of Mayu.
0: Mayu. 이렇게 해야, 이 afraid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Let's try another one. Take away. 빼앗아가다. 원하시면, 누구로부터 하면 from 누구 거, 누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아두면 더 좋죠.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자, 주어를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의 일자리들을 빼앗아갈지도 몰라.
1: It might take away
0: 우리의 일거리들
1: our jobs.
0: Our jobs. It might take away our jobs. 자, 두 번째. 그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 과거형.
1: He took away my job.
0: Beautiful. He took away, not takes away, but took away my job. Let's try one more. 그걸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세요. 그걸 빼앗아 가지 마세요. 나로부터.
1: Don't take it away for of from me.
0: 나로부터?
1: From me.
0: From me. 이게, 왜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출처 같은 거니까.
1: 우리가 아까 그걸, 네. Are you afraid of 그거 헷갈렸어. 전치사가 저는 항상 좀 헷갈리네요.
0: 맞아요.
1: From.
0: 그래서 이래요. 항상 덩어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 나로부터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명작 패턴 한 거 사원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넌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아? Aren't you afraid of AI?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I am not afraid of anything. 난 거미가 무서워. I am afraid of spiders.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It might take away our jobs. 그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 He took away my job. 그걸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세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Peter, aren't you afraid of AI?
2: I think AI can be our friend.
1: Oh, it might take away our jobs.
2: I don't have a job yet, so that's okay.
1: Oh, yeah, yeah, okay.
0: Wow. All right. We made it.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Yes.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 드릴게요. 나 내 전화번호 잊었어.
1: 오.
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I forgot my phone number.
0: That's exactly right. I forgot my phone number. All 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Be afraid of something or someone.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소. 영화에서 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요거 가능할까요?
1: 오, 저는 딱 지금 떠올랐어요. 네. 오브가 딱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0: 네.
1: 뒤에 뭐 죽음 이런 거 탁. 여러분들.
0: 덩어리 표현 진짜 좋죠?
1: 너무 좋아요.
0: 네.
1: 매칭 한번 해보세요.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광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수요일도 저희가 네. 직업 관련 영어를 배우는데요.
0: That's right.
1: 어떤 직업인가요?
0: 자, 오늘은요. 어떻게 우리 좀 경찰서에 좀 가보실래요?
1: 뭐 직업이 경찰관인가요? 아니면 도둑인가요?
0: 아, 직업이 경찰관. 아, 도둑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뭔가 보고하는 미션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0: 이게 외국에서 그 뭐라 그럴까? 무슨 뭐 소매치기 이런 게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당해놓고도 영어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경찰서에 한국인이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1: 그러네요.
0: 보니까 나 영어로 해야 되는데, 에이, never mind.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이게 상황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우리가 이제 왕초보 영어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가 되겠네요.
0: 맞아요. 오늘 조금 챌린지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사고 나서 경찰서 간 situation,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첫 번째 미션 보니까 작은 사고를 보고하려고 왔는데요. 네. 일단 가면은 뭔가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네. 나는 왔는데요. 보고하려고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0: 그렇죠? 오, 어순 괜찮은데요. 어. 자, 두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자전거 탄 남자가 저를 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맙소사. 자, 오, 이거 힌트를 좀 드리면 주어가 좀 길어질 겁니다. 그냥
1: 주어는 자전거 탄 남자가 되겠네요.
0: 맞아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도망갔다. 아하. 도망가는 걸 또 영어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도망가다 알걸요. 저희가 또 영어 중에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도망치다.
0: 액션 영화 또 좋아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아, excuse me. 저기 작은 사고를 좀 보고하려고 왔는데요.
2: Do you speak English, ma'am?
1: Yeah, English a little. 그러니까 okay. I come here because a little accident tell you a little accident.
2: You wanted to report a little accident, a small accident.
1: Yeah, yeah, small accident.
2: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1: 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자전거 탄 남자가 절 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2: Something happened?
1: 아, yeah. 그러니까 one man 한 남자가 on bicycle. 그죠?
2: Yeah. 네. Bicycle.
1: Hit me.
2: Hit you.
1: And run away.
2: And ran away.
1: Yeah. I ran away.
2: I see.
1: Yeah.
2: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1: Fill out. 아, 이거 써 달라고.
2: Write this form. Okay, and then come back.
1: English로.
2: In English. Yeah.
0: 막상 이렇게 그걸 전화로 왔다라고 하는 동사를 빼먹은 것 같아서 뒤늦게야 공상시가 좀 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순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뒤에 있는 표현들은 오히려 더 잘했다라는 느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뭐 조금씩 다 고쳐가면서 제가 완벽하게 완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네.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4: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3: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4: I see.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찰서에 갔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네. 작은 사고를 좀 보고하려고 왔는데요.
1: 자, 일단은 이렇게. I'm here to 보고.
0: 무슨 말이에요, 그게?
1: 나는 왔다, 보고하려고.
0: 오케이. 왔다? 나는 여기에 있다?
1: 나는 여기 있다, 보고하려고.
0: 하려고. 뭐를요?
1: Minor accident. 조금 경미한 사고를.
0: 오, yes, yes.
1: 자, 보고가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 단어를 쓰시려고 한 것 같아요. Report. 그렇죠?
0: 이거를 동사로 썼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0: 오케이. I'm here. 저 여기 와 있어요. 뭐 하려고요? To report. 보고하려고요. 뭐를요? A minor accident. Check it out. Perfect. 자, repor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고하다라는 동사. 물론 보고서라고 하는 명사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Report가 나왔고요. 요거 그리고 나서 뒤에 또

0: 또 잠깐만 마이너가 나왔는데
1: Yeah.
0: 이거 잠깐만요 마이너급 어쩌구라고 해서 이것도 한국에서 꽤나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1: 그렇죠.
0: 마이너급 뭐 메이저급
1: Major or minor?
0: 마이너 그렇죠? 그럼 마이너가 조금 경미하고 작은 거임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minor accident가 나왔어요. accident가 뭐예요?
1: 사고.
0: 사고. There you go. 얘는 강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촌스러운 발음이 나옵니다. 바로 accident가 나오는데 accident 앞쪽에 강세를 주게 되면 자, 잘 들어보시면 dent가 마치 른인 것처럼 힘이 빠져요. accident 한번 해보세요.
1: Accident.
0: 음흠.
1: Accident.
0: 맞아요. 이게 사실 이 단어만 아니라 dent로 끝나는 거뭐 say for example a student.
1: 오.
0: student도 dent지만 아무도 누가 요즘에 student 이러나요? 그렇죠?
1: Student.
0: 한번 더.
1: Student.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강세를 제대로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So accident, right? A minor accident, right?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내가 용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뭐 하려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 네.
0: 물론 I came here to 이렇게 해도 돼요. 나 왔다. I came here to do something. But 현재를 조금 더 강조하려면 이렇게 해도 써도 됩니다. I'm here. 나 여기 와 있다. I am here. I'm here. Why are you here? 이러면 oh, to do something.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 came here to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Right? 다만 좀 이런 건 있죠. I came here to 이러면 came, 왔다. 과거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I am here. 나 여기 와 있다. 그러면 현재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건 경찰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Right? So, for example, Mr. Lin 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저 Mr. Lin을 보려고 왔는데요. 어떡할까요?
1: I'm here to see Mr. Rin.
0: 그쵸? I'm here to see Mr. Lin. 그러면, oh, yeah, he is not here, but he is not here.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여기 계좌를 좀 열려고 왔는데요. 은행에 온 거야, 은행.
1: 계좌 개설.
0: Uh-huh.
1: I am here to open account.
0: 오, very nice. 아, 다만, account는 셀 수가 있어서 open
1: uncount.
0: on account. 언카운트는
1: 정신
0: 아니고요.
1: 차려요.
0: 괜찮습니다.
1: An
0: Alright, so
1: account.
0: open an accoun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계좌를 개설하다 이 정도 느낌. So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딘가에 가가지고 도착 실제로 물리적으로 왔을 때왜 왔는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am here to see Mr. Lin.
1: I am here to see Mr. Rin.
0: I'm here to open an account.
1: I am here to open an account.
0: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뭐 open a checking account, a savings account 이런 식으로 뭐 당좌 계좌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 accident 강세 주의해서 읽어볼게요.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1: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1: Okay.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요 구조. Can you give me 뭔가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0: Can you give me what?
1: 뭐를 더 자세하게.
0: 자, 이거는 의역이 된 거예요. 더 자세히라고 했고요.
1: 왜요?
0: 직역을 좀 해서 드릴게요.
1: 네.
0: Can you give me 더 많은
1: 정보?
0: 자세한
1: 사항?
0: 상 이렇게
1: 더
0: 더
1: 어려운데요?
0: 세부 사항들.
1: 세부사항?
0: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외래어로 쓰는 거 반드시 들어봤거든요.
1: Detail?
0: 오.
1: Details? 셀
0: 세부
1: 수가 있나요?
0: 사항들 해볼까요?
1: 이게 셀 수가 있나 봐요.
0: Okay. 이 단어 어떻게 써요, 안 써요?
1: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0: 이게
1: 저는 그런
0: 디테일만.
1: 뭐, 리뷰 이런 거할 때,
0: I
1: 와,
0: get it.
1: 디테일이, 와, 크레이지 하네요.
0: 맞아요,
1: 이런 거 많이
0: 맞아요.
1: 씁니다.
0: 그런 세부 사항 같은 거.
1: Yeah.
0: Alright, very nice. 자, 한번 해볼게요.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1: 오.
0: Beautiful. detail에다가 s를 붙인 것뿐입니다. 세부 사항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detail 할때 l 발음을 제대로 끝내주게 해줘야 돼요. 이걸 그냥

0: 디테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L 발음은 혀끝이 항상 앞쪽을 향해야 됩니다. 구부려지면 절대 안 돼요. 윗니 입천장 사이에 코너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민다는 느낌 해볼게요. Detail, detail.
1: Detail.
0: Yes.
1: Detail.
0: 맞아요. 자, 그런데 얼만큼의 디테일이라고요, 오늘?
1: More
0: More
1: details.
0: details. So, 더 많은 복수명사들. 이렇게 오늘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복수명사 말고 다른 것도 가능은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셀 수 없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물?
1: Yeah.
0: 그럼 뭐요? 더 많은 물?
1: More water.
0: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details 나온 김에 more 복수명사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더 많은 뭐뭐들. For example, 의자 뭐예요? 의자 영어로 뭐죠?
1: Chair.
0: Chair? 그러면 복수로?
1: Chairs.
0: 우리 더 많은 의자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의역을 좀 하면 아, 우리 의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1: We need more chairs.
0: 그렇죠. We need more chairs. More people are coming. 이런 식으로, right? How about the second one? 아,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1: 아.
0: 공유하는 거 뭐예요? 공유.
1: 공유요?
0: 나누는 거.
1: Divide.
0: 아, 그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나눠버리는 느낌인데 사람들과 나누는 거, 같이 공유하는 거, 함께하는 거.
1: Share, share.
0: 어, 이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예. 한 거죠?
1: 항상 우리 소통하는 방송.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뭔가 공유해 주세요. 아, 뭐, 상훈 씨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더 나눠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1: Share to.
0: 저희, 죄송한데, 요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1: Share.
0: 더 많은.
1: More stories.
0: That's it.
1: 오.
0: Right. Share more stories. Right. 이런 느낌. So again, more 뒤에 셀 수 없는 단어도 올수 있지만 만약에 셀수 있는 거라면 복수명사로 써줘야 된다는 거, right? So you cannot say more chair. 그거 안 돼요. More chairs, right?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e need more chairs.
1: We need more chairs.
0: Share more stories.
1: Share more stories.
0: 본문 읽어볼게요.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1: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할게요.
2: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오케이.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자전거 탄 남자가 절 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거 사실은 약간 실화 기반입니다.
1: 오?
0: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1: 어머.
0: 맨하탄에서 누군가가 치고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1: 뺑소니네요.
0: 네, 그리고 가가지고 진짜 그때 That was back when I was in college. 근데 she just, you know, fainted. 기절을 하셔가지고 막 찾으러 가고 응급실에 막 난리 났었어요.
1: 어머 어머.
0: 그걸 기반으로
1: 잡았어요?
0: 아 결국 못 잡았어.
1: 아유 정말. 네.
0: 그래서 아무튼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상상을 좀 해보면서 해볼게요.
1: 자 일단은 문장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A man 땅땡 owner 뭐뭐뭐. 자 한 남자. 어떤 남자?
0: 좀 꾸며주는 느낌?
1: 어떤 남자? 자전거 위에 있는 남자.
0: Yes. 아까 꽁상 씨가
1: 네.
0: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1: 아니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아마 yes. 관사를 안 썼을 거예요.
0: 아,
1: 바이시클 okay. 했던 것 같고 바이시클 써볼게요 말 나온 김에 바이.
0: 잠깐만 Y를 계속.
1: 아, 참 쉽지 않네요. 바이시클.
0: 오케이.
1: Okay. 아 요거
0: 와. Yeah. Go.
1: 아,
0: 오케이. A man on a bicycle.
1: 그러니까 자전거 위에 있는 남자, 자전거 탄 yes. 남자가 hit me, 나를 쳤다.
0: 아하.
1: 그리고
0: then
1: just 그냥 pedaled away. 어, 전 공상 씨는 runaway 있었는데
0: 좋았어요.
1: 그리고 예, 아무튼 뭐 도망갔다.
0: Okay.
1: 과거로
0: something like that. Very very nice.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맞는지 볼게요. Yes. 이거 엄청 헷갈리죠?
1: Yeah.
0: B-Y인지 B-I인지.
1: Yeah.
0: 우리가 왜냐면 by 누구라는 거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B-Y인지 헷갈리는데 항상 생각하세요. B-I, by라고 문장 앞에 단어 앞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두 개라는 뜻입니다.
1: 아.
0: Alright? 그래서 우리가 바퀴가 사이클이 두 개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사이클이지. 근데 B-I, 두 개라는 느낌. So, by

0: 바이스클.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냥
1: 바이크.
0: 넣어주세요. You know it.
1: 다 알아야죠. 아,
0: 좋아요, 좋아요. Bicycle 줄여서 그냥 bike 쓰시면 돼요. Bike라고 쓰면 이게 bicycle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motorcycle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차가 사람을 쳤다라고 하면 무조건 hit만 쓰게 돼요. Strike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it이라는 걸쓸 건데, 자, hit의 과거형 PP형 우리 연결해 볼게요.
1: 아, 어렵죠. hit, hit, hit.
0: 네, 이거 틀리는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얘는 그냥 hit, hit, hit. So, a man, 어떤 man, on a bicycle, 왜냐면 bicycle 위에 올라가니까 안에
1: 네.
0: 타진 않잖아요.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엄청
1: 그쵸.
0: 길죠. 그쵸? A man on a bicycle이 동사 뭐예요? 뭘 했다?
1: 힛.
0: 나를, hit me.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1: 네.
0: 엄청 길어 보이지만, 그리고 동사를 또 하나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했대요? Just
1: Paddle
0: paddle the
1: the way.
0: way.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처음 들어봤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 페달 있죠, 페달.
1: 그 생각 지금 떠올랐어요.
0: 맞아요. 그거에 동사가, 페달이, 페달을 밟다라는 실제 동사입니다. 오케이?
1: 아, 그러니까
0: 그리고,
1: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0: 맞아요.
1: 뜻인가요? 아.
0: away가 그때 성우 씨 맞췄잖아요. 어떤
1: 예.
0: 느낌이었죠, 약간?
1: 멀어지다.
0: yes. 페달을 밟으면서 멀어지는 거.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페달을 밟고 급하게 도망가다라는 느낌을
1: 그럼
0: 가지고
1: 이건 자전거를 안탄 사람도 페달 어웨이를 쓸 수는
0: 있습니다.
1: 있나요?
0: no.
1: 없죠.
0: 그럴 때는 아까 꽁상 씨가 썼던 거 뭐였어요?
1: Runaway.
0: 그걸 쓰면 좋아요. 하나 써주세요.
1: 근데 이 Runaway도 꽁상 씨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했네요. 저 Runaway를 해야 되는 거
0: 맞아요.
1: 아니야?
0: 만약에
1: Runaway.
0: runaway를 썼으면 그저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1: 아이, 다 알죠. 잘,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나 안 하시나 다 저희
0: 이거는
1: 체크한 거면 체킹.
0: 마음을 MAM으로 쓴 이후로 거의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ran away.
1: 진짜 오늘 런어웨이 하고 싶네요.
0: 오케이.
1: 런어웨이 하고 싶네요.
0: Okay. Alright. So, 아무튼, run의 과거는 ran. Alright. 아무튼, runaway가 더 포괄적이죠. 그쵸? 근데 이제 pedal away라고 하면 페달을 밟고 도망가다. 그래서 자전거류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제가 그냥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Like, for example, the suspect가 pedaled away 했어. suspect가 뭘까요?
1: 뭔가 그런
0: 범죄 같은 데서.
1: 아 범죄?
0: 뭘까요?
1: 저는 이제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0: 오!
1: 무비가 생각이 나긴
0: Yes.
1: 합니다만
0: 이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영사로
1: 의심
0: 쓰면 용의자입니다. 알아두시면
1: 재밌네요
0: 좋죠.
1: 용의자
0: 용의자. 그 용의자가 그냥 ran away 한게 아니라 paddled away. 그쵸? runway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좀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1: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망갔다 드라이브 어웨이?
0: Oh my
1: 오?
0: goodness. 맞아요.
1: 맞아요?
0: Drive away 하면 차를 몰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문맥에 따라 그냥 차를
1: 그냥
0: 타고
1: 떠난 것도
0: 사라졌다가
1: 되고.
0: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상하게 이 단어들이 좀 도망간다는 뉘앙스, 아니면 급하게 간다는 뉘앙스가 좀 살아 있습니다. So yeah, that guy just drove away. You know? Hit and run 같은, 거의 뺑소니 같은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addled away.
1: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addled away.
0: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더 있죠. 바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양식을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언제 벌어졌다, 뭐, 기타 등등등.
1: I see. 그렇군요. Could you fill out? 좀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공손하게 얘기했고요. 어떤 것을? 이 양식을. 요게 맞다면 this form이죠. form. 쓰. 양 아니야. 폼.
0: 갑자기? 그쵸. Form. F-O-R-M이라고 쓴 건가요? Is that it? Okay.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Yes. Form. 오, 단어 좋아요, 좋아요. So I see. 알겠습니다. Could you fill out 해주실래요? This form.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형 어순일 뿐입니다. Form. 양식인데, 이거
1: 네.
0: 발음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1: form.
0: 한번 더.
1: form.
0: 아주 좋습니다. form은 좀 심했고요.
1: form.
0: form. 자, 중요한 건이 form 같은 경우에 R이 살아있기 때문에 R을 무시하고 그냥 form 하면 이건 땡이야, 땡.
1: 그
0: right?
1: 한국에서는 그냥 아 이거 이폼좀 작성해
0: 그렇죠.
1: 주시겠어요?
0: 심지어
1: 폼이라고요. form.
0: F도 form이라고 하니까.
1: 네.
0: 아, 맞네. 진짜 form이라고 하네요. 근데
1: 네.
0: 우리 일단은 F 발음은 기본이고요. 그것보다 혀를 땡겨주세요. 혀를 따라와 주세요. 혀를 당기면서 form. form.
1: form.
0: 아하.
1: form.
0: 자, 비슷하게 연습할 때 추천드리는 거, 이런 것들. 팔 발음하면 arm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 arm.
0: arm. farm 아니라
1: farm.
0: farm. 자, 매력이라고 할 때 저 단어를 쓰면 돼요. charm 아니라
1: charm.
0: charm. 이런 식으로 R 땡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발음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작성하다라는 동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Somewhere in the sentence. What is it?
1: Fill out.
0: Fill out. 들어봤어요, 여러분?
1: Yeah.
0: 혹시? Yeah? Okay. 이거는 여기서 out이 바깥쪽이라는 느낌보다는요. out이 나오면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데 동사를 좀 강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fill out 하는 거는 이거는 작성해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1: 네.
0: 약간 feel을 강조를 해줬죠. 오케이? 자, 그래서 fill out 명사 쓰면 명사를 작성하다. 근데 이거는 그냥 guess해보세요.
1: Yeah.
0: 여기에 is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1: Fill it out.
0: Yes. 느낌 그런 것 같잖아요.
1: 와요, 이제.
0: Fill it out.
1: 대명사는 왠지 저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오케이. Okay. I mean, it doesn't happen always. It doesn't happen that way always, but yeah, many times though.
1: Oh.
0: 그러니까 fill it out이 아니라 fill out it처럼 되는 형식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좀 그래요. 그래서 fill it out 뭔가를 작성하다.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 그 양식을 작성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1: Could you?
0: 했나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했나요?
1: Did you fill out the form?
0: The form, 그렇죠. Did you fill out the form? 그 양식 작성했어요.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랜드를 하면 랜딩을 하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번에는 의지 will 해볼게요.
1: Will.
0: 저 지금 그거 작성할게요.
1: I will fill out this right now.
0: 잠깐, hold on. Fill out this?
1: Sorry.
0: Okay.
1: I will fill this out, fill it out right now.
0: Okay. Very nice. 뭐 this든 is든 그건 여러분 choice죠. 상황에 따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Again, 대명사일 경우에 fill out은 무조건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덩어리 표현 중에 이렇게 대명사여도 밖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통 가운데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Did you fill out the form?
1: Did you fill out the form?
0: I will fill it out now.
1: I will fill it out now.
0: 본문 가겠습니다. I see.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1: I see.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0: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2: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3: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0: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명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ere to do something. 저 뭐뭐 하려고 여기 왔는데요. 직역 느낌으로. 자, 저 작은 사고를 보고하려고 왔는데요. 저 여기 와 있어요. 마이너한 사고를 보고하려고요.
1: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0: Very nice.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두 번째, 린 선생님을 뵈려고 왔는데요.
1: I'm here to see Mr. Lin.
0: Beautiful. I'm here to see Mr. Lin. 세 번째, 계좌 개설을 하려고 저 왔는데요.
1: I am here to open an account.
0: 아, 아주 좋아요. I'm here

0: Why? Oh, to open an account. 자, 두 번째 패턴은 우리가 아, 덩어리 표현이네요. 동사로 paddle away.
1: Pedal away.
0: 그러면 급하게 페달 밟고 도망가다. 자전거 탄 남자가 절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거 너무 기니까
1: Yeah.
0: 제가 나눌게요. 남자인데요. 자, 자전거 탄 남자가 절쳤어요. 일단.
1: A man on a bicycle hit me
0: 그리고 그냥 페달 밟고 도망갔어요.
1: and just pedaled away.
0: Beautiful.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addled away. 두 번째, 그 용의자가 페달을 밟고 도망갔어.
1: The suspect pedaled away.
0: 아, 좋아요. The suspect paddled away. 하나 더요. 그녀는 그녀의 문제로부터 급하게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뭔가
1: 급하게.
0: 회피하려는 느낌. 자, 해볼게요. 그녀는 페달을 밟고 도망갔어.
1: She paddled away
0: 그녀의 문제들로부터 from
1: from her problem.
0: 아주 좋습니다. From her problem or problems.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진짜 자전거 타고 확 도망가듯이 그냥 회피를 해버렸다. Yes. 자, 그렇다면 우리 이명작 패턴하고 사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작은 사고를 보고하려고 왔는데요.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린 선생님 뵈려고 왔는데요. I'm here to see Mr. Lin. 계좌 개설하려고 왔는데요. I'm here to open an account. 자전거 탄 남자가 절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그 용의자가 페달을 밟고 도망갔어. The suspect pedaled away. 그녀는 문제로부터 급하게 도망갔어. She pedaled away from her problems.
0: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Oh, excuse me.
2: Oh, dear.
1: Oh, I'm here to report a minor accident.
2: Okay, can you give me more details?
1: Oh, yeah. A man on a bicycle hit me and just pedaled away.
2: I see.
1: Yeah.
2: Could you feel?
0: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1: 일단은 I'm not afraid
0: I'm not afraid
1: of death.
0: of death. 그 of를 써서 활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I am here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 마유랑 얘기하려고 왔는데요. 저 마유랑 얘기하려고 왔어요. 느낌 오나요?
1: 저는 왔습니다. 얘기하려고 얘기하다.
0: 그쵸.
1: 오고, 네.
0: 그것만 응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0: 기대
1: 올려주세요.
0: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Yes. 목요일 관계 영어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어떤 관계입니까요?
0: 자, 오늘은요. 오, 뭐야?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1: 첫사랑 얘기 참 남자들은 네. 할 얘기가 많죠.
0: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떠나서 네. 뭐 하나의

0: 첫 번째 미션. 너의 첫사랑 기억나니? 내 첫사랑 기억나?
1: 오, 요거는 할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요건 단어만 알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서. 뭐야? 아, 이래서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었다.
1: 뭐 너무 많은 여자친구. 나는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죠?
0: 왠지 오늘 꽁상시 되게 잘할 것
1: 오, 될
0: 같아요.
1: 것
0: 느낌
1: 같은데요.
0: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느낌 좋을 때 보내볼까요?
1: 네,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저, 너, 너의 첫사랑 기억나?
2: My 첫사랑. 사랑.
1: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2: Oh, first love.
1: Yeah.
2: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Oh, Wendy, Wendy, Wendy,
1: 대학에서 좀 늦게 했구나.
2: Wendy, Wendy.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1: Yours? 내 거?
2: Do you remember your first
1: Ah,
2: love?
1: my first love.
2: Yeah.
1: No.
2: What? Oh.
1: 아, 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서.
2: No. Why?
1: No. I had too many girlfriends.
2: Really?
1: Yeah. 미수, 영수,
2: Who?
1: 상희.
2: Really?
1: Oh, too many girls. 너무 늦네.
3: 와, 오늘 한번 흔들어 주셔야죠, 이거. 아니, 진짜 대박인 게 오늘은 거의 100점 가까이 드려도
1: 오,
3: 될까요?
1: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여태껏 잘한 날이 있었지만 실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이게 크게 틀렸나 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1: 네.
3: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보면은 뭐 첫사랑 얘기라든가 막 이런 거는 이제 상상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들 같은
1: 네.
3: 경우에. 오케이. 근데 아,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영어로 첫사랑이 무엇인지 뭐 기억하니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가 뭐 나는 여친이 많았다는 둥뭐 stuff like that. 그런 거다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네.
3: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나름대로 좀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3: 네,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첫사랑 기억나? 기억나?
1: 잘 살고 있지? 기억나세요? 첫사랑이 혹시
3: 아,
1: 미국에 있었어요?
3: 그렇죠,
1: 한국에
3: 그렇죠.
1: 있었어요?
3: 미국이었죠.
1: 아, 좀
3: 예.
1: 많이 늦으셨네.
3: 아, 좀 늦은 편이긴 한데,
1: 네.
3: 누구나 또 첫사랑 기억하지 않습니까?
1: 네.
3: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건가요?
1: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은 바로 여보. 자기야.
3: 이상한데, 이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1: 자,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3: 네.
1: 뭐가요? 너의 첫 번째 사랑을.
3: 아하.
1: Your first love.
3: 오.
1: 너무 간단하죠?
3: 자, 지금 사훈 씨는 이거 그대로, word by word,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쵸?
1: 네.
3: 첫 번째, first. 그리고 사랑, love. 이게 과연 영어에서도 그렇게 될지, 많은 경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영어로 똑같이 바꾸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콩글리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1: 맞아요.
3: 자, 이것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맞습니다. 오히려 황당한데, 실제로 그래요. 이 love라는 게 사랑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그 사랑의 대상, 그것도 이제 my love. 이런 거 얘기 많이 쓰잖아요.
1: My
3: 그렇죠?
1: lover라고 안 해요?
3: my lover이라고 하잖아요. my
1: 오?
3: love. 나의 사랑.
1: 이게
3: right.
1: 그럼
3: 아니,
1: 콩글리시였네.
3: lover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1: 네.
3: 이게 약간 굳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y love, 나의 사랑. right? so first love가 첫사랑이 되겠고요. 요거 발음할 때도 first love가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1: 일단은 자 한번 저 비춰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First love. First love.
3: First love. 오,
1: Yeah.
3: 지금 발음 들어보니까 T 사운드가 거의 나지가 않았어요.
1: 그렇죠.
3: 그렇죠? 중간에 sandwich가 되면서, 자음 사이에서 sandwich가 되면서 거의 날아가 버리죠. 사실 얘는 first에 I에다 강세만 제대로 주면 이거 해결이거든요. So, 요런 느낌. First love. First love. 해보세요.
1: First love.

0: First love.
1: Alright. 자, 그리고 너 뭐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요?
0: Do you remember?
1: Do you remember? Right? So, do you remember? 뒤에다가 도대체 뭐가 기억나? 그래서 명사를 거기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뭐 복잡한 덩어리 표현도 아니고요. 사실 remember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질문형만 만들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0: 네.
1: So, do you remember 명사? 하면 명사가 기억나니? 너 그걸 기억하니?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입영작인데 특히 여러분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전해 볼 만한 입영작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너의 첫 번째 개를 기억하니? 네,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0: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1: 그렇죠.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생일 기억해? 너 내 생일 기억해? 이거는 무조건 또
0: 연인들끼리 또 많이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물어보죠. Do you remember my birthday?
1: Do you remember my birthday? Alright, so 그냥 명사만 넣어준다면 뭐가 기억이 나는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또 첫 번째 개 다 기억하고 또 그러는데
0: 이름이 뭐예요?
1: 와루예요.
0: 오, 지금도 네,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와. 저는 계속 와루입니다. 예. 네. 아무튼 희한하죠. 이름을 계속
0: 와루로 지어요.
1: 네, 그렇게 하는 또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0: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1: Do you remember my birthday?
0: Do you remember my birthday?
1: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0: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Mm-hmm.
1: 이거는 사실 수다거리로도 말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좋은 문장이죠. 그렇죠?
0: 맞아요.
1: 자, 두 번째 보니까 오, 기억하네요. 그녀의 이름은 웬디였나요? 웬디였지. 대학에서 만났고.
0: 요거를 우리 마요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마요쌤의 첫사랑 이름이 웬디였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지는 않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예, yeah, 맞아. 기억나지. Her name was Wendy. 그녀의 이름은 웬디였어. 그를, 아, 우리는 만났지. 과거로. 어디에서? 대학에서.
1: 맞아요.
0: 대학은 뭐, 컬리지도 있고, 그죠?
1: 아하.
0: 유니버시티도 있고.
1: 오! 그렇습니다. 역시, 어휘가 좀 늘어나니까, 옵션이 또 생겨버립니다.
0: 네.
1: 아, 이거 뭐, 이거 쓸까, 저거 쓸까, right? 오케이, 자, 볼게요.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정답? You got it. College. 대학이라는 단어죠. 자, 이거 근데 강세 주의해야 되죠. GE로 끝나는 단어는 거기 강세가 죽어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앞쪽에서 college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뒤에가 바람이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모아둬야 돼요. college 이렇게 빼시면 안 됩니다. college 이런 식으로 college college
0: college
1: mm-hmm.
0: college
1: 너무 좋아요. 물론 back in university 뭐 이렇게도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ollege는 2년제고 뭐 university는 뭐 종합대학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보통 북미에서는 적어도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말이야. 나 대학에서 걔를 봤는데 이렇게 할 때는 보통은 college를 위주로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덩어리 표현으로 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in college 이러면 대학에서 혹은 대학 시절에 요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옛날에 뭘 대학 때 뭐 다닐 때 뭘 했는데 어쩌고 할 때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생 때.
0: 아.
1: 한국에서는 또 그런 말도 쓰기는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아, 나 대학생 때는 좀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실수가 뭐냐면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0: 네.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신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0: 아.
1: 내가 대학생 때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시기를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보통 when I was a college student는 살짝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요.
0: 오.
1: 그래서 시절 얘기할 때는 when I was in college. 요거 추천합니다.
0: 이거 너무 좋은. 우리 때는 네. 무조건 when I was young,
1: right.
0: when I was 뭐 어쩌고저쩌고 college, in college, student 이렇게
1: student라는 단어는 좀 네, 차라리 when I was young, when I was younger 이거가 훨씬 낫죠.
0: 아, 그건 진짜.
1: 시기를 강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아,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100% 영어를 배우는 학생 같았는데 자리 양보를 해주면서 it's okay, 괜찮다면서 because I'm a college student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떤 이제 느낌 많아요?
0: 아, 그거 뭔지 알겠어요. 아, 전 괜찮아요. 저는 대학교 다니니까요.
1: 대학교를 다니니까요. 뭔가
0: 이상하네요.
1: 뭔가 좀 그렇죠. So, because I'm still young. 차라리.
0: 아,

0: 차라리는.
1: Yes, yes. Okay, so in college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전공한다라고 할 때요. 힌트를 드릴게요. Major in something이라고
0: 오.
1: 해요. So 예를 들어, I majored in accounting.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화학을 전공했어. 대학 시절에. 어떻게 할까요?
0: I majored in
1: majored in 화학 뭐죠? 화학?
0: 화학이 뭘까요? Chemical?
1: 비슷해.
0: Chemistry?
1: 아하. 그럼 대학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0: Chemistry in college.
1: 그렇죠. In college. 걔가 핵심인 거예요. I major in chemistry or whatever in college.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인기가 있었지. 대학 시절에. 대학교 때.
0: She was popular
1: Yes.
0: in
1: In
0: college.
1: college, right? So she was popular in colle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라는 걸 강조하려면 back 같은 거를 더 추가해도 돼요. So she was popular back in college. 그런 느낌?
0: 이런 것도 있고, 전공도 in 이렇게 뜻이 되는
1: 얘는 major in이란 덩어리
0: 거예요.
1: 표현이 있어요. 알아두시면은
0: 요거는
1: 이득이 되죠.
0: 그러면
1: 좋아요.
0: 요렇게
1: right, right.
0: 요렇게 묶어야
1: Just like tha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major in chemistry in college.
0: I majored in chemistry in college.
1: Right. She was popular in college.
0: She was popular in college.
1: 그러면 간단하게 나 고등학교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0: 그냥 high school 아니고 in high school.
1: 띄고
0: 아, 이거 떼야 돼요.
1: 띄고 오케이, okay, very nice. 이것도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in high school.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신분이 아니라 이런 느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0: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1: 그때 만났지.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예,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1: 오케이, next sentence. Actually, sentences. 왜냐하면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거든.
0: 네.
1: 자, 넌 너의 첫사랑이 기억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죠.
0: What about
1: What about you?
0: 넌 어때? Do you remember? 너의 첫사랑 기억나면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해도
1: 그렇죠. 우리
0: 되지만
1: 방금 했었던
0: 네,
1: 거.
0: 항상 이제 앞에 했던 거를 반복으로 보통 안 친다.
1: 아,
0: 네, 외국 분들은
1: 맞아요.
0: 항상 미국 사람들은 그런가?
1: 네, 실제로 그래요. 뭐글쓸 때도 그렇고요.
0: 네.
1: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Do you remember? 하고 너의 첫사랑 함축적으로
1: Your
0: 아까
1: first
0: 그녀
1: love도
0: 그녀
1: 되지만,
0: her? Do you remember her?
1: Okay.
0: 그녀
1: Do you
0: 기억나니?
1: remember her?
0: 그죠?
1: 오케이. 자,
0: 아, 뭔가
1: 요거.
0: 여기 이만큼 남는데.
1: 아니, 내 눈이군요, 이제.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What about you? 너 어때? Do you remember her? 자, 정답은 뭘까요? Yours? 너의 것?
0: 이게 됩니까?
1: 이게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Her 틀려요.
0: 허가 틀려요.
1: 왜냐하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내 첫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내가, Do you remember her? 이러면,
0: 아,
1: Do you remember
0: 그.
1: my first love?
0: 아, 그렇게 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의 것. 이게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yours가 뭐겠어요? 너의 것이라는 게.
0: 그러니까 너의 그
1: Your,
0: 첫사랑,
1: 그렇죠.
0: your
1: first love. 이거는 뭐 사람, 물건 상관없이 yours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 뭐 무례하거나 이런 것이
0: 아, 맞네요,
1: 아니고요.
0: 맞네요.
1: Okay? So, that's your, that's your wife right there. 그러면서 저분이 와이프군요. And mine is over there. 이렇게도 써요. 내 거는 저기 있다. 물건은 아니지만 나의 와이프는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0: 저건 돼요, 그러면 아까? That's yours.
1: That's yours.
0: 아니, 저 와이프.
1: 대수로 출발 가능해요. 저분이 이렇게 해서.
0: 아, 저분이. 저분 is yours.
1: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yours라고 하기는 이상하죠. 그렇죠?
0: 친구끼리는
1: That's your wife. That's your wife. Oh, mine's 아, over there. 이렇게 두 번째로 받아줄
0: 아, 때. 받아줄 때.
1: Yes. 왜냐면 yours 그러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맞네요,
1: like
0: 맞네요.
1: A person or who, right? So,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 너의 것이라는 것으로 함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같이 써주세요. 아. Yours.

0: 는 여기서 뭘 나타내느냐 하면 your first love. 이러면서 first love 한 번 더 익혀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앞쪽을 볼게요. What about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나의 케이스, 딴 사람 케이스를 얘기를 하다 너는 어떠니? 라고 뭔가 넘겨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넌 어때? 아니면 뭐 줄여서 우리 그냥 넌?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이거 해볼게요. 얘는 뭐 대단한 입영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볼까요? 동의하다는 게 동사로 뭘까요? 동의하는
1: Agree.
0: 거. Agree.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넌? 넌 동의하니?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1: What about you?
0: 넌 동의해?
1: Are you agree?
0: 아,
1: Do you agree?
0: 그렇죠. 깜짝이야. Are you agree? Agree가 1번 동사니까. Do you agree? What about you?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넌 어때? 너는 그를 기억하니?
1: What about you? Do 그를, you remember him?
0: 그렇죠.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him?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뭐 생각이나 기타 등등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건 연기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about you? Do you agree?
1: What about you? Do you agree?
0: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him?
1: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1: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0: 상대방한테 이제 첫 사람 물어봤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 게
0: yeah, yeah.
1: How about you도 있잖아요. How about you는 뜻이 조금 다른 거예요.
0: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의미 크게 차이 없이 쓸 수 있어요.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하지만 이게 때에 따라 구분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끔 가다가 What about you를 얘기를 할 때 What about us?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ow about you? What about you가 조금 더 포괄적인 느낌. So, how about you 나올 때는 그때 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 물어본 거예요.
1: 네.
0: So,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자, 마지막 문장. 아니, 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서. 네. 아까 공상 씨가 이거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1: 네. 사실, 네. I had라고 했어요. 이거 I've, 이게.
0: Yeah, I know.
1: Yeah. Yeah. 아, 아셨어요? 캐치하셨군요. 요건 이제 뭐 설명해 주게. No, 아니, 기억 안 나. 왜냐하면 나는, too many 여자친구였거든.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았거든. girlfriend로 가면 되겠죠, 그쵸? girlfriend. I-E-D-S. girlfriend.
0: Okay, one word로 쓰고 S까지 포함해서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그래서 I don't rememb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답 맞습니다. 자, 일단은 girlfriend라고 하는 거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한 거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띄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1: 붙여야 돼요.
0: One word입니다. 여자친구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더 디테일 잡기 전에 여기 나?
1: 나?
0: 나? 이거 아니죠? 이거 기억나세요?
1: 네.
0: 나 이렇게 하는
1: 노인데,
0: 거.
1: 노인데 부정인데 이제 좀 친한 사람들끼리 네. 친구들끼리 좀 쓰는 느낌.
0: 맞아요. 우리가 노우도 나름대로 좀 단호함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한 게 그냥 no. 아니다 그냥 네, 나 이건 좀 부드럽죠 살짝 부드럽죠 so, 그래서 친한 경우에 한다든가 상대방이 나를 막 너무 과하게 칭찬했을 때 나 아니야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되게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가 있죠
1: 근데 요즘에 우리에서도 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0: nope 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얘는 아니요 이렇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지만 얘는 단호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rude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인데 뭐 yes no를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 are you married? 결혼하셨나요? 이럴 때 nope. 이거는 너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rude 할 수 있으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냥 no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 뭘로 표현했죠?
1: Too many를 썼어요.
0: Too many. 그리고 나서 뒤에는 many는 셀 수 있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 개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셔야 too many, 뭐뭐들, 너무 많은 뭐뭐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질문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Too many questions.
0: Too many questions, right? 너무 많은 사람들.
1: Too many people.
0: Too many people. But questions, people, 둘 다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복수형으로 썼죠. 자, 그럼 방금 한 걸로 난 저는 너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have too many questions.
0: 그렇죠. I have too many questions.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고. 자,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1: yeah.
0: 가능하잖아요.
1: Yeah.
0: 그러면 과거로 쓰면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there was, there were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 네.
0: 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 나는 그거 티켓을 살 수가 없었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 There were too many people.
0: 그렇죠. There were too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too many 뭐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뭐가 있다의 과거형으로 뭐뭐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there 하고 나서 비동사 과거로 써주셔야 돼요.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Yes. 오케이. 자, you guys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oo many questions.
1: I have too many questions.
0: There were too many people.
1: There were too many people.
0: 오케이. 참고로 many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 much는 언제 써요?
1: 셀 수 없는 것들.
0: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물.
1: Yeah.
0: 그럼 어떻게 해요? Too many water?
1: Too much water.
0: Too much water.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right?
1: 뭐 갑자기 궁금했는데 구름은 셀 수 있어요?
0: Clouds?
1: 네.
0: 예, 셀 수 있어요.
1: 아.
0: Right. Okay.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게 되죠. 실수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too many, too much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많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핵심으로 잡진 않았는데 I had라고 그냥 단순 과거로 써도 괜찮아요.
1: 네.
0: 이렇게 하면 focus가 그냥 과거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좀 많이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과거에 focus를 두고 싶으면 I had too many 뭐 girlfriends back then.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근데 have pp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1: 좀 그러니까 더 위트 있어 보여요.
0: 오,
1: 아, 지금까지 나 여자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그렇죠. 상태니까.
0: 아, 지금도 주의해봐. 아, 막 이러면서 right. 약간 그런 feel을 더 강조할 수 있죠. Have PP는 현재 강조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 볼게요.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1: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0: Alright, 자 이렇게 문장 두 개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2: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3: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0: 알라이트 유 가이즈,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Do you remember something? 가볼게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의 첫사랑 기억나? 넌 기억하니 너의 첫사랑을?
1: Oh,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0: 그렇죠.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오케이. 자, 두 번째요. 너의 첫 강아지 기억나? 너 기억하니 너의 첫 강아지를?
1: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0: First dog. 명사만 바꿨죠. 오케이, let's try one more. 너 내 생일 기억해? 어? 이거 해볼게.
1: Do you remember my birthday?
0: 그렇죠. Do you remember my birthday? 거의 암기 수준으로.
1: Hey.
0: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my name, right?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too many 뭐뭐뭐. 너무 많은 뭐뭐뭐. 복수명사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나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서. 자, 직역을 해서 have pp로 활용을
1: 네.
0: 하세요. 나는 가져온 상태야. 너무 많은 여자친구들을.
1: I have had too many girlfriends.
0: 그렇죠.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right? 자, 나 질문이 너무 많아. 나
1: oh.
0: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
1: I have too many questions.
0: 그렇죠. I have too many questions. Like that. One more.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1: Oh, there were too

0: Too many people.
1: 그렇죠. There were too many people.
2: 좋습니다. 자, 이 명작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내 첫사랑 기억나?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내 첫 강아지 기억나? Do you remember your first dog? 내 생일 기억해? Do you remember my birthday? 나? 여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서.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나 질문이 너무 많아. I have too many questions.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There were too many people.
2: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을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Peter, do you remember your first love?
3: Yeah, her name was Wendy. We met in college. What about you? Do you remember yours?
0: Nah, I've had too many girlfriends.
3: Really?
0: Yeah.
3: How many?
0: 155.
3: 155?
0: Yeah. Oh, very, very. Wow.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2: You made it!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저 마유랑 얘기하려고 왔는데요.
0: Oh.
2: 저 여기에 있어요. 마유랑 토크하려고.
0: 맞아요. I am here to talk to Mayu.
2: Mayu. 오, 완벽합니다. I'm here to talk to Mayu.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영작 패턴 Do you remember something, someon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 날짜 기억나? 너 그 날짜 기억나니? 요거 해봐야 되고.
0: 아, 뭐 다 드렸네요. 명사만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아, 또 금요일 깔끔하게 공부하시고 주말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좋죠.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볼 텐데 아, 어딘가 음식점에 간 거예요. 외국 가서.
1: 네네.
0: 근데 제목이 식사하고 기분만 망쳤네. 이게 되겠습니다.
1: 뭐가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불친절했을 수도 있고 너무 비쌌을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웨이팅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0: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식사하고 기분 나쁘면 정말 최악이죠.
1: 맞아요.
0: 자, 요거 내용은 사실 미션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 웨이터한테 팁줄 기분이 아니야.
1: 오,
2: 나는
1: 괜찮겠네요.
2: 기분이 아니다.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 좀 약간
0: 약간
2: 팁을 준다.
0: 살짝 업그레이드 돼 있는 패턴입니다. 네. 뭐 들려도 되니까 나라면 이거 뭐라고 쓸까? 엉망진창이어도 써보세요.
2: 네, 여러분, 트라이 해보시고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 매니저와 얘기해야 할까 봐. 뭔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네.
2: 많이 안 좋았나 본데요.
0: 그러니까.
2: 매니저까지. 이러다가 좀더 기분 안 좋으면 이제 사장 나오라고 해.
0: 난리가
2: 네,
0: 나는
2: 그럴 수도 있는
0: 겁니다. 네네. 자, 거기까지 안갈수 있게 영어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상 씨 보내볼까요?
2: 가볼게요.
0: 네.
2: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아, 정말 기분 나빠, 정말.
3: 무슨?
2: 지금 나 저기 웨이터한테 팁을 줄 기분이 아니야.
3: What about the waiter?
2: 그러니까 I don't

0: feel? 저기 웨이터 give the tip waiter?
1: You don't feel give the tip waiter.
0: 응. 그러니까
1: Oh, you don't want to. You don't
0: yeah,
1: feel
0: I don't
1: like
0: want
1: it.
0: to yeah give the tip for 예, 저 친구 웨이터.
1: Yeah, he was kind of rude.
0: 그치, kind of rude지. 아, 정말 매니저와 얘기할까 봐.
1: 응?
0: 그러니까 아, maybe I talk about the manager.
1: Talk about.
0: Talk to manager about the waiter.
1: Just ignore him.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0: Ignore? 무시하라고?
1: It's not worth it.
0: 뒤에 말은 못 알아들었어. 뭐?
1: It's not worth it. Just ignore him, okay?
0: Ignore?
1: Just ignore.
0: 그럴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2: Not bad. Not bad at all. 네. 자, 보면은 지금 전치사나 막 이런 것들이 몇개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 피터가 약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0: 네, 못 알아듣는 것
2: 뭘
0: 같았어요.
2: 대해서 abou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talk가 나오면 막 talk about 어바웃이
0: 자동이에요.
2: 자동이죠,
0: 네.
2: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실수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고쳤잖아요.
0: 네.
2: 그런 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0: 아.
2: 물론 이것도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살짝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살짝 로봇 같은 말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다듬어 드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4: Yeah, he was kind of rude.
3: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4: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 미션 문장부터 갈게요. 웨이터한테 팁을 줄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팁은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팁을 예전에는 한 10%를 줬다면 요즘에는 거의 막20% 정도 막 오르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예전 같지가 않아 가지고 팁을 조금 주면 예전에도 약간의 눈치는 줬지만 요즘 좀 강력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5월에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결제할 때 거기에 이미 뭐
2: 얼마
0: 10%,
2: 넣지?
0: 15%, 20% 이렇게
2: 네.
0: 셀렉하게 돼 있어요.
2: 아. 되게 차가워졌네요.
0: 네.
2: 예전엔 좀 그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아! 오늘 느낌은 너무 잘해줬다. 더 많이 주겠어. 라든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값을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0: 서비스 받은
2: 느낌이었거든요.
0: 거에 대한 이제 땡큐 포로 하는 거니까.
2: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진짜 로봇처럼 몇 퍼센트 삐비비비 이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So, 웨이터한테 팁을 줄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약간 말투들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0: 맞아요.
2: Yes.
0: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또 회화체에서 많이 씁니다. I feel like.
2: 오!
0: 아, I feel like. 아, 나는 약간 이런 기분이야. 나는 약간 이런
2: 기분이야.
0: 거야. 근데 I don't feel like 해서 아, 난 그런 기분이 아니야.
2: 기분이 별로
0: 부정했으면
2: 안 드는데?
0: 어떤 기분이 아니야? 팁을 줄 기분이 아니야. 그 웨이터에게. 팁을 주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0: 팁을 주다.
2: 예.
0: Give the tip. 뭐, 요런 느낌인데, 요걸 뭔가 한 단어로 줄여야 돼요.
2: 네.
0: 오? 팁?
2: 오!
0: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 뭐 대단한 게 나오는
0: 뭔가,
2: 것
0: 아니, 팁?
2: 같은데.
0: The waiter.
2: 뭔가 팁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I don't feel like tip the waiter. Very close.
0: 뭐?
2: 정답은? 뭐라고 돼 있죠?
0: 티핑이에요?
2: tipping.
0: tipping.
2: ing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덩어리 표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왜인지는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tip이라고 하는 거, give someone a tip.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tip someone.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팁을 준다라는 동사가 돼요.
0: 동사가 돼요,
2: 네네.
0: 또.
2: 그래서 훨씬 편하죠, 그렇죠?
0: 훨씬 편하네요.
2: 그래서 여기서 팁은 그 팁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팁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왜 ing를 걸었지?
0: 네.
2: 라고 한다면, like I said,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뼈대, 입영작 패턴이에요. frame 입영작 패턴인데, feel like, ing. 이러면, ing 하고 싶은 기분이다. 기분이 든다. 라는 느낌.
0: 오.
2: 네. 이게 어떻게 보면 I want to do something 이랑 비슷해요.
0: 그러니까 뭔가 네. 왠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 전혀 다르네요. 오히려
2: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ing를 써서 I feel like doing something. I feel like talking to him.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she feels like 뭐 going to bed.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ing를 하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want to 보다는 원하는 감이 조금 부드럽죠. 아, 약하죠. 그렇죠?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나 질문하고 싶어요. 단호하잖아요. 근데 I feel like asking you a question. 조금 어색하죠. 너한테 기분 질문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네. 좀 살짝 어색해요. 네, 그래서 얘는 원한다라는 느낌은 같은데 좀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부정문에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I don't want to tip the waiter. 이거나 큰 차이는 없죠. 근데 I don't want to tip the waiter 하면 더 강하긴 하죠.
0: 그러네요.
2: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기분은 아니야. 약간. Alright. 자, feel like ing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go outside라고 해요.
0: Yeah.
2: 근데 걔를 ing로 바꾸면 go가 아니라
0: going outside.
2: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밖에 나가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0: I feel like going outside.
2: 그렇죠? I feel like going outside. 느낌 좋은데 막 이러면서. 자, 이번에는 부정해 볼게요.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입맛이 좀 떨어졌어.
0: 아, I don't feel like eating.
2: Oh, very nice. I don't feel like eating. 이게 I don't want to eat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그렇죠? 네. 그런 기분이 안 든다. 이런 느낌.
0: 근데 뭐 네. 라면 끓이면 한 젓가락 달라 하겠죠, 또.
2: 오히려 더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이게. 네.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going outside.
0: I feel like going outside.
2: I don't feel like eating.
0: I don't feel like eating.
2: Mm-hmm. 자, 여기서 응용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오케이. 난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자,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0: I felt like crying.
2: Crying.
0: 아, crying.
2: 잠깐만요. 왜 felt를 썼죠?
0: 들었어. 과거니까. 아.
2: 뭐 예를 들어서 뭐 when I saw him 그를 봤을 때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I felt like crying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0: 너무 알겠습니다.
2: 오케이. 나중에 오늘은 아닌데요. 나중에 또 나오면 질문형도 훈련시킬 거예요. Do you feel like ordering some 족발? 이런 식으로 기분 좀 들어?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so again. Feel like I want to do something. I feel like doing something. 둘 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want가 원하는 감정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 자, 요거는 기분이 안 들어. 뭔가 상했나 봐요, 기분이. 그쵸?
0: 네.
2: 읽어볼게요.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0: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2: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갔던 친구도 살짝 동의하네요. 그래, 좀 무례했지.
0: Yeah. 그래. 그는 그 웨이터는 뭐뭐였지 조금 kind of 무례 rude.
2: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kind of rude. You got it. R-U-D-E 형용사로 무례한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하시는데 그 예의가 없는이란 단어 있잖아요. Polite 아세요? Polite. 친절하고 예의 있는 거? Polite?
0: Yeah.
2: You do? 자, 거기 right. 앞에 I am을 붙여보세요. I am, 그 다음에 P-O-L-I-T-E, impolit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살짝 예절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나쁜 단어라기보다는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서 polite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원래 습관이 돼서 그렇게 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impolite가 되는데 얘야말로 정말 무례하고 굉장히 고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훈 씨가 만약에 식당에 가가지고 Hey, you're being rude! 이렇게 해야 당신이 굉장히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고 아마 당신은 일부러 그러는 걸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ude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요건 약간 예의범절에 어긋나다 정도. 요거는 진짜 무례하다.
2: 맞아요. 네. 한국어로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뭐 he was rude 해도 되는데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뭘 활용했어요?
0: Kind of.
2: 이거 왕초보에서 많이 나왔죠? Kind of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실망했었어 그날. 그러면은 뭐 I was

0: disappointed. 이렇게 쓰지 마. 나 약간 실망했었어. 그러면은
1: I was kind of disappointed.
0: I was kind of disappointed. 결국 disappointed 했단 말이지만 조금 부드럽게. Right? How about this? They were late. 그러면 그들은 그날 늦은 거예요. 그쵸? They were late. 얘를 그 사람들 조금 늦었어. 약간 늦었지.
1: They were kind of late.
0: 그치? They were kind of late. Right? 이것도 대놓고 쓰기 좀 그래서 부드럽게 만든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kind of disappointed.
1: I was kind of disappointed.
0: They were kind of late.
1: They were kind of late.
0: 좀 늦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So he was kind of rude.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e was kind of rude.
1: Yeah, he was kind of rude.
0: 네,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0: 네. 자, 그런데 진짜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요. 루드를 쓸 정도니. 그래서 매니저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될까 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투어리스트로 가게 되면 에이, 굳이 이러면서 해버리잖아요. 팁을 하는데 저는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막그 실제 사진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팁 이렇게 막 쓰고
1: 어머, 어머, 어머.
0: 그냥 나와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좀 있는데 아무튼 뭐 it depends 좀 그때그때 다릅니다.
1: 네. Maybe I should. 뭐, 이렇게 좀
0: 어쩌면
1: 했으면.
0: 뭐 I should do something.
1: 네, 어쩌면 뭐, 해야 될까 봐. 얘기를 해야 된다. 누구와? 매니저와.
0: 근데 아까 자동으로 talk about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요. 자, 매니저 선배입니다. 매니저.
0: 이거 보시면 사무실 매니저분 굉장히 실망하실 것
1: 지금
0: 같습니다.
1: 보고 있죠? 매니저.
0: 오케이.
1: 그래도 제가 이거 스펠링을 틀렸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자,
1: 매니저.
0: 맞는지 보겠습니다.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1: 어?
0: 이렇게 manager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1: A를 썼는데, 근데.
0: 밖에서 저희 매니저분이 울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 R을 썼네요,
0: 중간에 R이 없죠.
1: 들어와서 써봐. 매니저인데 매니저 스펠링 못쓸 수도 있잖아요.
0: 코미디언 써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아무튼.
1: 미안하죠. 미안하죠.
0: Alright. So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Maybe를 쓰면서 말투가 어쩌면이라는 말투잖아요.
1: 네.
0: Maybe는. 그래서 뭐 어쩌면 좀 내가 해야 될 수도 있겠네. 이건데 제가 말투 자체를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좀 부드럽게 매니저와 얘기해야 할까 봐. 이 정도로 바꿨고요. 매니저는 당연히 뭐 매니저,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요거 앞쪽에 MA에 강세 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발음할 때. Alright, 두번 들려드리겠습니다. Manager, manager.
1: Manager,
0: Yes.
1: manager.
0: 네. 자, 아까 전에 talk about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그건 뭐예요? Talk about
1: 뭐뭐에
0: something.
1: 대해서 얘기하다.
0: 그쵸? 그럼 이거를 만약에 maybe I should talk about the manager. 이러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실제로는.
1: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0: 맞아요.
1: 되니까.
0: Okay. 그 매니저에 대해서 뭐이 사람과 어디서 활동을 할지 뭐 기타 등등등, right?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가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1: 그러면 아까 꽁상 씨가 대략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talk to manager about waiter, the waiter 이렇게. 아, 그건
0: 완벽히
1: 돼요.
0: 할수 있죠. I should,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일단은 가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about what? About this situation or about the waiter. 오케이, 뭐 기타 등등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so 우리가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talk to someone이라고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화체에서는 talk with를 쓰는 경우 있어요. 누구와 해서 with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제한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거나 얘기할 때 talk to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명령어로 해볼게요. 당신의 아니 그녀의 보스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보스와 얘기를 하세요.
1: Oh, talk to her boss.
0: 그렇죠. Talk to her boss. Don't talk to me.
1: Yeah.
0: Right?
1: I don't know.
0: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Right? 자, how about this? 제가 당신의 따님과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1: Can I talk to your daughter?
0: 아, 너무 좋습니다. Can I talk to your daughter? Can I?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하죠, 그렇죠?
1: Yeah.
0: Yeah. All right. So again, talk to라고 해야지 talk about 하면 의미 완전

0: 맡긴다라고 한다는 거 읽어볼게요. Talk to her boss.
1: Talk to her boss.
0: Mm-hmm. Can I talk to your daughter?
1: Can I talk to your daughter?
0: 본문 갈게요.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1: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상대방이 아 괜히 일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아 그냥 무시해 하면서 따질 가치가 없어. 네. 자 오늘 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을 갖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1: 네. 일단은 노문장인데 앞에는 just 땡땡 him.
0: 네.
1: 그냥 무시해 그를. 그렇죠? 그래서 ignore 써주면 될 것 같아요.
0: 상훈 씨, 저 지금 소름이.
1: 아, 저 잠시만요.
0: 아, 소름이 지금. 잠깐만요. 어, 다시 들어갑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ignore니까. 요거고.
0: 오케이.
1: 뒤에 it's not worth it. 따질 가치가 없었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처음 들어보고요.
1: 네.
0: 그쵸. 자, 괜찮습니다. 뭐 볼게요.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자, check it out. Ignore는 무시하다,
1: 네.
0: 모른 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싸운 거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무시한다라고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쓱 하는 것도 있지만 너 나 무시하냐? 이런 말 있죠.
1: 아, 뭐 그렇죠.
0: 너 나 모른 척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무시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는 모른 척하고 그녀가 날 무시하고 지나갔어. 이것도 되고
1: 네.
0: 또 하나는 나를 깔보듯이 한다라는
1: 그렇죠.
0: 무시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달라요. 그 깔보듯이 하는 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look down on someone or insult someone, mock someone. 기타 등등 다른 단어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닌 이상,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 요걸 활용해야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른 척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just ignore him. 얘가 맞는 겁니다.
1: 네.
0: 차이점 느끼셨나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 요거 발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갑니다. ignore 할 때 r 땡겨주는 거. ignore의 느낌으로 두 번. ignore. ignore.
1: ignore. ignore.
0: Very good.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1: 네?
0: It's not worth it. 해석을 따질 가치가 없어. 아, 하지마, 하지마. 자, It's not worth it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 네.
0: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암기하거나 필기하거나 막 머리 아프거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1: 네.
0: 제가 하나의 패턴을 드릴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A is worth B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왕초보의 레벨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이왕 알아두면 나중에 초중급, 중급 이상으로 넘어갈 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절대. So, A is worth B. 그러면 A는 B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The trip was worth the money.
1: 어.
0: 이렇게 하면 이게 A고요.
1: 네.
0: B는 뭘까요?
1: 이게 B겠네요. The 그렇죠. money.
0: 아, 여행 어땠니? 그랬는데, 야, 그 여행은 돈 내가 많이 냈잖아. 무슨 뭐 몇십만 원 냈잖아. 가치가 있더라고.
1: 오.
0: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1: 와.
0: 이해하셨나요?
1: 완전 지금 이해했어요.
0: 어, A 네. is worth B.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it's worth it은, 아, 그건 따질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0: 야. 뭐, 예를 들어서 상훈 씨의 쇼를 누가 보러 갔는데
1: 네.
0: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oh yeah, 상훈's show was worth the time.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 Worth the money. 그 돈을 티켓, 콘서트 티켓 낸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A is worth B. 대략 이해하셨나요? 네.
1: 와, 저는 지금 뭐 소름 끼치겠지만 거의 네. 90% 지금.
0: 호호. 저는 진짜 기대 안 한 건데 아무튼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해라 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요.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완전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s not worth it이라고 했죠?
1: 네.
0: not을 이렇게 걸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1: 가치가
0: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it's not worth it이라고 하는 거 앞뒤에 있는 it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그쵸.
0: 거의 얘가 fixed 돼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한 거 있잖아. 그거 괜히 막 신경 쓰고 이럴 가치가 없어. 야 무시해 무시해. 이런 느낌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요거를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It's not worth it.
1: 그러니까
0: 네.
1: A is worth B. 이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요거는 조금 암기해 두시면
0: 그렇죠, 그렇죠.
1: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이해만 하시고 싶은 거는 그것을 응용한 거라는
1: 네.
0: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픽스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훈 씨가 누구랑

0: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1: 에이, 아. don't do it, don't do it. It's not worth it.
0: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 네, 야, 가차없어. 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0: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2: Oh,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3: Yeah, he was kind of rude. Yeah, he was kind of rude.
4: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3: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0: Alright,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I feel like doing something or I don't feel like doing something 해볼게요. 나 웨이터한테 팁 줄 기분이 아니야. Oh. 난 기분이 안 들어, 그 웨이터에게 팁 줄.
2: Oh,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0: Okay,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표정까지 살리니까 I don't feel like가 더 들어오죠. 그렇죠?
5: 저 오라도 해, 잠깐.
0: 자, 두 번째. 나 밖에 나가고 싶은 기분인데.
2: Wow, it's shiny day. Oh. I feel like going outside.
0: Very nice. It's a shiny day. I feel like going outside. All right. 하나 더. 나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2: I don't feel like eating.
0: 그쵸, I don't feel like eating. 뭔가 배탈이 났든.
2: Oh, disgusting.
0: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right? 자, 다음 볼게요. Talk to someone. 누구와 얘기하다. 자, 갑니다. 나 매니저와 얘기해야 할까봐. Maybe I should로 출발할게요. Maybe 네. I should.
2: Oh, maybe I should.
0: 그 매니저와 얘기하다.
2: Talk to the manager.
0: 그쵸?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녀의 상사와 얘기해.
2: Talk to her boss.
0: 그쵸? Talk to her boss. Don't talk to me. Right? 하나 더요. 따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 따님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2: Excuse me. Can you talk to your daughter?
0: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 Yeah. Can I talk to your daughter?
0: 그렇죠. Can I talk to your daughter?
5: 본인이 본인 딸이랑은 연락 얘기 자주 할 텐데. 예.
0: 그렇죠. 본인이 why should I talk to my own daughter? 뭐 이러면서. 오케이, 아무튼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5: 네.
2: 나 웨이터한테 팁을 줄 기분이 아니야.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나 밖에 나가고 싶은 기분이야. I feel like going outside. 나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I don't feel like eating. 나 매니저와 얘기해야 할까 봐.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그녀의 상사와 얘기해. Talk to her boss. 따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your daughter?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6: 해결!
2: I don't feel like tipping the waiter.
3: Yeah, he was kind of rude.
2: Maybe I should talk to the manager.
3: Just ignore him. It's not worth it.
2: Okay.
3: Just calm down.
0: 예스! 해냈습니다. Well done!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그 날짜 기억나? 너 그 날짜 기억하니?
5: 요거 그 날짜만 넣어가지고죠.
0: 네.
5: Do you?
0: 거 해, 거 해, 거 해.
2: Do you remember the date?
0: 그렇죠. Do you remember the date? Date은 그냥 날이라는 day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5: 맞아요.
0: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feel like 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난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난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고.
1: 여기서 함정은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600여 년 전에 어린 임금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 어디 있어요?
2: 우리 용인 160명.
3: 우리 영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0: 머나먼 유배길에 올랐던 단종.
4: 딸하고 또 왔어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2: 네?
4: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죠.
2: 네.
4: 공기도 좋고. 와.
0: 그 시간을 따라 걷고.
5: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0: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빠져봅니다.
6: 드시고 와요.
7: 제것도 좀 드시고 와요.
8: 그래, 너희들 정성이 가득하도다.
0: 사람들은 오늘도 정성을 담은 음식을 차려내며 단종을 향한 마음을 밥상에 올립니다.

0: 최근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단종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영월이 갑자기 뜨거운 도시가 됐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는데요.
1: 영월이 핫한 도시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TV에서 봤어요.
1: 네, 많이 봤습니다. TV에서. 우리 영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4: 단체로 오셨어요?
1: 예.
4: 야, 어디서 오셨어요?
5: 부산.
4: 부산? 오. 부산 갈매기?
5: 예.
4: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 보러 오셨습니까?
5: 그 청룡포.
4: 청룡포?
5: 단종 보러, 단종 만나러 왔다.
4: 아, 그거 뭐, 어떻게 아시고?
5: 면회가 되려면 영화 보고 왔지.
4: 영화 보시고?
0: 영화의 주 배경이었던 청룡포. 유배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배는 대부분 만원. 어린 단종의 슬픔을 위로하러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다리 같은 데 보시면 다리 넘어서까지 줄을 쓰고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대기하는 원래 한 인원수가 100명 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1000명 만 명이기 때문에
7: 인천 남동구 청룡 주부대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8: 와. 17세에 여기 유배돼서 오셨다는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9: 가슴이 찡하고
8: 예.
10: 영화 두 번 봤어요. 세 번 봤어요. 네 번 봤어요.
0: 짧은 물길을 건너왔을 뿐인데 청룡포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단절됐던 땅. 그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만들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1: 네.
12: 우리 용인이죠.
4: 아, 수지에서 많이 오셨고요.
12: 네, 네. 수지에서
4: 160명.
12: 160분이 오셨어요.
4: 네.
13: 자연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연 이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14: 아, 막 소나무 향도 좋고 너무 너무 좋아요.
0: 볼, 관, 소리, 음, 관음, 송은.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은 나무라고 전해지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15: 600년이라는 세월을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이거 지금 감격받았어요.
4: 그러세요?
15: 네네네.
0: 유배 당시 단종의 거처는 현대에 복원된 것이라는데요. 단출한 규모에 사람들은 단종의 외로움을 떠올려 봅니다. 단종이 왕으로 지낸 세월 약 3년. 16살, 단종의 짧은 생애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16: 너무 마음이 짠하고 그런 이런 데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네.
17: 아이고, 그 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떠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난 막 눈물이 막 나.
18: 하나고 하늘을 향해 등파했어요.
19: 예,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편히 쉬세요.
0: 청룡포 여정의 마지막 전망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영월군 남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 아, 지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좋다. 강원도는 여기 처음 왔는데 풍경이 좋네요.
0: 삼면은 강, 한면은 절벽으로 고립 속에 외로웠을 어린 단종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최근 부쩍 바빠진 곳이랍니다. 그 이유는 나물 때문이라는데요.
6: 왕이 드셨던 거니까 특이한 거겠죠.
0: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있답니다.
1: 어디 가세요?
2: 네, 어슬리밭에 어슬리떼 들어가요.
3: 영월의 5월은 어수리의 계절.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밭에 오는 금순 씨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2: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뜯고 싶어서 얼만큼 컸나, 얼만큼 컸나 자주 와보죠.
3: 어수리, 영월 백성들이 단종의 밥상에 올렸다고 전해진다는데요.
2: 네, 새벽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햇살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를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사이에 금방 이렇게 자라요.
3: 지금이 딱 제철. 채취 시기는 3, 4주 정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르기도 까다롭답니다.
2: 귀한 나물이에요. 진짜. 이게 가격도 군드레 한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군드레가 만 원이면 얘는 4만 원. 귀할수록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신있게 했어요. 옆에서 다 말려도 자신있게 했어요.
3: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사전 손질 끝. 향으로 먼저 먹는 나물이랍니다.
2: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 이거요?
2: 네네.
1: 어디? 오, 향이 엄청 좋네요.
2: 네. 오, 이게 어슬리 나물이에요.
1: 오, 네. 이것이 네. 왕이 드시던 나물.
2: 네. 네. 네.
3: 다른 조리 없이 데친 어수리를 밥에 올리고 영월에서 자란 표고버섯과 감자를 넣어 만든 어수리 나물밥입니다.
2: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조촐한 밥상입니다.
3: 말린 어수리를 갈아 넣어서 반죽한 어수리 나물 전. 어수리 나물을 넣은 잡채. 그 외에도 주로 강원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소박한 가정식 반찬을 함께 올립니다.
2: 요거 고사리는 영화의 소품으로 들어갔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희 반찬 가짓수로 넣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막중 엄마가 했던 음식들.
3: 자르지 않고 통으로 조리한 더덕구이. 시래기 도연장국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만든 밥상이랍니다. 갓 데워 따뜻한 어수리 나물 밥은 양념 간장으로 간을 더해 비벼주면 끝. 영월에서 색다른 추억을 더해주는 밥상입니다.
4: 금방부터 나왔나 봐.
5: 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뭐 조상님들의 뭐 애환과 슬픔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고
2: 예.
5: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일깨워주는 여행이다.
3: 또 다른 영월의 명소. 우리나라의 모습을 꼭 닮은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 영화보다 먼저 영월을 전국에 알린 명소입니다.
1: 아유, 선생님, 복장이 멋있으시네요.
6: 아, 제가 이 발송 한 10년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1: 아, 네.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6: 아, 여기 저 우리 뗏목 타시러 오셨잖아.
1: 네.
6: 뗏사공이죠, 뭐.
1: 아, 그러세요?
6: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3: 한반도 지형도 다시금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 잘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주문진에서 출발했는데 저 부산 들렀다가 목포 들렀다가 저 인천까지 갔다 올 건데 한 30분 걸려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쪽으로 좀 나와봐요. 자, 두 명은 이쪽으로 오고 이 노적기는 뒤로 자빠져야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자빠져, 앞으로. 인사를 해, 인사. 그렇지.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원래 저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 요즘 기름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0: 노르다가 조금 해야 돼.
1: 평창강이 오랜 세월 굽이쳐 흐르며 빚어낸 한반도 지형. 절벽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뤄 한반도를 꼭 빼닮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0: 저기 한반도를 건너다 보고 있는 바위가 있잖아요. 눈이 다 쏙 들어가고. 손님들은 보고 자꾸 킹콩바위라고 그래.
1: 킹콩바위 잘 보이시나요? 이 강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여기가 우리말에서 제일 깊어. 조금 깊어요. 한번 보셔요. 얘가 훈련을 시켜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훈련이 안 되면 엉뚱한 데로 막 가. 여기 수심이 9m가 넘어요.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1: 뗏목의 마지막 코스. 시원한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그는 시간.
2: 야, 이게 진짜 얼마나네 이렇게 돌아보는. 학교 다닐 때 빼고는 그때.
3: 너무 좋아요.
2: 다 풀리겠어요.
3: 너무 좋아요.
2: 발바닥이래가지고.
3: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 오니까 너무 좋네. 아, 그래.
1: 한반도를 제대로 유람했네요. 신나게 놀았으니 다시 배를 채워볼까요?
4: 많이 찾아오시네요.
5: 네.
4: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시장이에요?
5: 아, 여기 서부시장. 서부시장에 오셔서 배추전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1: 영월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전 골목이 있습니다. 배추전에 메밀전병에 강원도 대표 전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맛이 좋은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30 곳쯤 되는 전집 고수들이 한 골목에 모였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6: 경력이 뭐 한 30년, 35년, 뭐 30, 25년, 20년, 뭐 나는 13년뿐이 안 됐어.
4: 아, 요즘 손님 많으세요?
6: 손님들 아주 엄청났지. 아주 새카맸어. 아주 못 싸, 이거는. 아, 너무 많아가지고.
4: 아, 그래요?
6: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4: 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7: TV에서 봤던 사람인데.
4: 아니, 여기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7: 서울서.
4: 서울서?
7: 네.
4: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7: 그냥 물어, 남편이
4: 물어 예, 물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하던가요?
8: 여기는 다 맛있다. 야, 이거 너무 거의 입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1: 배추 전에 메밀 전병을 싸 먹는 것이 배세.
4: 여기다 싸가지고, 야, 이거 보리, 야, 이거
7: 해주겠다.
4: 들어갈
7: 수 있을까? 나눠야 돼요.
9: 예. 아예요.
4: 예. 아.
7: 안 되네.
4: 거의 깔 수가 있어요.
8: 맛있어요. 면밀의 맛. 그다음에 그 전병에 들어있는 그 매콤한 맛. 네.
9: 합치면 화합의 맛.
4: 그렇구나. 네네. 이게 많이 막 세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7: 아니요, 슴슴해요. 강원도 맛이에요.
4: 슴슴하면서.
7: 네.
4: 좀
7: 자극적이지 않네.
4: 네.
1: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 떠난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겠습니까?
10: 됐습니다. 만나면 잘 먹고 잘 놀고 만나는 날이 잔칫날이야. 꼭 우리 같지 않아요?
4: 맛있겠다.
10: 우리들의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렇게 파키스탄을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어요.
3: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1: You speak English?
3: No?
1: Come on.
3: 자, 1, 2, 8.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3: You happy? I'm happy too.
1: 이쪽으로 가면서.
0: 파키스탄 도로엔 예술품이 달립니다.
3: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와.
4: So why you change about the horse?
5: Brazil decoration.

0: 볼수록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일상.
1: 아이는 아이들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이 종교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기보다는 이 삶에서 항상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사진으로 훔치는 파키스탄의 일상. 직항이 없습니다. 태국을 거쳐 파키스탄까지 10시간을 날아갔습니다. 1947년 인도에서 분리 독립하여 생긴 세계 최초의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 첫 여정은 페샤워르로 떠납니다. 탁실라는 페샤워르로 가는 길목으로 화려하게 꾸민 트럭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예술품, 트럭 아트입니다. 10번 넘게 파키스탄을 여행한 저도 이곳은 처음입니다.
2: 파키스탄이 원래 트럭이 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여기 지금 그런 트럭이 굉장히 많거든요. See you, driver.
0: 화려한 색상에 톡톡 튀는 장식품들. 똑같이 장식한 트럭은 한 대도 없습니다.
2: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가나부.
3: 키는 많이 없네.
2: 아, 멋있습니다.
0: 탁실라 최대 규모. 평범한 트럭이 예술품으로 변신하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2: 와, 여기 더 많아요, 진짜. 도대체 몇 대인지 모를 정도로. 와.
0: 페샤와르의 길목 탁실라는 간다라 미술의 발상지이자 고대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예로부터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죠. 오늘날에도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2: 굉장히 화려하네요, 진짜.
0: 외관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트럭 아트. 192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문화가 됐죠.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서명을 따로 써넣을 만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트럭 주인의 취향도 있고 인물이나 동물 그림 같은 디자인이 유행을 탄다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을 예술로 만드는 직업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최신 트렌드로 장식한 트럭 구경해볼까요?
2: 트럭이 굉장히 화려한데 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왜 이게 뾰족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0: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2: 저 눈은 왜 있는지. 아이고. This is what is mean. 아, 요거는 기도하는 거고. 아, 여기는 눈 왜 있는 거예요? 눈? 아, 홉스라드 예쁘게 아름답게 하려고 있나. 아.
4: 예비 곱슬뛰기.
2: 아, 요거도 장식으로 예쁘게 데코레이션.
4: 아니, 예비 곱슬뛰기.
2: 아, 여기도. 와.
0: 공들여 장식한 소중한 트럭. 축제식이나 홍보가 필요할 때면 디자인을 바꾸는데요. 이렇게 꾸미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2: 다 색깔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무늬도. 여기도 또 이제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와. 여기는 또 말그림 그려져 있네.
0: 유독 눈에 띄는 그림. 직접 물어봤습니다.
2: So why you paint about the horse?
5: Was it
2: decoration?
5: First.
2: 네, 지금 왜 어떤 거 말이고 호랑이가 있는데 말 빠르니까 트럭을 빨리 움직여서 운송수단을 해야 될까? 와, it's crazy. 맞네요. 와.
6: 지나다 위에.
2: 와. 그래서 이 트럭 사고 돈 많이 벌었어요?
6: 아, 돈 많이.
2: 이렇게 데코레이션 이렇게 꾸미는데 돈 많이 들어요?
6: Lot of money.
2: So, lot of money. So, because why you make about

0: for this?
1: The decoration.
0: Decoration, make the Hofstrad.
1: Every year.
0: Put a lot of money in decoration.
2: Wow. Ah, decoration. Wow, 이거는 디테일인 것 같아. 예.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곳인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는 새가 그려져 있네.
1: 티처 네임.
2: 아.
1: 페인터 네임.
2: 아.
3: 유명 작가인가 봐요. 이름이 카무란이네요. 작가마다 다른 화풍을 갖고 있어서 트럭 주인이 선호하는 작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2: 꽃글이 많고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또 예쁜 거는 이게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사람 손에서 피어난 꽃밭이죠. 네, 단 하나도 같은 디자인의 같은 차 색깔은 없어요. 다 이게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지금 이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네요.
3: 트럭 가트는 물론이고 부품 교체와 수리까지 가능한 트럭 종합 백화점 같은 곳이죠.
2: 아,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
4: 아, 이렇게.
3: 트럭 가트 상점을 발견했는데요.
2: 차에서 봤던 그 수많은 장식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있네요, 지금.
3: 용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화려합니다.
2: 방울도 있고.
4: 야, 라이트도 있고 수술도 있고.
2: So this is all car decoration.
1: All decoration.
2: All decoration. So is a people decoration. What is they like most?
1: सबसे ज्यादा ये विलकप चलते, ये पिपली चलते, ये परांदे शरांदे चलते, ये लाडू शाडू ये सब देर लगेगा।
2: 아 이거는 옆에 타이어 옆에 이렇게. 아 예? 이거는 딱 타이어 바퀴 옆에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아 이거도 있구나. 아, 아 돌아가. This is my time. 어? 야 이쁘구나.
3: 차에 관심이 많은 걸 눈치챘는지 계속 새로운 상품을 보여주는데요. 장난감 가게 온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2: You make here?
1: 아.
2: 네.
1: 아,
2: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고. 아. 와, 이거는.
3: 보통 영상이 아니죠. 직접 디자인해서 한땀 한땀 손으로 제작한 장식품들. 그런데 왜 이리 트럭 꾸미기에 진심일까요?
2: How many years you is make the here?
1: 15 years.
2: 와.
1: 가무들 카라치에 काम कर रहा था.
2: 아, 카라치? Why is the Pakistani people the trucker that make about the, this decoration?
1: 그 शौक है खूबसूरती वास्ते गाड़ी खूबसूरत लगने. 예, 지하다 लोगों को देखा.
2: 이거도 데코레이션 하는 거. 라이트도 쓰고.
3: 알고 보니 트럭을 딸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2: 부분이니까 요걸 좀 신경 많이 쓰는 거 같아. 자기 딸처럼 예쁘게 이렇게 꾸며 주고 화려하게 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장장장장장장장 그러나. I travel many Pakistan, but it's a Taxila is a first time see the many decoration place because why?
1: ये मेन मार्केट है, इधर हैवी कारीगर बैठा हुआ है, हर ए टू जेड काम बन जाते हैं, प्रेम, डेंटर, कलर पेंट, पोशेंग, मिस्त्री, डेकोरेशन, मुकम्मल गाड़ी बन जाते हैं और तसल्ली का काम हो जाते हैं, काम सही होते इधर। उधर तुम्हारे कोरिया में नहीं होते।
2: 있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나 너무 신기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이야, 소리가 난다.
3: 화려한 핸들 커버가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2: 와, 굉장히 멋있다. 아, 이거 만약에 사이즈 맞으면 나도 한국에 하나 사들고 가고 싶다. 내 차에 딱 해서. 어, 이게 맞을 것 같아.
3: 수완 좋은 사장님, 재빨리 작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2: 와. How much this? 3,500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350, 한 17,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저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케이.
3: 탁실라의 추억을 담아 하나 샀습니다. 화려함의 끝판왕 범퍼 장식은 우리 돈으로 15,000원. 작은 장식품들은 5,000원 정도. 파키스탄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트럭아트. 오늘도 파키스탄 전역을 누비고 있겠죠? 트럭아트를 보면 셔터를 누르세요. 오직 파키스탄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 트럭을 딸처럼 아끼고 꾸며준다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이제 페샤와르로 갑니다. 페샤와르는 페르시아어로 고지대 요새라는 뜻인데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이자 간다라 왕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시장을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뭔가 발견했는데요.
2: 오, 와.
3: 딱 봐도 영화 간판, 극장이었습니다.
2: 와. 여기 극장이 있습니다. 와. 어린 시절에 이런 극장 봤었던 것 같은데 되게 반갑고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입장 체크하는 것 같고.
4: 아, 이 영화 포스터구나.
3: 손으로 직접 만든 거네요.
2: 시네마.
1: 시네마.
2: 시네마. 아.
1: 빅처 포스터.
2: 아, 빅처 포스터. It's a popular movie? 액션?
1: 아니, 뭐 액션.
2: 뭐 액션.
1: 예, 히로. 샤이칸, 히로.
2: 샤이칸. 아, 유명하신 영화 배우 이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와. It's good movie. 오케이. 그러면 나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네. 가봐. 오케이.
1: 저
2: 안에.
1: 예.
2: 예.
1: 오케이.
2: 오케이.
3: 어린 시절의 동네 극장도 생각나고 복고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어쩐지 설레는데요. 이분은 왕년의 파키스탄 국민 배우인가 봅니다.
2: 와, 진짜 어린 시절 극장 온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럴까? Thank you, thank you.
1: This cinema is 200 years old.
2: 와, 200 years old. 200 years old. 와, 아, 영사실을 보여주네요. 와.
3: 놀랍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나왔던 알프레도의 영사실.
2: 와. This is cinema now. Cinema real.
3: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인데요. 파키스탄 영화는 어떤지 잠깐 감상해 볼까요? 대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냥 봐도 재밌습니다.
2: 약간 지금 로맨틱 영화 같아요. 춤을 추고 있고 남녀가 이렇게 얘기하고 동작이 있어요.
3: 영화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향수를 자극합니다. 70년이 넘은 영상기로 30년 전 영화를 상영하는 오래된 극장.
2: 파키스탄을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돌아가는 상황이 처음인 것 같아요. So you working here? How many years you working?
1: From 20 years I'm here. Many years.
2: So I want to know is the people what kind of movie they liking?
1: They like fighting.
2: Fighting.
1: Yeah, and dance.
2: There's fighting and there's
1: Pathan, in Peshawar there is a culture, Pathan culture.
2: How much they pay for the ticket, movie ticket?
1: 200 Pakistani.
2: 200 rupees.
1: 200 Pakistani. Come, let me show you the cinema.
2: Oh yeah, okay, okay. Wow, it's real.
3: 어두운 상영관 스크린 위에서는 옛날 영화가 절찬 상영 중인데요. 파키스탄에서 최고 인기 장르는 역시 흥겨운 댄스 영화.
2: 너무 신기합니다.
3: 마치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영화 시네마 천국

0: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최신 영화가 계속 나오지만 파키스탄 관객들의 옛날 영화 사랑은 여전합니다. 끝나자마자 다음 영화 필름을 갈아 끼웁니다. 백발의 영사기사, 그 자체가 영화 같은데요. 능숙한 손길로 필름을 교체합니다.
1: So this is a new movie now?
2: Old movie.
1: Old movie. How many years are you working here?
2: 50 years.
1: Like 50 years. 50 years working. 200년 된 극장에 지금 50년 일하신 영사 기사님이 30년 된 영화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와, 마치 제가 옛날 다시 지금 이 페샤와르에 다시 나타난 그런 기분이 들어요.
3: But this day in a change in net. So all the digital, the mobile, but still people coming here watching.
2: Still love to watch old movies. Because we do not play new movies. We always play the old one movies. And the people customers come here and they demand to play the old movies.
1: 항상 새로운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지키는 게 너무 좋아요.
3: It's great. And go out.
0: 시장 골목의 오래된 극장, 영화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고 또 보며 꿈을 꾸는 파키스탄 사람들. 새것이 넘치는 시대, 오래도록 시네마 천국의 낭만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사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인물 사진을 좋아해요. 패샤와르 구 시가지는 복잡한 시장 골목,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죠. 귀금속 거리로 유명한 안다사르 바자르에 왔습니다.

0: 수많은 골목을 따라 형성된 시장 바자르는 파키스탄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1: 여기는 페샤와르 바자르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를 지나야지만 페샤와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마하바트칸 모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활동적이고 사진작가로서 너무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막 일으켜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이 바자르는 신상품은 물론 희귀한 장신구도 구할 수 있는 귀금속 거리인데요. 눈이 부실 만큼 번쩍번쩍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장 골목. 사진작가에겐 보물상자나 다름없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을 땐 이렇게 하세요.
1: 네, 여기서는 먼저 사진 한 장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 오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0: 찍은 사진을 바로 보여주는 것도 지켜야 할 매너죠. 파키스탄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1: 아라한 카라칸. My name is Alex. Alex from South Korea. Karakhan. Oh. How many years you working here? How many years? 40. 아, 와.
0: 파키스탄에서는 이름을 말해주는 건 친구가 되자는 의미죠.
1: So you was born here?
2: Pakistan,
1: Peshawar.
2: Thank you.
1: It's okay, thank you.

0: 항상 이렇게 차 마시라고 또 권해주시고 했습니다. 아, 대추 야자 드시라고. 아, 스크린.
1: 친절한 마음만큼 달달한 맛이 납니다.
0: This is from Pakistan? Afghanistan?
2: Pakistan.
0: It's very sweet.
1: 친구가 되는데 긴 시간은 필요치 않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다가와 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파키스탄만큼 친구 사귀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온다면 먼저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가 생길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걸어도 목적지는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모스크네요. 지나칠 뻔했어요. 마바트칸 모스크. 오케이. Here? 오케이.
1: Shoes here. 모스크는 신성한 장소로 신발을 벗고 입장합니다. 파키스탄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국민의 97%가 무슬림인데요. 마바트칸은 페샤와라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크죠. 와. 복잡한 시장 안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가 숨겨져 있었네요. 마바트칸 모스크는 1670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로 마바트칸은 당시 총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기도의 공간이 삶의 터전과 자연스레 하나가 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죠.
0: 여기는 지금 봤던 또 모스크와 다른 그런 모양과 문양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우리에게는 낯선 이슬람 사원. 겸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둘러봅니다. 모스크 내부를 가득 채운 문양이 놀라운데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패턴은 무굴 시대 건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군데군데 벗겨진 프레스코 장식이 모스크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신기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모스크는 일상 공간. 그런데 아까부터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사원 한쪽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0: 아이는 아이들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낮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그냥 이 종교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기보다는 이 삶에서 항상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사원에서 운영하는 마드라스라는 종교 학교인데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아랍어로 읽고 외우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꾸란 외우는 것을 검사받기도 하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꾸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운 후 경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어릴 때 학교 다니는 추억도 샘솟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흔들흔들 들썩들썩 꾸란을 읽는 모습이 특이하죠.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0: 근데 왜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보는 거야? 너도 코란 읽을 때 이렇게 몸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 이게 아무래도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집중력의 리듬인 것 같아요.
1: 코란은 한 구절을 끝마칠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 모스크의 풍경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정각 5시 일몰 기도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요. 기도하러 온 어른들로 채워집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는 아잔인데요. 기도하러 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무아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일정한 형식과 멜로디를 가진 이 아잔은 페샤와르 전체에 퍼집니다. 모스크엔 남자들만 가득한데요. 이곳에서는 여자들은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새벽과 정오, 오후, 일몰, 그리고 밤기도까지 하루 5번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시간은 계절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잔을 통해 알려줍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모스크는 삶의 중심이자 일상이었습니다. 멋진 풍경, 위대한 건축물을 찍는 것도 좋죠. 그래도 파키스탄에서는 인생이 담긴 사람들의 얼굴이 최고입니다. 페샤와르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양고기 골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는데요. 종일 어슬렁어슬렁 걸은 데다 맛있는 냄새에 배가 확 고파집니다. 양고기는 페샤와르의 전통 진미.
0: 지금 저기 한 마리 채로 걸려있는 게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비샤벌이 굉장히 양고기가 유명한데 저 아저씨가 지금 양고기를 손질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먹고 싶은 부위를 직접 고른다고 하네요.
0: 양고기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신선하네.
3: 왜 비샤벌이 이 양바베큐가 맛있어요?
4: 예, 비샤벌 스페셜 사우갓. 에스케 타리크 베스트 사우갓. 푸리 파키스탄, 푸리 두니아메. 에스케 스페셜 타리크 비샤벌메.
1: 페샤와르의 양고기, 자부심이 대단하죠? 주문하면 즉석에서 손질해 주는데요. 1kg에 우리 돈으로 대략 10,000원입니다. 숯불에 굽기 편하도록 꼬치에 꽂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은은한 숯불에 구우면 양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네요.
0: 아, 벌써 지금 빨갛게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요. 숯불에 빨리 구워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1: 더위에 지친 배고픈 여행자에게 참기 힘든 냄새네요.
0: 벌써 이 냄새에서 군침이 돌고 있어요.
1: 뚜껑을 닫아 푹 익히는 것이 페샤와르의 전통 양고기탕의 조리법이라네요. 매콤해 보이는 탕도, 담백해 보이는 탕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맞는 식사 시간. 근데 보통 식당이랑 좀 다르죠?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곁들임 요리들이 나오고요. 드디어 양고기 꼬치구이가 등장합니다.
0: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스크리야. 와,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네.
5: pay me money. You pay money.
1: 파키스탄에서는 저도 종종 모델이 되는데요. 한국 사람을 처음 봐서 사진을 찍고 싶다네요.
5: 그럼 나 파키스탄에서 유명해지는 거야? 스크레야. 오케이, 스크레야.
1: 신누아리 카라이는 양고기나 닭고기로 만드는 페샤와르 전통 요리입니다.
5: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고기가 촉촉해 보여요. 이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난을 이렇게 덮어서 왔더라고요. 고기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1: 난 위에 양고기와 토마토를 올리고 양파 추가하면 최고입니다.
5: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지금 촉촉해서 그냥 입에서 싹 녹는 것 같아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먹어본 양고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기라고 하는 건데 주로 고기하고 먹을 때 같이 많이 먹습니다. 요거트 성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지금 요것도 하고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먹은 것 다르게 또 약간 산미가 싹 올라오면서 더 지금 이 오감을 자극하면서 입에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1: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함께 대화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파키스탄의 식사 문화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 먹으니 좀 적적합니다.
5: 유난히 이 양고기를 먹으러 오면은 항상 이렇게 카펫이 깔려있는 방을 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안에 밥상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그럼 항상 파키스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서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보통 두세 시간 정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 나오는 동안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뒤에 누워서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나면은 또 이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밀크티 짜이를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시켜 먹는 기다리는 동안 또 오손도손 얘기하고 주로 많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 다음엔 방 안이 꽉 차도록 친구들과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페샤와르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정든 페샤와르를 떠나 북쪽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판다르밸리. 판다르밸리는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 위치한 계곡으로 그 이름처럼 판다르 호수로 유명합니다. 10시간을 달려오니 풍경과 기후가 달라집니다.
5: 오, 지금 2시간 전까지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좀 쌀쌀해지고 숨 쉬는 것도 좀 더 제가 의식을 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한 2500m부터 고산 증세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고도가 3710m입니다.
1: 해발 고도 3710m.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힌두쿠시 설산의 풍경에 멈출 수가 없네요.
5: 우와, 여기 대박인데 지금? 와. 사실 이런 풍경을 보면 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름다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뭔가 바라만 딱 보게 되네.
1: 거대한 힌두쿠시의 설산을 마주하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것도 잊었으니까요.
5: 산이 거대하고 높다 보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설산을 많이 보는데 지금 여기는 산두루 쪽은 거의

0: 360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설산이 보이는 굉장히 귀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1: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만들어진 호수는 말 그대로 하늘과 맞닿은 것 같습니다. 고원지에서 사는 야크가 보이네요. 녀석도 어슬렁어슬렁 풍경을 즐기나 봅니다.
0: 그냥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1: 파키스탄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자연을 동무 삼아 내 마음의 속도로 걷습니다.
0: 아, 물 색깔이 조금 이제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 조금 나네요.
1: 판다르 밸리를 흐르는 길기트 강은 천연 빙하수가 흐르는 강이죠. 맑고 차가운 물 덕분에 낚시가 유명합니다.
0: 근데 물이 진짜 찾긴 차가워.
1: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떠나봅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설산이 펼쳐집니다. 빙하가 녹음물이 모여 형성된 에메랄드빛 판다르호수에 매혹됩니다. 마을들이 길기트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봅니다.
2: 낚시하는 것 같은데?
1: 이곳의 송어 낚시 명성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죠.
0: Hi. Fishing. Yeah? What kind of fishing?
3: Fish name?
0: Yeah.
3: Troll
0: fish?
3: Yeah, yeah.
0: 아. 송어 낚시라는 거는 물 굉장히 깨끗하다는 뜻이죠. 물도 차갑다고.
1: 두 낚시꾼이 얼마나 큰 송어를 낚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노련해 보이지는 않지만 기다려 볼게요.
0: So you catch fish or not?
3: No, we didn't.
0: No? Oh, so now how you start how long?
3: I think 30 minutes ago.
0: Oh. So you disappointed about your spot?
3: Yeah, yeah, it's my spot.
0: Oh. So you one day the fishing here is how many you catch maximum? How many?
3: 5, 6.
0: Yeah. Oh. Size also good?
3: Was medium size.
0: Medium size.
3: Not too big. Not too small.
0: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던져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끌어오면은 그럼 이제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호기심에 와서 이렇게 탁 오는.
1: 차가운 강물로 들어가 봐도 깜깜무소식. 낚시는 기다림의 연속이란 말이 맞네요. 집중하는 모습이 뭔가 대어를 잡을 것 같은데요. 저도 덩달아 집중하게 됩니다.
0: 꼭 잡힌다 안 잡힌다 이러더라도 이게 던지고 하면서 이 기대하는 거에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표정이 그래도 보니까 막 좀 기대 찬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1: 드디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0: So, can I ask you something? So, why you fishing this time?
3: This is not time to fishing.
0: Ah.
3: Yeah. After 6 o'clock.
0: Yeah.
3: We can catch the fish, I think so. This is not the good time for fishing.
0: Oh.
1: 송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기다려도 입질은 오지 않고 슬슬 조바심이 나다가 그 순간 낚싯지가 끌려옵니다.
4: 오, 잡았어.
1: 드디어 잡았습니다.
4: 오. 야, 큰데요?
1: 이만하면 꽤 큰 녀석.
4: 야, 씨가 제일 잘 잡아.
0: 와. 딱 한 손이네. 한 18cm?

0: 해가지고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1: 친구들이 지금 바베큐 하고 있습니다.
2: Hello, friend. So, barbecue. Yes, yes. I'm heard about the Pandara is famous about the true fish. Yes, it's good. I know the true fish is very.
0: 잡은 송어가 작아서 미리 닭꼬치도 준비해 놓고 센스 좋은 청년들이네요.
2: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And the last one. I feel that your the face a little bit similar.
3: Cousin,
2: yeah, yes, yes.
3: And we call everybody cousin.
2: Everybody, I see.
3: Every month, in a month we together in 3 weeks.
2: Oh. Yeah,
3: in a month, 3 weeks we are together and we are fishing, catching the fishes and outing as well.
2: Oh. Like this. Oh, it's good.
3: Yeah.
2: Very good. So this is a. Kind of a natural camping.
3: Yeah, it's kind of a natural.
2: In the with the barbecue.
3: Yeah, I love the barbecue.
0: 파키스탄은 가족애가 남다른데요. 잉잭 그림과 핫산은 사촌이자 동시에 절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대망의 송어를 구울 차례. 기다리면서 갑자기 춤을 추는데요. 이슬람 사회라 술은 금기지만 흥은 넘칩니다.
4: This Rhinus.
2: Okay. I know this dance.
0: 친구들이 청하는데 마다할 수 없죠. 저도 한춤 합니다.
1: 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0: 춤도 추고 송어도 굽고 파키스탄의 캠핑의 맛을 여기서 체험하네요. 혼자 여행하면 웃을 일이 드문데 정말 즐겁습니다.
1: 저 지금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인 것 같아.
0: 춤추고 웃다 보니 어느새 노릇노릇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이 어떠냐고요?
5: 와, 너무 맛있어. Really good.
3: Is it delicious?
5: Yeah, it's very nice. 간도 너무 잘 됐고요. 이 숯불 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0: 맑은 빙하물에서 자란 송어, 바싹하게 구운 맛이 일품입니다.
3: 이거 좋아.
5: 와.
4: 와, very delicious.
5: 왜 그래?
4: 되게 크리스피해요.
3: 크리스피요.
4: 지금 바삭바삭한 맛이 나서. 꼭 그 민물 생선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 We are welcoming you.
5: Yeah.
4: So now I'm also your cousin.
3: Yeah, you are my cousin. Third cousin.
4: Yeah, third cousin. Okay. Thank you.
0: 한다르밸리에서 송어 사촌 형제가 생겼습니다. 파키스탄에 와서 여러분이 찍게 될 사진도 궁금해집니다.
2: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 어디? 아, 예? 오케이, 땡큐.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아, 너무 예쁘다. 신생아네, 신생아.

안녕하세요. 미화에 대해 고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시작은 엉뚱한 질문부터 드리면서 하렵니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렵니다. 기적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고 검색을 해보면요. 거의 다 종교 관련된 얘기들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대개 그런 기적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적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게 명명백백히 검증되어 있는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중에 하나가 된 이 기적. 여러 가지 요인 설명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설명보다도 딱 하나 꼭 짚어야 되는 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많이 변하네요.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교육 방식, 그걸 그대로 고집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일까?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번 둘러앉아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fast follower라 그러잖아요. 추격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교육 방식, 치열하게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뭐 이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선도자가 되면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몇십 년 전에 제가 받은 교육이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답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경쟁 안 해도 우리끼리 웬만큼 살게 됐는데 왜 그건 그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대변되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 시대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랍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이렇게 시켜보면 그럴듯한 걸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조만간 그런 정도의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밤에 학원에서도 배우는 그 많은 것들이 조만간 생성형 AI가 다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답시고 우리 아이들 잠도 못 자게 들들 볶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건 뭐냐? 그런 생성형 AI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걸 배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제대로 된 100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다 맞이할 겁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 모든 게 다 좋은가? 한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을 그나마도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한정된 어떤 영역의 지식만 터득한 다음에 평생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통섭형 인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인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르면 통섭형 인재가 될까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동안 참 많이 지켜봤잖아요. 제일 불쌍한 학생들이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분야들을 따로따로 섭렵한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우리가 흔히 디스커션이라고 얘기하는 토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참 탁월한 능력자들인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이상하게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 왜 그럴까? 결국은 토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게 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엄청난 도약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등 교육의 토론 수업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있는데요. 제가 토론이라는 그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토자가 칠토입니다. 두들길 토입니다. 아, 그래서 토론하라고 모아놓으면 서로 두들겨 패기만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원래 영어의 디스커션은 Who is right?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토론은 원래 서로 얘기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볼까? 나는 어떻게 한 번도 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각자가 생각을 다듬다 보면 전체가 하나의 바람직한 그런 생각으로 뭉쳐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토자가 너무 이상한 토자라서요. 토론하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토론이란 단어를 버리고요. 저는 숙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생경한 단어일 텐데요. 깊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얘기하고 그러자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숙론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건 똑같은 균질한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당초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 다양함에서 나오는 약간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승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집단의 힘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둘러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를테면 토론 수업, 뭐제 표현대로 한다면 숙론 수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진화생물학자다 보니까 다윈을 평생 연구했는데요. 저희가 다윈을 좀 잘못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적자생존,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최상급을 다윈 선생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1등을 하지 않으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한 마리만 남겨놓고 몽땅 다 멸종하는 그런 케이스에 자연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몇몇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연이 그런 곳인 줄 착각하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역시 착각하고 살았어요. 숙론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쟤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다 할까? 야, 신기하다. 너는 이 문제가 저런 얘기인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고,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도 충분한 배려를 할줄 아는 따뜻한 사회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요즘에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성이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뛰노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 중에 유현준 교수라고 있잖아요. 유현준 교수님 한 얘기 중에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형무소 건물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하고 똑같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운동장 있고
그냥 재미없는 일자 건물 하나 있고 그 안에 나 있다가 가끔가다가 운동장에 나와서 바람 쐬고 또 들어가서 그 정확하게 형무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는 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 과학 할리먼 회보에 실린 그 스페인 연구자들의 논문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일부는 운동장을 생태 숲으로 바꾸고 또 일부는 뭐 그대로 하고 그 두 학교를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풍성해졌더라 하는 거죠. 논문이 거기서 끝났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IQ 테스트를 했는데 숲으로 바꿔놓은 학교의 IQ가 평균이 더 높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성도 좋지만 지능도 발달한다라는 주장을 한 논문인 거죠.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동물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숲이 다양하게 우거져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음침한 구석도 있어서 야 저기다 손 집어넣으면 뱀이 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아무런 자극이 없는 평면과 직선만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동물 누가 더 지능적으로 탁월할까? 저희 실험 안 해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당연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 테니까 운동장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그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교육청에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몇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 학교 안에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인성도 좋아지고 어쩌면 저 논문의 결과처럼 네,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뭐 맞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미 약간 수상한 느낌새를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자꾸 폐교를 시킵니다. 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시절에 제 고향 강릉에 가서 작은 분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그런 일을 좀 했거든요. 60명 미만인가 뭐 이러면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를 닫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 분교 제가 가서 아이들과 지냈던 그 분교 아이들은 코로나 내내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진정을 했어요. 제가 폐교하지 말고 큰 학교를 쪼개서 없어질 학교에 이렇게 분산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정원 60명 미만으로 다 하면 다음번 팬데믹 때 우리 학교 문 안 닫아도 되겠냐. 저는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다양성 교육을 우리가 시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꽃필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곱게 키운 꽃만이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천대받는 것처럼 그 그늘에서 막 피어오르는 잡초들이 언젠가는 네, 효자 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늘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잡초들까지 다 고르게 뒷받침하는 게 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 이런 데 정부 당국이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0: 실개천이 흐르는 꽃피는 산골마을 평창군 봉평면. 봉평은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죠. 소설의 주 무대인 봉평 5일장은 봉평을 추억하는 맛을 파는 사람들과 이 맛을 보기 위해 찾는 여행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죠.
1: 제절로 그냥 훅훅 넘어가잖아요. 올챙이가. 할머니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 올챙이를 좋아해요. 이거는.
0: 보부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봉평 5일장.
2: 효석 선생님의 그 봉평 그 메밀꽃 필 무렵이 유명해서 일부 전국구 그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0: 5일장 인근의 흥정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꽃도 사람도 살기 최적이라는 해발 700고지의 허브 농원도 봉평에 있답니다.
3: 계곡에 다녀가고 제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4: 여기 좋은 데 있다고. 봉평에.
0: 마음에 꽃을 피우는 고향 봉평으로 지금 떠납니다. 강원도 평창군 북서부에 있는 봉평면. 봉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효석 작가의 생가로 갑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이효석 선생은 고향인 봉평을 시처럼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다는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1: 이효석 선생은 이곳에서 13살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곳에 성장하세요.

0: 이남 3녀 중 장남이었던 이효석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1: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오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은 장터 근처에 있는 서당에 다니면서 겪었던 그 추억이고요. 그리고 그날이 장날이면 어른들이 3355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자양분이 돼서 이후에 소설의 소재가 되는데
0: 1930년대 강원도 봉평 일대를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담은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그의 문학 정신은 봉평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1: 가산 이효석 선생님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생업으로 또 그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없는 이 봉평장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0: 이효석 작가의 숨결이 머무는 봉평 오일장에서 메밀전과 국수를 팔며 평생을 보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2: 이게 올챙이 줄이에요.
3: 재료는 뭐예요?
2: 옥수수요.
0: 봉평하면 메밀도 유명하지만 옥수수도 그에 못지않다죠?
2: 올챙이 하는 겁니다. 옥수수 가루가 아니고 저는 통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이걸로 국수가 돼요?
2: 네네. 올챙이가 잘 돼요.
0: 장날이 서는 날이면 새벽 3시부터 부지런히 옥수수를 삶아 국수 재료를 준비합니다. 깊은 산골이었던 봉평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딱히 봉평에 내세울 게 없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부황작물이었던 메밀을 심으면서 이제는 메밀이 더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3: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이거 한 지가요? 한 40년 됐습니다.
3: 40년 됐을 거예요.
2: 41년이래요. 저 딸님이가 이제 저거니까. 40 하나니까.
3: 아, 40년이요?
2: 예.
3: 그러면 이 봉평장에 나가신 지 40년 된 거예요?
2: 예, 예, 예.
0: 와, 장날이 되면 100인분 정도는 만들어야 한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 모자란 날이 더 많다나요?
2: 이 봉평장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장이에요. 이 장은 아주 역사가 깊은 장이에요.
0: 올챙이 국수는 먹고 살 게 없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향수 음식이 되었죠.
2: 여기 분들은 뭐 올챙이 잘 주셔요 그냥.
3: 왜 그러신 거예요?
2: 이게 제절로 그냥 국을 넘어가잖아요. 올챙이가. 그러니까요. 할머니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 올챙이를 좋아해요. 분들은.
0: 메밀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올챙이 국수.
2: 그 장은 걷으시러 나요.
0: 이들 부부를 따라 봉평 오일장으로 가봅니다. 봉평 오일장은 끝자리 2일과 7일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영업시간인 오전 9시가 되려면 멀었건만 여기저기 장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장이 서지 않는 날은 봉평 주민의 삶터로, 장이 서는 날은 보부상들의 일터로 바뀌는 봉평 오일장. 부부도 다른 상인들처럼 장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혹여나 빠진 재료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섭니다.
2: 요거는 부치기 대, 전병속, 요거는 수수, 요게 부치기 거리, 메밀 갈은 거 부치기, 요거 부치기 하는 거.

0: 모든 재료는 직접 키운 것들로 음식을 만든다는 사장님.
1: 메밀을 까만 거를 껍질을 까가지고 안에 하얀 알맹이를 갈아가지고 또 골라가지고 오는 거. 이거 100% 메밀.
0: 봉평 상인도 있지만 타지에서 온 상인이 더 많다는 봉평호 일장.
1: 저도 도라지 팔려고 그래요.
2: 어디서 오셨어요?
1: 강원도 횡성요. 진부, 내일은 진부.
3: 내일은 진부.
1: 모레는 저기 대왕.
0: 직접 키운 포덕 등을 가지고 강원도 일대 장터를 돌며 판매한다는 상인.
4: 오빠.
0: 묘목을 판매하는 상인도 마찬가지랍니다.
3: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5: 평창에서 왔습니다.
3: 오늘은 무슨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5: 묘목이에요, 묘목. 여기 봉평에는 예. 날씨가 추워서 예. 지금 때쯤까지도 묘목이 한참 심을 때예요. 효석 선생님의 그 봉평 그 메밀꽃 필무렵이 유명해서 일부 전국구 그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나물,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물, 이런 걸 구경을 하러 많이 와요.
0: 이제 막 도착한 여성 상인들. 근데 뭔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3: 어떻게 여자분만 세 분 이렇게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1: 끼지 마. 뭐 힘들죠. 뭐. 힘들지 않은 게 있어.
6: 하나,
1: 둘, 셋.
0: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했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 무거운 장비도 척척 옮기는데요. 자, 힘들게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길 기다려봅니다. 와우, 드디어 봉평 오일장의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봉평 오일장은 조선시대부터 약 4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인데요. 오일장을 구경하다 보면 배가 출출해지기 마련이죠. 그럴 땐 봉평의 명물 메밀전으로 봉평의 맛을 느껴봐야 한다네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봉평의 메밀전에 술술술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올챙이 국수 한 그릇이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소이다. 올챙이 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구수한 콩가루 한 스푼과요. 거기에 간장 한두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끝. 바로 이 맛이 어머니가 해주던 그리운 고향의 맛이랍니다.
3: 이 올챙이 국수는 여기 와야지 좀 맛을 볼 수 있나 봐요.
7: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8: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7: 다른 데서 하면 이만큼 맛이 없어. 아, 이게 좀 쫀득쫀득하고 네, 달짝지근하고 그래요. 먹어보면.
0: 주로 산간지방에서 즐겨 먹는 올챙이 국수. 메밀전 맛도 궁금한데요. 메밀은 낮은 온도와 산지 조건 때문에 봉평에서 특히 잘 자란다네요. 현지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은 메밀전.
9: 뭔가 메밀 음식이라고 해서 좀 그렇게 자주 먹어보지 않아서 좀 섭섭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하고 같이 먹은 친구도 원래 되게 입맛이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되게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이 친구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서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0: 메밀로 음식뿐 아니라 오잎? 베개도 만든답니다. 메밀의 찬 성질이 머리에선

0: 나는 열을 식혀줘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1: 아, 메밀 껍질이에. 베개 속 머리 시원하게 하는 메밀 베개.
0: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1: 그렇죠. 예전부터 메밀 베개를 주로 많이 쓰셨죠. 지금도 어르신들이 이건 많이 쓰시던 분들은 계속 찾고 계시죠.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들 찾고.
0: 조상의 지혜가 깃든 메밀 베개는 건강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저희 아버님이 한 40년 하셨고요. 제가 지금 한 30년 이제 넘었고 한 70년 됐어요. 제가.
0: 시아버지의 평생이 남긴 포목점에서 대를 이어 메밀 베개를 만드는 신영미 사장님.
1: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네, 봄평 메밀로 제가 직접 다 손수 다 넣고 하는 거예요.
2: 되게 이 베개들이 예쁜데요?
1: 예, 인기 많아요. 그래서 예뻐서.
0: 와우, 묘목 코너도 인기네요.
3: 그대로 받고 일로 가는 거. 이렇게 적당히 갔을 때는 다 잘라.
0: 가격 풍정과 더움은 시골 장터의 정겨운 풍경 중 하나죠.
4: 가발땅콩입니다. 이뚜땅콩이에요. 자, 엄마 개편. 네, 감사합니다. 찾으세요. 네. 자, 가발땅콩입니다.
2: 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4: 거의 다. 거의 다. 내일 하루 쉬고 모레는 장원, 모레는 용문. 그 다음에 급히는 행성, 그 다음에 오늘은 봉평,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쉬는 날은 일을 해야 돼. 여기는 정도 있고 아무래도 좀 삶의 그 의욕 같은 거, 이거 사람들 장사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뻥튀기 기계입니다. 오이, 정말 반갑구만요.
5: 물건들이 다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보지 못한 그런 장이 열리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6: 시장 항상 이제 부모님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어릴 적 기분도 살아나고 그런.
7: 조석 문학마을 그러고 여기 한번 꼭 오고 싶어서 한번 나갔습니다.
0: 소설 속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봉평오일장.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정겨운 풍경 속 먹과 맛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봉평오일장 인근에 흥정천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흥정산과 회룡봉에서 발원한 흥정계곡이 나옵니다. 흥정계곡은 사철 마르지 않는 시원한 물과 울창한 수림 덕분에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흥정계곡의 물길을 따라가면 특별한 농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96년 한국 최초로 문을 연 허브 테마 농원인 이곳.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농원은 150여 종의 허브가 사시사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색색의 허브와 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봉평의 토양과 기후 덕분이라네요. 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4: 야,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이리 와봐. 여기 사진장 좀 와봐.
2: 여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방 이쪽으로 돌아보니까 이렇게 선인장이 나도 이걸 사다 심었더니 이렇게 크네요.
8: 근데 이게 있잖아. 너무 이쁜데 나는 이제 세 개가 났었거든.

0: 3개가 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애 많이 서셨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대단하세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취미 생활이 너무 멋있어.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구경도 싫더라고.
1: 취미생활에서 시작한 허브 농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됐습니다.
2: 같이 들어오셨어요?
3: 네, 같이.
2: 가족들이요.
1: 네. 그래서 더 뿌듯하다는 이호순 원장님.
2: 아이고, 너무 행복해. 어? 자, 하나, 둘, 셋. 양떼 아래요, 그러면.
1: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4: 나도 3살 썼는데 그러니까
2: 아직 한참이니까 봐봐 나 봐봐 아이고.
5: 이분이 여기 처음에 심으시고 다 만든 분이세요. 이분은
2: 여기 30년 됐어요.
4: 꽃 속에서 살으셔서 젊으시구나. 젊으시고
2: 마음을 꽃처럼 먹고
4: 멋지시네.
1: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700고지의 터를 잡고 손수 가꾸었다는 허브 농원.
6: 이 정원은 그 사계절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저는 파레트 가든이라고는 이름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파레트라는 게 물감을 뿌려서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식물로 자연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연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곳.
1: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숨은 주역이 또 있답니다.
2: 뭐해?
7: 씨앗 좀 넣으려고.
2: 그래?
7: 씨앗 넣어서 여름에 보는 꽃, 풍꽃.
1: 겨울에 무채색이던 야외 화단을 이제 화사하게 가꿀 시기라는데요. 다른 농사만큼이나 손이 많이 간다는 허브.
7: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밖에 심어놓은 그 봄꽃은 두 달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5: 네.
7: 자, 일년초들은 그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8: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7: 뭐, 전문가니까 제가. 제가 농대 나왔습니다.
5: 원예전공이요?
7: 네. 여기는 공대생이고요. 그래서 공돌이하고 농순이하고 만났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전제 조건이 저는 저희 50대 되면 자연수에 가서 살기로 그거를 작정했거든요, 미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은 꿈을 이제 이루는 남자를 만나면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1: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살자던 젊은 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봉평의 흥정 계곡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7: 계곡에 반해가고 그때 5월 달에 이 계곡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계곡에 반해가고 제가 아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해갖고
2: 집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다 어디 좋다 그런데 아 여기 좋은 데 있다고 봉평에
1: 둘이 합쳐 100살이 되던 해 계곡물이 흐르는 산자락의 돌밭을 일구기 시작했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농작물은 바로 허브였죠.
2: 강원도 농사하면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농업이라도 보고 즐기는 농사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걸까 뭐가 있나 하는 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니다가 이 허브라는 걸 알게 됐죠.
1: 부부의 정원에서 시작해 만인의 허브 농원이 되기까지 두 사람 못지않게 흘린 땀방울이 많다는 딸 지인 씨.
9: 농원의 간판. 간판인데 꽃 심어놓은 거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꽃 설명이랑 꽃 이름 간판하고요. 그림도 같이 좀 그려놓고.
1: 미술 전공을 살려 농원의 모든 인테리어 등을 담당 중이랍니다.
9: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시작은 하셨고 그때는 도와주러 와서 이제 엄마가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했다가

0: 지금은 제 직업이 됐습니다.
1: 부모님의 꿈을 함께 가꾸며 자신의 꿈 또한 이뤄가고 있다는 지인 씨.
0: 그리고 새들은 새집을 봄에 알 낳을 때 그때 이용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집마다 다 꽉 차가지고.
1: 허브 농원을 찾는 새들조차도 지인 씨에겐 돌봐야 할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0: 여기 와서 30년 정도를 보내게 된 거잖아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여기서 보낸 거라 지금은 이제 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허브 농원에 꽃이 피듯 가족의 마음에 꽃을 피운 봉평.
2: 한 잔씩 하세요. 네.
1: 그토록 원하던 삶을 일궜으니 딸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뿐.
3: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둘이는 80대가 됐으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딸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딸이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4: 지켜주리라고 믿어요. 또 바라는 게 그거고.
0: 지금은 이제 두 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굉장히 닭살이 돋는 인꼬 부부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계속 오랫동안 보여주시고.
1: 허브 농원은 가족에게 집이요, 봉평은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잠시나마 쉼이 필요하다면 마음의 꽃을 피우는 평창군 봉평으로의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1: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꾹, 뻑꾹, 뻑꾹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2: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1: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쿵짝짝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주 아주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바로 도전 미루기 챔피언! 오!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여러분은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미루기를 가장 잘하는 게으름 끝판왕! 미루기 챔피언을 뽑아서 아주 특별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번쩍이는 트로피와 어떤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잔소리 차단 귀마개!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들 갖고 싶죠? 과연 저 트로피와 귀마개의 주인공은 누구? 자, 이어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모! 동글! 삼삼!
1: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마음껏 밀어보세요.
2: 동글 킹! 누가 이런 재미 나오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3: 저는요, 누가 제대로 미루는가 두 눈 크게 뜨고 딱 집어내겠습니다.
0: 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참가번호 1번입니다. 오, 딩동댕 유치원의 미루기 대장이죠? 댕구 나와주세요.

0: 대구 방인가요? 아유, 이게 방입니까? 돼지 홀입니까?
1: 이 지경이 되도록 안 치우고 뭐 했답니까?

0: 이게 바로 영광의 상처. 호호! 미루기 챔피언은 나야나 미루기 챔피언은 나야나.
1: 네, 정말 대단한 참가 번호 1번 댕구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전자를 모셔볼까요? 어? 이분은 뭘 미룬 걸까요? 자, 참가 번호 2번 나와주세요. 어? 못 들었나? 참가 번호 2번 나와주세요.

0: 왔습니다, 왔습니다.
1: 아니.
0: 아유, 간신 도착했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아니, 늦을 뻔 했잖아요. 저, 준비되신 거죠? 노래 부르실 수 있, 저, 저기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0: 아, 죄송합니다. 아, 어제 늦게까지 재밌는 것 좀 보느라고.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비춰주세요.

0: 조금만 더 자라.
1: 우와, 일어나는 것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2: 정해철, 좀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아침마다 내가 널 깨워야 하니?
0: 아, 진짜. 아, 진짜 시끄러워. 아니, 도대체 몇 시인데 그러는 거야? 아! 엄마! 왜 이제 깨웠어요? 저 지각이잖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 우와! 아니, 이럴 땐 빠르네!
0: 기다려!
3: 아, 버스! 버스가 과연 기다릴까요?
0: 아유, 나 어떡해! 나 지각이야! 어떡해! 어떡해!
1: 아유, 근데 매일매일 이런다면서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언제 다 이런 걸 찍었대요?

0: 저기요. 어. 저기요?
1: 아, 예, 예.
0: 이제 저쪽으로?
1: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저 2번입니다, 2번. 예.
2: 와, 회사에서 뭐라 안 해요?
1: 아, 나도 가끔 이렇게 혼나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 졸려.
0: 아, 자, 네네. 오늘 이 대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잠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글 리포터.
3: 아, 나온다. 이곳 객석의 열기도

0: 어떻게 보셨나요?
1: 응? 아, 너무너무너무 놀랐어요.
2: 오, 맞아요.
1: 저도 귀찮아서 댕구처럼 저럴 때가 있긴 한데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2: 나도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유치원은 안 늦는다고.
3: 다음 참가자는 좀 낫겠지?
0: 네네. 다음 참가자는 과연 어떨지 마이크를 무대로 넘기겠습니다. 김동생
4: 안녕. 자, 도전 미루기 챔피언. 이제 마지막 도전자의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참가 번호 3번. 아니, 이분이 진짜? 진짜 이분이 나오신다고요? 아,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 참가 번호 3번, 썩은 이!
2: 그래, 나 썩었다. 어쩔래? 에? 뭘 봐? 구경났어요? 비트나 줘요. 체, 체, 체.

0: 이제는 나도 몰라 떠나 가버려.
1: 오, 뜨거워.
2: 뭐래? 다들 봤지?
3: 치카 치카.
4: 이건 정말 딩동댕 쇼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진짜 미루기 끝판왕되나 좋네. 친구들이 따라할까봐 겁나네요. 정말
4: 정말 대단합니다.
6: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2: 제가 좀 대단하죠? 저 주세요.
7: 아니죠, 우승자는 저죠.
8: 저기요, 제가 이거 치워라, 제발 치워라라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잔소리 안 듣게 하는 저 기마귀는 내 거라고요.
7: 야, 난 회사에서 혼났다니까.
2: 아, 난 썩었다니까.
6: 여러분 잠깐 좀 조용히 기다려봅시다. 자, 심사위원님들 우승자 결정됐나요?
5: 아무리 봐도 이거 행보가 나는 싸그리에게 한 판을 쳐고 싶어요.
4: 이건 제주도네요.
5: 싸그리가
6: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난해 우승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9: 네!
6: 네, 좋습니다. 연결 바로 주세요. 지난해 우승자님.
8: 자나? 어? 저기요. 바바바바바바바바 바퀴벌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5: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 집 주인 아무리 치우라고 잔소리해도 안 들어. 매일매일 나중에 한다고 미뤄서 여기 완전 바퀴벌레 천국이에요. 다음 우승자 뽑히면 거기도 갈게요.
10: Let's party! Oh yeah!
6: 심사위원님들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건 어떡하죠? 저기, 우승할래요?
8: 싫어요. 자, 다시 친구가 믿을 거예요. 어머, 때부터 방청 돌아가야지.
6: 이거.
7: 나는 일찍 찾아가야겠다.
2: 지선아, 어디 있니? 이거 가져와.
6: 아니,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미루실 분. 이따가 하면서 미루실 분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황 단장님, 자, 가주세요. 바퀴벌레는 덤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자.
1: 여기서 소를 만나서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나무에 걸렸네.
1: 어떻게 꺼내지?
0: 여기에 계단이 있으면 올라갈 텐데.
1: 맞아, 계단. 뭐든지 자판기에 계단 한글 카드를 넣으면 계단이 생기지 않을까?
0: 그래. 그런데 계단 쓸 줄 알아?
1: 아니.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1: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2: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계단. 계단이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계단에 개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4: 르, 르, 르, 르, 르, 그, 그, 그, 그, 그.
2: 여기야!
4: 그, 그.
2: 누가 출동하지?
3: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찾았어.
1: 엄마, 우리 집에 한글 용사가 왔어. 우와.
2: 가위의 기억. 이제 개를 쓰자.
0: 계단에 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0: 개.
1: 계단에 단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드, 드, 드, 드, 드.
1: 여기야!
2: 드, 드.
3: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이제 디귿을 찾자.
1: 응?
0: 돌고래야, 안녕? 혹시 디귿을 봤니? 찾았어! 돌고래 디귿!
2: 소소소.

디귿이 알을 만나 다. 다. 단의 단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받침의 문!

0: 달, 달, 달, 달, 달.
1: 밥, 밥, 밥, 밥, 밥. 반, 반, 반, 반, 반.
2: 여기야.
1: 반, 반.

0: 이제 받침 니은을 찾아야 돼. 찾았어. 신발에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받침 니은. 개. 더. 받침 니은. 계단 합체.
1: 저장 완료. 개, 단,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와, 계단 한글 카드다.
3: 계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잘했잖아.
1: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내려와요. 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계단, 계단. 예, 예, 예, 예, 예, 예. 그, 그, 그, 그, 예. 그, 예. 계, 계, 단, 계, 단, 단, 단, 단. 계, 단, 계단.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요.
3: 예, 맛있다.
2: 할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와요. 오잉, 몸 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예, 예, 예. 계단, 계단. 예. 계. 예. 계.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계. 단. 친구들 따라해봐요. 계. 단. 끝.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거울, 계단, 계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거울, 계단, 계절.
1: 계단. 풍선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요. 계단이 있었으면 여가 이를 만나 예 가위의 기역이 예를 만나 개 돌고래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신발의 받침 니은을 만나 단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계단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화.

0: 아니, 그러면 무너져. 아직은 만지면 안 돼.
1: 괜찮아, 이거야.
0: 내가 힘들게 쌓은 건데 무너졌네.
1: 미안.
0: 나 화나려고 해.
1: 훈민아, 화났어?
0: 그래, 나 화났어. 화!
1: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컵 쌓기 다시 하자. 자, 여기다 이거 빨간색 올리면.
0: 아직은 정음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 화 안 풀렸거든?

0: 어쩌지? 훈민이가 화가 많이 났네. 어떻게 화를 풀어줘야 할까?
1: 생각.
0: 그래, 뭐든지 자판기에 화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아, 그런데 화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2: 저거 봐,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훈민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화가 궁금해.
4: 어, 우리가 한글을 빨리 찾아올게.
0: 고맙습니다.
3: 한글의
5: 문!
4: 화를 쓰려면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6: 츠, 츠, 츠. 츠.
7: 흐, 흐, 흐, 흐.
5: 여기야!
3: 누가 출동하지?
2: 내가 갈게.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히읗을 찾자. 홍시가 떨어져 있군. 찾았어. 홍시의 히읗.

오! 아! 화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희읗이 와를 만나 화!

0: 화. 화.
1: 화. 저장 완료. 화. 정은이의 손으로.
2: 뭐든지 자판기에 화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자. 편지지네? 내 마음을 편지로 써볼까? 그래, 혼민이한테 편지를 쓰자. 미음이 이를 만나? 미 이응이 아를 만나? 아! 니은을 만나? 안! 희읗이 애를 만나? 애를 만나? 해!
3: 왜 불러? 나 아직 화 안 풀렸거든?
2: 자, 여기 편지.
3: 미안해? 이거 정음이가 쓴 거야?
2: 응. 아까 컵 쌓기 무너뜨린 것 정말 미안해.
3: 이제 괜찮아. 정음이 편지 받았더니 화가 풀렸어.
2: 정말? 혼민아!
3: 정음아!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화. 와. 와. 와. 와. 와. 와.
2: 후.
4: 와.
2: 후.
4: 와.
2: 후.
4: 와. 화. 화.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땐 심호흡을 해요. 이렇게.
5: 모음과 냠냠. 잘 먹었습니다.
4: 이젠 화가 다 풀렸어요. 오잉? 모음 와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화! 화! 화! 화! 화! 화! 와! 와! 와! 와! 와! 화! 화!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화! 친구들, 따라해봐요. 화!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하늘, 화분, 화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늘, 화분, 화가.
4: 화. 훈민이는 화가 났어요. 정음이는 훈민이의 화를 풀어주고 싶어요. 오가 아를 만나 와. 홍시의 히읗이 와를 만나 화. 한글 카드를 넣으니 편지지가 나왔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길길.
0: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아, 알겠다.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곰이 만약 이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일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니까?

나올게.

0: 버렸잖아.
1: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물러서지 못해.

흐흐

저것 좀 봐. 해적들이 쓰는 편지잖아. 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앞서서 말도 안 돼. 이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잖아.

낚시 가자. 엘몸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아,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어디 있어? 가지 뭐.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0: 좋아. 이제 낚시하러 떠나볼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0: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1: 쉽지 않은데.
2: 컵신이니까 커서 침대에 누워서.
0: 콩순아, 다 씻었니?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1: 왜요, 아빠?
0: 콩순이 놀이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쵸, 그쵸. 똑같죠.
0: 그럼 우리 콩순이 놀이 조금만 더 해볼까?
3: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4: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3: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내일 봐, 팀이.
4: 안녕, 콩순이.
0: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5: 아,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3: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6: 무슨 소리야? 어? 내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에요.
3: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6: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3: 내가 진짜 콩순이야.
0: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간지간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3: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0: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3: 이제 안 그럴게요.
0: 어? 어?
3: 따따따따! 야! 뽕미! 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4: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1: 그럼 사면 되지.
4: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3: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4: 응. 어때?
3: 알록달록 진짜 예뻐.
1: 피미는 못하는 게 없네.
2: 고마워.
3: 피미,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1: 나도.
2: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3: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1: 난 가방.
4: 덕바지.
7: 난 머플러.
2: 콩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바지, 코디가 머플러, 슈리는 양말, 맞지?
3: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2: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1: 왜? 기대할게, 티미.

0: 네. 아, 어떡하지? 으아! 아.
1: 왜? 제이미, 왜?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0: 이 실, 저번에 티미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티미?
3: 맞아.
2: 아,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3: 좋다.
0: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티미, 응? 내 바지도 갖고 와.
3: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에이,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3: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뭐?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3: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0: 미안해, 티미. 어?
3: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1: 티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어?
2: 우리도 티미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2: 그치?
3: 뭐가 좋을까?
1: 며칠 전에 티미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4: 재봉틀?
1: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2: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0: 그럼 내가 만들지 뭐.
2: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다.
3: 든든해. 내 선물이라고?
1: 응, 어서 열어봐.
3: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2: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3: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자.
0: 이게 왜 이러지?
3: 고장났나?
0: 내가 잡아볼게.
1: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점심에

0: 아빠, 은근 뭐 한 거예요?
1: 오랜만에 풍선껌으로 풍선 불고 있었지. 이렇게.
0: 나도 해볼래요.
1: 아빠처럼 불긴 쉽지 않을걸. 어? 거봐, 풍선껌은 아무나 잘 부는 게 아니라니까.
0: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2: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2: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3: 바람 살살 불기.
2: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0: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2: 아기 거미가 깼어.
0: 미안, 아기 거미야.
2: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3: 호흡 튼튼 훈련.
2: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0: 잘했다.
2: 공순이 껌 먹는 데 집중하세요. 집중.
0: 성공이다. 이제 다음은 뭔가요, 선생님? 언제까지 쉬고 해야 하는 거야, 뭉치?
2: 하루, 지금.

0: 봄이
1: 와, 성공이야.
2: 멋지다. 드디어 성공이야. 엄마한테 드리워. 같이 가.
3: 무슨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2: 와, 아빠보다 더 크게 보여. 완전 크게 보였다고요.
3: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4: 홍상검 선생님 덕분이에요.
2: 잉어공주는 떠나가는 백조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떡해, 잉어공주 너무 불쌍하잖아. 안돼, 다음 책이 없잖아. 잉어공주 어떻게 되는 거지? 티미! 티미!
1: 어? 콩순이 안녕.
2: 잉어공주 오관 있어?
1: 어? 잠깐 기다려봐.
2: 티미, 빨리!
5: 둘이 뭐해?
1: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5: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2: 뭐라고? 뭉치!
6: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2: 잉어공주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언니가 빌려줬다고 하던데.
6: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2: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7: 다들 조심해!
1: 코디다.
2: 코디!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가지고 있어.
7: 뭐라고?
2: 잠깐만 멈춰봐.
7: 아, 알겠어. 이게 왜 이러지?
2: 잉어공주랑
7: 큐리한테 있는데?
2: 어? 큐리한테? 큐리다! 옆에 책도 있잖아!
1: 저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2: 몰라 몰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6: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2: 응.
6: 다들 일이 보여 볼래?
5: 어,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1: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2: 이야기를 해준다고?
7: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5: 맞아.
2: 그래, 좋아.
6: 백조 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허금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2: 잉어공주 불쌍해.
5: 바다에 빠진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신나게 수영을 했대요.
2: 그게 뭐야?
5: 어잉? 그게 아닌가? 아하, 서핑을 했던가?
7: 에이, 그게 아니지. 깊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 입에 와!
1: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2: 백조왕자가 갑자기 고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5: 맞다. 생각났어.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7: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2: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7: 아유, 아니라니까.
5: 아니라고.
2: 역시 책이 필요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0: 얼굴엔
8: 순한 킹킹.
0: 식물엔
8: 덥덥한 말.
0: 순하게
8: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술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옥스퍼드 탕.
1: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어.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6: 순한 킹킹.
2: 준모란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반갑습니다. 10회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0: 난 하나의 작은 블럭.
9: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0: 기대, 기대.
11: 바로 이.
9: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11: 2, 3.
9: 인기 폭발 중엔 4회 무대입니다.
12: 청사각형.
9: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위입니다.
13: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9: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14: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9: 6.
15: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9: 6.
16: 우린 3과 3, 우린 단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9: 6.
17: 우린 1과 5, 5와 1.
18: 2와 4, 4와 2.
19: 또 3과 3을 섞으면
20: 우리는 모두 다 숫자.
9: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5와 2,
1: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3: 그건 바로 7.
4: 눈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